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지켜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안전 관련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우리 그림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아이가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막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차에 탑승해서 안전벨트를 잘 맸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이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표현하는 영단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safe,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safe 뒤에 ty만 붙이면 됩니다. safety 하면 안전이에요. safe, 안전한, safety, 안전. 자, 그러면 우리 이 형용사 형태 safe를 한번 써볼게요. safe, S-A-F-E. 읽을 때는 saf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city is very safe. 이 도시는 매우 뭐해요? 안전하다가 되겠죠. 뭐 범죄나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 안전한 곳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The seat belt will keep you safe. Seat belt는요,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가 너를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safe니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safe는 안전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반대말 한번 알아볼까요? 위험한, 위험한은 dangerous, dangerous. 네, 여기서 이 dangerous는 이 danger이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danger 하면 위험이라는 명사거든요. 이 danger 뒤에 ous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가 된 겁니다. dangerous, 위험한.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dangerous, d-a-n-g-e-r-o-u-s 하면 dangerous가 됩니다. 뜻은 뭐예요? 위험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넣으면서 뜻을 생각해보고 꼭 외워주세요. 먼저 don't play in the street 이라고 했어요. street은 길이잖아요. 길에서 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t is too dangerous. 너무 뭐해요? 위험해가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이라고 했어요. 자, 위험한데 뭐가 위험한 거예요? To swim in this river.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강이 수심이 너무 깊거나 하면 수영하기 위험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하면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dangerous 스펠링과 의미 바로 기억하셨죠?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accident. accident.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ccident. 따라해볼까요? accident. 네, 사고예요, 사고.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혹은 잘 지키더라도 가끔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 사고를 우리가 accident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C가 두 번 나온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A, C, C, I, D, E, N, T. 읽어볼게요. accident. 한 번 더. accident. 자,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먼저 It was a terrible accident. Terrible은 끔찍한 거잖아요. 그것은 끔찍한 거잖아요.

뭐였어요? 사고였다가 되겠고요. So there was a car accident yesterday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there was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입니다. The car accident 뭘까요? 차 사고, 자동차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세 가지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차가 오는데 앞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위험한이라는 단어는 dangerous라고 하고요. 또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안전하는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safe라고 합니다. safe.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우리 사고라는 영어 표현은 accident이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은 안전과 관련된 표현들 몇 가지만 가져왔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 탈때꼭 헬멧을 착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헬멧은 영어로도 helmet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해야죠? 안전벨트는 seatbelt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를 타면 구명조끼를 입으세요라고 해요. 이 구명조끼는 life jacket. 구명조끼 뭐라고 한다고요? life jacket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도로에 있는 신호등. 신호등의 신호를 꼭 지켜야 하잖아요. 신호등은 영어로 traffic light. traffic l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 경보라는 표현 알아둘게요. 화재 경보는요, fire alarm이라고 합니다. fire alarm 하면 화재 경보예요. 하나 더. 우리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그럼 빠르게 대피하고 탈출해야죠. 이 탈출하다라는 표현은요, escape. escape.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교환을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부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힘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구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것은 힘의 평형을 이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뇌속부터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힘의 작용 사례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이런 힘의 평형 관련해서 일상생활의 어떤 도구나 장치,

이런 거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새롭게 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인데 아예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힘의 평형 힘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도구나 장치를 개발해 보세요. 혹은 적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행 평가로 진행이 될 가능성 대단히 높고요. 그럼 이렇게 수행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발표해야 하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생성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 생성했어야 하는지,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힘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우리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물체의 지금 방향이 반대면서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 물체의 힘의 합력은 0이 되는 거구나. 볼게요.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지만 그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힘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거죠. 왜요? 알짜 힘이 0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힘의 평형을 이루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했을 때 모든 방향의 힘들의 합이 각각 0이 되어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정리하고 넘어왔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힘의 평형의 조건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방향은 반대가 되면서 크기는 같죠. 그리고 같은 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같은 직선상에서 작용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힘의 평형 상태 또 알짜임과 관련해서 물체의 운동도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 안으로 좀 연결성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이야기를 이미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 지금 책이 있는 거죠.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천체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물체는 왜 지구 방향 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 쪽으로 낙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지금 정지에 있는 것이고 정지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힘의 평형 상태, 알짜 힘이 0인 상태, 즉 책상이 이 책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 있는 상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부하고 왔거든요. 즉,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이 책은 처음 상태가 정지에 있었다면 계속 정지에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처음 정지에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계속 정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굴러가는 공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때 우리 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상태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알짜 힘이 0이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될 거고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하면서 질문 만들고 오늘 주제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힘의 평형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 힘의 평형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며, 그때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어. 힘의 평형 개념과 조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운동 상태를 쉽게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여러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탄성력과 중력 이용하는 체중계 떠올릴 수 있거든요. 대부분 가정용 체중계는요, 내부에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가 들어있고, 사람이 이 체중계 위에 올라서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무게에 의해서 용수철이 압축이 되고, 압축된 용수철은요, 원래
원래 상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력에 의한 힘과 탄성력의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정말 우리가 배운 그 힘의 특성을 이용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기구 혹은 장치가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전하게 어떤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구명조끼는 우리가 공부한 중력, 부력 이용한 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뜨도록 도와주는 장치고, 내부에는 물보다 밀도가 낮은 부력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즉,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 위로 뜨게 되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각각의 우리가 공부했던 그 힘들이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 일상생활의 기구나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물 위에 떠 있는 보트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은 튜브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보트가 물 위에 떠서 정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구나,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중력,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력이거든요. 크기는 같아요. 근데 방향은 반대 방향, 직선상에 놓인 거죠. 따라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중력과 부력에 의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보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일상생활의 장치나 기구를 구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수행평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힘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생활 속의 힘을 줄이거나 균형을 맞춘 도구나 장치들이 있다던데 어떤 게 있을까? 힘의 특성을 활용한 일상 속의 대표적인 기구나 장치의 예시를 소개해줘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생성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학교에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과제와 함께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만의 질문 생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터지능과학 청해부는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입니다.

0: 그대들은 말의 힘을 믿고 있어? 오늘은 말의 힘과 관련된 속담을 만나려고 하오. 바로 소통과 존중에 대한 속담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지요.
1: 머리 모양이 달라졌구나. 잘 어울려.
2: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아. 아까 국어 시간에 속담을 잘 발표했어.
1: 아까 발표가 좀 부족했는데 네가 칭찬해주니 고맙네.
0: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모님께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더니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나의 태도가 바뀌니까 부모님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동백꽃, 김유정. 기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 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2: 너 집엔 이거 없지?
3: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2: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4: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3: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감자를 거절당한 후 점순이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자기 집 씨암탉을 데려와 나의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인다. 나는 매번 지는 닭이 불쌍하고 약이 올라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가며 싸움을 붙이지만 패배한다. 어느 날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 나의 수탉을 반죽음 상태로 만든다. 분노가 폭발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순이네 수탉을 때려 죽인다. 마름집 딸인 점순이에게 이 일로 안갚음을 당해 집과 땅을 뺏길까 두려워 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점순이는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을 테니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 점순이는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노란 동백꽃이 소복이 깔린 곳으로 푹 쓰러진다. 나는 알싸하고 향긋한 꽃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너 집엔 이거 없지?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 말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지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거나 조금만 말을 다르겠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0: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였소. 내가 남에게 좋게 말하거나 좋게 행동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좋게 대한다는 뜻이지요.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과 같소. 그대들도 좋은 말을 하여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노력하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물질이 같은 양만큼 녹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이 녹는 양도 달라져요.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물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용질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250ml 비커 2개, 10도씨 물을 각각 100ml씩 넣습니다. 두 비커에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을 넣는 이유는 용질의 종류에 따른 차이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비커에는 질산칼륨을 1g씩 넣고 다른 비커에는 황산구리를 1g씩 넣어 녹입니다. 용질을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1g씩 나누어 넣는 이유는 용질이 얼마나 녹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막대로 충분히 저어주며 완전히 녹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찰해봅시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각각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1g씩 추가하여 녹이고 녹은 양을 확인합니다. 용질을 더 넣어도 바닥에 남아 녹지 않으면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넣은 용질의 총량이 해당 온도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다른 비커에 다른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과정 1에서 3을 반복합니다. 온도에 따라 용질이 녹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며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양의 물을 기준으로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물에 녹는 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의 용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물질 모두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질이 물에 녹는 양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그 증가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질산칼륨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황산구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특성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충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승진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승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우리 시험 대비 강의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문법 영역에서의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는 날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문법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선생님과 함께 개념 압축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뤄볼 내용은요, 표현법입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면 피동표현, 인용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피동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용표현이 무엇인지 각각의 표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 문법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문법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여러분이 단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 한자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서 결국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선생님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만나면 꼭 이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는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의미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피동 표현에서의 피가 어떤 피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자로? 그렇죠. 여기서의 피는요, 여러분, 당할 피예요. 자, 그리고 동은 동작하다, 움직이다의 동입니다. 자, 그러면 피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동의 피가 당할 피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피동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도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이 날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은 피해자 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피해자는 무슨 뜻이에요? 해를 당한 사람, 그쵸? 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때의 피도 당할 피거든요. 그러니까 피동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피동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용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인용표현의 인과 용이 한자로 어떤 의미인지 찾아본 이 똑똑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인용의 인은요, 가지고 오다, 끌어오다의 인이에요. 그럼 용은요, 활용하다, 사용하다 할 때의 용입니다. 자, 그럼 인용을 결국 풀어서 설명을 하면 끌고 와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끌고 오느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고 와서, 가지고 와서 나의 글이나 말에 사용하는 것을 인용표현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피동표현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개념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너무 잘 쓸 수 있어요. 자, 피동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나 동작을 어떻게 함을, 그렇죠, 당함을, 즉 입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스스로 동작을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동표현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동작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동표현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이 피동표현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아, 이 문장이 피동문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피동표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부터 이 빈칸부터 채우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고 위에 빈칸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 표현은 사과를 깎는 거예요. 사과를 깎다. 그런데 사과 입장에서는요, 사과가 깎이다가 되는 거죠. 사과가 깎이다가 됩니다. 자,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범인 입장에서는 잡히다가 되겠죠. 그쵸? 자, 옷을 걸었어요. 옷 입장에서는 걸리다가 되는 거고요. 아기를 안았어요. 자, 아기 입장에서는 안 기다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능동사에다가 피동 접미사를 붙이면 피동 표현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 접미사를 보니까 이, 그 다음 히, 그 다음 리, 그리고 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넣어줄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히, 그렇죠. 그래서 이 히리기가 피동의 접미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접미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1학년 때이 접사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다면 기억이 날 텐데, 단어의 뒷부분에 붙는 접사를 우리 접미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깎다의 깍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붙는 접사. 그래서 접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요, 명사에 피동 접미사 무엇을 붙이는 건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예시를 보면 훨씬 더 찾기가 쉽겠죠. 자, 사용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뭘 붙여요? 되다를 붙여요. 그래서 피동접미사 되다를 붙이면 또 피동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피동이 되는 거고요. 내가 삭제하다. 이것은 주체의 능동적인 표현이지만, 만약에 사진을 삭제했으면 사진 입장에선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되다. 뭐 예산을 삭감하다도 되지만 예산 입장에서는 삭감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에다가 피동 접미사 되다를 붙여서 우리가 피동 표현을 또 만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 우리가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루다, 꿈을 이루다 인데 꿈 입장에서는 꿈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어지다, 아지다와 같은 표현을 붙여서 우리가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우리 피동 표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피동 표현에서 여러분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이 사용 의도와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작을 행한 주체보다 우리가 누구에 집중하게 하냐면 동작을 당한 대상. 그래서 동작을 당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기를 잡았다가 아니라 모기가 사람에게 잡혔다 하면 이 모기라고 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책임이나 부담을 줄일 때 우리가 피동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경우인 거죠. 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컵을 톡 쳤는데, 어머나, 그 컵이 떨어져서 깨져버렸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컵이 깨졌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만약에 이걸 여러분 능동으로 바꾸면, 제가 컵을 깼어요! 가 됩니다. 내가 컵을 깬 거죠. 근데, 컵이 깨졌어요! 라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그 깨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깬 사람의 책임이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컵이 깨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의도와 효과, 두 번째는 책임이나 부담을 줄일 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판단의 주체를 숨겨서 내용을 어떻게 보이게 할수 있냐면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동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기상 예보할 때,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예상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을 능동으로 바꾸면 예상합니다가 되거든요. 그럼 예상합니다가 될 때는, 이 예상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궁금하게 돼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면, 이 됩니다라고 하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판단의 주체를 숨기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완곡한 표현이 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할 때 우리가 또

피동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갔는데 식탁이 조금 더러워요. 그러면, 여기 좀덜 닦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여기 안 닦았어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닦는 사람이 조금, 서운하고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곡한 표현, 여기가 덜 닦였어요. 닦이다라고 하는 이 피동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용 의도와 효과를 잘 기억해 두시는데 이 단순히 그냥 외우고 기억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각각의 예시를 통해서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중 피동 표현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중 피동 표현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자, 이 믿겨지지 않다라고 하는 건 원래 능동은 믿다인데 거기다가 믿기다라고 하는 피동전미사 기를 한번 붙이고 그 뒤에다가 또뭘 붙인 거예요? 어지다를 붙인 거여서 믿기어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와 어지다를 두번쓴 이중 피동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연달아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피동 표현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피동 표현을 발견을 했을 때 이게 이중 피동 표현인지 여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되겠죠. 자, 다음은 인용 표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가지고 오는 거야. 끌어다가 쓰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용 표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어떻게? 그렇죠. 그대로 끌어다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끌어다 쓸 때는 우리가 직접 인용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접 인용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용 표현에서는 직접 인용 표현을 만들 때와 간접 인용 표현을 만들 때의 방법이 달라서 그 방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나의 문장 속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큰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큰따옴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큰따옴표 안에. 그래서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이 큰따옴표 뒤에 조사를 붙이는데 조사 이라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고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따옴표까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 큰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간접 인용 표현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했지만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사 고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큰따옴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할아버지께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에 따옴표 없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가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인용 표현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만드는 방식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인용 표현을 제시하고 이걸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아라 또는 간접 인용 표현을 제시하고 이걸 직접 인용 표현으로 만들어 보아라라고 할때 어떤 점을 고쳐주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전문가의 말이나 글을 만약에 내가 나의 글이나 말에 가지고 온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의 말과 글에 뭘 높일 수 있어요? 신뢰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생생한 느낌, 현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따옴표를 활용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현장감 있고 생생한 느낌이 들겠죠. 자,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의도에 맞게 내용을 요약해서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본래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손상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인용한 말이나 글에 무엇을 밝혀줘야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의 말이나 글인지 출처를 밝혀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기역. 표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니은 표현이라고 한대요. 자,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하는 거 우리 무슨 표현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능동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당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당할 피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역에는 능동, 니은에는 피동이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단어를 적절한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떠올라야겠죠. 그쵸. 우리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붙인다고 했고요. 되다를 명사 뒤에 붙일 수 있다고 했고, 어지다, 아지다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방법들을 바탕으로 우리 문장 한번 바꿔볼게요. 자, 형이 물을 쏟았어요. 자, 그럼 물 입장에서는 물이 형에 의해? 그렇죠. 쏟아진 거죠. 그래서 쏟아졌다. 이렇게 써주어야 하고요. 엄마가 아기를 업었어요.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업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히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를 썼기 때문에 업히에다가 엇을 더해서 업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자, 그럼 문제 입장에서는 발견된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가 그에 의해 발견됐다 또는 발견되었다. 그래서 발견되었다를 줄여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접미사를 붙이는 건지, 되다, 어지다를 어떻게 붙이는 건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 3번.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해달래요. 자, 1번. 인용 표현은 자신의 말이나 글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와서 쓰는 표현이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과 글에 가지고 와서 쓰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번. 중요하네요. 자, 볼게요.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조사고를,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조사이라고를 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디가 이상하죠? 그쵸? 여러분, 조사이라고를 쓰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직접 인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이 서로 바뀌어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인용 표현에서 조사고를 쓰는 거고요. 직접 인용 표현에서 조사 이라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고요. 자,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자,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누가 쓴 글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래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우리 유의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4번.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인용 표현을 바꿔보는 건데, 다음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문장은 직접 인용 표현이겠죠? 보니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 이 사랑해를 직접 가지고 와서 무엇에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인용 표현일 때는 큰 따옴표를 쓰고 뒤에 조사라고를 붙인다고 했다면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자, 뭐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큰 따옴표 사라져야 하고요. 조사는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고가 붙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내가 전달하기에 알맞은 문장으로 고쳐줘야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빼고 뒤에 조사 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한 개념을 꽉 잡아 보았고요. 이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수행 평가가 제시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과 관련한 이런 수행 평가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피동 표현을 잘 찾을 수 있는지 또는 피동 표현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자, 인용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언어 자료를 다양하게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이번에는 광고라고 하는 자료가 제시가 됐거든요. 자, 이 광고 안에서의 이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옆에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 크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혹시 당신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잡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잡혀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보다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람이 무엇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데, 스마트폰 입장에서도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람 입장에서 스마트폰에 잡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그림과 함께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장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원래 문장 형태와 표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원래의 문장 형태로 바꾼다면, 무엇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이 무엇에 잡혀 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원래 문장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잡고 있습니다의 원래 문장 형태를 밝혀보면, 당신이 스마트폰을 잡고 있습니까?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무엇을 잡다 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능동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니은 문장을 한번 완전한 원래의 문장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잡혀 있습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치면? 그렇죠. 당신이 스마트폰에 잡혀 있습니까?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잡다가 잡히다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피동전미사 히가 붙은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동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그냥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썼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서 질문을 해요. 기역과 니은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니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이야기해보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니은과 같은 표현을 썼겠느냐?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잡혀 있다. 나는 내가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스마트폰에 잡혀 있는 거였네? 그렇다는 건 나의 주체적인 행동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를 성찰해보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묻고 있고, 니은은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는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를 동작의 주체가 아닌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작의 대상으로, 동작을 당.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뭐에 대해 있는, 그렇죠, 종속되어 있는 수동적 상태임은 아닌가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인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읽고 인용 표현의 쓰임과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자,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카페인 음료 섭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름모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부분 애들이 거의 날마다 먹고요.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카페인 음료를 5병 넘게 마신 적도 있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학생의 말을 뭐 했어요? 인용했어요. 어떤 인용? 그렇죠. 직접 인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따옴표 사용하고 라고 썼어요. 자, 실제로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9년 사이에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각형은 고카페인 음료는 청소년의 수면 패턴을 무너뜨리고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직접 인용했단 말이죠. 따옴표를 써서. 근데 뒤에 조사? 어머, 고가 붙었네요. 자, 우리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락으로 바꿔줘야겠죠. 또한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도 이 전문의의 말인데 이것은 간접 인용의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했죠. 자, 이 기사에서 인용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을 찾아 적절하게 고쳐 쓰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용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 어디를 골라줘야겠어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말을 인용한 부분. 그래서 직접 인용했는데 조사 고를 쓴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바꾼다면 조사 고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라고. 그렇죠. 이라고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접 인용 표현이므로 조사 고를 라고로 고쳐야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기사에 사용된 인용 표현의 효과를 두 가지만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말을 직접 인용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좀더 생생한. 지금 현실이 어떤지, 지금 사태가 어떤지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요. 다음은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의견을 인용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기 때문에 무엇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성,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현장감, 생생한 느낌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하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이 오늘 배운 표현법을 활용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냐면,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준 다른 사람의 말을 선생님에게 소개를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소개를 할때첫 번째 문장은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 간접 인용 표현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인용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접 인용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어야 선생님에게 이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준 다른 사람의 말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용 표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꼼꼼하게 읽고 만나요. 안녕.

자, 오늘도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 예고해드린 대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풀이해드리는 시간이에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해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거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1번 보니까 A가 질문하고 있고요. B가 긍정으로 답하고 있죠. Yes, she is. 우리 비동사의 현정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she는요. 아, 그래요? 자, 지금 A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너의 누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비동사 역시 현재형으로 주어가 너의 누나니까 is가 바로 빈칸 정답 되겠고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정답 바로 3번이 되겠고요. 너의 누나가 가수니? 라고 했더니 오, 그렇대요. 1번의 정답 3번 보기였고요. 2번 갑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의문문인데요. 비동사 현재형 아가 주어 앞에 보이고 있죠. 주어는 누구인가요? Jane and Tom. 자, Jane and Tom이 주로 나와주고 Jane과 Tom이 초등학생이니? 라고 질문합니다. 아, Jane and T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자, 그러면 yes라고 답해줬고요. Jane과 Tom을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들이 되겠죠. 빈칸에 they가 정답이에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A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you라는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보입니다. 왜 과거형이 나와줬을까요? 뒤에 보니까 그러네요.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you가요. 너 한 명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이라는 의미로 그렇죠. 복수를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죠. 만약에 너 한 명이라면 너는 지난 일요일에 집에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때의 답은 No, I wasn't. 이게 되겠죠. 만약에 you가 너희들의 의미였다면 너희들은 지난 일요일에 집에 있었니? 그렇다면 no라고 얘기할 때는 no 다음에 그렇죠. 우리들이 집에 있지 않았다. No, we weren't. 이게 되겠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we weren't는 보이지 않고요. I wasn't. 이게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 A가 질문하고 있는 you는 너 한 명을 얘기했던 겁니다. 3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4번, 5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그런데 4번 보니까 주어 자리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형 뭐가 보이나요? is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 빈칸에는 당연히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닌 것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 그러네요. 3번의 대의는 그들이잖아. 복수를 의미합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바로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이어지는 5번 문제. 요번에는 자, 빈칸 나와 있고요. 비동사의 현재형이 아가 보이고 있죠. 비동사의 현재형으로 우리가 아를 써주는 경우에는 주어가 복수일 때 그리고 유가 나와주는 경우였죠. 자, 보기를 보면 우리 1번의 히는요.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동사의 현재형이 나오려면 아가 아니라 그렇죠. is가 나와줘야 돼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바로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우리 에어포트 뭔가요? 공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They are at the airport now 하게 되면 그들은 지금 공항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5번의 정답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He가 주어라면 비동사의 현재형은 is가 나와줘야 된다. 여기는 are이기 때문에 바로 1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치문의 뜻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비동사 우리 현재형이나 또는 과거형의 밑줄이 그어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비동사의 우리 기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니까 Your bag is on the chair. 너의 가방이. 그런데 이거 비동사 뭔가요? 아, 그렇죠. 있다의 의미로 사용된 거죠. 너의 가방이 있다. 어디에? On the chair. 의자 위에. 맞죠?

다음에 자, 2번 보니까 He was at home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집에 있었다. 역시 여러분들 있다라는 의미의 비동사 과거형으로 활용해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3번 볼까요? She is in Busan now. 그녀는 지금 부산에 있다. 역시 있다라는 의미의 비동사를 활용해 준 문장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 일단 우리 won't의 줄임말, 축약형 won't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일단 not 빼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단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with가 뭐뭐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죠. 자, 만약에 not이 없다면 Were you with Joy last Saturday? 너는 지난 토요일에 조이와 함께 있었니? 우리 with가 여러분들 뭐뭐와 뭐뭐와 함께니까. 결국 여러분들 여기 were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있었다. 우리 있다라는 의미의 비동사 과거형으로 활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장이 지금 여러분들 부정문으로 나와줬죠. 그리고 또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not의 의미까지 넣어준다면 너는 지난주 토요일에 조이와 함께 있지 않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원은 있다라는 의미의 우리 비동사 과거형으로 활용해줘갖고 있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은 좀 전에 해석했던 대로 너는 지난주 토요일에 조이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yan is my brother.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5번이죠. 여기는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야? 그렇죠? 이다라는 의미의 비동사예요. Ryan은 나의 남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7번 문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일단 1번부터 채워볼까요? 지난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In Japan, 일본에. 동사울이, 그렇죠. 있었다. 써주면 되겠죠.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day가 주어니까 맞아요. were를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2번도 you가 주어고요. were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문장 되죠. You're at school. 너가 학교에 있었다. Last Monday, 지난 월요일에. 됐죠? 그 다음에 역시 3번도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were 써주는 거 자연스럽지요. 그녀의 부모님이 were busy, 바쁘셨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런데 문제는 4번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어제가 왔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 필요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어가 my room, 나의 방입니다. 자, 단수 주어가 나와준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3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려면 were가 아니라 was가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My room was dirty yesterday. 나의 방은 어제 더러웠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5번에 네이버가 뭔가요? 이웃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s가 붙었기 때문에 나 이웃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복수니까 우리 그렇죠. 비동사의 과거형은 써주게 되면 was가 아니라 당연히 were가 맞아요. 자, loud는 시끄러운의 의미가 되고요. 나의 이웃 사람들이 어젯밤에 시끄러웠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빈칸에 역시 were 들어가 줍니다. was가 들어가 주는 거 바로 4번 보기가 7번의 정답 되겠고요. 8번 갈게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 주는 문제인데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기 정답이죠. 왜냐면 주어가 Sarah and I, Sarah와 나예요. 어젯밤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이 온건 잘했는데요. Sarah와 나이기 때문에 was가 아닌, 그렇죠. were가 맞겠네요. Sarah와 나는 어젯밤에 병원에 있었다. 됐죠? 자, 나머지 문장 맞는데요. 단어 의미 좀 확인하고 갈게요. 4번에 amazing. 뭐 여러분들?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네 의미가 되는 거고. 자, 5번에 comfortable. 뭐예요? 편안한. 네 의미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9번 갈게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그 식당은 어제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줘요. 정답 바로 갈게요. 바로 4번 보기 정답이었죠. The restaurant wasn't open yesterda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open이요. 열다라는 의미 외에도 문을 연, 열린 상태를 얘기해주는 우리 형용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어제 문을 열지 않았다. 과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주어에 맞게 was가 왔는데 열지 않았던 거니까 부정문이 된 거예요. 됐지요? The restaurant wasn't open yesterday. 바로
9번의 정답, 4번 보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10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1번에서 5번 중 not이 들어갈 알맞은 것. 자, 비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죠? 비동사 들어간 문장에 우리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줍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여기 표현 하나 잡아줘야 돼요. 비동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afraid of 하게 되면, 뭐뭐를 두려워하다. 또는 무서워하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에요. 비동사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뭐뭐를 무서워하다. 여기는, 자, 과거형의 비동사가 보이고요. 부정문입니다. You are not afraid of dogs. 너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1번째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인칭대명사로 잘못 바꿔준 거 골라주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정답 바로 3번이에요. 왜냐면, 지수와 나. 그러면 우리는 대의가 아니라 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는 best friends, 뭐야? 베프다. 가장 친한 친구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 단어 하나 또 확인해 줘야 됩니다. 5번에 나와주는 램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양을 얘기해 주죠. 그 어린 양은 정말 귀엽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어린 양한 마리를 얘기하니까 우리 인칭대명사로 바꿔주게 되면 is로 바꿔준 거. 잘했네요. 정답은 3번 보기. 바로 정답이에요. 이어지는 문제 12번입니다. 짝조진 대화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모두 골라주는 문제예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그렇지요. 아, 2번 보기 어색하지요. 왜냐하면, 자,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단어 하나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nervous. 왜 여러분들? 긴장한. 네, 의미 사용 가능하지요. 그 학생들이 긴장했니? for a test. 그 시험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no라고 답해 주지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의로 받아준 것까지 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wasn't가 아니라, 그렇죠. 대의가 주어니까, 당연히. 자, no, they won't. 이런 식으로 답해 주는 것이 맞겠네요. 2번 하나 정답 나와주고요. 또 하나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는, is your father still angry? 너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화가 나 계시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No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No, he is가 아니라 No, he isn't. 이 답이 맞겠죠. 아니면 Yes, he is. 이런 식으로 답하거나. 그렇죠? No가 나왔는데 뒤에 he is가 나와주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2번과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13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줄여서 줄수 없는 것. 자, 축약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 묻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축약형이 있었죠. 예를 들어, 이번에 was not 같은 경우에는 wasn't. 그리고, 3번의 are not 같은 경우에는 aren't. 기억나시죠? 그리고 4번의 were not 같은 경우에는 won't. 그리고 5번의 is not 같은 경우에는 자, isn't. 이런 식의 줄임말, 축약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am not의 줄임말,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14번째 문제. A에서 E 중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A번 문제 틀렸죠.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려면 was가 맞아요. He was a famous actor. 그는 유명한 배우였다. 그 다음에 자 B번 하나 올바른 문장 보입니다. Were you in the room then? then이 여기서는 그때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너는 그때 방 안에 있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번은요, Amy and her brother가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현재형이 나오려면 are가 맞겠죠. 그렇죠? Amy와 그녀의 남동생은 are on a boat, 보트를, 배를 타고 있었다라는 의미 문장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he eraser가 지우개죠, 여러분들. 오, 지금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이제 써준 거 너무 잘했네요. 얘도 하나 올바른 문장에 추가가 되고요. 그 지우개가
is in my pencil case. 나의

필통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 cherries 이거는 우리 체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그렇죠. 비동사 우리 현정에 나오려면 아가 맞겠고요. 여기 표 하나 잡아줘야 돼요. 비동사 good for가 뭐뭐에 좋다. 뭐라고요? 비동사 good for 뭐뭐에 좋다. health가 건강이잖아. 그러니까 체리가 건강에 좋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cherries 체리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 are로 비동사 현정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은 B와 D입니다. 정답 4번 보기예요. 15번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할까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 보기 이상하죠. 왜냐면 자 의문문인데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준 건 잘했죠. 하지만 주어가 Jimmy and Tom입니다. 그렇다면 비동사 현재형은 is가 아니라 are가 보여야 되겠죠. Jimmy and Tom and the soccer team. 지미와 탐이 축구팀에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지미와 탐이 축구팀이니? 뭐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자 지미와 탐이 주어이기 때문에 is가 아닌 are가 보여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16번부터 18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16번 뭘 물어보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현재형 제대로 써주는 거. 이거를 확인해 주는 문제입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This chocolate cake. 이 초콜릿 케이크.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are가 아니라 뭐가 맞아? 당연히 is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부정문이네요. not이 붙어졌죠? 그러니까 이 초콜릿 케이크는 it's not delicious. 맛있지 않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요. 자, 이어지는 17번째 문제. 요번에는 제시카 앤 세민 이 주어예요. 그 비동사 아가 나온 거 괜찮아 보이는 듯한데 주의해야 될거 잘못됐죠. 왜? 뒤에 보니까 an hour ago. 어그가 여러분들 뭐뭐 전에 라는 의미였죠. 근데 여기는 an hour 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분명히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비동사가 현재형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형으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제시카와 세민이 주어니까 아가 아닌 were가 나와줘야 돼요. 제시카와 세민이 were at home, 집에 있었다. 언제?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우리 18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요번에는 의문문이에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준 건 잘했는데요. 주어가 누군가요? you and Andy, 너와 Andy입니다. 그러면, was가 나와주면 안 되겠죠. 뭐로 바꿔줘야 돼요? 과거형 우리 were로 바꿔줘야 돼요. 왜 과거형이 나오는 걸까요? last night 어젯밤을 얘기하거든요. Were you and Andy at the party last night? 너와 Andy는 어젯밤에 파티 있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이어지는 우리 19번, 20번 문제는 우리말과 같도록 관한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고요. 네 전화기는 여기 없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네 전화기, 너의 전화기 먼저 주어 자리 보이는 거야. Your phone.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줍니다. 우리 비동사 그렇죠. 과거형 was가 나오는데요. 있었다가 아니라 없었다, 있지 않았다. 부정문이야.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not 나와주고요. 여기에 우리 here가 나와주는 거죠. Your phone was not here. 네 전화기는 여기 없었다. 여기 있지 않았다.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되네요. Your phone was not here. 20번 가볼게요. 우리는 수업에 늦지 않았다. 그런데 이편 기억하시죠?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late for. 뭐뭐에 늦다. 우리 1학년 교육 과정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우리는 수업에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는 위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 얘기하는 거야. 비동사의 우리 과거형 위에 맞게 were가 나와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수업에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we were late for class 이거였겠죠. 근데 수업에 늦지 않았다. 아, 부정문이 돼야 되네. 비동사 다음에 우리 not이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late for class 넣어주면 바로 정답 되겠죠. We were not late for class. We were not late for class. 바로 20번의 정답이에요. 21번.

갈게요. 다음 문제에서 아이를 미스터 브라운으로 바꿔 완전한 문장 써주는 건데요.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일까? 비동사의 현재형.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주는 거. 이걸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I am a firefighter. 나는 소방관이다. 근데 이거를 Mr. Brown, 브라운 씨가 소방관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am이 아니라 뭘로? 그렇죠. 비동사 현재형이 is로 바뀌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고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Mr. Brown is a firefighter. 바로 21번의 정답이에요. 자, 이어지는 22번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주시고요. 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주는 건데, 자, Sharon과 Ryan이 나와주고요. 두명다 hairdresser. 미용사시네요. 그다음에 in Hong Kong. 자, 셔런은 홍콩에 있지 않고요. 라이언은 홍콩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1번에 셔런 앤 라이언 나와주고 셔런과 라이언은 미용사이다. 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주어가 그렇죠. 복수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아가 맞겠죠. 됐죠? 그다음에 라이언은 홍콩에 있다예요. 동그라미잖아. 여기는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 Ryan이 주어니까 is가 들어가주고요. Ryan is in Hong Kong. 자, 하지만 but Sharon은 거기 있지 않다가 되겠죠. 요번에는 부정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가운데 그래요. isn't 바로 빈칸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But Sharon isn't there. 하지만 Sharon은 거기 있지 않다. 홍콩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23번 갑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주는 건데요. 우리 두 번째 문장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내용이었죠. Last year, 지난해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비동사의 과거형이 보여야 되는 거고, 왜냐면 I가 좋아야 나는, 그 다음에 빈칸 나와주고 in the school band, 학교 밴드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난해에 학교 밴드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있었다의 의미로 여러분들 I가 주어니까 자 우리 과거형으로 맞아 was가 나와주고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묻는 문제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장에도 was가 정답되겠죠. 첫 번째 문장 봅니다. Was Kate free this morning? Kate가 오늘 아침에 한가했니?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좀 전에 봤던 대로 나는 지난해 학교 밴드에 있었다. 그 얘기는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해석하게 되면 나는 지난해 학교 밴드 부원이었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인칭 대명사를 넣어주는 건데요. I have a little brother. 나는 남동생 한 명이 있다. 그런데 한 명의 남동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 우리 a little brother를 받아주는 인칭 대명사로 주어 자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he가 나와주는 거죠. He is 4 years old. 그는 4살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도 주어 자리에 자 남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He로 받아주는 거지요. 그는 정말 귀엽다. 4살이니까 정말 귀엽겠네요. 그 다음에 everyday 매일이란 표현이고요. 빈칸 다음에 play together in a garden 이렇게 나와주죠. 우리의 정원에서 함께 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일 우리가 우리의 정원에서 함께 논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번에는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정답? 그렇죠? we가 정답이에요. everyday, 매일 we play together, 우리는 함께 논다 in our garden, 우리의 정원에서 그렇죠? 24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2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과거를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유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 뭐가 들어가나요? 워가 들어가 주는 거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 준 겁니다. 자, 너 어제 집에 있었니? 너예요. 그러니까 no, I wasn't. 그다음에 I was at the movie theater. 집에 있지 않았고요. 나는 영화관에 있었다라고 답해 주네요. 자, 26번부터 28번까지는 표를 보고 비동사 또는 인칭 대명사 등을 사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일단 좀 어려운 단어가 보이네요. Nationality. 국적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먼저 지수 보도록 합니다. 자, 지수가 12살이네요. 그러니까 지수 is 12 years old. 이런 식으로 지수에 맞게

0: 비동사 현재형 우리 is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녀는 재밌다. 이거 여러분들 역시 is가 들어갑니다. She is funny. 됐죠? 27번. 요번에는 Grace and Jisoo. 여러분들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are가 나와주고요. Are the same age. 같은 나이예요. 그들은 12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는 그레이스와 지수를 받아주는 데이가 바로 정답 되겠고요. 28번입니다. 자, 지금 그레이스가 아이린한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 이탈리아 출신이니?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 우리 비동사 from 다음에 나라나 도시가 나와주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 표현인데요. 여기는 의문문으로 나와줘서 지금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주는 겁니다. 유에 맞는 비동사 여러분들 뭐예요? 아, 그렇죠. 아가 보이는 거예요. Are you from Italy? 비동사 우리 유에 맞는 현재형으로 Are you from Italy? 너 이탈리아 출신이니? Irene이 지금 보니까 캐나다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No, I'm not. I'm from Canada.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m from Canada. 이렇게 28번에 정답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남은 두 문제입니다. 29번.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과란의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해 주는 문제인데요. 네 생일 선물은 내 가방 안에 있다. 그런데 일단 주어 자리는 너의 생일 선물 이거예요. 너의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Your. 그 다음에 생일, birthday. 그런데 present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선물 이라는 의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는 your birthday present. 됐죠? 그 다음에 영어는, 그치. 주어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있다. 아, 비동사 의미 중에 하나였죠? 자, 지금 your birthday present. 주어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의미로 비동사 현재형 is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내 가방 안에 and my bag.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요. your birthday present. is in my bag. 했나요? Your birthday present is in my bag. 바로 29번의 정답이었고. 됐죠,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자 챕터 1을 마무리하는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주는 건데요. 어제가 민호의 생일이었다. Jane was at his birthday party. 제인이 그의 생일 파티에 있었다. 세민이도 또한 거기 있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1번 보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 누구의 생일 파티 있었던 거야? 민호의 생일 파티예요. 근데 질문이 제인과 세민이 마이크의 생일 파티 어제 있었냐?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no. 제인과 세민은 데이로 받아주고요. 우리 부정이니까 won't에 우리 축약형 won't 이런 식으로 no, they won't. 됐죠? 그들은 어디 있었던 거야? 마이크의 생일 파티가 아니라 민호의 생일 파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밑줄 친 부분을 부정문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was not, 축약형 wasn't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화면 통해 정답 확인해 볼게요. Jane was not 또는 wasn't at his birthday party. Jane은 그의 생일 파티에 있지 알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챕터 1이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2의 첫 번째 만남으로 유닛 1부터 유닛 4까지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은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작품을 즐기자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시,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선생님은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에서 로봇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 로봇이 얘기하잖아요. 휴머니드라는 로봇이 이제 박사님이 개발했는데 인간의 감정을 로봇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로봇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선생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있으면 기다려도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우리 사랑의 감정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에 좀더 집중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퀴즈 답을 올려줄게요. 선생님, 저는 우리가 6단원에서 함께 읽었던 작품, 시 이것 또는 이야기 이것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것들 알려주면 선생님이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던 비유적인 표현을 적어줘도 좋고요.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앞부분이 좀 길어졌는데요. 단원 정리 학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교재는 160쪽 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단원의 첫 번째 핵심은요. 시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아는 겁니다. 이야기도 있지만 시라는 이 글의 갈래에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비유적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현상, 사물을 설명하고 싶어. 근데 그대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비슷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없는데 빗대어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빗대서 표현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게 바로 비유적 표현인 거죠. 특히 시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적인 표현을 왜 사용하느냐?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원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로 비유적인 표현 사용된 걸 보니까 평상시엔 모르고 넘겼지만 새롭게 보게 되니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정말 그런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작품에서 봤었던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딱지라는 시에서요, 말하고 싶은 것, 설명하고 싶은 대상은 딱지였는데,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 무엇에 빗대었어요? 딱정벌레에 빗대었어요. 딱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뭔가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슷했었죠. 마음저울이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리고 자려고 누웠을 때, 저울을 거둔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오락가락하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빗댄 것이 있죠. 무엇이요? 접시 달린 양팔 저울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 여러분 과학실에 가면은 볼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저울에 이렇게 양팔이 달려서 뭔가를 올려놓으면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이 양팔 저울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왜요? 이쪽이 더 좋기도 하고 이쪽이 더 좋기도 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 그것을 재밌게 생생하게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시 달린 양팔 저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 예입니다. 또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 다시 내용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런 친구 좋아했던 그 시의 내용입니다. 친구를 설명하고 싶은데 비유적인 표현 뭘 썼어요? 풀잎 그리고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풀잎 같은 친구 좋아하면서 왜 친구를 풀잎에 비유했었죠?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하면서 풀잎 같은 친구라고 했었고요. 바람 같은 친구는 뭐였죠? 만나면
반갑다고 얼싸는 우리가 바람 불때 바람이 막 손등을 스치고 이런 것들 느껴지잖아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것을 얼싸

쌓는 모습에 비유를 해서 풀립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에서 태어나다 주몽 이야기 할 때도 나왔었어요.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말. 그럴 때는 바람이 어떤 특성이에요? 빠르다라는 특성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데, 이 시, 풀립과 바람이라는 시에서는 같은 바람이기는 하지만,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이 부분에서 사용됐었죠. 자, 그 다음에,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절 또는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계절이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나타내고 싶은 계절로 무엇을 선택했었죠? 그렇죠. 봄이라는 계절을 선택했습니다. 난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난 아직 봄 하면서 나를 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나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봄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하면서 나와 나무에 또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표로 정리하니까, 아, 맞아. 각각의 시가 이런 내용이었고,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했었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됐었지, 딱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단원 정리학습인 겁니다. 또 볼게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다른 대상을 일상에서 찾아봅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도 표시를 했었죠. 모양 색깔이 전혀 다르면, 전혀 다른데 이것을 왜 빗대서 표현했지 한다고요. 모양,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물풍선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같아라고 했으면 이두 가지 사이에 어떤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비슷할까요? 갑자기 뭐 쏟아지는 것 또는 뭐 물이 들어있다. 물, 소나기도 비잖아요? 물풍선도 풍선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주변을 흠뻑 젖게 한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점이겠죠? 여러분들이 비유적 표현을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나 제가 지은 시에서 써보고 싶어요 하면은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다른 대상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는 내용의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의 효과 왜 사용할까요? 그냥 적으면 안 되나요? 말이 빨리 달린다. 뭐 친구가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나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비유적인 표현을 썼을 때 좋은 점이 있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 대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요? 생생하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장면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것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양팔 저울에 빗대어 표현하니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오락가락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하면 읽는 사람이 왜 마음을 양팔 저울이라고 했을까? 궁금한 마음도 들고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면 아, 그랬구나 하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무엇한대요? 낭송하는 겁니다. 자, 낭송이라 하는 건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동을 담아서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선생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쓰는 것을 말해가 아니라 낭송의 핵심은 뭐예요?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감동을 담아서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속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서 분위기가 어땠지? 만약에, 기쁜 분위기인데 차분하게, 우울하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시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슬퍼요. 그런데 막 들떠서 흥분해서 기쁘게 읽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기쁜 일, 뭔가 이제 활기찬 내용의 시인데 우울하게 읽으면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인물의 마음에 내가 이입해서 분위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낭송이라고요. 자, 낭송하는 방법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낭송합니다.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어떤 분위기인지 내용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하여 낭송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울리는 표정, 이렇게 웃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울상을 짓기도 하고요. 몸짓을 사용할 수도 있죠. 뭐, 큰걸 얘기할 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작은 할 때는 이렇게 몸짓을 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 말하는 이의 처지나 마음을 상상하며 낭송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상상하면서 거기에 이입해서 어울리게 읽어야 되겠죠. 비유적 표현이 주는 느낌을 살려 낭송합니다. 우리 지금 비유적 표현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그것이 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살려서 낭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 핵심 내용은요. 이야기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묘사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묘사,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도 들어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친절하게 여기 말풍선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묘사란 인물, 사물, 장면, 정서, 느낌을 얘기하며 다양한 감정, 이 정서 등의 성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해 독자로 하여금 생생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이러한 성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해서 독자, 읽는 사람이 생생하게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묘사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더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읽는 사람도 같이, 아, 정말 그런 감정이었구나. 나도 같이 느껴진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것도 어렵게 느끼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뭔데요에서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요, 김수철 박사 기억나시죠? 삭막한 도시에 살고 있던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운 감정인 거죠. 어머니, 오랫동안 못 뵙고 도시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로봇 같은 거 개발하느라 삭막한 곳에서 감정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런 감정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냈어요?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이라고 했었죠.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것처럼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을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빗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곳을 손으로 탁 이렇게 내리치면 물결이 막 일면서 한순간에 물결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파장이 일었다가 점점 파장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고요해지지는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움이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추를 켜고 끄듯이, 그리움, 이제 그리움이라는 감정 거둬야겠다, 끝! 아니라 점점 그 그리움이란 감정이 줄어들면서 초연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선생님, 이것이 인상적인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을 그리움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상적인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도 만났었는데, 뭐, 자라와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든 것이 왜 인상적이었나요? 신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상적인 까닭이었죠.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도 생각해 보고요. 이야기의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적이었는지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인상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알에서 태어나다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되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는 그 이야기, 신화였었죠. 그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장면을 떠올린대요. 우리 여기 위에 적혀 있잖아요.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쭉 떠올려 보면 그 중에서도 주몽이 태자였던 대소의 무리를 피해 도망갈 때 강에서 일어난 일이 나는 인상적이었어. 아, 그럼 그 장면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또 무엇이었을까? 막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죠.

타다가 근데 갑자기 힝 하고 주몽이 타던 말이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앞에 강물이 있기 때문에 강에서 막혔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라와 물고기 등의 동물이 주몽을 도와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죠. 그것이 신비로워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상적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왜 머릿속에 남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야기의 인상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주요 사건의 장면에 따라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요 사건, 중요한 사건을 장면에 따라 그리고 시간 순서에 맞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풀었죠. 우리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문장 있고, 화살표 있고, 문장 있고, 화살표 있고 했던 그런 문제들도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장면이 다음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일이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유아의 몸을 비췄고, 그 다음에 유아의 배가 불러서 알을 낳았잖아요. 그런 것도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장면은 뭐였어요? 금왕이 너무 해괴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알을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장면이 다음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는요, 삭막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김수철 박사,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감정을 잃어가는 인간과 감정을 느끼는 로봇 휴머니들을 개발해요.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에 살고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도시로 상경을 하시게 됩니다. 도시에 방문해서 실험에 참여하게 되죠. 휴머니들과 어머니가 막 대화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김수철 박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사건의 장면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파악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이랑 방금 단원의 내용들 정리한 것을 기억한 채로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우리 첫 번째 문제 볼게요. 1번부터 2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시의 제목 뭐였죠? 딱지였습니다. 딱지.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자,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기 쉽다고 했었죠.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니까 실제로 딱정벌레가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딱지가 생겼는데 그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정벌레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빗대는 겁니다.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두 가지 딱정벌레와 딱지의 비슷한 점이 뭐예요? 무릎 위에 있다. 물론 지금 실제로 딱정벌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살갗을 꽉 붙잡고 있다. 벌레가 뭔가 손등이나 무릎 위에 있으면 위에 살갗을 꽉 붙잡고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도 딱지와 딱정벌레의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시에서 활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쓰시오. 자, 말하는 이. 우리가 읽는 독자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읽는 독자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볼 수 있죠. 뭐예요? 딱지를 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말하는 이가 어떤 말을 했었죠?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딱지를. 뭐 딱지 위에 약을 발랐다 이런 거 아니죠. 딱지를 떼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떼다 할때 여러분 어입니다.

아이 아니고요. 때려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정벌레를 데리고 논다 이런 내용 쓰시면 안 됩니다. 딱지를 때려고 한다. 2번. 기억에서 딱정벌레를 딱지에 빗댄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왜 이렇게 빗댔을까?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딱정벌레가 딱지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아니죠. 딱정벌레가 물어서 딱지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주로 무릎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댄 것도 아니고요. 딱정벌레와 딱지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딱이라는 글자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뭔가 비슷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딱정벌레와 딱지의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뭐 아예 선생님 옷처럼 빨간색도 아니고요. 이렇게 빨간색이었다가 조금 굳어서 검붉은 색이라고 하죠. 약간 갈색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색깔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빗대어서 활용을 하게 됐었죠. 정답 5번인데요. 꼭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거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실제로 딱정벌레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벌레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무릎 위에 있는 딱지를 보면서 딱정벌레 같네라고 상상하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문장이 나온다면 모두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비슷한지? 모양과 색깔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정답을 5번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이거 무슨 시예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하면서 내 마음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접시 달린 양팔 저울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죠. 꼭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도 이렇게 내 마음은 양팔저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두 개를 빗대어서 비유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알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자, 우리는 여기 들어갈 내용을 알고 있죠. 시를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로 나오려는 거 보니까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자, 양팔저울의 특징을 생각하면 되겠죠.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양팔저울처럼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저울을 거둔다 하면서, 아,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했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이제 양팔저울을 거두고,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됐었죠. 자, 3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내 마음을 무엇에 빗대었는지 생각하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고르시오. 내 마음은 양팔저울이다. 이렇게 마음과 접시 달린 양팔저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비슷한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어떻게 돼요? 기운다. 2번의 정답이네요. 두 가지의 비슷한 점, 기운다. 내 마음도 기울고 양팔저울도 무거운 걸 뭔가를 올려놓으면 기울잖아요. 그래서 기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니은은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겪은 내용과 관련지어서 적으면 되는데요. 그냥 경험을 적으면 안 되죠. 이 조건이 있잖아요. 니은은 어떤 상황인지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 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배고플 때 친구가 뭐 많은 양의 음식을 준건 아니어도 빵한 조각 자신이 갖고 있던 빵한 조각을 이렇게 떼어서 조금 떼어서 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엄청 행복한 감정을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러한 상황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관련 지어서 써보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왔어요. 나에게 잘해주거나 칭찬해준 친구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황. 기분이 좋은 상황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답이 처리될 수 있겠지만 기분이 나쁜 상황, 뭐 친구랑 싸웠어, 동생이랑 뭐 다투었어 이런 상황을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이기기도 하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쪽 저쪽

마음으로 기울지만 나에게 잘해줬거나 칭찬해준 친구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 이런 예시를 적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5번과 6번은요, 이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잎처럼, 처럼이라는 말도 붙었네요.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친구 좋아. 풀잎하고 헤쳤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여기도 처럼 붙었네요. 만나면 얼싸하는 바람, 바람, 친구 좋아. 문제에서 우리 바로 만나볼게요. 친구와 풀잎, 바람을 비유적인 표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용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은수. 헤어질 때 손은 들어 인사하고 다시 반갑게 만나는 친구를 풀잎과 바람에 빗대어, 재밌게 빗대어 표현했어. 바로 정답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친구를 풀잎 바람에 빗대서 표현한 시였고요. 현우. 풀잎과 바람을 좋아하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빗대어 표현했다. 아, 이 친구가 풀잎과 바람을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거죠. 다연, 바람에 흔들리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풀잎처럼 고난을 겪더라도 묵묵히 자기를 하는 친구를 풀잎에 빗대어 표현했어. 풀잎의 특성, 여기서는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거였지, 뭐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은수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까요? 6번인데요. 친구를 바람에 빗대어 표현할 때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보다, 같은, 또는, 따라,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람, 친구 좋아. 바람, 친구 좋아.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뭐예요? 바람, 같은 친구 좋아였었죠. 친구긴 친구인데 바람이랑 비슷한 그런 특성이 있는 친구 나타내기 위해서 바람 같은 친구 좋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6개의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는데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시를 낭송할 때는 시와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한다. 정답은 무엇일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네,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내용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재밌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각은요, 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암석은 다시 작은 알갱이인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은 이 지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시작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일본 열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위에 여러 점들이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빨강색은 화산, 그리고 초록색은 지진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지금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읽어보면요. 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에 훨씬 더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지표의 암석이 공기, 물,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바뀌는 걸 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풍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표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풍화의 원인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요, 어떠한 커다란 바위, 암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석에 틈이 있을 텐데,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물은 얼음으로 얼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들어갔는데 얼어버렸네요. 그러면 물보다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죠. 즉, 부피가 팽창하면 이 암석과 암석 사이가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녹고 얼고를 반복하다 보면요. 이 암석이 점점점 벌어져서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물의 작용으로도 이렇게 풍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요. 딱 봐도 식물의 뿌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작용에 의해서도 풍화가 일어나는데요. 식물이 이러한 암석 틈으로 뿌리를 막 내려요. 그런데 식물은 계속 생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뿌리의 힘으로 암석이 갈라지고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 그림, 석회동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석회동굴은요, 거대한 석회암지대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무엇이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요. 이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지하수가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 지하수가 그래서 석회암지대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하수에서 석회암이 녹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해석의 묽은 염산 반응과도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화면은요. 선생님, 이거는 풍화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돌 색깔이 붉게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풍화에는요. 우리가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석은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소와 반응한 것입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성분이 변한 것도 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작용으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흙이 있을 것 같아요. 흙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된 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토양의 생성 과정이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토양이 생성되기 전에 암석, 단단한 암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암석이 A층이 되는데요. 이 A층이 지표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그때 이 암석은 풍화를 받기 시작하겠죠. 드디어. 그러면 A층이 풍화를 받아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이 드디어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무슨 층이에요? B층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B층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 이제 C층 만들어지겠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순서도를 한번 볼게요.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어 부서진대요. 단단한 암석 뭐였어요? A였어요. A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가 풍화되어서 위에 있는 B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래요. 아, B를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층은요. B층이 풍화되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B층이 더 잘게 부서지면요. 이제 드디어 식물이 뿌리낼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층은 C층인 것 같아요. D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D층에 굉장히 많은 식물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B층 다음에 더 토양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잘게 풍화가 되면 만들어지는 층은 바로 D층입니다. C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C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읽어보시면요. 빗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이동하여 쌓인다. 아, 지금 뒤층에 막 비가 내려요. 그럼 빗물의 녹은 물질과 함께 더 작은 입자, 진흙과 같은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쌓이는 층이 뭐예요? 바로 씨층입니다. 그래서 씨층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모든 토양이 A, B, C, D 층을 다 갖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된 토양일수록 이렇게 네 개의 층을 완벽히 갖출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굉장히 좀 작은 범위의 지각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우리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게요. 우리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설은 무엇이냐면요.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륙 이동설은요. 과거에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베게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하나로 다 붙어 있었어. 그런데 그 대륙이 점점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대륙이 이동을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때 베게너는 이큰 하나의 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과거에 판게아가 있었는데 판게아가 막 갈라져서 현재의 대륙까지 오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대륙이 이동해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대륙 위에 있는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라고 물어보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의심을 품었어요. 아니 어떻게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야? 너 증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탄탄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첫 번째는요.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이랑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증거는 해안선의 모습의 일치를 보아 과거에 얘네들은 붙어 있었던 거야. 지금은 떨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붙여보면 굉장히 비슷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보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봤어요.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 화석이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우리 양치식물 화석이거든요. 그럼 두 화석은 먼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생물들은. 그러면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은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의 이 아랫지방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화석이.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이 과거 그때 살았던 시대에 이 바다를 건너갈 순 없잖아. 그러면 이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면 말이 되지. 메소사우루스가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소프테리스 역시 우리가 일부 지역에 이렇게 대륙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이 대륙이 한데 모여져 있었다면 이 식물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화석의 분포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북아메리카 산맥과 유럽의 산맥을 이렇게 갖다가 놓았더니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맥의 분포, 이 산맥이 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대륙이 이동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마지막은요, 남극에도 빙하가 있지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과거에 빙하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빙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이 빙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빙하의 흔적을 이렇게 대륙들을 맞춰보니 일치하더라.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는 네 번째 증거를 들어서 대륙은 이동했어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겠어.
너가 대륙이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륙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한 거야? 그 힘의 근원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베게너는 그 힘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베게너는 여러

증거를 이처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즉,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대에는 대륙 이동설이 크게 지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이 대륙 이동설이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말보다는요, 판이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이라고 하는 것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판이 보이죠? 우리 익숙한 거예요. 위에 지각이 있고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게, 바다 밑에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판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 두께의 층을 우리가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겠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읽어보면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얼마의 두께에 100km의 두께의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판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판은요,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 간단하게 대륙판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간단히 해양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두판 중에 두꺼운 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잘 배웠죠? 대륙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당연히 판 역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판은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이 우리의 이 지구의 겉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은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판들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태평양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 태평양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유라시아판, 또 북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또 아프리카 판, 그리고 여기 나즈카판, 굉장히 여러 종류의 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방향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니까, 판과 판이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보면요. 판과 판이 서로 이번엔 가까워지고 있네요. 또 이쪽에 보면요. 이쪽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서 움직이고 있네요. 아,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의 두께의 층이라고 했어요. 그 층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우리 지각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지표 위에 서 있을 때막 땅이 흔들리는 현상 뭐라고 얘기해요? 지진이라고 하죠. 땅과 땅이 꽝 부딪히면 당연히 진동이 생길 거고요.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판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열은 암석을 녹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판의 경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활동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 뭐라고 할까요? 우리 화성암 배울 때도 비슷한 현상 배웠죠. 바로 화산 활동입니다. 또 밑에는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이래요. 뭐겠어요? 지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화산대라는 말이 있는데 화산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 화산대가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뚝 둘러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대서양 중앙쯤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저기 아프리카 동쪽에, 요쪽에도 굉장히 화산이 많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지진대입니다. 지진대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지진대도 화산대와 굉장히 유사해요. 태평양 둘레, 즉 태평양 가장자리에 지금 지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서양 중앙에도 그리고 이쪽에 이쪽 동쪽 지역에도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겹치고 또 거기다가 판의 경계를 한번 겹쳐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가 바로 이큰 지도입니다. 지금 빨강색의 화산대, 파랑색의 지진대, 그리고 실선의 판의 경계를 겹쳐 놨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 지진대와 화산대와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도 부분 부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부포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은 결국에는 이렇게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에 포함된 이 대륙들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대륙이동설을 좀 넘어서 판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 이처럼 화산 활동과 지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5강의 내용도 완전하게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원대한 개념 아이템 하나하나하나 모아봤으니까요. 이제 문제로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랑의 대단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우리 기초탐구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다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큰 하나의 대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베게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습이 일치하는 것은 해안선의 일치는 대륙이동설의 증거다라고 베게너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베게너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라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기초탐구 문제고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꺼울까요? 선생님이 이전에 배운 내용이랑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중 두꺼운 지각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고 했으니까 X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2번.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판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X고요. 4번.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0: 부딪히거나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내신 실전 문제입니다. 그림은 암석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암석이 벌어지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 얼음은 암석의 틈을 점점 벌어 지게 합니다. 왜? 물이 얼면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니은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암석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풍화작용이죠. 디귿 기온이 높은 지역보다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더잘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왜요? 왜더 낮은 지역에서 잘 일어날까요? 물이 얼어야 돼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이 잘 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러한 풍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성숙한 토양이라는 말 했었는데요. 성숙한 토양, 이렇게 네 개의 층이 잘 발달한 토양, 그러니까 성숙한 토양의 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A는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 만들어낸 층이래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A는 B에서 녹은 물질이 A로 쌓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B가 오면 그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B에서 빗물이 녹은 물질이 A로 갔대요. 말이 안 되죠. 빗물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B가 A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죠. 틀렸고요. C는 암석 조각과 모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C는요, 뒤에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면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니은은 맞고요. D긋, D는 풍화를 받아 생성된 고운 흙. D 그림만 봐도 이게 흙이 아니라는 것 감이 오실 것 같고요. D는요, 풍화가 거의 되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다. 이 암석층이 노출이 되면서 풍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C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 많은 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판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나즈카판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판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판은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어긋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될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입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화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지진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지진대와 화산대는 특정 지역의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이 해석을 할때 우리 태평양 가장자리에 띠 모양으로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띠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맞는 이야기고요. 릴,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죠. 고르게 분포했다면 일본에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본은 판의 경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판의 경계, 즉띠 모양으로 어딘가에는 좀 집중되게 우리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 뭐의 흔적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빙하의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무엇이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화석.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서쪽과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의 어떤 모양이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빙하, 그리고 화석, 그리고 해안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로 나온 것은요, 오늘 대륙이동설에 대한 증거 4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더니 어떠한 모습의 일치가 있었고요. 또,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의 무엇을 보았더니 어떤 것의 분포에 따라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베게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이것의 분포도 살펴보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대륙에 어떠한 흔적을 근거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각각에 들어갈 4개의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의 후기 게시판에 5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의 수업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강 한강 공부하시면서 개념 복습하고 또 문제 풀어나가는 재미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45강까지 왔다고요? 진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가만있어 봐. 오늘 45강이고, 그 다음에 46, 47, 48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우리 라면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열심히 라면을 잘 먹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 라면 먹으러 가자. 짜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나왔습니다. 어떤 걸 같아요? 이거 딱 보니까. 그렇지! 광고글입니다. 광고라는 게 뭐예요? 광! 넓게! 고! 알려라! 무엇을 알릴까요? 예, 이 제품에 대한 것을 널리 알려라! 이게 바로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보게 되죠? 예,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냥 이 광고를 그냥 재미삼아 읽지 마시고,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비판적 읽기잖아요?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의 관점에서 이 글을 보셔야 합니다. 비판적 읽기. 자, 비판적 읽기. 즉, 판단하면서 읽기가 비판적 읽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주장하는 글 속에서 예, 내용의 타당성을 잘 유심히 봤었어요. 내용의 타당성. 네.

1번부터 읽어볼게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올여름 물놀이 이것 하나면 준비 끝. 보송보송 물놀이 신발은 여름 필수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표정을 한번 보세요. 광고에 나오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을까요? 이 신발 아닌 이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나 드디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신게 되었어. 하고 자랑스럽게 이게 이제 얼굴과 이손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웃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광고예요. 이 신발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물 빠진 구멍. 이 자그마치 70개가 있어서 1초 만에 물이 빠진대요. 와,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이제 바닥면이잖아요. 바닥면과 여기 윗면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네요. 왜? 물 빠진 구멍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자, 1초 만에 물이 빠진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고요.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하대요. 물 속에 들어갔는데 발이 보송보송하다고? 자, 여러분들이 이 광고 글을 보면서 무엇을 보라고? 표현의 적절성을 잘 보시라고. 과연 이 표현이 적절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3번입니다. 물놀이용 신발의 최강자. 최단기간 최다 판매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단기간 최다 판매래요. 거기에서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런데 증거는 일단 없네. 그쵸?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정들도 보세요. 나 이거 신었어요. 그래, 아주 멋있다. 너 멋있는데? 걔 좋아, 좋아.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고 있죠? 역시 광고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예, 절대로 안 미끄러진대요. 예,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음. 네,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보세요. 이거 커요? 굉장히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이 주의사항은 아주 작게만 드러났어요. 이게 이 광고 표현의 특징이 되기도 해요. 최고 기술, 최다 판매, 절대 안전, 최고다, 최다다, 절대 안전하다. 뭐, 올여름 보송보송이 책임집니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 크기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글자는 크고요. 또 어떤 글자는 아주 작아요. 특히나 이렇게 주의사항은 뭐라고 쓴 거야? 할 정도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단기간 최다 판매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는 안 보여주고, 그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세상에 그런 신발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짝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이 발견한 이 광고 글의 적절성, 표현의 적절성,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더 힌트 드릴게요. 세 군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정답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짠!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자,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 거짓말이지. 왜? 어떻게 물 속에 신발이 빠졌는데 보송보송할 수가 있어? 게다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송송송송 났는데 어떻게 발이 보송보송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거짓된 표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자, 최단기간, 최다 판매, 최강자! 막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감추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은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적절성의 면에서, 표현의 적절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 자,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아니, 세상에 그런 신발이 있을까요? 덜 미끄러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역시 적절성 면에서 만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 면에서 이세 군데의 표현이 알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광고 글을 보면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지 찾아 쓰시오. 자,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죠?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라고 했습니다.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물놀이용 신발 쓰셔도 되고요. 그 앞에 보송보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 보송보송만 쓰면 안 되지. 그치? 자, 신발의 바닥과 윗면을 크게 보여줬어요. 그 까닭이 있을까요? 신발의 크기 자랑하려고 물이 잘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신발의 독특한 생김새를 강조하려고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려고 이 신발이 많이 팔렸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바닥과 윗면을 크게 보여준 장면이 있었었죠? 물이 잘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광고를 보고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었었죠. 과장된 표현이 있나, 거짓된 표현이 있나, 감추는 내용이 있나 보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표현, 상상할 수 있는 표현, 이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과 5번. 광고 문구에서 거짓된 표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해보자 여기였죠. 어떻게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광고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도 찾아보고 과장된 표현도 찾아보는 것은 표현의 적절성 공부하는데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상의 식탁, 소반, 예, 작은 상이란 뜻이죠. 작은 상, 예. 지금으로 치면 식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지금의 식탁과는 좀 다르겠죠? 자, 이제부터 아주 재미있는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장하는 글 진짜 진짜 많이 읽었죠. 아, 반갑게도 이제 설명하는 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중에 읽어가시면서 혹시 이거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재미로 이번 단원 공부하는 거니까. 아, 이건 글이 적절하지 않은데. 여긴 아니야. 이건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반에 대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하는 친구 있고,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소반은 옛날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와, 이런 표현을 움직이는 식탁이래요. 소반은 크기가 작은 상이랍니다. 상판과 그것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판이 뭐냐면, 요거. 요게 상판이야. 그리고 여기 다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다리가 쫙돼 있는 거야. 봤죠? 이런 거. 아, 네, 봤어요. 이런 게 이제 소반이에요. 보통 이렇게 네 개가 딱 다리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여기서 여기다가 뭐 밥그릇도 놓고 반찬도 몇 가지 놓고 그쵸?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식탁처럼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예, 아주 자그마한 예,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은 상, 즉 소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상판이에요. 상판과 그것을 받치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상판, 네, 그리고 여기가 다리, 예,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반의 다리 모양이 만약에 개다리처럼 생겼다. 그러면 구족반이라고 부른대요. 이 구가 개예요. 개다리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소반 중에 구족반. 그 다음에 호랑이 다리처럼 생겼다. 그러면 호랑이 호자를 써서 호족반. 네, 그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대나무처럼 생겼다?
그러면 대나무 죽자를 넣어서 죽절반, 절은 마디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다리 모양이 지금 이건 이제 개다리 모양이야. 그래서 구족반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 죽절반은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대나무 보신 적 있죠? 예. 다리가 이렇게 마디가 있어. 그러면 죽절반이야. 죽절반. 예. 그 대나무 마디처럼 보인다 해서 죽절반. 예. 이게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지. 소반의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죽절반. 그 호랑이 다리처럼 생기면 호족반.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구족반이거든요. 호랑이 다리는 예. 약간의 그 S자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 보이죠? 예, 요런 걸 우린 구족반이라고 하고, 요렇게 약간 S자로 되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호족반. 예. 자, 일단 그렇고, 소반은 집마다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수십 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살림살이였대요. 야, 이 호족반이 수십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도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커다란 재산을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진 뭐 양반?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조상이 소반을 사용한 것은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답니다. 소반은 그 당시 집의 모습, 그리고 식사하는 풍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 온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대요. 자, 이 집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다. 소반은 사람들이 들고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작으니까 지금 식탁을 들고 날라요? 아니죠. 네. 자, 옛날 집에서는 부엌이 실외에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민속촌에서 볼수 있죠. 네, 막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자, 여기 와서 드세요. 안 하죠. 직접 부엌에서 만든 그 반찬을 들고 갔어요. 네, 먹을 사람이 있는 곳까지. 그러다 보니 부엌에 가려면 신발도 신어야 해서 부엌에 신발을 두기 어려웠고요. 식사하기에도 알맞지 않았죠. 부엌에서 절대 안 먹었습니다. 조상들은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다 만들고 식사하는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집하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의 구조와. 아하, 지금처럼 부엌과 거실, 뭐 방이 싹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엌은 부엌, 마루는 마루, 방은 방, 딱딱딱딱, 예, 구분이 딱 되어 있었던 그런 집. 이때 소반을 사용하면 편리했죠.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유, 속을 뻔했어. 물론, 작아. 하지만, 가벼워도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벼울까? 아니죠. 예,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내는 재미예요. 예. 아, 옛날 소반과 비슷한 쓰임의 가구는 식탁이 되겠죠? 네. 자, 기역에 받치다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동그라미 해볼게요. 상판과 그것을 받쳐주는 다리잖아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다, 물건의 밑이나 옆다위에서 다른 물체를 대다,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하다. 아유, 요 뜻으로 사용된 것이 맞네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짧은 글짓기를 한다면, 아, 이 배경음악이 그 영화의 분위기를 잘 받쳐주고 있어.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옷의 색깔이나 모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하다. 이런 건 정말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와, 나 이거 셔츠 굉장히 예쁘지 않아? 그런데 이 셔츠를 잘, 이 셔츠에 잘 받쳐 입을 뭐 바지나 치마 없을까? 뭐 이렇게. 예. 이 셔츠에 잘 받쳐 입을 바지가 없을까?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받치다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뜻이 많기 때문에 뜻이 뜻 의자죠. 뜻이 많아요. 뜻이 많은 낱말이에요. 네. 뜻이 많은 어휘예요. 그래서 다의어라고 합니다. 소반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달라졌을까요? 다리 모양에 따라 달라졌다.
보통 이 소바는요, 예, 뭐, 느티나무, 은행나무, 예, 요런 나무로, 예, 많이 만듭니다. 재밌지 않아요? 다리 모양에 따라서 소바의 이름이, 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니은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이런 재미로 이 단어 공부하고 있죠? 아, 이 표현, 적절해. 타당해. 아니야,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아. 요거 골라내는 재미. 소바는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거야. 감추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소바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알수 없으니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 소바니 아무리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볍겠어? 뭐 이런 거? 거짓된 표현이야. 왜냐하면 소바의 크기가 작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이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현수죠. 소바는 작아요. 네, 현수가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즉, 바르게 비판하며 읽었습니다. 비판적 읽기를 잘 했습니다. 소바는 조상의 식사 풍습과도 관련이 있대요. 자, 식사 풍습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진짜요? 예, 진짜예요. 자, 오늘날 식사 모습과는 당연히 다르죠. 모든 상황에서 각자 밥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 꼭 하나씩 먹었다 이건 아니지만은,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은 되었다.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알수 있대요. 이거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예,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요,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 연회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를 하고 있다. 예, 이 모습을 볼수 있다. 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런 모습이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소바는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식탁 역할을 했답니다. 아, 그래서 소바는 이렇게 작은 모습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바는 조상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은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지요? 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식탁은 좀 높이가 높아. 근데 이 소바는 예, 굉장히 낮잖아요, 높이가. 예, 앉아서 생활한다. 좌식 생활. 예, 거기에 알맞은 그런 가구였다.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고요.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대요.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바는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느 높이? 무릎 높이쯤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네. 보니까.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거짓. 진실 혹은 거짓. 거짓이죠? 거짓된 표현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쵸? 이거 다알수 있어. 저희는 소바늘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디야, 거기. 예, 거짓이죠. 요런 거 찾아내는 재미예요. 예. 자, 기억이 가리키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 어떤 모습, 예,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소바는 조상의 어떤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지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아마 세 개인 것 같아요. 자, 조상의 식사 풍습, 살던 집의 모습, 입던 옷의 재료, 읽던 책의 모양, 또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이 글에 그대로 나온 거 찾아보면 되죠? 1번과 2번과 5번. 네. 식사 풍습. 상, 작은 상 앞에 다 갖다 놓고 각자가 먹었다. 그 다음에 살던 집의 모습. 부엌, 방, 따로. 네, 그래서 부엌에서 만들어서 으이차 들고 가서 먹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앉아서 높이에 딱 맞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먹은 것이죠. 그래서 무릎 높이. 네. 소반의 높이는 어느 정도? 예, 무릎. 무릎. 무릎 높이쯤 된다. 피읍 받침이에요. 네, 비읍 받침 아니고.
자, 가, 나의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에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예를 들어 왕실이나

0: 관창의 연회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것은, 네, 사실적인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거짓 표현. 네. 사실이냐, 거짓이냐. 요걸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소바는 뜨거운 온돌방에서, 예, 온돌 알죠? 음식을 먹을 때는, 예, 이 뜨거운 온돌에 위에서 그냥 먹는, 네. 그럴 때 아주 알맞았다. 온돌은 겨울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데, 그때 바닥이 많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예. 소바는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바닥에 바로 놓지 않죠. 바닥과 조금 떨어진 곳에 음식들이 놓여 있게 되지요. 즉, 조금 띄워서 올려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 띄운다. 이게 뭐예요? 공중에 좀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반의 다리에는 조상들의 똑똑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 그렇죠. 예. 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식사 풍습, 그리고 이 온돌, 여기에 다 맞게 만들어 놓은 작은 상이 소반이다라는 것이죠. 소반은 우리 조상의 이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전통 가구다라고 했습니다. 소바는 그냥 음식을 올려놓는 상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식사를 차릴 때 쓰는 상이었습니다. 참이말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식사를 차릴 때 쓰는 상이었다. 왠지 그 사람 귀해 보이지 않아요? 예. 물론 이렇게 커다란 식탁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식탁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또 반찬도 있고, 그걸 나 혼자만의 어떤 여유를 가지면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상. 멋있는 것 같아요. 소반을 보면 생활에 알맞게 도구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의 지혜와 식사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소반의 다리가 한 역할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일단, 다리가 한 역할이라고 했어요. 상을 받치는 역할, 음식을 차갑게 식히는 역할, 음식의 향기를 좋게 하는 역할,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역할,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 일단, 상을 받치는 역할 할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예,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적절한 온도에 있지 않으면 너무 계속 따뜻하거나 이러면 또 음식이 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1번과 5번을 선택해 주세요. 자, 기억의 띄우다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 봅시다. 자, 띄워서 차분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들떠 가라앉지 않게 하다. 우와! 뭐 분위기 좀잘 띄워봐! 뭐 이럴 때. 그쵸? 그 다음에 물 위나 공중에 있게 하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하다. 예, 음식을 이 바닥, 온돌방에 있는 그 바닥과 적당히 잘 띄워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소반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 띄우다는 1번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2번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요. 자, 그래서 뭐 풍선을 띄우다 그러면 이제 이쪽 뜻이 되니까 뜻이 두 개나 되네. 여러 가지가 되네. 그래서 뜻이 많아요. 많을다. 뜻이 많은 어휘다. 낱말이다. 그래서 다의 어라고 합니다. 아까 받치다. 받치다도 뜻이 여러 개 있는 다의어였고요. 이것도 다의어 맞습니다. 자, 니은에 쓰인 다의어, 차리다를 넣어서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차리다. 밥상을 차리다. 자, 짧은 문장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예, 하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차리다. 밥상을 차리다 해도 되겠죠? 네, 아주 쉽게. 상을 푸짐하게 차리다 이래도 되고요. 여기에 이 차리다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 좀 활용해서 써도 됩니다. 활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리다. 여기서는 지금 차리다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차리다도 되고요. 차리어 해도 되고요. 차려 해도 되고요. 다 돼요. 차린 해도 되고요. 이걸 활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습을 좀 변형시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요 뜻만 잘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이 연필 있으면 시험 점수 무조건 100점. 자, 이거 적절한 광고일까요? 어때요? 표현이 적절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연필 있으면 난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 표현에 속은 거야.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부터 이어서 갈 건데요. 이 10번부터는 계산하는 방식이 앞에 있는 문제들과 좀 다릅니다. 앞쪽은 일일이 경우를 케이스를 구별하고 다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뒤쪽에 있는 10번부터의 문제들은 대표를 뽑는 경우, 그리고 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처럼 무언가 계산 공식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순서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 문제를 골라보면요. 12번, 6번, 11번 이렇게 세 개의 문제 골라봤어요. 12번 문제 우리 도형과 연결지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 보자. 10번입니다. 어느 학급 학생 20명 중에서 체육대회 미션 달리기 선수 2명을 뽑으려고 한대요. 종목은 허들넘기하고 훌라후프라는 이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래요. 자, 그러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뽑았다고 했을 때 A가 허들을, B가 훌라후프를 하는 경우랑 A가 훌라후프를, B가 허들을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A, B 두 사람을 뽑을 때 뽑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건 뭐예요? 회장, 부회장을 뽑는 방법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20과 그 다음 19를 그대로 곱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너 380까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20과 19 도대체 뭐죠? 뭐 이런 거야. 첫 번째 20이라는 것은 허들넘기를 할 사람을 20명 중에서 뽑아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2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방법의 수. 그 다음은 훌라후프를 할 사람을 뽑는데 허들을 넘기 하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 19명 중에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19라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면서 두개 곱해서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었어요. 됐죠? 이 10번 같은 경우는 대표가 아니라 회장, 부회장을 고르는 방법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11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11번은요, 반티 사이트에서 사은품을 주는데 6종 중에서 2종을 무작위로 준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물 박스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양말과 손수건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게 양말을 먼저 넣었을지, 손수건을 먼저 넣었을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알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받는 선물의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6종의 사은품이 있는데 그 중에 2종을 고를 때그 2종을 고르는 순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뭐하고 연결지어야 된다? 전체 학생들 중에서 대표를 두명 뽑는 경우와 연결지어야 된다. 즉,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럼 어때? 뽑는 순서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 6종 중에 2종을 뽑으니까 6 곱하기 5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죠. 자, 우리 보통 2라고 생각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은 2 곱하기 1로 쓰겠습니다. 됐죠? 이거는요, 두 가지를 두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 자, 여기 있는 이건요, 여섯 가지를 두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15라고 정답 써볼 수 있죠. 결국 10번과 11번은 순서를 고려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생각,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냐, 대표를 뽑을 거냐에 대한 생각으로 나누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였겠죠? 자, 12번 문제가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도형으로 접근할 거예요. 어느 회의 자리에 7명이 참석을 했는데, 7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는 횟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렇지. 7명 중에 두 사람을 그냥 뽑아서 악수를 시키면 되니까, A를 뽑고 B를 뽑으나, B를 뽑고 A를 뽑으나, A, B 두 사람이 악수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2명을 다음과 같이 뽑아서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대표 뽑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로 나누어준다면 21이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다음과 같이 7개의 점이 있고 이 7개의 점을 7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악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악수하는 걸 이런 식으로 연결해 봅시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일곱 사람이 모두 악수를 하게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렇지. 이웃하는 사람들 다 연결해서 악수해야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악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웃하는 점들을 연결한 변과 맞은편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대각선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악수의 총 횟수가 칠각형에서의 모서리 변의 개수와 대각선의 개수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칠각형의 변의 개수는 7이고 대각선의 개수는요, 7 빼기 3을 2로 나누어 준 것에다가 점의 개수 7 곱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7 더하기 14, 그러면 결국 21이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표 뽑기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기하학적 관점, 도형에서도 접근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12번 문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결정해 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3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5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 보래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너를 1번, 너를 2번, 너를 3번으로 선택하고 연결한 삼각형이랑 반대로 아래 있는 점부터 이렇게 뽑아서 연결한 삼각형이랑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삼각형이죠. 됐죠? 즉, 다섯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뽑는데, 점을 뽑는 순서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 뽑기라는 거고요. 다섯 개의 점 중에 세 개의 점을 고르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것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10가지 경우에, 이거 계산하면 10 나오는데, 그 10가지 경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 점을 뽑는 경우 한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직선에서 세 점을 뽑는 한 가지 경우를 빼야 실제 삼각형의 개수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10 빼기 1 경우의 수는 9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도형과 연결된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영역의 색깔을 칠하는 건데, 다섯 개의 영역 A, B, C, D를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네 가지 색으로 칠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웃하는 영역만 서로 다른 색으로 구별하면 된대요.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가장 많은 영역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먼저 색깔을 결정합니다. 자, C라는 영역의 색깔을 결정을 한번 해보자. 저 C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 수몇 가지입니까? 색깔이 네 가지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그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색깔을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라는 곳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어때요? 네 가지 중에서 C에 칠한 색깔을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야겠죠. 그러니까 3을 곱해주셔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B라는 영역에는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어? C와 A에 칠한 두 가지 색깔을 피하고 나머지 색깔 중에서 골라서 칠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다. 방법 수가. 결국 C, A, B를 칠하는 방법이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영역 두 개도 더 칠해봐야겠죠? 그래요. E라는 영역을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요. C라는 영역에 칠했던 색깔만 빼고 나머지 색깔만 칠하면 되니까 아, 경우의 수세 가지 하고 만들어지겠고요. 역시 D라는 영역에 색깔 칠하는 방법 수는요. 요두 개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칠하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 하고 쓸수 있겠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곱해주면 우리 144라는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색깔 칠하는 거, 그래. 제일 많이 다른 영역이랑 인접해 있는 영역부터 색깔을 결정해주는 게 문제를 풀기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마무리해봤어요. 자, 이제 중단원 실전 테스트로 가서 조금은 더 계산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는요, 경우를 막 구별하지 않고 조금은 빠른 계산들, 시계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또는이야.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돼? 생각할 수 있네요. 5의 배수는 30까지 6개 있고요. 7의 배수는요, 30까지 4개 있겠죠. 30을 7로 나눴을 때 몫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 더해주면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자, 이게 1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경우를 막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계산식의 형태로 접근해야 문제의 속도를, 푸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12로 나누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요.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 너를 A라고 해봅시다. 그 A를 12로 나누었는데 이게 유한소수가 된대요. 2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소인수가 뭐만 있어야 된다?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12분의 A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3 때문에 절대로 유한소수가 될수 없을 거예요. 근데 유한소수가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A가 3을 약분시킬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A는 3의 배수다라는 결론 도달합니다. 자, 3의 배수가 되는 거 주사위 던졌을 때몇개 있습니까? 두개 있죠. 3과 6.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중단원 실전 테스트 2번이었죠. 자, 예전에 배웠던 개념 떠올려 봐야 되는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 또는 8인 경우를 생각해봐라고 얘기했어. 그럼 역시나 곱이 6이 되는 경우와 곱이 8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6이 되는 경우는요. 그래요. 1, 6 곱하면 6 되고요. 2, 3 곱하면 6 되고요. 3, 2 곱하면 6 되고요. 6, 1 곱하면 6 되니까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4가지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다음 주의. 곱해서 8이 되는 경우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1, 8 하고 얘기하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땐 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곱해서 8이 되는 경우는 2, 4와 4, 2라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4 더하기 2 계산하면 6이다 라고 쓸수 있어서 정답은 3번 하고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할 만하죠? 경우의 수 계산하는데 주사위를 던질 때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타난다라는 거 가끔 까먹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의하십시다. 다음 문제 보자. 어느 야구팀 선수 명단에서 투수가 12명, 포수가 3명일 때 투수와 포수를 각각 한 명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투수를 한명 선택하고 그리고 포수를 한명 선택해야죠.
이러면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곱의 법칙 적용해야겠다. 투수 12명 중에 1명 선택하는 방법 12가지. 그리고 곱하기 포수 3명 중에 1명 선택하는 방법 3가지. 그렇다면 36가지 해서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해석해서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야. 포수를 1명 골라 그리고 투수를 1명 골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충분히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자. 점자는 가로, 세로, 가로 두 칸, 세로 세 칸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여섯 칸 중에 서로 다른 위치에 점을 찍거나 찍지 않아서 글자를 표시하는 방법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여섯 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찍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글자를 표시한대요. 그럼 이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글자가 총 몇 가지일까?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전체 몇 가지일까?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리에 표시를 할까 말까 결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리에,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에 각각 표시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를 각각 색깔을 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모두 곱해지면 될 거고 너는 2의 6제곱 6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번 이게 바로 주어져 있는 문제의 정답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문제 중에 정말 또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장이 쓰여 있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런 문제가 세 문제 존재할 때 랜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1번 문제 참 또는 거짓 고르는 경우 두 가지. 2번 문제 참 또는 거짓 고르는 경우 두 가지. 3번 문제 참 또는 거짓 고르는 경우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 전체 경우가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같은 맥락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 놓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도로망이 있고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당연히 숫자들을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이 있어요. 1, 1, 1, 1, 1, 1. 1하고 1 더하면 2, 1하고 2 더하면 3, 2하고 1 더하면 3, 3하고 1 더하면 4, 4하고 1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3과 3 더해서 여기 6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점은 6과 3과 4가 더해지니까 너 13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5하고 13 더하면 너 18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경우의 수를 찾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거 맞아요? 좋아. 숫자를 써내려가고 더하는 연습은 했는데 생각을 하나 잘못한 게 있죠. 최단 거리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거쳐가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질러가는 게 이게 훨씬 짧아요. 그치?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대각선 길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문제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점을 PQ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문제는 어때?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P라는 점을 거쳐서 Q라는 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야지만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집에서 P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Q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Q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야 문제 해결되겠죠. 자, 집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생각해볼까요? 집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직접 몇 개 안 되니까 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 계산할 수도 있죠. 1, 1, 1, 1하고 1 더해서 2, 2하고 1 더하면 3 하고 쓰여지니까 아, 집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P부터 Q까지 가려면요. 최단 거리로 움직이려면 저 노란색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Q에서 학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최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경우의 수 한 가지 하고 쓰여져서 전체적으로 최단 경로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어때? 괜찮아? 함정에 빠지기에 딱 좋은 문제입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아 숫자 써서 더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더해버리거든요. 네, 그 부분 실수다.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최단거리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각선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라는 걸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7번 문제 보죠. 7번입니다. 어느 학급에서 회장 후보로 5명의 학생들이 출마를 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회장 후보들의 연설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5명이 출마를 했으니까 5명을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연설을 해야겠죠.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를 정해야겠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을 정하는 방법 수가 5명이에요. 그렇잖아. 5명 중에 한 명 골라야 되니까. 두 번째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나머지 4명 중에 1명 골라야 되고요. 세 번째 순서는 3명 중에 하나, 네 번째 순서는 남아있는 2명 중에 하나, 다섯 번째 순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1명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5, 4, 3, 2, 1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120까지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7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개념책 설명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생각했었어. 사람들을 뽑아서 순서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한꺼번에 일렬로 세워버리는 경우는 그냥 1부터 그 자연수까지 다 곱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걸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배운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5명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냥 일렬로 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민 없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쓰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지 않고 7명을 줄 세우면요. 맞아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쓸 거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커다란 숫자를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걸 그냥 깔끔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도입하면 훨씬 계산이 편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잘 기억해 두십시다. 자, 다음 문제 가자. 8번입니다. 5명 중에서 가장 먼저 연설을 한 학생이 생일이 가장 빠를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순서를 5개 이렇게 정해놓아보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이 누구야?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이야. 그럼 5명의 생일 조사에서 생일 제일 빠른 사람을 찾아서 여기에 딱 배치하면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5명 중에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그 사람이 무조건 여기를 와야 돼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치? 그리고 나면 그 뒷자리에 연설할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온 사람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3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2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남아있는 마지막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4, 3, 2, 1까지만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 문제에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다면요. 그 조건은 먼저 해결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걸려있는 조건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생일이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고 곱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8번이었어요. 9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13579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A상자와 02468이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B상자가 있는데 그때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9번 문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상자 A와 상자 B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에 각각 숫자들을 배열해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10의 자리에 A 상자에서 숫자를 뽑아서 배열하고 1의 자리에 B 상자에서 숫자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요. 반대로 B라는 상자에서 B라는 상자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서 10의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고 A라는 상자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서 1의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번 또는 2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첫 번째 경우 생각해 보자. A라는 상자에서 공을 꺼내서 10의 자리에 숫자를 하나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1, 3, 5, 7, 9 중에 하나 뽑을 거예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숫자 결정하겠죠. A라는 곳에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 몇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때 B라는 상자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서 1의 자리 숫자 결정해야죠. 이 B라는 곳에 숫자 넣어야죠. 넣을 수 있는 방법 수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A 상자에서 뽑은 숫자로 10의 자리를, B 상자에서 뽑은 숫자로 1의 자리를 만들면 25가지의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90이라는 수, 그지? 또 76이라는 수,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25가지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요 상황 주의하셔야 돼요. 이 상황.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하면서도 카드 뽑기를 하는데 카드에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게 이제 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앞자리에 B 상자에서 뽑은 숫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B라는 상자에 보면 0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0이라는 공을 뽑아서 이 B라는 자리에 숫자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왜? 0이라는 숫자가 이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 숫자는 더 이상 두 자리 자연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0이라는 숫자는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B라는 상자에 공이 5개가 들어있지만 실제로 공을 뽑아서 10의 자리에 배열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거 4예요, 4. 앞자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앞자리가 2, 4, 6, 8 중에 무엇인가 하나로 결정이 됐을 텐데 그때 뒤에 있는 자리, A라는 자리 결정하는 방법은요. 1, 3, 5, 7, 9, 5개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와도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4 곱하기 5 하고 쓰여지면서 20가지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거 둘을 더하는 거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4번 45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9번 문제였죠. 상자에서 공을 뽑는데 0이라는 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겠죠. 그치? 0이 들어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0이 들어있는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A 상자와 B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각각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두 자리 자연수인데 5의 배수를 생각한대요. 자,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으로 끝나야 5의 배수고 또는 끝자리가 5로 끝나야 5의 배수겠죠. 그래서 끝이 0이거나 또는 끝이 5니까 역시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끝자리가 0이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 첫 1의 자리 숫자에 여기에 숫자를 배열할 때 B라는 상자에서 숫자를 뽑아서 앞에 숫자를 넣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어느 상자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해요? A라는 상자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해요. 그치? 여기에 공을 뽑아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다섯 가지 있겠죠. 그래서 아, 다섯 가지 하고 경우의 수 결정되어집니다. 왜? 여기는 0으로 고정이니까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 그래서 5 하고 만들어지는 거지. 자, 두 번째 케이스 생각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끝이 5로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이 5가 어떤 상자에서 뽑아서 배치했을 거야? A라는 상자에서 뽑아서 배치를 했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앞쪽 10의 자리 숫자에 숫자를 배치할 때 어디에서? B라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 뽑아서 여기다 숫자를 배치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0은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0: 없다. 그러니까 0 제외하고 2, 4, 6, 8, 네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5에다 4도 하면 우리 9라는 걸 찾을 수 있고 10번의 정답이 그래서 4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괜찮지? 마지막 11번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11번은 중학교에서 전교생 400명 중에 2명을 추첨해서 상품을 주려고 한대요. 2명을 추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먼저 뽑히거나 나중에 뽑히거나 똑같은 상품을 받는 겁니다. 그럼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대표 뽑기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2로 나누어 주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400명 중에 한 명을 뽑고 그다음 399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79,800까지가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답을 3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 문제다. 자, 이 문제 숫자가 크지고 또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대표 뽑기라는 것만 생각한다면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구원픽으로 결정한 이유 뭡니까? 문제를 읽고 오늘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문제를 읽고 순서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구별해 내야 된다. 상관이 있으면 반장 부반장 뽑기, 상관이 없으면 대표 뽑기에 해당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잘 구별하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도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랑스러운 곤충은 심열대구에 서식하는 칼리토 케팔라 남생이 벌레라 부르죠. 이들은 비행할 때 가장 귀엽습니다. 위로 날아갑니다. 칼리토 케팔라는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하죠. 이 중미 국가는 수십만 종의 곤충이 사는 세계 최고의 곤충 왕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그 결과 독특하고 놀라운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이 곤충은 영화에 나오는 작은 로봇처럼 보이죠. 모든 부품이 딱 들어맞아 완벽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건 움직이는 새똥일까요? 아니면 독특한...

0: 훨씬 많습니다.
1: 우린 곤충 탐사학자인 켄지 니시다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는 곤충의 매력을 느껴 이곳 코스타리카로 이주해 20년째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숲으로 모험을 떠났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 오, すごいな. 何ですか, これは.
3: これも新種ですよ, これ.
2: わ, また.
1: 니시다가 연이어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 신시
1: 날카로운 직관과 단연간의 경험으로 무장한 니시다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2천여 종의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곤충의 신비한 생태를 밝혀낼 수 있었죠. 니시다는 곤충들의 우월한 생존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この辺にもね隠れてる虫がいるんですけどね
1: 정말요? 어디죠? 여러분은 찾았나요? 여기네요. 안 보이세요? 지금은 어때요?
2: 七節の一種ですね
1: 그렇군요. 움직입니다. 이 끼를 닮은 곤충이 이곳에 숨어 있었군요. 자세히 봅시다. 여기가 머리고 여기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걸 보니 곤충 같군요.
2: 코끼리가 하얘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
1: 아니라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표면이 이 끼의 모습을 띄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라운 전략입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무언가를 흉내내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죠. 이 곤충의 모방 수준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니시다가 발견한 몇 가지 곤충의 예를 살펴보죠. 좋아요.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죠. 곤충을 찾으세요. 여기입니다. 나뭇잎 여치의 일종이죠. 날개맥부터 광태까지 모든 것이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곤충을 찾으세요. 나뭇가지에 집중해요. 여기에 이건 나뭇가지로 위장한 해벌레의 일종입니다. 색감과 질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자, 이제 수준을 높여봅시다. 이걸 알아낸다면 여러분은 곤충 전문가죠. 자, 곤충을 찾으세요. 여기에요. 가까이서 살펴봐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끼, 저의류, 색과 질감, 모든 게 완벽히 어우러졌죠. 코스타리카의 곤충은 모방 기술이 완벽합니다.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이죠. 우성한 숲은 곤충을 먹이로 삼는 많은 종류의 동물에게는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는 무서운 포식자죠. 도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죠. 호리병 벌은 먹이를 공 모양으로 굴립니다. 곤충들에게는 꽤 무서운 존재죠.

0: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숲에서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방 등의 생존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니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벌레를 찾고 있죠.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공처럼 생겼고 지름이 약 6mm 정도죠. 다리가 나옵니다. 이 로봇처럼 생긴 트랜스포머 곤충은 세라토켄타스 바가지 촉각 풍뎅입니다. 뒤로 돌려서 다시 볼까요? 신체의 각 부위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건 최고의 자기 방어법이죠. 하지만 이런 속임수는 작은 적을 속일 뿐이며 이 세계는 통하지 않죠. 그런데 저건 뭐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굴러내려갑니다. 일단 낙엽 아래로 착지하면 새가 찾아낼 방법이 없죠. 거의 순간이동 수준입니다. 각 곤충은 자신만의 속임수를 갖고 있죠. 니시다는 자신의 연구시설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라이켄과 나오미는 수도인 산호세에서 온 5학년 학생들입니다. 니시다는 이전에 이 학생들의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그 이후로 이 두 학생은 코스타리카의 곤충에 매료됐습니다. 니시다의 안내로 라이켄과 나오미는 모험을 시작하죠. 이들은 흥미로운 생존 전략을 가진 곤충을 찾으려 합니다.
1: 무시가 왔어.
0: 빨리 찾았군요.
2: 오, 조무시야네. 히메조무시. 이거는 운치에 기대하시る. 이거가 토리의 운치데, 이거가 조무시.
0: 왼쪽은 벌레고, 오른쪽이 배설물이죠. 서로 너무 닮아서 놀랍습니다. 색도 배설물과 비슷하지만 라이켄은 또 다른 것도 알아챘죠.
1: 최초 고로 미츠케타 토키니 운치다토 모테 요크 미타라 아나노 마나카라 헨니 이타카라.
0: 그렇습니다. 바구미는 배설물과 닮기 위해 더욱 노력하죠. 변신하기 전 새똥 모방 바구미는 나뭇잎에 자신의 몸 크기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배설물처럼 보이도록 구멍 속으로 자신의 몸을 끼워 넣죠. 어때요? 이 곤충은 방어를 위해 새의 배설물을 완벽하게 모방한 겁니다. 배설물을 모방하는 건 안전하죠. 여러분이 새라면 자신의 배설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배설물 흉내의 가장 큰 장점은 배설물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배설물을 흉내내는 곤충은 꽤 많습니다. 이건 꽤 큰 배설물 같아 보이죠. 하지만 찔러보면 나방이었네요. 그리고 이 작은 배설물은 사라졌군요. 느린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이 곤충은 골보노타 뿔맴이죠. 이건 작은 곤충의 배설물을 흉내냅니다. 여기 놀라운 속임수를 가진 또 다른 벌레가 있죠. 이건 니시다가 4년 전에 발견한 새로운 종입니다. 특이한 점은 실제로 자신의 배설물을 운반한다는 거죠.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등에 쌓아두는데 그 효과는 놀랍죠. 게다가 경이로운 자연팀은 이 곤충이 변장하는 모습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뒤쪽 끝에서 관을 뻗어 자신의 등에 배설물을 축적합니다. 우린 이 곤충이 배설물을 좌우에 번갈아 쌓는다는 것도 발견했는데 니시다는 이것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추측하죠. 해가 진 후 니시다와 아이들은 야행성 곤충을 찾기 위해 숲을 이동하고 있죠.
2: 그래도
1: 네고?
0: 죽은 나뭇잎 뒤에 숨겨져 있어서 낮에는 찾기 힘든 여치를 재빨리 찾았습니다. 저건 뭐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빛납니다. 이건 자동차의 상향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발광하는 방아벌레의 한 종이죠. 이 불빛은 구애와 위협의 용도로 쓰입니다. 아, 코스타리칸 제브라 타란툴라군요. 이 독거미는 숲을 배회하며 곤충뿐만 아니라 쥐도 공격합니다. 니시다는 오늘 저녁 특별한 걸 준비했죠. 그건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빛의 덫입니다.
2: 오, すごいね.
0: 곤충이 아주 많군요. 모두 불빛이 비치는 천에 매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곤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종의 수가 많을수록 숲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라이케는 모방의 예를 발견했죠.
1: 하빠 밑에 거의 하 밑에.
0: 이 나방은 뛰어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나무 조각일까요? 아니죠. 이것 또한 나방입니다. 희한 모습이죠. 라이켄과 나오미는 작은 생물들이 사는 매혹적인 세계에서 곤충 탐사 전문가가 됐습니다.
3: 키라키라 시테루. 아쭈.
0: 코스타리카는 곤충의 왕국이죠. 좀 더 놀라운 곤충들을 찾아봅시다. 니시다는 지금 놀라운 비밀을 지닌 특별한 곤충을 연구하는 중이죠.
2: 왔다. 알았어. これです.
0: 아름다운 꽃이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존 전략과 무슨 관계가 있죠?
2: 植物の 하나じゃないので, 안에 部屋가 있대. 요치가 住んでます.
0: 니시다는 이 꽃이 가짜라고 했죠. 곤충이 만들어낸 거랍니다. 단면을 보면 갈색의 빈 껍질이 들어있는 구멍이 보이죠. 나방의 유충이 가짜 꽃을 만든 겁니다. 진짜 꽃은 여기에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곤충이 어떻게 가짜 꽃을 만들까요? 먼저 다 자란 나방이 식물 위에 알을 낳습니다. 유충은 줄기 안으로 들어가 주변 벽을 먹으며 자라죠. 그렇게 하는 동안 식물을 자극하는 화학물질이 방출됩니다. 그 결과 보통의 꽃과는 다른 모양의 꽃이 만들어지는 거죠.
2: 뭔가 注入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けどね. ホルモンなりアミノ酸なり 植物の成長をコントロールする
0: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장을

순영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비바람과 포식자들로부터 곤충을 보호하죠. 정말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놀랍게도 충양은 자연에서 흔하게 존재하죠. 그 모양은 곤충의 종에 따라 다릅니다. 곤충은 방어를 위해 자신의 몸만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까지 변하게 하죠.

코스타리카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생물들의 고향입니다. 최신 곤충 패션 유행을 선보이는 코스타리카 패션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검은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입니다. 60년대 복고풍 스타일이죠. 큰 분홍색 칼라가 꽤 멋있습니다. 황금색의 내부가 비치는 이 의상은 신미래주의 우주복에서 영감을 받았죠. 전광판을 닮은 반짝이는 등이 테크노 감성을 더합니다. 이 의상은 문장 문양을 닮은 우아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갈색이 특징이죠. 가죽 질감이 시크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의상은 화려함의 극치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밝은 색을 내세우는 건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선명한 색과 무늬가 있는 곤충들은 종종 독을 지니고 있죠. 포식자가 독이 있는 곤충을 공격하고 후회하면 그 포식자는 밝은 색과 위험을 연관짓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밝은색 곤충을 만나게 되면 공격을 망설이는 겁니다. 밝은색이 포식자에게 경고의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독이 없는 몇몇 곤충들도 포식자들을 속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밝은색을 띠죠. 코스타리카의 곤충들은 눈에 잘 띌수록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눈에 띄는 곤충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특별한 곤충이 하나 있죠. 코스타리카의 진정한 숲의 천사인 칼립토 캐팔라입니다. 귀엽고 동그란 눈과 미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 발 좀 보세요. 장화를 신은 걸까요? 칼립토 캐팔라는 발을 구르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발을 들어 올린 다음 날아오릅니다. 칼립토 캐팔라 유충은 귀여움의 순위로 따지자면 1위에 올라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충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런. 이건 말도 안 돼요. 마치 외계인이나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가장 기이한 점은 성충에게 넘는 사슬 같은 구조죠. 촬영팀은 이걸 악마의 사슬이라 부릅니다. 이 유충은 악마의 사슬을 무엇에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 카메라가 중요한 장면을 찍었죠. 쌍살벌이 유충에게 다가가자 악마의 사슬로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건 적을 놀라게 하는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악마의 사슬의 용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충마다 사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자연적인 구조입니다.

0: 동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유충이죠.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탈피 중이죠. 몸을 꿈틀거리며 점차 허물을 벗습니다. 몸을 계속해서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머리로 껍질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죠. 결국 꼬리의 끝까지 다다릅니다. 악마의 사슬은 자연의 걸작 중 하나죠. 끊임없이 증가하는 헌 껍질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부착물입니다. 이 단계의 유충은 아직 연약하고 날개도 발달하지 않았죠. 방어를 위해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사용하는 게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얼마가 지난 후 드디어 칼립토 케팔라 남생이 입벌레가 성충으로 변신하는 순간이 왔죠. 위협적인 모습은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코스타리카는 수십만 마리의 작은 생물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생물의 고향이죠. 이들은 무서운 모습부터 화려한 모습까지 가혹한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즐겁고 신나게 과학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의 과학 아하 주제 궁금하니까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할 과학 단원의 이름은요, 동물의 생활입니다. 누구의 생활? 동물의 생활. 그러니까, 동물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그첫 시간으로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의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랍니다. 자, 단원 이름도 동물의 생활이고요. 또 오늘 배울 주제도 우리 주변의 동물 알기이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이 과학 단원, 동물의 생활 단원을 배울 때는요, 이 특별한 친구와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지요. 자, 지난 과학 시간에는요, 선생님의 거대한 애착 인형 고미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 줄 친구들은요, 이 선생님 품속에 있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말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꿀단지 친구들에게 이 선생님의 동물 친구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줄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아! 준비됐지? 그럼 우리 첫 번째 친구부터 소개해 볼까나? 얘들아, 안녕? 난 털털이야, 털털이. 만나서 반가워. 난 강아지 친구라고 해. 아, 좋아. 다음은 우리 두 번째 친구.
1: 나는 문다야. 악어 친구지. 성은 깨. 이름은 문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깨문다, 문다.
0: 좋아. 다음은 우리 세 번째 친구, 꾸리.
2: 안녕. 나는 꾸리라고 해.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 돼지 친구지. 만나서 반가워. 우리 같이 열심히 과학 공부해 보자. 꾸리.
0: 좋아, 좋아. 아, 우리 한 친구가 더 있는데요. 이 친구가요, 잠깐 밑으로 내려갔어요. 선생님이 다시 주워서 뿅! 자, 우리 다시 나타난 우리 친구 소개해 볼까? 자, 고개 내밀고. 그렇지. 옳지.
3: 안녕. 나는 토토라고 해, 토토. 토끼 친구지. 열심히 우리 공부해 보자. 만나서 반가워, 토토.
0: 그래, 우리 털털이, 문다, 그리고 꾸리, 우리 토토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재미있게 과학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개념 살펴볼 건데요. 우리 동물 친구들도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처럼, 자, 제자리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보자. 우리 토토는 여기, 그리고 우리 꾸리는 그 옆자리, 그리고 문다는 그 옆에, 털털이도 여기에. 그렇지. 자, 예쁘게 앉아주세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처럼. 그렇지. 좋아, 좋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교과서 개념 익혀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요, 우리 주변의 동물,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사는 동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 사는 동물을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관찰,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관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을 찾아보고 관찰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주변 어디서 볼수 있냐면 뭐 동네 화단이나 또는 집앞 마당이나 또집앞 화단, 뭐 운동장, 동물원, 또뭐 도로과 화단, 뭐 동네 공원 다 좋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동물을 찾아보고 관찰해 보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동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고요. 또세 번째로는 관찰한 동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동물 도감, 그러니까 이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놓은 책을 살펴보거나,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요. 네 번째로, 자신이 관찰하거나 촬영한 동물들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관찰한 동물의 특징 알아보기인데요. 준비물은 돋보기, 루페, 동물도감, 스마트 기기 등입니다. 자, 돋보기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요. 짠! 이렇게, 와, 선생님 눈이 진짜 크죠? 코도 크고요. 입도 큽니다. 바로 이렇게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볼록 렌즈, 볼록 렌즈가 있는 도구지요. 돋보기입니다. 이 돋보기가 있으면 작은 동물 친구들을 크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루페는요, 확대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지요. 이 루페는요, 이 안에다가 움직이는 작은 동물 친구들을 쏙 집어넣어서 크게 크게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루페이지요. 이렇게 돋보기나 루페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또 관찰한 동물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도감이나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이나 알아보고 싶은 동물을 찾아서 잘 관찰해 보고요. 관찰한 동물 중에서 하나를 정해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물도감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관찰한 동물에 대한 특징을 잘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시를 볼까요? 관찰한 동물 기록하기 예시 자료인데요. 자, 이 친구가 관찰한 동물의 이름은요, 꿀벌입니다. 꿀벌. 그러니까 꿀을 저장하고 생산하는 벌이죠. 꿀벌. 자,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름을 적었으면 관찰

0: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돋보기로 내가 꿀벌을 잘 유심히 관찰을 했다. 그렇다면 이 꿀벌의 생김새가 잘 드러나게끔 그 특징을 잘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꽃 위에 앉은 귀여운 꿀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림으로 잘 나타내요. 좋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이 꿀벌의 특징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죠. 세 쌍의 다리가 있다. 이 쌍이라는 것은요, 두 개가 한 묶음,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쌍이라고 한다면 총 여섯 개의 다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쌍의 더듬이가 있다. 한 쌍의 더듬이, 두 개의 더듬이가 있다. 이 더듬이라는 것은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기관으로 먹이를 찾거나 이 적을 막을 때 사용하는 기관의 이름입니다. 더듬이. 그리고 세 번째로 두 쌍의 날개가 있어서 윙윙 날아다닌다. 이런 꿀벌의 특징을 또 글과 그림으로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리고 이 꿀벌 외에도요,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이런 동물의 모습과 특징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대표적인 동물 친구들의 이름과 모습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개미 친구가 나옵니다. 동물 이름 개미. 자, 개미의 모습이 여기 있고요. 특징은요, 세 쌍의 다리, 한 쌍의 더듬이,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됨.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렇게 세 쌍의 다리, 그러니까 여섯 개의 다리가 있고요. 몸의 마디가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 동물을 우리 곤충이라고도 하지요. 곤충. 자, 그리고 지렁이는요, 몸이 길고 원통 모양입니다.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이동하고요. 또 고리 모양의 마디가 여러 개 있는 동물 친구, 지렁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잠자리가 있는데요. 자, 세 쌍의 다리가 있고요. 날개도 있어요. 몸이 역시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네요. 개미처럼 말이죠. 자, 참새도 있습니다. 귀여운 참새 친구의 사진도 감상해 보고요. 한 쌍의 다리, 날개도 있고요. 몸이 깃털로 덮여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계속해서 그 아래에 또 친구들을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동물의 생활 단원을 우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선생님의 동물 친구. 그 중에서도 털털이, 문다, 이 토토, 또 저기 한 친구 이름이 꾸리 중에서 자 털털이에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털털아, 우리 다음 동물 친구 우리 털털이가 한번 꿀단지 친구에게 한번 소개해 줄래?
1: 네, 좋아요 선생님. 자, 그 다음 친구 야옹이다. 야옹이 이번엔 지지 않겠어. 맞서 싸우자. 이럴 때가 아니지. 이 고양이의 특징은 꼬리가 있고 몸이 털로 덮여 있어요. 저처럼 두 쌍의 다리가 있고요. 다음은 개구리. 두 쌍의 다리, 눈이 위로 볼록 솟아 있어요. 물갈퀴가 있어요. 물갈퀴는 얇은 막이 되어 있어서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헤엄칠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다음은 까치. 한 쌍의 다리가 있고 날개도 있고 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요. 참새처럼. 다음은 금붕어. 다리가 없고 지느러미가 있고 몸이 비늘로 덮여 있는데 물속에 살아서 이 털털이가 잘 보지 못하는 친구예요. 금붕어 친구. 어때요? 저 잘 소개했나요?
0: 그래 털털아, 야옹이랑 좀 친하게 지내. 잘 읽었어. 자, 우리 고양이, 개구리, 까치, 금붕어를 털털이가 잘 소개해 줬고요. 자, 계속해서 보죠. 자, 다음은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 카드를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물 카드를 관찰하고 또 생김새를 비교하고 이렇게 관찰한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요. 자, 그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해 볼 수도 있는데요. 분류라는 것은요,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동물 카드의 동물을 특징에 따라 두 무리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요. 동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데요. 분류 기준은요,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리가 있는

있는가? 예, 아니요. 날개가 있는가? 예, 아니요. 뭐 더듬이, 지느러미가 있는가?처럼 말이죠.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요, 몸이 큰가, 몸이 작은가, 귀여운가처럼 사람마다, 나는 저게 귀엽지 않은데, 나는 저게 예쁜데처럼 이 사람마다 생각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을요,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 텐데요. 자, 먼저, 관찰한 동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스마트 기기도 좋지만 아까 우리 보았던 것 중에 하나를 적어보죠. 선생님은요, 여기다가 동물도감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기록해 놓은 책, 동물도감을 한번 적어봤고요. 자, 2번은요, 꿀벌은 세상에 무엇이 있냐면 6개의 다리가 있죠. 따라서 세상에 다리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두 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앞에 한 쌍, 뒤에 한 쌍, 총두 쌍의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날아다니죠. 다리와 날개 적어줍니다. 자, 3번. 개미의 다리는요, 몇 쌍이냐면 총 6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쌍이라고 여기 동그라미 해주고요. 또한 쌍에 무엇이 있냐면 머리에 바로 한 쌍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더듬이, 이 더듬이로 먹이를 찾기도 하고요, 또 적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기관, 바로 더듬이이지요. 자, 4번은요, 참새는요,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가 두 개, 그래서 한 쌍의 다리가 있고요, 몸이 깃털로 덮여 있기도 하고요, 또 참새는요,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요, 한 쌍의 날개도 있어서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답니다. 여기에 날개라고 적어주자고요. 자, 계속해서 5번입니다. 개구리는요, 두 쌍의 다리가 있고 발가락 사이에는 아까 털터리가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바로 물갈퀴가 있어서 이렇게 헤엄을 잘칠 수가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물, 갈, 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6번은요, 금붕어와 뱀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리가 없고, 차이점은 금붕어는요, 지느러미가 있지만, 이 지느러미는요, 몸의 균형을 잡거나 헤엄을 칠때 도움을 받는 기관으로서, 뭐, 가슴이나 배, 꼬리 등에 붙어 있지요. 하지만 뱀은 지느러미가 없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7번은요, 분류 기준은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고요. 8번, 몸이 큰가 귀여운가처럼 이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은요, 적합한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해 보고, 9번과 10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있는가의 분류 기준에서 금붕어, 송사리, 지렁이, 뱀, 달팽이 등은요, 다리가 없는 동물이고요. 마지막 10번, 날개가 있는가의 분류 기준에서 나비, 잠자리, 참새, 까치 등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가 있는 동물이죠. 이렇게 10번까지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주변에서 동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곳 묻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동네 공원, 집 마당, 화단, 수목원이나 동물원, 백화점, 영화관, 학교 화단, 운동장 중에서 이 1번, 2번, 3번, 5번은 다 가능하지만 이 백화점과 영화관은요, 우리 주변에서 동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인데요. 학교 화단이나 운동장에서 볼수 있는 동물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뭐, 개미, 나비, 잠자리, 지렁이 모두 학교 화단이나 운동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택지 5번에 있는 돌고래 친구는요. 학교 화단이나 운동장이 아닌 바로 바닷속에서 볼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이 개미나 나비, 잠자리나 지렁이 친구 같이 이런 동물 친구들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은요. 우리 친구들이 절대 손으로 함부로 만지거나 잡으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요, 이렇게 뭐 돋보기나 루페 같은 것을 들고

두고 관찰해 보겠다고 풀밭에 함부로 앉거나 엎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풀밭에는요,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잘 관찰한 뒤에는요, 이 동물 친구들을 다시 잘 살려서 떠나 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 볼 텐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물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예시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두 쌍의 날개가 있다라고 했고요. 세 쌍의 다리, 여섯 개의 다리가 있다고 했고요. 또한 쌍의 더듬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잘 나와 있지요. 꽃에 사뿐히 내려앉은 벌 중에서도 이 꿀을 저장하고 생산하는 벌, 바로 꿀벌 친구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이름 여기다가 꿀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꿀벌.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죠. 다음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개미입니다. 개미. 자, 개미는요. 한 쌍의 다리가 아니라 모두 여섯 개이기 때문에 세 쌍의 다리입니다. 이 쌍이라는 것은요. 두 개가 한 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여섯 개의 다리, 세 쌍의 다리입니다. 틀렸고요. 2번, 몸이 털로 덮여 있진 않지요. 들렸습니다. 3번, 맞지요. 세 쌍의 다리. 4번, 이렇게 두 개의 더듬이, 한 쌍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역시 맞고요. 5번, 두 쌍의 더듬이 틀렸지요. 따라서 옳은 것은요. 3번과 4번 두 개를 골라서 4번 답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5번 보죠. 동물과 동물의 특징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참새도 있고요. 지렁이도 있고요. 아까 털터리가 막 싸우려고 했던 야옹이 친구, 고양이도 있습니다. 자, 참새부터 보죠. 다리가 없다. 몸이 털로 덮여 있다. 한 쌍의 날개가 있다 중에서 바로 참새는요. 날개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날아다닐 수도 있는 동물이지요. 선생님, 털도 맞는 거 아니에요? 참새는요, 깃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요, 다리가 없어서 기어 다니지요. 따라서 기역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바로 3번, 고양이가 몸이 털로 덮여 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물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어떤 동물 친구가 정답일지 같이 한번 맞춰보자고요. 한 쌍의 다리가 있고요, 날개도 있고요, 몸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깃털, 깃털, 나비, 개미, 까치, 개구리, 고양이 중에서 바로 깃털과 날개라고 하면 우리 까치 친구이겠죠? 까치는요, 이렇게 한 쌍의 다리, 두 개의 다리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6번에 3번 정답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동물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은 7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두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래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묻고 있습니다. 금붕어와 지렁이인데요. 공통점, 같은 점은요. 금붕어도 그렇고 지렁이도 그렇고 모두 다리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 차이점은 무엇이냐? 금붕어는요, 이것이 있지만 지렁이는 이것이 없대요. 자, 선택지, 날개, 뿌리, 더듬이, 물갈퀴, 지느러미 중에서 바로 정답은 무엇일까요? 금붕어는 가지고 있지만 지렁이에게는 없는 것, 바로 몸의 균형을 잡거나 헤엄을 칠때 도움을 받는 기관, 뭐 꼬리, 가슴, 배 등에 붙어 있는 기관, 바로 지느러미지요. 금붕어는요, 이렇게 지느러미가 다 있지만은 이 지렁이 친구는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이점으로 이렇게 5번 지느러미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볼까요?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할 때는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누가 분류하더라도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은 뭐 예쁜가, 뭐 귀여운가, 아니면 무작정 그냥 큰가, 뭐 작은가처럼

이 사람마다 생각이나 기준이 다른 기준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누가 분류하냐에 따라 생각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것, 이점 생각하면서 한번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귀여운가?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귀여운가? 어떤 사람은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뭐 귀엽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른 기준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2번 다리가 있는가? 3번 날개가 있는가? 4번 더듬이가 있는가? 5번 지느러비가 있는가와 같은 기준은요,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요. 관찰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귀여운가? 따라서 8번의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이 동물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 어느 곳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분류 기준 맨 위에 적어주고요. 그렇다, 예, 그렇지 않다, 아니요.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겁니다. 두 무리로 말이죠. 자, 보니까요. 그렇다로 개미와 나비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로 참새와 까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지 선택지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번. 날개가 있는가? 그렇다에 개미가 있어요. 개미는요, 다 날개가 있는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다리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에 참새와 까치도 다 다리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3번. 물갈퀴가 있는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물갈퀴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4번. 더듬이가 있는가? 머리 위에 있는 감각기관 더듬이 한번 볼까요? 자, 개미와 나비는요, 다 더듬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새와 까치는요, 더듬이가 없어요. 따라서 더듬이가 있는가라는 기준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정답입니다. 5번, 지느러미는요, 다 없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따라서 알맞은 것은요, 더듬이가 있는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류 기준까지 한번 골라봤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에서 지느러미가 있는 동물을 찾아 짝진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지느러미. 아까 얘기했던 지느러미. 어떤 친구들에게 있는지 한번 보죠. 토끼, 금붕어, 송사리, 고양이 중에서 물속에 사는 친구들, 바로 금붕어와 송사리가 지느러미가 있지요. 따라서 니은디귿 연결된 걸 찾으면 3번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동물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죠. 이번에는 분류 기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분류했네요. 잠자리와 고양이는요, 그렇다래요. 그런데 지렁이와 달팽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보죠. 다리, 날개, 뿌리, 물갈퀴, 지느러미 중에서 잠자리와 고양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지렁이와 달팽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이거. 그래요. 바로 잠자리와 고양이는 다리가 있지만 이 지렁이와 달팽이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기어 다니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것 1번 다리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동물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죠. 자,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역시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고요. 좀 구경을 해보니까 그렇다에는 꿀벌이 있고 참새가 있고 오리가 있네요. 자, 그렇지 않다에는 멍멍 개가 있고요. 소가 있고요. 지렁이가 있습니다. 꿀벌과 참새와 오리에게는 있지만 개, 소, 지렁이에게는 없는 것. 바로 무엇일지 생각해보며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다리가 있는가? 다리, 개, 소, 다리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날개가 있는가? 꿀벌과 참새와 오리는요, 날개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개, 소, 지렁이 친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벌써 찾았습니다. 자, 물갈퀴가 있는가? 물갈퀴는요,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발가락 사이에 있는 얇은 막으로 헤엄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꿀벌, 참새에게는 물갈퀴가 없습니다. 오리에게는 물갈퀴가 있지만요.

0: 3번 들렸고요. 자, 4번 더듬이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꿀벌은 더듬이가 있지만 참새와 오리에게는 더듬이가 없지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지느러미가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꿀벌, 참새, 오리 모두에게는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분류 기준은요. 날개가 있는가? 바로 선택지 2번이 정답이겠네요. 따라서 12번에 이렇게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주변의 동물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우리 주변에서 어떤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둘, 동물의 분류 기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의 동물 친구들, 우리 털털이와 토토, 문다와 꾸리와 함께한 시간. 정말 금방 시간이 갔지요. 자,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동물 친구들과 재미있게 과학 공부 계속해서 해보자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다시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들에 대한 이야기 연습 문제 풀어오고 있는 중이죠. 평행사변형에 관련해서 연습 문제 풀어오고 있는 중이었고 오늘 9번 문제부터 풀어갈 것이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사각형 쪽에 있는 또 연습 문제들도 이어서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39페이지, 46페이지니까 페이지 수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핵심적인 또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들을 10번 문제와 3번 문제에 지정했으니까요. 두 문제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10번,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이야기들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9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D의 크기가 70도인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X와 Y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는데 X는 70도와 마주보고 있는 각이죠. 아, 대각은 크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각 X의 크기는 70도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Y의 크기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쪽에 있는 각도 당연히 Y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Y 두 개와 70도 두 개를 더해서 360도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Y 하나랑 70도 하나만 더하면 180도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각 Y의 크기를 생각하면 110도라고 180도에서 70도 빼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냥.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와 각 D에 2등분선이 있는데 그 2등분선이 선분 AD와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각각 EF라고 이야기하자라고 했네요. 자,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구나라는 거 떠오르겠죠. 그래, 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이야기, 그 각의 2등분선 두 개를 그려서 2등변 삼각형을 찾아내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 확장시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요, 그 2등변 삼각형에서 조금 더 독특한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계속 문제 읽자. 각 A가 60도고요. 선분 AB가 6cm, 선분 AD가 9cm로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 EBF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60도라는 이 각이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게 60도가 아니면요. 2등변 삼각형이 나타나는데 저 각이 60도여서 지금은 정삼각형입니다.

있지. 그래야 이렇게 두개 더해서 몇도 나오니까? 그렇지. 180도 나오니까, 아, 각 D가 120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20도를 똑같이 이두 개로 나누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 도야 하나씩이? 60도야. 그래서 너도 세모랑 똑같은 거고요. 너도 세모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표시되어 있는 세모들이 60도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각 D가 각 B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나 어때? X표랑 똑같은 거고요. 그게 바로 세모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너도 세모, 너도 세모예요. 즉, 60도, 60도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 60도들을 또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모가 위로 옮겨가죠. 선분 AD와 선분 BC 평행이니까 엇각의 위치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세모 아래로 내려오겠죠. 역시나 엇각의 위치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E라는 삼각형,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DFC라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지.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세 변의 길이가 6cm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 길이도 6이고요. 이 길이도 6이에요. 여기 있는 선분 DC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은 6cm니까 당연히 FD와 FC도 6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이 너무 헷갈리니까 선생님 단위는 빼놓고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게 모두 다 6cm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길이도 알수 있겠다. ED의 길이 생각하면, 자, 이 길이는 그렇지. 9cm에서 6cm 빼니까 3cm 하고 쓸수 있고요. 자, 반대쪽으로 BF의 길이도 9cm에서 6cm 뺐으니까, 자, 이 길이가 3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사각형 EBFB의 둘레의 길이를 찾아봐라고 얘기하면 6, 3, 6, 3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cm? 18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60도였기 때문에 정말 매우 독특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지.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이 돼 버린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됐니? 자, 근데 이게 60도가 아니라면 정삼각형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요, 60도에서 출발해서 이 문제를 그냥 답을 너무 빠르게 구해내는 방법이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 그래. 각 ABC를 이등분했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각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이등분 된 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엇각에 의해서 위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ABE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밑각 두 개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여기 있는 이 각이 60도가 아니라도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60도였기 때문에 나머지 각들마저 60도가 돼서 정삼각형이 돼서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졌던 거지. 실제로 다른 평행사 변형에서는 이 각이 60도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E의 길이는 같아질 수 있는데 선분 BE의 길이는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렇다면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여기 있는 X표와 여기 있는 X표, 그 X표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엇각으로 옮겨오면서 선분 CD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할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만약 네가 60도였다면 나머지 두 밑각도 60도가 되면서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만 이 각이 60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50도다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나머지 두 개의 X표라는 각은 60도가 될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표시되어져 있는 두 변의 길이는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동그라미랑 X는 그러면 항상 다르냐, 항상 똑같으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는데, 각 B와 각 D는 평행사변형에서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동그라미와 X로 나누어 표시해 주었지만, 실제로 이 X표가요, X가 아니라 저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랑 똑같은 각이다라고 표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나 이해되지? 그렇다면, 동그라미 옆에 있는 너, 네가 180도에서 동그라미를 빼낸 거야. 네모라고 해보고, 동그라미 옆에 있는 너도 180도에서 동그라미 빼낸 거야.

네모라고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안에 있는 사각형 EBFD라는 사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대각이 각각 크기가 어때집니까?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너 평행사변형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BF의 길이와 여기 있는 BF의 길이와 여기 있는 ED의 길이는 서로 같아지죠. 전체적으로 같은 길이에서 같은 길이를 빼낸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지금 주황색 변과 노란색 변 길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9cm에서 같은 6cm를 빼낸 거라 BF의 길이와 ED의 길이는 서로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애초에 평행 사변형에서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둘이 평행이죠. 그러면 선분이 평행이면서 길이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각형 EBFD가 그렇지, 평행 사변형이야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좋아,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를 빼고 나면 이 끝에 있는 각이 서로 같을 거니까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그러면 EB의 길이와 FD, EB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괜찮니? 좋아, 선생님 지금 엄청난 얘기들을 계속 다 쏟아내고 있는 중이었어. 그지? 뭐였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들을 계속 확인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습문제 풀이는 그냥 단순히 문제 풀이가 아니라 앞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자,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또 어떤 조건도 있더라? 그렇지.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도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EBFD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때 방금 그렸던 그림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걸 차나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10번 문제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은 다 또 챙겨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평행사변형에서의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이야기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AD와 선분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자. 그리고 선분 AN과 BM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AN과 BM의 교점을 P, CM과 DN의 교점을 Q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색깔 칠해진 사각형의 넓이가 14일 때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개념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뭐 들어봤는데, 평행사변형이 있다면 평행사변형이 두 개의 대각선에 의해서 네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얘기 기억납니까? 그래, 오른쪽에 있는 것도 평행사변형인데 그 평행사변형이 두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네 개의 넓이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얘기 기억나죠? 그래요. 평행사변형이 대각선 두 개로 나누어지는 네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모두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M과 N을 연결하면, 이거 연결하면 왼쪽에 있는 사각형 ABNM이 평행사변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NCDM이 평행사변형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AM과 BN의 길이는 짝대기 두 개 하나 서로 길이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선분의 길이 다 똑같아요. AM, DM, CN, BN 다 똑같죠. 왜?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애초에 똑같은 걸 이등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N의 길이가 똑같은데 애초에 평행이었던 선분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한 선분들이 마주보고 있죠. 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평행 사변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른쪽도 똑같은 이유에서 평행 사변형이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이다 라는 건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넓이를 S1이라고 얘기하면요. 너 S1, 너도

S1, 너도 S1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 S2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 넓이도 S2, 이 넓이도 S2, 이 넓이도 S2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S1과 S2를 더한 게 14제곱센티미터다라고 주고 있죠. 그런데 사각형 ABCD는 어떤 사각형이냐 하면 S1과 S2가 몇 개씩 존재하는? 4개씩 존재하는 사각형이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14라는 넓이의 4배다라고 얘기해서 56제곱센티미터다라고 결과 얻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됐지?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에 앉은 P가 있고요. 다음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거 원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점 P를 지나면서 평행인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만들어지는 네 개의 도형이 전부 다 뭐가 되더라? 평행사변형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 너랑 너 원래 평행인데 평행하도록 선 만들었고요. 당연히 이것들도 다 평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선분 AB와 선분 CD가 원래 평행인데 평행하도록 선 그려서 이게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삼각형들은 합동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여기 있는 이 넓이 똑같고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여기 있는 이 넓이 똑같고요. 너와 너 넓이 똑같아지고 너랑 너 넓이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1번, 2번, 3번, 4번 더한 거고, 아래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1번, 2번, 3번, 4번 더한 거니까 넓이가 각각 같아지는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때? 그래. 지금 색깔 칠한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동일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공식이었어요. 문제의 조건에서는요, ADP가 24라는 조건 줬네요. 여기 있는 이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래. 자, 그리고 BPC가 16제곱센티미터라는 조건 줬죠? 여기 있는 거 16제곱센티미터야 라는 조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황색이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넓이의 합을 생각하면 그게 뭐하고 똑같다? 그래, 이거 두개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40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럼 결국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주황색 두개 더하면 40, 하얀색 두개 더하면 4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넓이는 80제곱센티미터라고 정답 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었죠. 물론 이 문제 주황색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하얀색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라는 생각했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넓이 더해서 두배 하면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였었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증명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건 그냥 우리가 개념 공부하고 복습하는 중이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합이랑 이렇게 합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아, 그러면 우리 그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그래. 다음 페이지 우리 1번 문제지. 12번까지가 끝이었으니까. 자, 우리 46페이지에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직사각형의 성질 떠올라야죠. 직사각형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D의 길이와 BC의 길이 같아져야 되고요. AB의 길이와 DC의 길이 같아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거기에 더불어 어떤 특징?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90도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죠. 요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죠?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그런데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라는 얘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O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각

삼각선의 교점이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하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져야 되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져야 되는데 어차피 대각선이 똑같으니까 자, OA, OB, OC, OD가 전부 다 같아져야 돼라는 얘기까지도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 생각하고 보기 1번 보자. OA와 OB의 길이 같으니 같아요. 그쵸? 이거 똑같아. 다음 AC와 BD의 길이 같으니 자, AC, BD 대각선의 길이 서로 똑같죠? 이거 똑같아요. 자, AD와 CD의 길이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AD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습니까? 아, 이건 좀 아니다, 그치? AD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CD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세로, 가로와 세로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직사각형에서. 그래서 너 잘못됐고,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3번을 보기에서 우리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4번 보기 볼게요. 각 ODC랑 각 OCD가 똑같으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ODC라고 이야기하는 각 이각이랑 OCD라고 이야기하는 각 이각이랑 똑같으니라고 물어봤어요. 같습니까? 그렇죠. 왜? OD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OC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각의 크기 같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각 ABC 90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ABC라는 각각 B 이야기하고 그거 당연히 90도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몇 번? 3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3번이 참이 되려면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여야 해? 마름 모나 정사각형이어야 3번이 참일 수 있겠죠. 이웃하는 두 변이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 하고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그리고 선분의 길이들이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BD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BD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에요. 자, 이 대각선 BD의 길이 뭐하고 똑같아? 당연히 AC라고 이야기하는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죠. 그럼 AC라고 이야기하는 대각선은 어때요? 그래요. 점 O라는 것에 의해서 AC가 정확하게 2등분 될 거니까 선분 OA의 길이가 6cm였다면 선분 OC의 길이도 6cm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선분 AC의 길이가 12cm가 되죠. 그게 뭐랑 똑같아? 선분 BD의 길이랑 똑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 12cm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더불어 이 문제 반드시 대각선 길이 똑같고 점호가 2등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길이 똑같아서 2등변 삼각형, 이렇게 2등변 삼각형뿐만 아니라 왼쪽도 오른쪽도 전부 다 2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자, 요것들까지도 겸사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자, 3번은 다음 보기에서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우리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쉬운데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표시,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표시 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가 떠올라야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지금 뭐가 되도록 하는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ABCD가 되도록 해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 그렇지. 각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조건들을 추가해주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또 어떤 거? 그래. 대각선의 길이가 일반적으로는 평행사변형에서 같지 않지만 직사각형에서는 같아지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할수 있었죠. 괜찮죠? 주의해야 될 거. 그냥 대각선의 길이만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직사각형이 아닌 등변 사다리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려면 각에 대한 조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걸 다
다르게 바꿔서 대각선의 길이에 관련된 조건으로 준다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도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괜찮지? 자, 근데 이걸요. 한 번 더 비틀 수도 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조건을 주지 않고 어떻게? OD의 길이와 OA의 길이하고만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요거 두 개가 똑같다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다면요. 평행사 변형에서 OA랑 OC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요. OD와 OB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죠. 됐죠? 오해하지 마세요. 평행사 변형에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고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양옆에 이웃하는 것들끼리 길이가 똑같은 건 아니었어. 근데 이웃하는 것들끼리도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을 줘버리면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을 조건을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고 그걸 한 단계 더 비틀어서 준다면 그렇지, 이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있는 대각선의 절반이 이웃하고 있는 것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얘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뭐 보기 보고 답 고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보자.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으니? 라고 물어봤는데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BC의 길이 볼까요? 여기 있는 BC, 다음 CD의 길이, 여기 있는 CD, 이웃하고 있는 변이죠.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평행사변형이 뭐가 됩니까? 그렇지, 마름모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마름모가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요? AO와 DO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줬어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조건 줬네. 대각선을 2등분해 놓은 것들 중에서 이웃한 게 똑같아?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이렇게 똑같으니까 대각선 자체가 같아지고 그러면 직사각형이야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직사각형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디귿. BAC라는 각과 BCA라는 각이 90도다라고 이야기했네. BAC와 BCA를 더하면 90도다라는 조건 주고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평행사변형이니까 세모를 옮길 수 있고요. 동그라미도 옮길 수 있겠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란 이야기니까 평행사변형에서 하나의 각이 90도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각 조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디귿도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 됩니다. 리을은 어때요? 리을은 OAB와 OBA라는 각의 크기 똑같대요. 자, OAB라는 각과 OAB라는 각과 OBA라는 각을 더해서 90도가 된대요. 자, OAB라는 각과 OBA라는 각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되니까 자, 이게 직각이라는 조건 준 거죠.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 준 거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라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준 거다라고 해서 리을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직사각형이 될 조건 찾으면 몇 번? 3번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꽤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연습문제 3번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똑같이 주어지면서 뭐로만 문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모두 구해라 라고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 그냥 바꿔서 출제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 보자.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XY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네. 마름모는 어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래, 여기 있는 X가 12가 돼야 된다라는 건 그냥 눈에 바로 보여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 있는 Y도를 옮겨서 찾으면 되겠죠? Y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Y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괜찮니? 하지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우리는 바로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이 내각을 2등분하니까 똑같아. 너도 똑같아. 라고 바로 알 수 있고 또 널 세모라고 하면 세모끼리도 다 똑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각선 90도로 만나니까 세모랑 동그라미 더해서 90도여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고 Y도랑 35도를 더해서 90도여야 돼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도가 55도니까
y가 55다라는 생각 바로 할 수 있고요. x

플러스 y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의 정답은 6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 마름모에서 정석대로 각을 옮기고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는 것보다 마름모의 대각선이 내각을 각각 다 반으로 쪼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접근하기 빠르겠죠. 자, 그것까지 아이디어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뒤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또 생각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1 완성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개념 학습 이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비문학 독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판적 읽기 그리고 창의적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읽기 단계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비판적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비판적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비판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비판적 읽기란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내용이 글 속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등을 무엇하면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인 읽기, 수용적인 읽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다 맞겠지, 뭐 맞는 내용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맞아? 정말이야? 사실 그대로인 건 맞아? 틀린 내용 없어? 이렇게 따져보면서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반박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맞는 내용이야 라고 공감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자, 비판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는가? 글에는 내용이나 또는 표현 방법이 정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비판적인 태도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이 과장되거나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경우, 그 의견에 그냥 따를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글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라는 건 판단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판단하냐? 이 글이 타당해? 공정해? 적절해? 지금 신뢰성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판단하며 읽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좀 앞에서 우리가 사실적 이해, 뭐 화제 찾고 그래서 구조 파악하고 또 뭐 주제 파악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까지 해봐야 되니까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관점이나 내용을 비판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글에 제시된 관점이나 내용이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건데 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타당성입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가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타난 정보는 합리적이야. 근거는 정확해. 일관성 있어. 라고 한다면 이 글은 타당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글은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글쓴이가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며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일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글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맞는 내용이다. 이걸 괜찮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글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문제의식,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방식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정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 이것을 바로, 그렇죠. 공정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다룰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우리 관점, 지난 시간에 추론함의 읽기에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우리 신문기사, 신문기사의 경우는 어때요? 사실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그런 신문기사에서조차 관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관점이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의 기사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다루겠죠. 부정적인 얘기는 쏙 뺀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 북극의 항로가 열린다. 북극은 지금 얼음판이잖아요. 그러면 배를 띄울 수 있으려면 얼음이 싹 다 녹아야 돼.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얼음이 녹는 현상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얼음이 다 녹아야 배를 띄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 현상을 다루면 너무 긍정적이에요. 앞으로는 북극의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만 한다고. 근데 반대로 환경을 관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 대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럼 북극 곰은 어떡하냔 말이야. 얼음이 다 녹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요. 따라서 이 공정한가라는 하는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글의 관점이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이냐 또는 부정적인 관점이냐라는 것을 따져서 공정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긍정적인 관점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만 다루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관점의 글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양쪽의 글을 다 같이 보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글 읽기가 이렇게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사실 비문학 독해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해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야.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자, 비판적 읽기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에는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내용에 적절한지 또는 글의 표현 방법이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그러니까 자료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적절성이죠.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보고서 쓸 때 여러 가지 자료들 넣을 수 있잖아요. 이때 자료 넣을 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주제와 관련된 자료면서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그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살펴보고 이어서 네 번째는 그래서 다루고 있는 정보와 그에 대한 생각이 사실에 부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연 사실이야? 라는 거죠. 즉 신뢰성입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나 예시가 믿을만하며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 내용은 정말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라 그래요. 그 이유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줘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이번에는 표현 방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장의 호응이나 수사적인 장치, 수사적 장치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하기, 변화 주기, 강조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면 뭐 은유, 직유, 의인법 이런 것들을 잘 썼는지 뭐 역설법, 대조법, 반복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쓰잖아요. 이런 표현 방법들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글의 길이 등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인 이념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쓴이가 글에 숨겨둔 의도나 또는 글에 어떤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이념이 반영이 됐다면
이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거죠. 사회문화적인 이념이 적절한지까지도 파악해야 돼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글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글 중에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쓰인 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따져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이제 개념 적용, 또 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 읽어봤어요? 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인데 이 글은 공공 디자인에 대한 글이죠. 가에서는 보다 나은 공공 디자인을 위해 실용적인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의 균형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실용적인 부분만 생각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뭐 공원에 있는 벤치 같은 거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뭐 되게 편하지는 않겠지만 뭐 산책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런 부분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예뻐야지. 아무래도 디자인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남문단에서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예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나에서는 덴마크의 디자이너 예페 하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벤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실용적인 기능에 창의적인 상상력까지 더해진 좋은 예다. 그리고 다에서는 영국의 솔라트리입니다. 실용적 기능에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더했어요. 트리, 나무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이뤘다. 다른 나라의 사례만 소개할 겁니까? 아닙니다. 라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죠. 전주 연돌탑이에요.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해서 깊은 인상을 준 사례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 각각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문단 정리합니다. 공공 디자인은 이렇게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균형을 이룰 때 그 효과가 크게 발휘되며 이 두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가부터마의 주장과 근거 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예요. 가에 나타난 주장은 공공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죠. 보다 나은 공공 디자인을 위해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이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뭐예요? 가에 보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공 디자인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의 두 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볼 때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그 균형, 즉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렇다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최근 조사네요. 그렇습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어요. 니은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나를 볼게요. 나에 나타난 주장은 공공 디자인의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용적 기능의 창의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미적 기능이 더해져서 재미와 즐거움까지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여긴 지금 예시 문단이잖아요. 그래요. 덴마크의 디자이너 예페 하인입니다. 벤치를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자세로 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근거는 리을에 있네요. 실용적 기능에 창의적 상상력이 더해진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달을 보겠습니다. 주장은 공공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죠.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의 실용적 기능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주장한 근거 역시 이 문단도 예시 문단이었습니다.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 로스 러브 그로브가 디자인한 솔라트리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는 미음에 있네요. 공공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준 예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랍니다. 주장은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였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그래요. 이 문단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든 문단이었습니다. 전주에는 남원과의 경계를 알리는 전주 연돌탑이 있는데 사랑이 담긴 엄마의 밥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간미를 더하니까 깊은 인상을 주지 않니? 라고 주장한 거죠. 즉 우리나라의 예였네요. 기억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 살펴보겠습니다. 주장은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뭘까요? 마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집 앞 놀이터에 바닥 분수 알록달록한 안내 표지판, 보행자 우선도로의 작은 타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이런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주변에 많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디귿에 있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문단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주장했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 즉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죠. 윗글에 사용된 자료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각 역할에 알맞은 자료 1부터 4를 빈칸에 쓰시오인데요. 자료가 적절한지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거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 정도 들어 있어서 얘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으면 이게 정말 비판적 읽기구나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 글은 애석하게도 다 자료가 뭐 훌륭하게 잘 들어 있어요. 자,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솔라트리가 설치된 모습을 주변 경관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그렇죠. 바로 자료 3이었어요. 얘가 솔라트리야. 솔라는 이제 빛을 말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조명이 아니에요. 나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자, 자료 3의 역할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2번입니다. 공공 디자인 만족도와 관련한 정보를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자료 1입니다. 2017년 공공 디자인 만족도 조사 그 결과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불만족, 보통, 이거 너무 많아요, 그죠? 매우 불만족도 11이나 됩니다. 만족이 16, 매우 만족이 3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자료는 자료 1이었습니다. 이어서 예페 하인이 디자인한 벤치들의 특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화했다는 건 눈으로 볼수 있게 그려줬다라는 거죠. 자, 어딨나요? 바로 자료 2에 있습니다. 예페 하인의 벤치들인데, 그참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벤치인데, 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벤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좀 들어 누우면 되게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료 2에 이 벤치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되게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렇죠, 자료 2. 이렇게 3번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전주 연돌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료는 이렇게 내용을 보완하거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할때 나타내죠. 전주 연돌탑 어딨나요? 그래요, 자료 4예요.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 밥을 해가지고 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료 4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빈칸에 자료 4 이와 같이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였고요. 이제 네 번째 읽기, 창의적 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독해, 어찌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창의적 읽기예요. 궁극적인 목적.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란 뭐냐? 글을 읽으면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에서 무엇을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이렇게 있고, 독자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 얘네들을 잘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 이게 창의적인 읽기인데요. 자, 글의 내용과 관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아예 상관없는 창의적인 생각은 그냥 창의적인 생각일 뿐인 거죠. 우리는 창의적 읽기니까 내용과 관련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읽는 방법이라. 와, 너무 극찬이지 않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대,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면서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성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라, 얘야,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성숙한 이런 가치관을 잘 형성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창의적 읽기는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와는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읽기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왜 읽냐라고 하면 뭐 지식의 보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식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 근데 단순히 뭔가 모르는 지식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혜를 얻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융합이 돼야 돼요. 나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또 이 글에서는 요만큼, 이 글에서는 요만큼, 저 글에서는 요만큼. 그러면 그렇게 합친 것은 정말 나만의 새로운 지식,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새로운 차원의, 보다 높은 차원의 읽기가 창의적 읽기예요. 자, 창의적 읽기는 왜 하느냐?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 늘 그렇죠. 늘 새롭게 새로운 문제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요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인생은 그래요. 자, 그럴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책 속에 답이 있죠. 책 속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과 지식 또는 가치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마리야. 실마리. 약간의 단서를 얻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멋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창의적 읽기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러면 창의적 읽기 어떻게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글에 담긴 문제 상황을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나와요. 글에. 그럼 일단 글을 읽으면서 아, 글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나에게, 독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정보, 우리가 글에서 확인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 사이 참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친구 사이라고 항상 좋진 않아. 친구 사이 우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담은 여러분이 소설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럼 거기에 나온 주인공은 친구와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또 다양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읽고 아, 여기 나온 주인공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인공과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게 창의적 읽기예요. 여러분, 왜 궁극적인 읽기다, 정말 최고의 읽기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얘기를 앞에서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사례를 다룬 글을 읽음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너무 좋은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글에 담긴 글쓴이의 문제 해결 방안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 라거나 아니면 어떤 소설인데 열린 결말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 이 뒤엔 얘기가 필요해.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자는 무엇을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창의적 생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대체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읽는 건데 이런 읽기가 바로 뭐다? 창의적 읽기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읽기 개념 네 가지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재미없는 읽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적 읽기예요. 그냥 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사실 제일 접근하기 좋은 건 사실적 읽기지만 가장 재미있는 읽기는 추론적 읽기, 나아가 비판적 읽기, 그리고 창의적 읽기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야 하는 것을 그냥 네네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지만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 생각은 뭐야? 라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넣을 때 훨씬 더 재미와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봐도 정말 창의적 읽기가 가장 재밌다라고 느낄 거예요. 비문학 읽기는 이렇게 재미있는 분야예요, 여러분. 자, 개념 적용 문제 갑니다. 역시 글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간접 광고에 대한 글입니다. 간접 광고가 뭐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한참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커피를 막 타. 그러면서 이 커피가 얼마나 좋은 커피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해. 갑자기 뭐지? 여기서 왜 커피? 이럴 때 있죠. 이런 게 바로 간접 광고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광고다. 이건 광고다라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이게 간접 광고인데 이 글은 이 간접 광고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0: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자, 간접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를 심어준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구나. 커피는 그거야. 옷은 저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한창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커피는 말이야. 이렇게 나와봐요. 이 드라마를 망쳤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아요. 왜냐면 각인 효과 심어져 버리니까. 해서 시청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해야 된다. 못하도록.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한다. 시청자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과도한 간접 광고를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갈까요? 기억에 사용된 논증 방식을 정리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건데, 자, 기억입니다. 볼까요? 그물코가 느슨해. 그럼 물고기가 어때?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가겠죠. 그럼 물고기 잡을 수 있어? 못 잡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에 얘기예요. 앞에 물고기 얘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뭐야?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이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처럼 모호하면, 그러니까 간접 광고하면 안 돼 라고 해놓고 단 제작상 불가피하거나, 그러니까 제작할 때 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뭐 자연스러운 노출이면 뭐 허용해, 이런 식으로 모호해버리면 광고주들과 방송사가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제작상 불가피하다고 얘기해. 이건 자연스러운 노출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 법적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즉, 그물코 느슨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물고기 못 잡는 것처럼 간접 광고, 과도해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넣어서 그 공통점, 비슷한 점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유추라고 합니다.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잘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기억 부분은 느슨한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과 법망을 쉽게 피하는 광고주들과 방송사를 그물코가 느슨한 그물망과 물고기에 빗대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건 알 수 있죠. 즉, 두 대상이 지닌 속성의 무엇을? 유사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한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도 논증에 대해서 여러분 배웁니다. 귀납 논증, 그리고 뭐 유추, 유비추리, 유비추론, 유추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연역 논증,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비문학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윗글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료에 대해 비판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그랬는데 일단 자료부터 봐야겠죠?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안에 등장하는 제품들이 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접 광고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자, 자료의 내용도 역시 간접 광고에 대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글과는 관점이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봤던 글은 간접 광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프로그램에 이것을 떨어뜨려. 자, 앞에서 간접 광고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거 뭐예요? 시청자들한테 각인 효과를 심어서 선택권 없게 만들고, 게다가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지나친 간접 광고에 대해 비판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프로그램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무엇? 완성도가 높아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야.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이제 몰입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 삼은 것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넣어서 이 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면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거죠. 표현 방법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글쓴이가 숨겨둔 의도나 당시 사회적, 문화적 이념이 적절한지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창의적 읽기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례를 다룬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비문학 제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 먼저 읽어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물질, 이 물질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에 답을 하나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공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온 음료 마시는 거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때 운동이 끝나고 마시는 이 이온 음료, 이때 말하는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정확한 정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 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자는 그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원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양성자 수 3개인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성자 수로부터 원자 번호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너 오늘부터 원자 번호 3번이야 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원자 번호 3번,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2주기 1조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리튬 원소 기호까지 바르게 적어내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수밖에 없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양성자 수가 사실 3이라면 전자 수도 3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3개 그려져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 그거 한번 표현해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플러스 3이에요. 전자는 하나당 1마이너스의 전하를 갖는데 마이너스 1. 근데 그런 거 3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전하량 더해주시면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전하를 띠지 않는구나. 바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한테 너 양성자 수몇 개야? 라고 물어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역시 양성자 수세 보시면 11이에요. 아, 너 원자번호 11번이구나. 3주기 1족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렇게 원소 기호까지 적어주시면 결국 양성자 수가 원자번호 전자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전자수 역시 11이 됩니다. 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 바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전자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맞아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던 입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어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전자를 오히려 얻어도 전하를 띠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게 된 이상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는 그걸 그래서 이온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튬을 예시로 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계속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음이온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전자 두 개죠.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해주시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아, 최종적으로 이 입자는 원자 상태에서는 전하의 균형이 맞았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하죠?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면서 결국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리튬 원소 기호만 써서는 얘가 원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온을 얘기하는 건지 아 이걸 구분해 줘야겠다. 원소 기호만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원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리튬의 경우에 우리 요 위에다가 요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걸 적어주면서 지금부터 이온으로 표시를 할 거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얻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자가 이온이 되는가, 그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자가 그럼 이 원자 읽으시면서는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얻으면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마이너스 양이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해서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중성이었던 입자가 이제는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게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온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원자 상태에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표현해보자라고 한다면 원자에게 전하량 이걸 우리가 플러스 1로 만약에 보고 전자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로 본다면 실제로 정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구나. 근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진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바로 양이온이다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이온은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자를 잃는다고 음이온 되는 거 아닙니다.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져서 양이온 되는 것이더라.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러주느냐? 뭐뭐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부르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아 우리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원자 모형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자가 3개 있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럼 니은은 일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하는 건 확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3개에요.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이라면 원자에게 전하량도 플러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3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빨간색은 3개고 흰색은 4개거든요. 아, 그래서 빨간색이 양성자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수 있고, 지금 요 흰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 얘가 바로 중성자에 해당했구나라고 각각을 포함해주시면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자핵이었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 3이니까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리튬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기 먼저 적어주시고요. 전자 지금 몇 개를 잃어버렸죠? 1개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지금부터 우리가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작은 숫자로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그럼 1이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1을 원래 적어야 되는데 1은 생략한 상태구나. 자, 그럼 그 숫자 옆에다가 그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까? 그 최종 전하를 적는 거예요. 아,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원자에게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 아, 그래서 결국 얘는 플러스 1 띠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하 띠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하의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불러줄 것이냐?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되니까요. 얘 리튬이었어요. 그러면 리튬 이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리튬 이온이다라고 했다면 그 이온식까지 내가 적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 그럼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럼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붙여서 불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기율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앞에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면 이온 그중에서도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그리고 우리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서 이렇게 양이온 되기 쉬운 물질이라고 하면 순위 여러분들이 금속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물론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소는 여러분들이 예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리튬, 그리고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모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 아니면 나트륨 이온, 아니면 칼륨 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릴륨 혹은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또 칼슘의 경우에도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역시나 불러줄 때는요,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얘도요, 칼슘 이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기율표 있어요. 주로 왼쪽에는 금속들이 있고 수소는 예외지만, 그럼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양이온이 된 거죠? 우리가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양이온 주기율표와 연결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양이온들의 종류, 내가 읽을 수 있는지만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0: 자,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이온식, 화학식 제시가 됐어요. 아, 수소라는 애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됐구나. 칼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됐구나. 은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됐구나. 얘도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됐구나. 여기 보면 구리가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얘도 나비 전자 두개 잃으면서 양이온됐구나. 바륨도요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마그네슘도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알루미늄 세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됐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쭉본 것은 원자 하나가 양이온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원자 이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질소 하나에 수소 4개라고 하는 게 보여서 바로 하나의 양이온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다원자 이온도 있더라. 얘네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양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음이온을 볼게요.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럼 전자를 얻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전자를 얻었다는 건 마이너스 전하량이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린 지금부터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원자의 계전하량을 우리가 플러스 1로 보고 전자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본다면 두개 있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구나라고 보시면서 아, 전자를 얻어요. 근데 자꾸 얻는다는 연상 때문에 양이온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고 얻는다, 마이너스 전하량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 음이온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온 공부할 때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음이온의 경우에도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이면 이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 것인지 우리가 좀 혼동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음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여줄 건데 우리 원소의 이름 중에 산소, 염소 이렇게 소로 끝나는 원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로 끝나게 되면 소를 지우고 뭐뭐 화이온 산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산화이온. 염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염화이온.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자의 계전하량이 일단 플러스 9에 양성자 수가 9라는 거거든요. 아, 원자 번호 9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원자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자의 계전하량 전자 9개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결국 중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자의 계전하량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자가 10개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소 기호 있고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를 적는 거죠. 이렇게 1 적을 거예요. 근데 요 1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이 입자의 전하의 종류 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뭐뭐 화이온 붙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로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얘는 음이온 되었기 때문에 뭐뭐 화이온 붙여서 플로린화 이온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이온 한 종류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원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원자 상태가요. 원자의 계전하량 플러스 8이에요. 그쵸? 그리고 전자가 몇 개냐면 8개예요.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 두 개를 더 얻었다라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건데 전자 두 개가 더 들어왔죠.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이 10이 되면서 아, 이 입자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 2를 적어주시고 그 옆에 최종 그 입자의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가 산소예요. 그러면 산소화이온인가요? 아니죠. 뭐를 빼고 소를 빼고 산화이온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자에서 이온이 될 때 원자에게 전하량은 바뀌지 않지만 전자의 총전하량이 바뀌면서 어떤 이온을 띠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온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그것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이온을 주기율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7쪽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면서 얘네는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린화 이온입니다. 염소, 소로 끝나니까 염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소의 경우는 전자 두 개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소로 끝나니까 산화이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고 황의 경우에도 전자 두 개 얻으면서 음이온 되기 쉬워요. 그래서 황화이온입니다. 라고 이런 음이온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불러줘야 하는지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정말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음이온 되기가 쉽구나 비금속과 연결해 주시면서 내용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로 더 다양한 음이온의 화학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음이온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이름 화학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염화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얘는 다 암기해야 됩니까? 물론 암기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해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아 염소가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었구나. 그래서 염화이온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 아이오딘 있었는데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어서 아이오딘화이온 되었어. 또 여기 황이 있었어요. 전자 두 개 얻어서 음이온 된 거죠. 황화이온 되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앞에서 양이온의 경우에도 하나의 원자가 이온이 되는 경우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다원자 이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하는 불러주는 그 이름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식, 화학식과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아, 얘네들은 그냥 이런 이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앞으로 우리가 수산화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때 수산화 나트륨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때 그 수산화이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탄산이온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황산이온 질산이온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 탄산이온, 탄소와 산소, 황산이온, 질산이온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화학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얘는 아세트산이온이고요. 과망간이산이온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실험에서 살펴볼 거라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멈산이온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 우리 이거 보면서 전자를 몇 개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양이온, 음이온 얘기했잖아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물론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다 물에 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히 여기 예시를 보면 염화나트륨. 여러분, 소금의 원료잖아요. 얘를 이렇게 무게 물에 녹여보면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지금 녹아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경우 우리가 물에 녹였어요. 수용액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온이 실제로 정말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거 확인하는 실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우리 물질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황산구리이고요. 하나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얘를 물에 녹였어요. 각각 수용액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온들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다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온들이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우리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딱딱 용액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여기 모두 다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산 칼륨 수용 수용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여기를 적시는 이유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에는 황산구리 수용액,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톡톡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 얘도 어쨌든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할 건데, 여기 구리 양이온, 황산 음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얘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구리 이온이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아, 정말 이 구리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톡톡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칼륨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극으로 끌려갈 건데, 얘가 보라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온이라고 하는 게 보이진 않지만,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서, 아, 정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색깔에 집중하지만 이 색깔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많은 이온 중에 얘네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칼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얘도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얘는 색이 없어서 우리 눈에 뭔가 색의 이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거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칼륨 이온, 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각각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모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디테일한 것들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요. 꼼꼼하게 이온의 이동까지, 색 이동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었어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Oh. 애들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0: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4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양심에 따라 지키며 강제성이 없는 도덕과 달리 국가에서 만든 법은 강제성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O였습니다. 자, 이 도덕과 법의 차이점을 잘 알아둬야 돼요. 이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했었고 반면에 이 국가에서 만든 법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고 따라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문제 풀면서도 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 3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 정리할 거고요.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두 번째 소단원,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마지막 사회 시간 재미있게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사회 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은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기억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네 글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아주 중요한 힌트. 우리 사람의 권리를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인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인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인권 침해. 2번,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정주부인 김씨는 2살 된 아이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아이 돌봄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국가의 아이 돌봄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은 바로 이 국가가 지원하는 어떤 사회 보장 제도예요. 제도.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다? 아니죠. 개인정보라는 것은 뭐 내 이름이라든지 내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죠. 2번,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3번,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도 다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까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야 돼요. 4번에 있죠. 법과 제도 그리고 시설 등의 부족 때문이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갖추어진 것들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까닭이 되는 거고요. 5번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건 전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3번,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될까? 왜 인권을 보장해야 될까? 이걸 묻는 거죠. 1번에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제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벌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인권, 뭐 벌을 받기 때문이다,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은 조금 거리가 멀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땡,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전혀 아니죠. 3번에 누구나 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4번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다. 아니죠. 5번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으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인권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4번.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인권 침해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오늘 식단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돼지고기를 왜 못 먹느냐면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정 종교인들의 종교적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식단에 모두 돼지고기를 넣어두면 이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죠.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생활 침해. 사생활이라고 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생활이라는 건데 그게 침해되었다? 아니죠. 개인정보 유출,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간 거 아니고요. 3번. 성별에 의한 인권 침해 아니죠.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에 종교에 의한 인권 침해. 이게 바로 정답이죠.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 침해도 아니죠. 4번이 정답. 자, 5번에서 6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남학생이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왜냐면 누가 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렸지라고 했어요. 내가 나만 간직할 수 있는 내 모습인데 내 사진을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온라인상에 올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인권 침해입니다. 자, 5번 위 그림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인권 침해이다 맞고요. 2번에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했다 맞죠. 나만이 알고 싶은 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갔기 때문이에요. 3번 피해를 입은 학생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이 남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죠. 4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릴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의 어떤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꼭 그 친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 5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 인권 침해는 어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6번, 위 그림과 같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를 쓰세요. 자, 이러한 상황이 왜 펼쳐졌을까요? 그 까닭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결국에는 이 친구의 사진을 업로드한 사람이 이 친구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적어줘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의 허락도 없이 사진을 올렸다. 그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서 8번은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재우와 민지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재우,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하자. 민지,

재호야,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재호, 여자는 축구 경기를 할수 없어. 민지, 재호야, 그건 이것이야. 여자도 축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자, 지금 재우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축구 경기를 같이 할수 없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7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재우가 아까 얘기했던 이 말이 기억이야 라고 했잖아요. 기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편견이죠. 재우는, 왠지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로 축구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여자랑 축구하면 재미없을 것 같단 말이야.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편견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정답 2번에 편견 있었습니다. 인권, 헌법, 관심, 권리 다 해당되지 않는 낱말이 되겠죠? 8번. 기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은 편견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인권 교육을 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편견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고정관념을 가진다. 땡. 공공 편의 시설을 마련한다. 땡. 편견은 어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겼을 때 제재를 더 강하게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인식을 나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은 1번 인권 교육이 정답이 되겠어요. 9번. 기억에 들어갈 국가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자, 우리 인권과 관련된 어떤 국가기관이 있었죠. 조사한 국가기관 하는 일이 인권 교육도 하고요.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조사도 해요.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곳에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국가 인권 위원회라고 불렀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요, 국가기관인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어요. 여기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인권이 올바르게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인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10번에서 1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가나 그림을 살펴보니까, 가는 바로 여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경사로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계단을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나도 볼게요. 나, 우리 친구들 자주 본 것이죠? 바로 점자 블록이에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한 점자 블록이죠. 자, 그럼 10번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나왔죠. 가는 경사로, 나는 점자 블록이다. 맞습니다. 2번에 가는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맞죠? 3번. 나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와 같은 것들로 울퉁불퉁 올라와 있는 점자 블록을 통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4번. 가와 나는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이다. 공공 편의 시설에 해당되는 그림이죠. 5번. 가와 나는 개인이 만든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설이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거 5번. 11번. 가와 나 같은 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쓰세요. 자, 이렇게 경사로 점자블록 굳이 왜 만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죠.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거고, 점자 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수 없으면 그것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잖아요. 자, 그렇게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2번. 지민이가 학교에서 한 인권 보호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민이의 일기네요. 오늘 학교에서 인권 보호를 공부했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은 작품도 만들었다. 나는 종이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을 그렸고요. 그리고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다 소중해라는 글씨도 크게 적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해봤죠? 커다란 종이에 다른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구를 적은 거. 이걸 우리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포스터라고 했죠. 따라서 지금 지민이가 한 활동은 인권 포스터 만들기를 한 것입니다. 그림도 있고 글도 있는 거 포스터라고 하죠. 자, 우리 그다음 단원 평가 2회 문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네 개의 그림이 있고 가를 보니까 친구가 자리에 없으니까 잠깐 봐도 되겠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의 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만이 알고 싶은 자신의 사생활인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도 볼게요.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경사로가 없으면 이렇게 휠체어를 탄 사람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쵸? 인권이 침해당한 상황이다. 나도 볼게요. 누가 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린 거야? 라고 하잖아요. 내 사진,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고, 나도 볼게요. 너는 여자라서 축구 경기에 끼워줄 수 없어. 여자는 축구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성별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라에서 볼수 없는 인권 침해 사례는 무엇일까요? 1번, 사생활 침해. 자, 남의 일기장을 보는 거 있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내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어나갔다. 바로 다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시설이 부족하다. 여기 경사로는요, 시설이에요. 이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죠. 4번. 편견과 고정관념. 이것도 여기 있었습니다. 왠지 여자는 축구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이것은 편견이지요. 5번.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쓰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4개의 상황을 참고해서 적어도 좋아요. 먼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잘 갖추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태도에 집중해서 적어야 되니까, 우리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친구의 일기장을 몰래 보거나, 그 친구의 사진을 몰래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될수 있겠죠? 3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역과 니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기역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변에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편견은 오히려 버려야 되죠.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겠죠. 정답은 4번. 4번. 기억에서 미음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인권 침해 사례. 성별에 의한 인권 침해, 나이에 의한 인권 침해, 장애에 의한 인권 침해. 모두 맞는

3명이에요. 자, 인권 보호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볼게요. 첫 번째로 편견 버리기. 두 번째,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디귿이 잘못됐고, 리을에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도 좋은 생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 6번,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 국가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제도를 만들겠다. 자, 두 번째는 학교의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기억에 들어갈 공통된 낱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인권 침해가 되겠죠. 이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죠. 자, 6번. 바로 우리가 기억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찾았어요. 기억이 발생하는 이유를 바르게 이야기한 학생 2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요. 맞는 설명이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죠. 지원이 인권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겠죠. 예림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으면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겠죠. 연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민주,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1번과 5번이 바로 이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 7번.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짓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쭉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 침해라고 하죠. 두 번째, 잘 변하지 않는 생각, 고정된 채로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편견이었죠. 양보가 아니라 편견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상대방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존중해준다라는 거죠. 인권 존중. 미음.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기관. 우리 아까 문제에서 만나봤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8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인권 교육이었죠. 3번에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자, 이번엔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편견을 유지하는 거 아니죠? 공공편의시설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을 운영한다. 좋고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거 국가 입장에서 할수 있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바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10번. 위 일기에 나타난 인권 침해의 원인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오늘 쉬는 시간에 짝꿍에게 같이 보드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짝꿍이 내가 피부색이 달라서 안 된다고 했다. 자, 어떤 건가요? 맞아요. 인종차별을 한 거잖아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이죠. 왠지 피부색이 달라서 인종이 다르면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왠지 놀면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종차별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11번. 위일기에 나타난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자,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는 어떤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것,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12번.
12번,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만 할수 있거나 여자만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맞죠? 전학을 온 친구가 아직 낯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 걸어줘야지? 이것도 맞죠? 이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도와드리는 것도 좋고요. 나는 커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주는 것도 맞는데, 5번에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 그래도 무조건 먹어. 이것은 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인권 침해죠. 5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에서 2번 문제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와 나를 보고 가, 나중 법과 도덕으로 구분해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우더를 만났는데 인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일까요? 도덕일까요? 그렇죠. 도덕입니다. 어긴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잖아요. 반면에 나는 버스 요금을 내지도 않고 버스를 탔어요. 이럴 경우에는 벌금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법에 해당됩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법과 도덕의 공통점은 결국에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이라는 거예요. 사회 규범이고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큰 차이점은 법은 강제성이 있고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법적 제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 적을 수 있겠죠. 자, 2번. 다와 라에 나타난 법의 역할을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자, 이번엔 다 그림과 라 그림 볼게요. 다는 소방관들이 나를 구해주셔서 이 화재 상황에서도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라고 하잖아요. 내 생명과 재산은 소중한 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라는 거고, 나를 보면 도둑 때문에 너무 위험했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잡혀서 동네가 안전해졌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는 거, 범죄를 예방해 주는 건 범죄를 없애서 우리 사회가 좀더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의 질서 유지가 답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가 나에 나타난 인권 침해를 각각 쓰세요. 가 상황을 보니까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내 사진을 몰래 찍었고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자, 이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침해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라고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고요. 나를 볼게요. 친구들과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건물 입구에 계단밖에 없어서 이 목발을 짚고 올라가기 힘들어요라고 했죠. 이것은? 그렇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시설이 부족해서 생기는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 4번. 가 나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과 인권 보호하는 게 중요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아까 가 상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교육, 올바른 인식 개선을 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그 아래에 인권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설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시설을 갖춰주면 되겠죠. 경사로를 만든다, 편의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권이 잘 존중되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네, 오늘 준비된 문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회 과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여러분이 사회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이 친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서로 공유하면서 이 단원 평가에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사회 과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과학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급한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말의 힘을 믿고 있소? 오늘은 말의 힘과 관련된 속담을 만나려고 하오. 바로 소통과 존중에 대한 속담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지요.
1: 머리 모양이 달라졌구나. 잘 어울려.
2: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아. 아까 국어 시간에 속담을 잘 발표했어.
1: 아까 발표가 좀 부족했는데 네가 칭찬해주니 고맙네.
0: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모님께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더니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나의 태도가 바뀌니까 부모님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동백꽃, 김유정. 기다가 조금 뒤에는 저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다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2: 너 집엔 이거 없지?
3: 하고 생색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2: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4: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3: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감자를 거절당한 후 점순이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자기 집 씨암탉을 데려와 나의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인다. 나는 매번 지는 닭이 불쌍하고 약이 올라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가며 싸움을 붙이지만 패배한다. 어느 날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 나의 수탉을 반죽음 상태로 만든다. 분노가 폭발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순이네 수탉을 때려 죽인다. 마름집 딸인 점순이에게 이 일로 안갚음을 당해 집과 땅을 뺏길까 두려워 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점순이는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을 테니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 점순이는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노란 동백꽃이 소복이 깔린 곳으로 푹 쓰러진다. 나는 알싸하고 향긋한 꽃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너 집엔 이거 없지?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 말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지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거나 조금만 말을 다르겠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0: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였소. 내가 남에게 좋게 말하거나 좋게 행동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좋게 대한다는 뜻이지요.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과 같소. 그대들도 좋은 말을 하여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노력하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물질이 같은 양만큼 녹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이 녹는 양도 달라져요.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물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용질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ml 비커 2개, 10도씨 물을 각각 100ml씩 넣습니다. 두 비커에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을 넣는 이유는 용질의 종류에 따른 차이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비커에는 질산칼륨을 1g씩 넣고 다른 비커에는 황산구리를 1g씩 넣어 녹입니다. 용질을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1g씩 나누어 넣는 이유는 용질이 얼마나 녹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박대로 충분히 저어주며 완전히 녹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찰해봅시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각각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1g씩 추가하여 녹이고 녹은 양을 확인합니다. 용질을 더 넣어도 바닥에 남아 녹지 않으면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넣은 용질의 총량이 해당 온도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다른 비커에 다른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과정 1에서 3을 반복합니다. 온도에 따라 용질이 녹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며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양의 물을 기준으로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물에 녹는 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의 용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물질 모두

0: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질이 물에 녹는 양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그 증가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질산칼륨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황산구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특성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힘차게 독해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Origin Island, 유래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네, 비누에 대한 한 지문을 읽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비누 없이 사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 비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좀 구하기 힘든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비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일상품이 되기에까지 비누의 역사에 대한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단어의 의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Bathe. 목욕하다, clean, 깨끗한, 씻다, common, 일상적인, 흔한, at that time, 당시에, imagine, 상상하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century, 세기, stream, 개울, luxury, 사치, available, 사용할 수 있는, dirt, 먼지, afford, 무엇을 살 여유가 되다, soap, 비누, wash away, 씻어내다, among, 뭐뭐 중에, 뭐뭐 사이에, however, 그렇지만. 자, 오늘의 단어 잘 적어보셨으면 우리 비누에 대한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Can you imagine? 자, imagine이라고 하면 상상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Can you imagine?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Living without soap. 자, without은 뭐뭐 없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누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네, 상상이 잘 안 되죠. 하지만 we always want to be clean.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무엇을? To be clean. 깨끗해지기를 원한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to be, 이 to 부정사 하나만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want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바로 want라는 동사의 네, 목적어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want to be clean,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And today, 그리고 오늘 날, soap is available everywhere. 자, available이라는 단어 방금 우리가 적어봤는데요. 구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구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비누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Everywhere이라고 하면 모든 곳에서요. 자, 오늘날 비누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However, 자, 그렇지만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people did not have soap. 사람들은 이 비누가 없었다고 합니다. They just washed. 그들은 단지 씻었습니다. 무엇으로요? With water. 자, 물로 씻었는데 어디에 물이냐? In streams or rivers. 자, stream이라고 하면 개울이에요. 그래서 개울 또는 rivers, 강에 물로만 단지 씻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The water only washed away dirt. 자, 이 물은 단지 씻어댔을 뿐이에요. 무엇을? Dirt, 먼지를요. 자, 그래서 wash away라는 표현 의미 한번 적어볼게요. wash away, 무엇을 씻어내다가 되겠고요. 여기선 과거형 washed라고 쓰였으니까 씻어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dirt는 먼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씻기는 씻었지만 단지 물로만 씻었고요. 이 물은 엄청 깨끗하게 무언가를 씻기보다는 그냥 먼지만 씻어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Then, 그렇다면 who first made soap? 자, who는 누구죠? 누가 최초로 이 비누를 만들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뒤에 보니까 Egyptians, 이집트인들이 first made soap, 처음으로 이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animal and vegetable oils, 동물, 그리고 채소의 기름으로부터 처음으로 이 비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이 make A from B 구문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서 soap, 비누가 A가 되겠고요. 그리고 animal and vegetable oils, 이 기름이 바로 B가 되겠죠. 자, 한번 의미를 적어보면 B로부터 A를 만들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처음으로 이 비누를 만들었어요. From animal and vegetable oils. 동물과 그리고 채소 기름으로부터 만든 거죠. They bathed regularly. 자, 여기서 they는요, 이집트인들이 됩니다. 자, 이집트인들은 bathed, 목욕을 했는데요.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라는 부사예요. 자, 그들은 규칙적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And cleaned with soap. 그리고 씻었습니다. 무엇으로? 비누로 씻었대요. But, 그러나, 자, 주어 동사 표시해 볼게요. But, 그러나, soap was a luxury item at that time. 자, 비누는 무엇이었냐면요. luxury는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luxury item, 사치품이 되겠죠. 비누는 사치품이었습니다. At that time이라고 하면 당시에죠. 아,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비누를 만들었고요. 당시에 규칙적으로 목욕도 했지만 사치품이었다. 자, 그러면 사치품이었으면 대부분의 이제 일반 사람들은 좀 사용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could not afford it. 그것을 뭐할수 없었다? 그렇죠. 구할 수 없었다. 그것을 살 여유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밑줄 친 is은 무엇을 지칭할까? 그렇지. 바로 앞에서 언급한 soap, 비누가 되겠죠. 이 비누가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여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afford라고 하면 무엇을 살 여유가 되다라는 의미고요. 앞에 could not이라는 표현과 함께 해석을 하면 무엇을 살 여유가 네,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쭉 한참 시간이 흐르고 finally, 마침내 in the 19th century, 자, 19세기로 왔습니다. 마침내 19세기에 soap became a common item. 자, 아까 전에 luxury item은 사치품이었어요. 그러면 common이란 단어는 일상의 흔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common item, 일상품이 됩니다. 아, 드디어 마침내 비누는 일상품이 되었대요. Among all people. 자, 여기서 among이라는 단어는 누구 또는 사이 누구

부 사이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among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이 among이라는 전치사는 내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로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비누가 예전에는 없었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건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마저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구할 수 없는 어떤 사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부터는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일상품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비누를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구나. 이렇게 비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찾기 위한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면, 비누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물로 먼지만 닦아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비누를 만들었다. 네, 이집트인들이 만들었다라는 내용 우리 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비누는요, 동물과 식물 기름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자, 4번. 이집트인들은 목욕을 자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을 보면, 그들은 bathed regularly라고 했어요. 그들은 목욕을 규칙적으로 했다라고 나와요. 비누를 잘 쓰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4번이 되겠고요. 비누는 19세기부터 일상품이 되었다. 즉, 대중화되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가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most people could not afford soap. 자, afford라고 하면 무엇을 살 여유가 되다라는 의미였고요. 앞에 나오는 could not이라는 조동사의 의미와 합쳐져서 무엇을 살 여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죠. 자, 사람들은 비누를 살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was, 그것은 뭐뭐였기 때문이다.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자, 우리 글을 보면은, most people could not afford it.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soap was a luxury item at that time. 그 당시에 비누는 사치품이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 그러면 because it was a luxury item. 아, 비누가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사람들은 그것을 살수 없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에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 자, 한번 보면요. Most people could not afford it. 자, 방금 우리가 해석했던 문장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 여유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앞에서 언급된 바로 soap, 비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한번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것은 soap, 그치, 비누가 되겠죠. 비누. 자,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합니다. In America, 미국에서 many people have the name Jack. 많은 사람들은 Jack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Jack is a blank English name.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Jack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일상의 흔한이란 단어 common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Jack is a common English name. Jack은 흔한 영어 이름이다. 자, 2번. Peter exercises at the same time every day. 자, 피터는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그쵸?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한다. He likes to exercise. 그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빈칸하게. 자, 매일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규칙적으로는 영어로 regularly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단어 regularly, 규칙적으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독해 지문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워크북 122쪽이고요. 우리 올바른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해서 영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는 항상 깨끗해지고 싶어 한다. 자, 우리는요, we가 되겠죠. we, 그리고 뭐

하고 싶다, want라는 동사를 쓰면 되는데,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기 항상이라는 빈도 부사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 빈도 부사는 어디에 위치시킬까? 자, 여기서 잠깐만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빈도 부사라고 하면, 뭐, 항상, 때때로, 종종, 가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빈도 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자, want라는 일반 동사가 나오죠. 네, 일동, 이렇게 쓸게요.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써주고요. 그럼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올 땐 어디에 쓸까?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올 때는 그 뒤에 써줍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비조 뒤, 일동 앞, 이렇게 외우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장은 want,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일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아,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이 빈도 부사는 어디에 있냐면 always,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we, 그리고 want라는 동사를 쓰기 전에 always가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We always want. 그 다음에 wan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to be clea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We always want to be clean. 우리는 항상 깨끗해지고 싶어 한다. 자, 여기서 always는 방금 쌤이 얘기한 무엇이다? 그렇죠. 빈도 부사가 되고요. 위치는요. 아,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앞에 위치하는구나라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2번. 하지만, however, 사람들에게는 비누가 없었다. People did not have soap. 그치. 사람들에게는 비누가 없었다. People did not have soa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They bathed regularly. 그들은 규칙적으로 목욕을 했고요. And, 그리고 씻었다. Cleaned. 무엇으로? With soap. 비누로 목욕을 했습니다. They bathed regularly and cleaned with soap. 자, 4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쵸, most people. 그들은 그것을 살 여유가 없었대요. 자, 무엇을 살 여유가 되다는 afford라는 동사가 있는데, 무엇을 살 여유가 되지 않았다니까. 그 앞에 could not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most people could not afford it.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영작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볼게요. 자, finally, 마침내, 비누는 became,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품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soap became a common item. 일단 일상품이 되었다라는 걸 써주고요. 누구 사이에서? 그쵸, 뭐뭐 사이에서라는 표현은 among, 우리가 배웠죠. among all people. 네, among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마침내 일상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mong이라는 단어는 뭐뭐 사이에서라는 의미로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 필기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영작 훈련까지 해봤고요. 드디어 오늘의 핵심 표현을 얻었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among이라는 단어예요. 뭐뭐 중에 또는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뒤에는 뭐가 나오냐?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all people와 같은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예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finally in the 19th century. 자, 마침내 19세기에 soap became a common item among all people. 비누는 일상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 추가로 하나만 더좀 필기를 해보자면요. 자, 뭐뭐 사이에서라는 표현으로 between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between. 네, between이란 전치사 들어보셨나요? between A and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between도 뭐뭐 사이에서인데, 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among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복수 명사가 온다. 그래서 뭐 여러 명 또는 여러 것들 사이에서 또는 뭐 여러 명, 여러 것들 중에서라고 쓸때 among을 쓰지만 between 같은 경우에는 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보다는 두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줄 때, 두 대상을 이야기할 때, 두 대상 사이에서 between A and B 이런 경우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뭐 사이에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러한 쓰임의 차이.

있다. 쓰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문장이죠. 그들은 규칙적으로 목욕했고 비누로 씻었다. 이 문장을 완성해서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탐험에 참여했다라는 걸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즐거운 탐험을 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35강인데요. 오늘 쌤이랑 같이 독해해볼 글의 제목은 간디의 소금 행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쌤이랑 문제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ABC가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문제 하나 살펴볼 거고요. 또 원 안에 있는 ABCDE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출제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요.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바로 어법성을 판단하면서 가볼게요. 또 하나는 낱말 의미 추측 문제입니다. A부터 E까지 위 글에 밑줄 친 단어와 그것이 본문에서 쓰인 뜻, 즉 단어와 뜻의 연결이 잘못된 것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쓰인 단어의 뜻이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의미까지 파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쌤이랑 같이 독해 시작해 볼까요? We should eat less salt to live longer 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eat less salt 해야 합니다. 자, eat less salt 뭐예요? 소금을 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Live longer, 더 오래 살기 위해서. Too much salt is bad for health.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be bad for health 하면요. 건강에 안 좋다, 건강에 나쁘다 이런 뜻이죠. 너무 많은 소금은, 즉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throughout history라고 했네요. throughout이라고 하면 뭐뭐를 통틀어서, 뭐뭐 내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salt was valuable t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어땠다는 거예요? valuable 하면 귀중한 이란 뜻이죠. 소금이 귀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Salt was used. 자, use 하면 사용하다인데 소금이 사용이 된 것이죠. 지금 수동태 나오고 있습니다. BPP. 소금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 사용이 되었을까요? To preserve food. Before the invention of refrigerators. 자, 여러분, preserve 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대요. 근데 before the invention이니까 냉장고의 invention, 발명 전에 음식을 preserve 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냉장고 왜 쓰는 거예요? 음식 보존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발명 전에는 이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reserve 하면 보존하다 라는 의미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Because it was useful. 소금이 어땠어요? 유용했기 때문에. Government's tax was taxed salt.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들은요, tax를 했습니다. 혹은 tax 되었습니다. 지금 능동태와 수동태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tax라고 하면 세금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세금을 부과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능동태로 쓰이면 세금을 부과했다. 수동태로 쓰이면 세금이 부과되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잖아요. 정부가 소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따라서 능동태를 써야지 수동태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주어가 복수잖아요. government. 따라서 was 이렇게 동사 나오는 거 애초에 틀렸죠. were이라고 했어야겠죠. 어쨌든 이 자리에는 이 수동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However, 그러나 too much tax, 너무 많은 세금이 caused, 야기했습니다. 무엇을? conflict, 갈등이죠. 갈등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In 1930, 1930년에 Mohandas Gandhi decided to lead a peaceful protest.
자, 간디가요, 결심을 했습니다. 뭐 하기로? lead, 이끌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 protest라고 하면 시위나 저항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위를 이끌기로 결심했냐면, peaceful. 우리 peace 하면 평화죠? 그래서 평화로운 그런 시위를 이끌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Because the British colonial government required Indians to buy salt and pay high taxes라고 했네요. 자, 이유가 나옵니다. British colonial government라고 하면요, 영국의 식민 정부를 나타내요. 영국의 식민 정부가 require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구했기 때문이래요. 지금 동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be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겠네요.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be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일까요? 자, 이 자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어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바로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equire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 정사만을 취하게 됩니다. require이라는 동사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to by로 골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부분 구문 포커스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require처럼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알아두면 좋은 동사들 가져왔어요. require뿐만 아니라 ask, want, expect, tell 이러한 동사들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장이 나오면 to 부정사를 취해주면 되는데요.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볼게요. I want you to leave. 나는 원해요. 근데 누가 뭐 하는 걸 원해요? 네가 떠나는 걸 원해요. 자, 이때 to leave는요, 앞에 있는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예요. 그런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쓴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동사 want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require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to, by가 나와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식민 정부가 요구했어요. 인도인들이 무엇을 사기를? 소금을 사기를. 그리고 또뭐 하기를? pay high taxes. 높은 세금을 내기를. 자, 그럼 여기서는 왜 동사 원형이 나왔을까요? 사실 얘도 to pay인데 앞에 이미 to가 쓰였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He led the famous 23-day long salt march. 그는 이끌었어요. 그 유명한 23일간의 salt march를. 자, march 하면 3월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 행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행진을 이끌었고요. And nearly 60,000 people were arrested with him. 자, 거의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were arrested. arrest 하면 체포하다인데 체포되었다는 거죠. 그와 함께. 자, 이어서 although India would not gain its independence

until 1947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접속사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이잖아요. 인도가 비록 얻지 못했지만 무엇을? Independence, 독립을. 자, 그런데 언제까지 얻지 못했냐면요. 1947이니까 1947년까지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행진은 raised, rose international awareness of British injustices in India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raise와 rise의 과거형인 rose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raise의 과거형이고요. 얘는 rise의 과거형이에요. 이 둘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뜻이 정말 다릅니다. 뜻도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 raise는요. 올리다예요. 올리다. 혹은 높이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 목적어를 올리다. 목적어를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rise라는 것은 주어 자신이 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차이가 느껴질까요?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주어 자체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다.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는 raise가 나와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봐도 국제적인 인식을 높였다, 올렸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겠죠. rise의 과거형인 rose는 주어가 올랐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뭐에 대한 인식을 높였을까요? 영국의 부정함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겁니다. 어디에? 인도에 있는 그런 영국의 부정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였대요. 즉, 세계가 그러한 것들을 알도록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문제 풀어봤죠? A에는 text가 나와야 하고, B에는 require의 목적격 보어니까 to by가 나옵니다. C에서는 높이다 라는 의미로 raised가 쓰였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위그를 읽고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사건들 한번 볼게요. A를 보면 The Salt March lasted for 23 days. 자, last는 지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소금 행진이 지속되었는데 2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B를 보면 인도는 마침내 얻었습니다. Independence, 독립을 언제? 1947년에. 자, 그럼 일단 B는 A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죠. B가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C를 보면 간디는 was arrested, 체포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간디가 체포된 것은 소금 행진 하다가 체포가 된 것이죠. 소금 행진 때문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A와 그 다음에 C가 나올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D를 보면 영국의 식민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다. 소금에. 어디에서? 인도에서.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소금 행진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A의 앞에는 D가 나와 주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D, A, C, B. 이렇게 정답 완성되겠습니다. 3번을 보면 밑줄 친 단어와 그것이 본문에서 쓰인 뜻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어는 다음과 같아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valuable, 귀중한이죠. Very useful and precious. 아주 유용하고 귀중한, 맞습니다. 2번을 보면 preserve, 보존하다죠. To treat food. 음식을 처리를 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저장하기 위해서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바로 보존하는 거죠. C를 보시면 conflicts, 갈등이 나와 있는데 serious arguments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심각한 싸움이나 논쟁 역시 맞습니다. D를 보면 peaceful, 평화로운이죠. Without violence or problems, 문제나 폭력성이 없이라는 의미 맞습니다. 자, E를 보시면 march, 우리 salt march

하면 소금 행진이었어요. 마르치는 행진이란 뜻으로 쓰였지 이 3월이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죠. 그래서 5번 정답으로 골라주겠습니다.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The 빈칸 against the wall started by marching through the town. 자,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는데요. against라고 하면 뭔가 무엇에 대항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항한 그 빈칸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marching through the town. 그 말을 행진함으로써. 그래서 전쟁에 대항한 어떤 시위가 되겠죠? Protest. B를 보시면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 로버트 도둑을요. 그리고 빈칸했습니다. 그를 at the scene,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체포를 했겠죠? 그래서 arrested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단어와 구문 복습해 볼게요. 자, 122쪽입니다. 우리 A부터 볼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을 보시면 be bad for 나와 있는데요. 뭐뭐에 좋다요, 나쁘다요. 뭐뭐에 나쁘다죠? 우리 본문에서는 be bad for health, 건강에 나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2번 보시면 health, 건강이고요. 3번 valuable 하면 귀중한. 이어서 preserve인데요. preserve food 하면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다. invention 하면 발명입니다. 그리고 government는 정부죠. tax 하면 뭐였죠? 얘는 세금이란 뜻도 되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뜻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cause 하면 야기하다, 발생시키다고요. conflict는 갈등. peaceful은 평화로운이었습니다. protest는 시위 저항항이었죠. 그래서 a peaceful protest 하면 평화로운 시위입니다. march는 뭐예요? 행진이죠. arrest는 체포하다. independence는 독립이고요. 그리고 awareness 하면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njustice 하면 부당성이 되겠네요. 이어서 B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우리는 더 오래 살기 위해 소금을 덜 먹어야 한다. 자, 우리는 소금을 덜 먹어야 한다는 we should eat less salt가 되겠고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니까 to live longer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이어서 소금은 냉장고 발명 전에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소금은 사용되었다. Salt was used가 되겠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니까 to preserve food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무한디스 간디는 평화로운 시위를 이끌기로 결심했다. 우리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라고 할때 decide to 부정사를 씁니다. decided to lead 이끌기로 결심한 거죠? 무엇을 이끌기로? 평화로운 시위를 이끌기로. 그래서 a peaceful protest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시면 영국 식민 정부가 인도 사람들에게 소금을 사고 높은 세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require을 활용해주면 됩니다. require, 목적어, 그 뒤에 to 부정사구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면요. 누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구했어요. 인도인들에게 소금을 사고 높은 세금을 낼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그 소금 행진은 인도에서 영국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였습니다. The Salt March, 소금 행진은 불러일으켰다, 높였다, 고취시켰다라고 할 때, 우리 rais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international awareness, 국제적인 인식을 뭐에 대한 British injustices in India, 인도에서 영국의 부당성에 대한 그러한 국제적 인식을 높였다, 불러일으켰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디의 소금 행진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어려운 내용 쌤이 구문 포커스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간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예습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습 다 준비된 친구들, 오늘의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심경 변화 파악하기에 관련된 문제 팁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 유형은 굉장히 또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점수를 주는 유형이라고 봐도 좋고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까 이제 방법도 되게 간단했어요.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 첫 번째 심경 확인,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서 이제 좀 소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또두 번째 심경 확인하고 그 천연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친구들이 선택지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심경 관련된 어휘들은 영어로 출제가 되니까 요거 해석을 모르면 어차피 정답을 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심경 관련된 어휘들을 또잘 알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먼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ngry, 화가 난. 그 다음, sad. 그러면 슬픈이죠. 자, 이번에 scared. 이거 뭔가요? 무서운이죠. 그리고 lonely. 그러면 외로운. 무섭다가 외롭게 변하는 이게 맞을까? 3번은 bored. 지루한. excited. 신이 나는. 4번에 worried. 걱정스러운. relieved. 그러면 안도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에 nervous. 그러면 불안한, 초조한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embarrassed. 그러면 이제 또 당황스러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정도 단어, 어휘와 관련된 단어들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그러면 3번 문제였는데요. 우리 전반부, 후반부 읽으면서 글쓴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떤 사건이 있어요. 보통 심경 변화 문제는 그 사건을 잘 보시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an infant fell into a neighbor's garden pond. 그래서 어느 날한 아이가, 자, infant 하면 유아, 근데 조금 작은 아이를 우리가 infa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all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fell into 과거 시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떨어졌어? 빠졌어? 이런 느낌인 거죠. 한 이웃의 정원에 있는 연못이죠. 연못에 빠진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그쵸? 위급한 상황이죠. We heard a scream. 우리가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My neighbor and I dropped our gardening tools. 그래서 우리 이웃과 나는 떨어뜨렸어. 뭘 떨구고? 우리의 gardening tools 하면 이제 원예 도구가 되겠습니다. 원예 도구를 급히 떨어뜨리고 과거 동사 원. And hurried to the pond. 그 연못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과거 동사 to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만 봐도 보통 우리가 오늘은 지금 심경 문제로 풀고 있지만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심경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분위기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심경 변화나 이제 어떤 분위기의 어떤 변화를 묻기도 하는데요. 근데 분위기로는 굉장히 위급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물에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럼 글쓴이의 심경을

엄청 걱정스러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 three-year-old girl was at the bottom of the pond. 자, 세 살밖에 안된세살난 여자아이가 연못의 바닥에 있었어요. 빠져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세 살짜리 소녀가 at the bottom. bottom 하면 바닥이라는 해석이죠. 연못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I jumped in, pulled her out, and passed her lifeless body to my neighbor. 그래서 이제 또 and를 사이로 요 과거의 시점에서 동사가 병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jumped in 과거, pulled her out 역시 과거, 마지막 and 뒤에 passed her lifeless body to my neighbor. 요렇게 병렬이 되고 있어요. 내가 뛰어들은 거예요, 연못으로. 그리고 소녀를 pull out, 당겼겠죠. 끌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pass 하면 건네준 겁니다. 그녀의 lifeless 하면 less가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 뭐 단어 뒤에 붙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긴 즉 죽은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사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마치 죽은 듯한 그러한 몸을 누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심정은 당연히 걱정스러울 거예요.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좁혀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worried가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일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He led her down, grabbed her ankles. Lifted her up and began to swing her around. 역시나 여기에서도 and를 사이로 과거 동사가 네 개가 지금 병렬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 began. 자, 요렇게 우리 또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써서 쭉 글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 laid는 원래 원형이 뭘까요? laid의 원형은 lay. lay가 무슨 뜻인데요? 이게 바로 무엇무엇을 두다 놓다란 뜻도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나와 있죠. 눕히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과거 형태가 이제 요렇게 laid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가 그녀를 lay down 눕혔어요. 그리고 grab 하면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쵸? grab their ankles. 근데 발목을 잡아요. 눕힌 상태로 lifted her up. 그 다음에 발목을 잡고 들어 올리면 머리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은 아이가 들렸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해요? Swing her around. Swing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Swing her around. 그랬으니까 그녀를 이렇게 마치 발목을 잡고 뭐 놀이기구 태우는 놀아주는 느낌 좀 상상해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Water poured from the child's mouth and nose, and she cried. 자, 물이요. pour 하면 쏟아지다라는 뜻이죠. 그쵸? 어디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나왔냐. 그 아이의 입과 코에서 물을 많이 먹었겠죠. 근데 그 물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즉,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I asked my neighbor where he had learned to do such a thing.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물어보았죠. 아니, 그런 거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I asked.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요 기준이 과거잖아요. 지금 다 과거의 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냐? Where? 어디에서? He had learned, 배웠는지.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를 잘 보면, 이제 had PP라고 하는 형태가 보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had PP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쓰는 그런 어떤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보다 더 과거. 그러니까 영어는 요거를 좀 세분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게 먼저예요? 아니면 이웃이 배운 게 먼저예요? 당연히 이웃이 배운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이렇게 head PP로 과거의 완료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where라고 하는 게 중간에 들어갑니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의, 주, 동. 뭐 참고만 해주세요. 뭐 독해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서 그가 그러한 걸 배웠는지 그런 거 하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He had been a shepherd for

30 years. 아, 30년간 셰퍼드 양치기 어때요? 자, 그가 말했어요. 대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had been 과거 완료.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의 길이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30년 동안 양치기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when lambs were born, that 양치기니까 양을 돌보는 일을 했을 텐데요. 램 하면 새끼 양을 말합니다. 새끼 양들이 dead, 죽은 채로 태어날 때가 있대요. 그렇게 태어났을 때 It was the standard way of making them breed. 그게 바로 그 죽은 채로 태어난 새끼 양들을 숨쉬게 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다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되셨나요? 자, standard way, 바로 표준 방법. 그리고 여기서 make가 우리 사역 동사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them인데요. 당연히 요 새끼 양들을 받으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구조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o breathe 하면 숨 쉬다, 호흡하다. 여기서는 새끼 양들이 그들이 호흡하게 숨 쉬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발목을 잡고 이렇게 휙휙 휘두르는 거 이렇게 해서 Thanks to this old shepherd, the child survived. 이 연세 있는 양치기 덕분에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됩니다. 결국 아이는 살아나요. 그 여기 시점에서 아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안도하는 심정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까 선택지에서 relieves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선택지를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인 거는 알고 있죠. 자, 우리 thanks to 마지막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전치사 투구야. 뒤에 그래서 명사가 항상 옵니다. 그러면 뭐뭐 덕분에라고 해석을 하죠. thanks to 명사. 그 명사 덕분에. 그래서 이 연세 대신 양치기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그래서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당연히 아이가 먼저 빠지죠.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거를 이 원예를 하다가 이제 글쓴이와 이웃이 같이 듣습니다. 그쵸? 그래서 듣자마자 막 원예 도구 다 떨구고 이제 구하러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져 올린 것은 글쓴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이웃에게 건네줬더니 이웃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아이를 휙휙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을 뿜으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B, C, E 요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이거 2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주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이로 시작하는 단어. The importance, 중요성. 근데 뭐의 중요성? 자, 지금 요거 핵심을 좀 보면 결국은 이 연세가 드신 이 양치기 요 노인분, 이 노인분의 어떤 노하우, 그가 이제 양치기 시절에 배웠던 그 경험으로 양들을 살린 그 경험으로 어린 아이를, 어린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E로 시작하는 단어, 경험, 경험의 중요성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experience가 경험이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심경 변화 문제, 우리 아까 이미 첫 번째에서 굉장히 글쓴이 아이를 걱정했을 것이고, 후반부에서 아이가 살아났으므로 relieved, 안도했을 것이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보죠. 첫 번째, the heater. 빈칸 있고요. 동사 자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hit 하면 원래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heater. 그 치는 사람에서 우리, 타자? 타자를 얘기를 합니다. 타자가 배트를, 방망이를 뭐 합니까? 방망이를 휘두르죠? 휘둘렀어요. 하지만, 공을 놓쳤습니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휘두르다가 아까 아이 발목 잡고 이렇게 막 휙휙 돌리는 거, 거기에서 이제 swing이란 단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과거로 일치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swing의 과거 동사는 swinged가 아니라 swung이에요. 이거를 알고 정답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B 문장. I was so nervous. 제 소대꿈은 나왔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요라고 해석합니다. 난 너무 긴장.

세부팀의 뭐뭐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빼앗긴 또는 죽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리스윙이 흔들리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돌리다, 휘두르다. 그런데 과거 형태가 swung이었어요. 이 과거 형태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reathe. 끝에 이로 끝나면 동사예요. 호흡하다, 숨쉬다 이고요. 우리 thanks to가 뭐였죠? thanks to. 그러면 뒤에 명사 오면서 뭐뭐 덕분에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경 관련된 scared, 무서운, 겁먹은, relieved, 안도한, embarrassed, 당황한,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우리 심경 변화 문제 풀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영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 2번 해보시고, 생각 3번부터 한번 배열을 바르게 해볼 거예요. 나는 내 이웃에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를 물었다. I asked my neighbor, 이웃에게 내가 물었다. 까지는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부분은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를 넣어볼 겁니다. 자, 근데 어디서라고 하는 거 의문사 항상 가장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진짜 의문문이면 의동주 이렇게 항상 주어와 동사 어순이 바뀌지만 지금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where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의 주동, 어순이 다시 바뀌죠. 요렇게 순서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사 먼저 넣고요. 주어는 he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보다 더 과거 had learnt, 과거 완료가 쓰였고, 그 다음 had learnt to do such a thing. 그러면 그런 걸 하는 걸 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물어봤다. 라고 우리 의주동의 어순과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에서의 had PP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죠. 새끼 양들이 죽은 채로 태어났을 때, when lambs were born dead, 요건 나와 있고요. 그것은 그것들이 숨쉬게 하는 표준적인 방법이었다. 그것은 the standard way였다고 합니다. 뭐할수 있는 of 뒤에 동명사 오는데요. 이때 making 동명사가 사역 동사였던 거였고, 그래서 making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Making them breathe. 그들이 호흡하게 숨쉬게 하는 아주 스탠다드한 way였다. 이런 식으로 배열해 주시면 요 순서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이 연세 대신 양치기 덕분에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자, 뭐뭐 덕분에 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기억해 주시고, thanks to였어요.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는데요. 여기서는 thanks to this old shepher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세 대신 양치기 덕분에요. 그 아이가 survived,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살펴본 이 thanks to라는 구문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요걸 가지고서 오늘의 왕강 미션을 문장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s to 뒤에 명사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명사 덕분에 라고 쓰시고, 이제 뒤에는 새로 주어 동사의 문장이 온전히 나와야겠죠. 자,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서 이 구문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 왕강 미션도 꼭 남겨주시고요. 생각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챕터 1 시제에 대해서 우리 본문은 다 끝냈고요. 우리 워크북의 실전 문제 오늘 같이 풀이하기로 했었죠. 여러분들 미리 풀어 왔을 거라고 믿고 우리 30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동사의 변화형이 옳지 않은 거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3단 변화가 어색한 것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익숙한 동사죠. 우리 make는 과거형이 made예요. 물론 불규칙이긴 합니다. ed가 붙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색하죠. 여러분 못본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을 계속 이해하고 외우고 하면서 동사를 하나하나 바꾸고 이렇게도 하지만 그 단계를 계속 거치다 보면 이거 어색한데 이렇게 안 쓰는데 그냥 우리도 그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똑같아요. make, made, made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고 역시 동사의 형태를 묻고 있어요. 그럼 봤더니 다 play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뜻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올바른 시제,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네요. 뒤에 봤더니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since I was a child가 있네요. since는 뭐라고요? 뭐뭐 이후로 쭉 내가 아이였을 때 과거 시점부터 쭉 지금까지라는 뜻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현재 완료. 그래서 have played냐 has played냐 이건 너무 쉽죠? 주어가 I니까 have playe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골라야 합니다. 일단 A가 Have you ever pp? 우리 ever 들어가는 의문문에서는 보통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경험이에요. 너 고릴라를 본 적이 있니? 혹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no가 왔어요. 그럼 일단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답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do you 뭐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하잖아요. have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have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no, yes 하고 그다음에 주어가 오죠. 그리고 긍정이면 have를 그냥 쓰면 되는데 부정일 때는 우리가 대답할 때 축약형으로 쓰죠. no, I don't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no, I haven't 얘를 축약형 부정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럼 어딨나요? I haven't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자, 쓰임이 다르다. 그러면 들어갈 말이 같은데, 형태는 똑같은데,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1번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추측을 해보면, 5년 동안 서울에 쭉 살아오고 있다니까 뭐예요? I have겠죠. 자, 그러면 다 have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쓰임이 다른 거죠. 얘는 쓰임이 뭐예요? 현재 완료의 have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현재 완료의 have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도 have를 넣어보는 거죠. 근데 뒤에 봤더니 have already read. pp가 오고 already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현재 완료의 have다. 그쵸? 나는 이 책을 이미 읽었어. 자, 여기도 have 넣어볼까요?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해오고 있어요. 1년 동안. 현재 완료의 have. 맞네요. 4번에도 have를 넣겠습니다. 현재 완료라면 have 뒤에 pp가 와야 하는데, 뭐가 왔어요? A beautiful red dress. 그냥 목적어가 왔어요.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얘만 쓰임이 다르죠. 그러면 5번도 have pp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I have seen 이렇게 왔으니까 현재 완료 본 적이 있다. 이 애니메이션을 이전에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이번에 의미예요. 뜻이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골라볼게요. 자, 봤더니 다 be going to예요. 그러면 뜻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be going to의 뜻이 두 개겠네요. 일단 하나는 뭐예요? 미래의 의미죠. 뭐뭐 할 것이다.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 be going to를 쓴다고 했고요. 또는 비동사 ing니까 이거 뭐예요? 현재 진행형, 뭐 과거 진행형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진행의 의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인지를 찾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고 있는 중이다 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미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기차를 탈 거다라는 거고, 눈이 올 거다라는 거고요. 살 거다. 그렇죠? 그리고 뭐할 거다? 만날 거다.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going to 미래의 의미일 때는 얘가 조동사의 역할처럼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온다. 그리고 얘는 그냥 현재 진행이다. 이걸 구분하시는 문제였어요. 그다음 6번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 즉 동사 자리에 알맞은 것 골라야 합니다. 자, 나는 어제 저녁, 어제 저녁. 그죠? 시점이 나왔어요. 그쵸? 어제 저녁에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드렸다. 이 동사 부분이 빠졌잖아요. 헬프의 시제는 어제 저녁이니까 과거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에서 8번은 자, 밑줄 친 부분의 용법. 용법이 뭐라고요? 쓰임. 근데 여기는 다 have pp.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쓰임이 있었죠. 그 중에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우리 이거는 그냥 외우기로 했죠. have been to 뭐라고요? 가본 적 있다. 경험이에요. 그녀는 멕시코에 가본 적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그럼 얘도 경험일까요? 의문문에 현재 완료가 있고 ever이 같이 있네요. 경험이에요. 그렇죠? 너는 콜로세움을 본적 있니?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도 never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일본어를 공부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4번은 나는 한 번. 자, 몇 번? 보통 경험의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번 살아왔다. 자, 여기는요. 그럼 한번 살아본 적 있다. 경험. once. 이것도 괜찮죠? 그죠? 자, 그다음 5번. they have lost. have lost. 이거는 have lost, has lost. 우리가 보통 뭐할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단어였어요. 결과.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그 결과. 이럴 때 보통 쓰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들의 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현재. 그것을. 그러면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나머지는 다 경험, 얘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8번도 볼게요. 자, 여기도 has been, 현재 완료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뒤에 뭐 보여요? 3개월 동안이니까 얘는 뭐예요? 계속. 3개월 동안 계속 병원에 있었다. 입원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have been, 현재 완료가 오고요. since가 왔어요. 2019년 이후로 쭉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축구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e's not here. 여기 없어요. 그쵸? as he has gone. 자, has gone. 보통 go가 현재 완료로 쓰였어요. 뭐예요?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 없다라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가고 없는 거예요. 쇼핑하러 나가고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뭐뭐 때문에. 아, 그는 지금 쇼핑하러 나가고 없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 4번이 how long이에요. 기간을 물어봐요. 얼마나 오래 서울에 계속 살아오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계속의 의미고요. They have donated. 그들은 기부를 해오고 있는 거네요. 뒤에 봤더니 for 10 years. 10년 동안. 그죠? 얘도 역시나 계속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9에서 10번은 어법상 어색한 거. 틀린 문장 고르라고 했네요. 자, 한번 틀린 문장 여러분들 쭉 골라봤을 텐데, 나머지는 다 맞는 거잖아요. 하나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나요? 봤더니 5번에 자, 셰익스피어가 이건 뭐예요? has written 하면 현재까지 쭉 써오고 있어야 하는데 셰익스피어도 그죠? 지금 살아있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17세기의 과거 시점이 있기 때문에 has written 쓸수 없고요. 과거 시제로 써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에서는 어디가 틀렸는지 자, 얘도 보면 자, 여기 보면 일단 when이 나오니까 얘좀 주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문제화가 잘 되니까 얘는 뭐예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얘는 잘 썼어요. 일단 얘는 통과고요. 자, 두 번째는 will not 가지 않을 거다. will 미래고 부정형도 잘 썼어요. 그다음 3번 I'm going to visit 이거 뭐예요? 미래죠? 이번 주 토요일에 갈 거야. 미래 괜찮고요. He will call you tomorrow. 미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5번은요. If it will snow. 자, 얘와 같은 조건의 문장이죠. 그쵸?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뭘 쓴다고요? 현재 시제를 쓴다고요. 그래서 if it snows heavily. 눈이 많이 온다면 공항은 닫을 거다. 이렇게 되죠. 공항은 닫는다. 공항이 닫는 거, 눈 오면 닫는 건 그냥 항상 당연한 규정 같은, 규칙 같은 거니까 현재 시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것, 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도 볼게요. 11번, 12번은 올바른 걸 고르는 거예요. 다 틀렸고, 하나만 맞아요. 자, 1번 틀렸나요? 자, 소년이 걔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인데, 우리가 공원에 있었을 때는 과거예요. 그쵸? 얘가 과거니까 과거 진행?

걔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has visited Africa 4 years ago. 4년 전 시점인데 현재 완료 안 되죠? 그냥 he visited 이렇게 과거 시제로 써주어야 합니다. 자, 3번은요. I haven't heard that sound last month. 지난달 시점이니까 haven't heard 쓸수 없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I didn't hear 이렇게 써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a bird flew. 과거죠? 새가 날아갔어요. 날아들었네요, 우리 집으로. 어제. 어제 새가 날아들었다. 괜찮네요. 어제니까 과거 시제 너무나 잘 썼고요. 5번, she has lived. 현재 완료예요. 그리고 since 2 years. 2년 후부터 쭉? 2년부터 쭉? 이상하죠? 2년 동안에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12번도 보겠습니다. I'm studying English. 여기 현재 진행형이고요. 요즘에. 요즘에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너무 자연스럽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마이클 잭슨이 죽었어요. 2009년에. 딱 죽은 그 시점이지. 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died 과거 시제 써줘야 되고요. 자, she taught Chinese. 과거 시제를 썼는데 뒤에 뭐예요? Now. 지금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she teach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she has read 현재 완료인데 뒤에 뭐예요? 2 days ago 과거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she read 과거로 써주시면 되겠고 5번인 the sun rose 이거는 rise의 과거예요. 그죠? 과거 시제 맞나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로 쓸수 없죠. 항상 일어나는 일은 현재로 쓰고요. 얘는 3단현이니까 rises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은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몇 개냐 골라야 됩니다. 자, 1번 A 맞나요? Yesterday와 현재 완료는 그쵸, 궁합이 맞지 않아요. 그냥 I went to the theater. 극장에 어제 갔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 have you already read this newspaper? 너이 신문 이미 읽었니? 너무 괜찮죠? have read already와 너무 잘 맞는 궁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I don't finished. don't 뒤에 뭐 와야 돼요? 그쵸? 동사 원형 와야 돼요. don't finished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시 보이니까 뭘 고치면 좋겠어요? 얘를 현재 완료로 고치면 좋겠죠? I haven't finished.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요, have you here, have 뒤에 동사 원형? 이런 표현 없어요. 그쵸? have 뒤에 PP 와야 합니다. have you heard about? 이렇게 하면, 뭐뭐에 대해 들어봤니? 들어본 적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C, D가 틀렸네요. 세 개가 어색하니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대화가 딱 나와 있고요.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거, 틀린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자, have you finished? 너 끝냈니? 완료했니? 현재 완료의 완료죠. 형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너 가방 싸는 거 끝냈니? Yes, I have. have로 물었을 때는 have로 대답합니다. 맞아요. 했어요. Yes, I have가 되겠죠? So what time are we going to arrive? be going to가 오고 동사 원형. 얘는 미래죠.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에 몇 시에 도착할 거예요? 미래니까 괜찮죠. be going to 괜찮고요. 그다음에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에라고 대답을 하면서 we will be able to see the beautiful oce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will은 미래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be able to가 뜻이 뭐예요? can의 의미예요. 그쵸? 자, 그런데 will도 조동사, can도 조동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동사를 두 개를 쓸수 없어요. 우리 조동사 단원에서 바로 다음에 배울 텐데.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10시간 뒤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하면 there will be no problem. 문제가 없다면. there be 동사가 뭐뭐가 있다라는 건데 조건이죠. 선생님이 조건 썼어요. 뭐예요,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수 없어요. 미래의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현재로 써야 하니까 뭐예요? There is no problem. 이렇게 되어야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은 어법상 올바른 것끼리 잘 고른 거 고르면 되겠죠? 자, A는 맞나요? 현재 완료예요. come은 come
came come이죠. 과거 분사형이 원형과 같아요. 근데 뒤에 뭐예요? 그렇죠. 어젯밤과 현재 완료는 절대 쓸수 없어요. 그냥 she came home 과거로 써야 되고요. 자, be는요. has slept 현재 완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6시간 동안 쭉 자고 있네요. 6시간 전부터 뭐 이후로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 그가 집에 온 이후로 너무 완벽합니다. 그렇죠? 자, see the elephant has lived. 얘가 살아오고 있네요. 즉 살고 있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in the zoo since 3 years 3년 이후로 안 되죠. 3년 동안에 되어야겠고요. We have just arrived. 우리는 막 도착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입니다. 자, he has left the house yesterday. 안 되죠? 어제니까 그냥 he left 과거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정답은 B, D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에서 18 보면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가 있는데 이걸 알맞게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자, he has가 왔어요. 자, 그가 넘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네요. 땅에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그 여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 씁니다. He has fallen. fall의 PP형은 fallen이 되겠고요. 자, 17번. Nick은요, has not 부정이 왔고요. His homework yet. The finish를 써야 돼요. 이거 많이 본 예문이죠? 아직도 그의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현재 완료의 완료. 그리고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부정은 not은 이미 있으니까 finish의 PP형 finished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she하고 동사 써야 되고요. For Germany 3 years ago. 자, 여기 보니까 여기로 떠난 거예요. 우리 leave for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다, 향해 가다, 떠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3년 전에요. 자, 여기가 for 3 years ago가 아니에요. 그죠? 3년 전에 뭐 for 3 years가 아니고 얘가 어고가 있고 for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for이니까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 이거 아니에요. 그쵸? 3년 전에 독일을 향해 떠난 거예요. 그러면 과거 시제 leave의 과거 lef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9에서 21번 문제인데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것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they knew each other for 10 years. 자, 이제 우리 진짜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딱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뭐예요? 1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다. 우리말로는 지냈다. 과거 같지만 영어는 뭐라고요? 현재 완료. 그러면 knew가 틀렸네요. 그쵸.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써야 하니까 have none으로 고쳐야겠죠. new를. 그럼 20번. he hasn't come. 일단은 has pp는 맞죠. come의 pp형은 come이니까. 자, 그리고 come home from work. 그러니까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것을 우리가 come home from work라고 해요. 퇴근했다. 이런 뜻인데 아직 못한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already가 있어요. 이미 퇴근을 못했다? 이상하죠? 아직 퇴근을 못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이런 부정에서, 완료의 쓰임의 부정에서는 문장 맨 마지막에 yes을 쓰니까 already를 yes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I have spent.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쵸? spend는 spend의 과거형, spended? 아니죠. 이런 단어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형은 spent. 과거 분사형도 spent예요. 그쵸? 근데 have니까 일단 spent가 유력한데 have spent냐? 아니면 그냥 과거냐? 한번 봐야겠죠. 자, 1 hour. 1시간을 보냈어요. 뭐 하느라? 친구들과 노느라? 2시부터 쭉이니까 현재 완료는 그대로 써주고 얘 형태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spended를 spent라는 올바른 과거 분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번에 문장과 뜻이 같아야 돼요. 이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이 같은 뜻이 되어야 하는데 봤더니 she will visit. 자, 여기 뒤는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will visit을 빈칸 going, 빈칸 visit. 이거 딱 뭐예요? 그쵸? be going to visit 이렇게 바꿔야겠죠? she에 맞게 is going to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번은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주어진 괄호 안에 단어들을 배열하는 문제예요. 자,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번 쉬어가라고 컴마가 있죠? 우리도 여기까지 써주고 컴마 한번 써주는 거예요. 자, 집에 돌아오는 길.
여러분들 이 예문 몇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걸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해줘서 조금 놓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뭐 하는 도중에, 뭐뭐 하는 길에라고 할 때, on the way를 써요. 근데 그가 돌아오는 거죠. 아빠가 집에 오는 거니까 아빠의 길인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on his way라고 쓰고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home.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on his way home이에요. 근데 얘를 일단 문장 형태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할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썼지만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길일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뒤에 주어 my father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겠어요? 동사 필요합니다. 뭐예요? was겠죠? 그래서 was on his way home 이렇게 하고 comma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언덕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겠죠? 종소리가 a bell 그쵸? was ringing 울리고 있었다. 울리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으로 써주고요. 언덕에서 on the hill 써주시면 되겠죠. So when my father was on his way home, comma, 그쵸? A bell was ringing on the hil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은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이세 칸만 채우면 되네요. 자, 그녀는 이전에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없다. 자, 뭐뭐 해본 적이 없다. 경험이 없다. 즉, 현재 완료의 경험의 의미죠. 그러면 she니까 일단 have는 has로 바뀔 거고, 없다, 부정이니까 부정어, not이라든지 never 써주시면 되겠죠. 가본 적 있다, 가본 적. 여러분, 가는 거 뭐예요? go 아니죠. 우리 현재 완료일 때 가본 적 있다는 have been to예요. 자, 그러면 she has not been to인데 세 단어예요. 세 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어를 축약하면 되겠죠? She hasn't been to Disneyland before.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25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이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야 하는데, 너희는 얼마 동안 수학을 공부했니? 얼마 동안은 결국 기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뭐 쓴다고요? 현재 완료 쓴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How long have you studied?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의문문이니까 have가 앞으로 오고 주어 pp 남아있는 것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은 다음 대화에 밑줄 친 우리말과 뜻이 같아야 해요. 그쵸? 괄호에 주어진 말 활용해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자, 내 여자친구가 영국으로 가버렸어. 여자친구가 영국 갔어요. 그랬더니 참안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주어는 있어요. 가버렸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가서 지금 없는 거예요. 갔다가 왔으면 안 슬프죠. 참안 됐다. 대답이 안 나오겠죠. 가버리고 지금 없고 나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럴 때뭐 쓴다고요? have gone to 씁니다. 근데 3단현이니까 어떻게 돼요? has gone to를 넣어서 영국으로 가버렸다라는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에서 28번에 현재 완료를 써라 딱 명확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딱 줬고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거 우리 연습했었죠? 똑같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삼촌이랑 그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이두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과거네요. 시카고로 2년 전에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기 살고 있어요. 자, 이걸 두 문장으로 쓰지 않고 현재 완료로 영어는 한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는 똑같고요. 시카고에 갔는데 for 2 years. 2년 동안 가서 쭉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have lived를 쓰고요. 여기 시카고 앞에 in 빠졌으니까 in Chicago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8번도 볼게요. 자, my brother began 과거 시제예요. 그쵸? 일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작년에.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 시점에 시작해서 여전히 은행에서 일하네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완료 써주시면 되겠죠. My brother has worked 쓰면 되겠죠. has worked. 그리고 작년에 일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간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for a year 또는 one year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에서 30은 조건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조건이 나왔다. 이 조건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충족을 시켰는지 한번더 점검까지 꼭 하셔야 돼요. 자, 29번의 조건은 일단 be going to를 사용해라라고 했어요. 자, 이걸 꼭 써야 돼요. be going to. 일단 세 단어 확보됐죠. 세 단어 이거 쓸 겁니다. 그리고 단어 close

0: 메이크리를 쓰래요. 벌써 다섯 단어 줬는데 이걸 활용해서 일곱 단어만 쓰면 돼요. 근데 또 주어가 있어요. 사실상 여섯 단어를 준 거예요. 일곱 단어 중에. 그죠? 이런 조건, 문제가 길고 조건이 있고 뭔가 정보가 있다? 선생님이 오히려 좋아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일단 우리 영작은 주어부터. 그리고 동사, 어디예요? 자, 이렇게 볼까? 예정이다. 이게 뭘까? 다들 예정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힌트가 있었잖아요. 아, 뭐뭐 할 것이다. 예정이다. 그리고 미래 시제를 비고잉투로 써라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time이니까 비동사는 뭘 쓰면 돼요? 3단연 i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om is going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 뭐할 거다? close 문을 닫을 거래요. 무엇을요? 자신의 빵집 문을 닫는 거야. 자신의. 여기서 자신이 누구예요? Tom이죠. 남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His bakery가 되겠죠. 그래서 Tom is going to close his bakery라고 쓰고 일단 조건이 맞는지 여러분 실전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30번의 조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 써 이렇게 했어요. 그럼 have PP, has PP 써야지 생각하시고요. 자, 단어를 줬어요. 그리고 아홉 단어 써라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지난해부터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예요. 부터 쭉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since 써야겠다. 일단 하나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 그들은 자,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우리말로 보면 현재인가 싶지만 현재 완료. 쭉못 만나고 있는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meet을 써서 현재 완료 부정을 써야 돼요. 그렇죠? haven't met을 쓰든지 아니면 단어 수에 맞게 풀어 쓰든지 축약하든지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친척들을 여기 줬어요. 혹시나 their 빼먹을까 봐 이것까지 줬어요. their relatives. relative 하면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친척들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since last year 이니까 글자 수를 아홉 단어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they have not 풀어서 쓰시면 돼요. they have not met their relatives since last year 이렇게 써주시면 이 조건에 다 맞게 우리가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단어 수 맞는지 빠진 단어 없는지 혹시나 뭐 관사라든지 이런 거 실수로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한번더 조건에 맞는지 한번더 점검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도 모두 풀어봐서 이제 진짜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챕터 2 조동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1: (목소리)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5번째 시간, 발표하고 질문해요 단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발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요, 이야기를 읽고 대화하기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궁금한 점 질문하는데 질문의 목적을 생각하며 질문해보고 또 대답해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 배울지 우리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보자고요. 준비됐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야기 읽고 오늘은요, 31번부터 43번까지 풀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진짜 행운이라는 이야기를 읽다가 뚝 말았잖아요. 궁금하니까 우리 뒷부분 계속해서 읽어볼 건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친구를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은요. 하늘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하늘이네 집에 2층에 한 달간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죠. 마람이라고 이라크인이었어요. 한국말이 좀 서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마람이란 인물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이었대잖아요. 그런데 이 램프의 요정 마람이 하늘이에게 소원 하나 말해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늘이가 처음에는 단짝 친구가 갖고 싶었고,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갖고 싶었다까지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하늘이가 진짜 소원, 어떤 소원을 빌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그 궁금한 내용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한번 이야기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오, 그거 좋은데. 말아머니가 눈을 빛냈대요. 궁금하니까, 우리처럼. 그런데 그것도 포기해요. 어째서? 아니, 램프의 요정도 마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뭐라고 마법의 양탄자를 타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푹 숙였다. 왠지 창피했기 때문이다.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말아머니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웃고 있었다. 마라머니는 곧 진지한 얼굴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안다. 하지만 평생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오들오들 떨려서 쉽게 정할 수가 없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소원 딱 하나 들어줄게라고 하면 쉽게 하나를 못 정할 것 같긴 해요. 하루는 내가 소원을 정하지 못해 한숨을 푹푹푹푹 내쉬니까 마라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뭘 고민해? 그러면서 내 다리를 바라보았다. 나도 마람언니를 따라 내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게 있었지? 뭘까요? 너 어릴 때 모래사장에 앉혀두면 온종일 있었던 거 기억나? 물때 맞춰서 자리 옮겨 다니면서 바다랑 놀았잖아. 햇볕에 팔을 쭉 뻗었다가 털고 그랬는데 엄마가 바닷가를 거닐면서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바뀐 겁니다. 엄마랑 바닷가를 거닐던 그 장면으로 돌아간 겁니다. 소금 만들기? 응, 소금 만들기. 재밌었어. 옷에 바닷물을 묻히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먼지 같은 하얀 소금이 남는다. 그걸 종이에 탈탈 털어서 모았다. 하루 종일 해도 눈곱만큼밖에 안 된다. 그 가루를 엄마에게 주면 엄마는 하늘이가 마법의 소금을 만들어 왔네 하면서 기뻐했다. 소금보다 모래알이 더 많았을 텐데도 이렇게 하늘이 어머니는 말씀하신 거네요. 다행이지 뭐야. 그땐 유치원도 안 다녔는데. 휠체어를 받아주는 유치원이 없어서 나는 매일 바닷가에서 놀았다. 엄마는 그 얘기만 나오면 속상해한다. 나는 좋았는데. 놀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보다 바다에서 노는 게 좋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이란 아이의 다리가 불편하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이런 다리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나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난 잔잔한 바다보다 파도 치는 바다가 더 좋다. 엄마도 소원 빌어본 적 있어? 문득 궁금해서 내가 물었다. 그럼 있지, 많지. 엄마가 노래하듯 명랑하게 대답했다. 뭐였는데? 투명인간? 한국대 입학? 세계일주여행? 어째 그건 하늘이 네 소원 같은데? 나는 멋쩍어서 우잉 하고 괴상한 소리를 냈다. 엄마가 피식거리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 다리랑 하늘이 다리랑 바꾸게 해달라고 빌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문제인데요. 기억을 잃고 한 다음 질문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하늘이가 만든 소금을 마법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억이 이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질문의 목적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왜 그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예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두 번째,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자, 다음은 이 글을 읽고 하늘이에게 한 질문이래요.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맞게 연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마법 양탄자 타고 싶었잖아. 그런데 소원으로 쓰지 않은 까닭은 뭐야? 라는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너 분명히 그거 갖고 싶었을 텐데 굳이 소원으로 쓰지 않은 까닭은 뭘까?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왜 휠체어를 타게 되었니? 어쩌다가 타게 되었어?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그러니까 디귿,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 세 번째는요. 아까 나왔던 엄마랑 바닷가에서 소금 만들기를 할때 어떤 마음이었니? 이것은 이 주인공의 마음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3번은 기억으로 잘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우리 둘이 다리를 바꾸자고? 어째서? 엄마한테 여쭤보고 있는 거죠. 그냥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왠지 엄마 마음을 알것 같아 가슴이 찌르르 했다. 하지만 매끈한 내 다리랑 왕 두꺼운 엄마 다리를 바꾸는 건 내가 너무 손해인 것 같지 않아? 뭐? 나는 엄마를 놀리며 잽싸게 핸드림을 굴렸다. 핸드림은요, 휠체어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잽싸게 핸드림을 굴린 거예요. 왜? 도망가기 위해서. 장하늘, 너 거기서 내 다리가 뭐가 붉다고 그러니? 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으아! 물비늘이 반짝이는 바다 위로 엄마의 고함과 나의 웃음소리가 경쾌하게 흩어졌다. 그러니까 왜이 하늘이가 갑자기 매끈한 내 다리랑 왕 두꺼운 엄마 다리를 바꾸는 건 내가 싫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엄마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것 같고, 그런데 막상 엄마와 내 다리를 바꾸면 누가 불편해지나요? 엄마가 불편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싫어서 이렇게 가슴이 찌르르 하니까 좀 이런 상황이 싫으니까 이 하늘이가 이렇게 농담을 던지면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분위기를 깨보려고 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 다리는 그냥 엄마 거 해. 내가 소리치자 나를 쫓아오던 엄마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멍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모아놓은 숨을 터뜨리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어느새 약속한 한 달이 지났다. 마람 언니가 커다란 짐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마람 언니는요, 애초에 하늘이 집에서 2층에 딱한 달간 새들어 살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한 그한 달이 지난 겁니다. 아이고, 섭섭해서 어떡해요. 엄마가 마람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뭐가 섭섭해? 군소리쟁이 마람 없어지면 속 시원하지 뭘. 군소리쟁이는요, 쓸데없이 말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람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직접 만든 귤차랑 몇 가지 음식을 마람언니에게 건넸다. 작별 인사를 하는 거겠죠. 나는 밤새워 만든 팔찌랑 편지를 선물했다. 마라머니가 허리를 숙여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엄마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마라머니는 웃기만 할뿐 알려주지는 않았다. 램프의 요정이니까요. 한얼 가족 좋은 사람이다. 아무래도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한얼이라고 적은 거겠죠. 행복했어. 잊지 않을게. 우리는 마을버스가 오는 데까지 함께 걸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버스가 다가왔다. 마라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며칠 걸린다. 괜찮지? 무슨 얘길까요? 바로
소원 얘기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으니 말아머니와 더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만큼 그새 정이

들었나 봐요. 마라무니가 버스에 올라타서 손을 흔들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나도 손을 흔들었다. 마을 버스가 출발하자 나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왜? 슬프니까 헤어지는 게. 엄마도 우는지 몸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더 세게 엄마를 껴안았다. 그만큼 지금 하늘의 감정이 북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라무니와 헤어지는 이 상황이 슬프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세게 엄마를 껴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33번 문제인데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 세 가지 생각하면서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마라무니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이건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고요. 질문의 목적 중에서 2번. 엄마의 다리가 굽다고 놀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엄마의 다리가 굽다고 엄마 다리 굵어요? 라고 놀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3번. 마라머니에게 팔찌와 편지를 왜 선물했을까? 마찬가지로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4번. 마라머니가 떠나고 엄마를 더 세게 아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어떤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일 수 있고요. 5번.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좀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바로 5번이 적절하겠네요. 따라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소원은 아까 나왔던 그 엄마가 말씀하셨던 엄마 다리와 내 다리를, 불편한 내 다리를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엄마의 다리가 불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 글에서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뭐가 섭섭해 군소리쟁이 말함 없어지며 속 시원하지 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정답 군소리쟁이 쓸데없이 말을 잘하는 사람 뜻하는 낱말 찾아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35번인데요. 하늘이가 이렇게 말한 까닭 묻고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엄마. 그러니까 엄마 다리는 엄마 거 해.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요. 우리 이야기한 대로 한번 잘 적어보죠. 그러니까 불편한 하늘이 다리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적어 봐야겠습니다. 불편한 하늘이 다리와 엄마 다리를 바꾸게 되면 이번엔 엄마 다리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때문에 기억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러 기억과 같이 말했습니다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 테니까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을 자세하게 말로 설명하듯이 서술형 문제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하늘이가 참 이렇게 마음이 깊은 친구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 보면 말이죠. 계속해서 보죠. 자, 다음 문제. 니은에서 알수 있는 엄마와 하늘이의 마음

다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니은은 이거예요. 마을 버스가 출발하자 나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도 우는지 몸이 가늘게 떨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그 글쓴이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이든 말아먼니와 헤어지고 있고 나는 슬프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프고 허전하고 막 벌써부터 그립고 아쉽고 그렇겠죠. 따라서 슬픈 마음, 허전한 마음, 그리운 마음, 아쉬운 마음 다 적절한데 시원한 마음은 알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보죠. 며칠 뒤 집으로 커다란 택배가 도착했다. 아직 이 하람이가 어떤 소원을 말했는지는 나왔지 않습니다. 자, 아빠, 엄마, 나 모두 입이 똑 벌어졌다. 얼마나 크면 반질반질 윤이 나는 날렵한 전동 휠체어가 눈앞에 있었다. 자동으로 쫙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 헉,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떤 소원인지 예상이 되는데 계속해서 보죠. 나는 반쯤 넋이 나간 채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빠도 크게 기뻐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우리한테도 이런 행운이 다 오네. 신청자가 많아서 기대 안 했는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말로는 몇달 전에 장애인 후원재단에 전동 휠체어를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된 거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말아머니가 이루어준 소원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늘이가 어떤 소원 빌었냐면 전동 휠체어를 갖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빌었나 봐요. 이걸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아머니가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또 장면이 바뀝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닷가에 말아머니와 나 단둘이 있었다. 신중하게 결정한 거지. 한번 말하면 바꿀 수 없다. 말아머니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얼, 소원 말해. 나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소원을 말했다. 드디어 이야기를 하네요. 제 소원은 전동 휠체어를 갖는 거예요. 편하고 튼튼한 전동 휠체어를 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눈을 떴다. 소원을 빌고 나면 펑 하고 연기가 난다거나 짠 하고 휠체어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말아머니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게 겨우? 왜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 여기서 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다리. 건강한 다리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 어떤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도구의 도움을 받으라면서요. 그건 그런데 난 네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줄 알았지라고 말아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야 말아머니가 내 다리를 봤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내 다리나 다름없는 휠체어를 떠올렸는데 말아머니는 진짜 내 다리를 말한 거였다. 이걸 두고 동생 이모라고 하던가 학교에 가면 김똑똑한테 물어봐야겠다. 동생 이모가 뭘까요?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동상 이몽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잘 모르니까 그냥 동생 이모라고 하던가 학교에 가면 물어봐야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아쉬워하는 말아머니에게 내 생각을 전했다. 엄마도 언니가 말한 거랑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좀 별로예요. 말아머니가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어째서? 라고 하니까 하늘이가 이게 나잖아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순간 말아머니의 표정이 텅빈듯 멍해졌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은 거죠. 곧울것 같은 얼굴이 되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얼, 내가 어리석었다.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닌데, 바로 이 세상인데. 정말 미안해. 말아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라고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는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다리가 지금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하늘이의 이야기에 이 마람 언니는 아, 바뀌어야 하는 건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정말 미안해 사과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람 언니는요, 그전까지는 바뀌어야 하는 건 바로 하늘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문제 만나볼 텐데요.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아빠, 어디에 전화를 거셨어요? 라고 했어요. 어디에라는 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맞은 기호 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동상이몽 네 글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8번 문제 함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39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밑줄 친 이와 임플란트가 뜻하는 것을 알맞게 짝지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 도구의 도움을 받으라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어떤 건강한 다리. 다리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 여기서 말하는 임플란트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 전동 휠체어. 소원으로 말한 그것이겠죠? 따라서 알맞게 짝지은 건 이는 다리, 임플란트는 도구, 전동 휠체어.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0번 문제인데요. 마람 언니가 하늘이의 소원을 듣고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앞에 보면 변해야 하는 건 하늘이 아닌데 바로 이 세상인데라고 하는 걸 보니 바뀌어야 하는 건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늘이를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안해라고 했겠죠. 깨달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40번 문제 정답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도 적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보죠.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 왜 저를 선택했어요? 라고 하늘이가 물어본 겁니다. 쭉 보니까 솔직하게 말해. 네, 실은 하늘 소원 들어주는 거 처음에 망설였대요. 어려운 소원 빌것 같았대요. 그런데 하늘이는요, 이 어려운 소원이 뭔지 알것 같았대요. 그런데요, 실패한 요정 되더라도 해보고 싶었대요. 마람이 언니가 하늘이랑 하늘 가족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대요. 그게 우리가 램프 밖으로 나온 이유란 거 하늘 덕분에 깨달았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실패할 걸 각오하면서도 나에게 손 내밀었더니 감동한 거죠. 그런데 왜 저를 선택했는지는 아직 말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램프의 요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대요. 그게 하늘이었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온 게 맞다. 나는 내가 좋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더 멀리 가야 한다. 꼭 이루어지길 빌자고. 어째 마람 언니가 나보다 더 간절해 보였다. 두 번째 소원을 빌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 진짜 소원은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거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계단이나 턱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두 번째 소원인 전동 휠체어를 말했대요. 마람 언니가 실패한 요정이 되는

0: 하늘이가 걸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과 4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과 그 까닭인데요. 이것은 어떤 정답이 있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대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소원은 줄넘기를 100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우리 반에서 줄넘기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 소원은 국어, 사회, 과학을 모두 100점 맞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굴단지 선생님과 지금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소원과 그 소원이 왜 이루어지고 싶은지 그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듯이 문장으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3번까지 오늘 모든 문제 풀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요. 도전! 수강구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인데요. 방금 봤던 이 43번 문제에서 적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줄넘기 왕이 되고 싶다면 나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넘기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수학, 사회, 과학, 국어, 과학 만점을 받고 싶다면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것도 함께 여기다가 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원과 그리고 그 노력들 무엇을 적는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반장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함께 공부하고 있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단원에서는요,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중요한 국가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자,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까지 오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1회로 시작합니다.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 세 가지 배웠죠. 국회,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법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자,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대통령이죠.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지 않아요. 2번,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한다. 자, 행정각부, 자,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행정부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행정각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각부의 장관이 됩니다. 3번,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자, 여러분, 국무회의라는 말은 우리 어느 기관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행정부랑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다라고 하면 국무회의를 떠올리면 돼요. 4번, 행정부가 법에 따라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이거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바로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국회에서는요, 국정감사라고 해서요, 행정부가 법에 따라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5번, 국민을 위해 교육, 외교, 국방 등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한다. 자, 이것은

바로 행정각부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국회의원, 의원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기억, 임기는 4년이다. 자, 임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몇년 동안 할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몇년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하나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요, 각부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자, 재판을 하는 기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법원이죠.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고요. 리을,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다. 그렇죠.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라. 기역 그리고 리을 두 개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중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국회가 하는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의장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국회예요, 국회. 여기에서 국회의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 법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죠. 자, 국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바로 법을 만든다. 또는 법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법을 바꾸는 일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설명 볼게요. 1번,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한다? 어때요? 그렇죠. 우리 이 그림과 아주 잘 어울리는 설명 되겠죠? 2번,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한다. 자,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한다? 어디에 사는 일이에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알맞지 않습니다. 3번,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자,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다음 4번. 행정부의 공무원에게 나란 일 가운데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자,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은 맞지만 여기 있는 이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죠. 5번. 행정부가 국가 살림에 쓰겠다고 세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자, 우리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과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그림과 관련 있는 것 1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두 친구가 설명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찾아볼게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자, 벌써 누군지 알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해. 자,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밑에 있는 보기 보지 않고도 알수 있어요. 대통령입니다. 1번 장관 아니고요. 2번 변호인 아니고요. 3번 대통령이 정답이죠. 4번 국회의원, 5번 국무총리도 알맞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통령이라고 답을 빠르게 찾았지만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5번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한다. 자, 어때요? 맞아요.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번,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자, 이것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이것은 바로 법원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고요. 3번, 개인과 개인의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심판한다? 이것도 역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4번,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자, 이것은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그 이유를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5번, 행정부에서 사용한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확인한다? 자,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자, 나라 살림을 잘했는가 평가하는 일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행정각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각부 무엇이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도 있을 것이고요. 국방부도 있고요. 자, 여러분과 관련이 깊은 것, 바로 교육부도 있죠. 행정각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국가의 교육계획을 세우는 등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진다고 했어요.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외교부에서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고 했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행정각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조금 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을 써볼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한다. 또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7번입니다. 다음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국가기관 무엇일까요?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사실 여기 보이는 이 법원은요, 아주 특별한 법원인데요. 바로 대법원이라는 법원이에요. 여러분, 법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모습이에요. 자, 1번.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자,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 누구였나요? 맞아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랑은 관련이 없죠. 2번.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자, 국민의 대표기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국회죠, 국회. 그러니까 법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3번. 선거 관련 정보를 알리고 투표 참여를 홍보한다. 자, 이 기관은요? 맞아요. 바로 우리 민주주의와 선거 단원에서 배웠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4번,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한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5번,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개의 부처, 청으로 구성된다? 자, 이것은 바로 행정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찾아라. 바로 4번을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이렇게 법원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재판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세번 재판을 한다라고 해서요. 바로 3심 제도라고 불러요. 3심 제도. 자, 그러면 여러분 3심 제도가 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이 재판으로서 불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재판의 결과는 굉장히 공정해야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한번 볼게요. 1번. 헌법으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헌법에는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법관을 존중하는 거죠. 자, 2번.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헌법,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겠죠. 3번.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한다. 그렇죠. 국가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죠? 행정부, 국회가 있었잖아요. 자, 이두 가지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는다면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4번,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판단해야겠지요. 그 다음 5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재판하는 과정을 볼수 있게 우리 제도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10번에서부터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관이라고 쓰여 있고요. 국회, 행정부, 그리고 법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 행정부, 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권력이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고 뭔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죠? 자,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누어 먹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거라고 한대요. 자,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누어 맞도록 하고 있다. 자, 바로 권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맞는다. 나눌 분자를 써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1번 선거 아니고요. 2번 민주주의 아니고요. 3번 국정감사 아니고요. 4번 국민주권도 아니죠. 바로 5번 권력 분립이 되겠습니다. 자, 권력을 나누어 맞는다. 우리 다른 말로 권력 분립이라고 불러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위와 같이 국회, 행정부, 법원이 국가 권력을 나누어 맞는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서술형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자,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나누어 맞힐까? 자, 만약 나누어 맞지 않고 한 군데에 권력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점점점 세져서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볼수 있어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권력 분립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더 좋은 답변이 됩니다. 12번이에요. 기어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동그라미 기업에 내린 개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자,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니까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대요. 그럼 누구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죠. 바로 법원이 국토교통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요? 그냥 법원이라고 쓰면 되고, 법원. 그 다음, 누구를? 국토교통부를? 교통부는 바로 행정부 소속이죠?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서 답을 볼게요. 기역은 법원이죠. 그 다음, 니은은 행정부예요. 그래서 알맞은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를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이번 1번 볼게요.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라는 건데요. 1번부터 볼게요.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그렇죠. 행정부. 행정부 안에서도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2번. 국무위원은 국회의 최고 책임자이다. 자, 어떤가요?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에요. 바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3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을 한다? 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4번,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한다? 자, 재판하면 바로 법원을 떠올려야겠죠.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고요. 5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바로 5번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이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문장들을 보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기역,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니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심의한다. 디귿,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난다. 미을,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한 후 널리 알리고 시행한다. 미음, 국회의원들이 법률화를 통과시킬 것인지 투표하여 결정한다. 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자, 일단 이 법률안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될 거예요. 따라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자,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안의 내용 심의하고 그다음 투표하여 결정한대요. 그럼 일단 제출을 해야겠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법률안의 내용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는 아주 깊게 주의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옳은지 진짜 필요한지를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통과시킬 것인지를 투표하여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널리 알리고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가장 먼저 디귿 나와야겠죠? 디귿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로 기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고, 그다음 니은, 미음, 니을 순서 따라서 4번이 알맞게 나열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법률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환경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네요.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어느 국가기관 소속일까요? 그렇죠. 행정부 소속이죠. 자, 바로 이 국회는요. 행정부가 법에 따라 나라의 일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국정감사를 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문장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써주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국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써뒀으면 돼요. 4번입니다.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1번. 국가 살림에 쓸 예산을 심의한다. 자, 국가 살림을 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죠.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이 예산은요, 행정부 자체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서 심의를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국회에서 심의를 한다고요. 2번, 법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법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것이 행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3번, 재판으로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법원이 하는 일이고요.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역시 법원이 하는 일이고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것도 역시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모두 다 법원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바로 2번을 골라주어야 알맞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5번이에요.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번, 행정, 행정각부 장관 등을 임명합니다. 자, 이것은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2번,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합니다. 자,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우리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자, 3번.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재판에 나와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번. 국회의원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합니다. 자, 행정각부를 관리하는 건 맞는데 국회의원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관리한다? 이건 뭔가 어색한 것 같죠? 다음, 5번.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대통령이 일을 할수 없을 때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6번.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기역은 행정각부 중에 한 가지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큰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것 맞잖아요.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행정각부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행정각부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행정각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각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익혀두면 여러분 문제 풀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0: 법원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층간소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 아마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있는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세요. 와, 자,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세요. 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역할, 알맞은 건 무엇일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 네, 법원이 하는 일은 맞는데요. 이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자, 2번. 헌법과 관련한 다툼을 판단한다? 헌법과 관련한 다툼은 판단.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3번. 행정부가 사용한 예산을 심사한다? 자, 사용한 예산 심사하는 거 법원이 하는 일 아니죠.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4번. 날씨 정보를 사람들에게 안내한다? 자, 이것은 우리 법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행정부에서 할 일이죠. 5번.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를 둔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제도일까요?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인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뭔가 재판 결과가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좀 억울한가 봐요. 상급 법원에, 그러니까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자, 두번 재판했는데 한번더 재판을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삼심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왜 두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9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판사일까요? 검사일까요? 장관일까요? 피고인일까요? 국무위원일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 맞아요.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판사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나라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자, 이 왕은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대요. 법도 만들고, 법도 바꾸고, 마음대로 돈도 쓰고, 마음대로 세금도 걷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커졌다라고 있잖아요.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1번,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아이, 아니죠. 민주주의 실현되기 어려울 겁니다. 2번, 백성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까요? 이렇게 고통이 커지는데 오히려 늘어나겠죠. 3번, 나라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죠.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겠죠. 왕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다음, 4번. 백성들의 의견과 다르게 권력이 행사될 것이다. 그렇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권력이 행사될 수 있겠죠. 5번.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올바른 결정만 할수 있을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죠. 11번. 다음 질문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맡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동그라미 나라의 이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 그렇죠. 바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1번, 수아. 국가기관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야. 그런가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권력 분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죠. 오히려 국가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맡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2번 성경.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력 분립을 하는 거예요. 3번 동국,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죠.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는 건 민주주의랑 아예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4번, 태훈.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대통령에게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정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한 기관에서만 처리하기 위해서요? 한 기관에서만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죠? 여러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한 사람은 바로 2번 성경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실현.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12번. 기업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국가기관을 각각 쓰시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모습일까요? 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안을 행사한대요. 그러면 대통령이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국회를. 대통령은 바로 행정부죠. 행정부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써준다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사회 2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사회 2단원 단원평가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3: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드디어 5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실전책에 있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6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미리 문제 모두 풀어보았죠?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모두 만나볼게요. 마음을 짐작하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고요. 6번부터 10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이 나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잘 돌봐줘. 아, 여러분 이 이야기 알겠죠? 그래요. 바로 강아지 돌보기라는 글입니다. 그럼 우리 이 글에 나오는 인물들의 마음도 짐작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휴대전화 너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콩이는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강아지예요.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시게 되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콩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야호! 할머니 댁에서만 볼수 있었던 콩이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된다니.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예, 할머니께서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잘 돌봐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영이가 야호, 할머니 댁에서만 볼수 있었던 콩이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된다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영이가 설레는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설레는 마음 또는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비슷한 낱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볼게요. 콩이는 신났는지 점점 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콩이와 꽤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콩이의 마음 어떤지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대요. 우리 강아지가 힘차게 꼬리를 흔드는 건 반가울 때, 신날 때, 즐거울 때죠. 그러니까 콩이는 신나는 마음이었겠구나. 이어서 볼게요. 어느새 콩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너무 슬펐어요.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콩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척 아쉬웠지만 콩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작별 인사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 헤어질 때 하는 그런 인사를 작별 인사라고 하죠.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게요. 아,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콩이하고 이별할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부터 너무 슬펐고요.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주영이의 마음 짐작할 수 있겠네요. 주영이의 마음. 아쉬운 마음 또는 아쉬운 마음 또는 슬픈 마음. 슬픈 마음이 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주영이의 마음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고마운 마음이셨을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 이어서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할머니 댁 강아지의 이름을 쓰세요. 아, 이건 선생님 저 진짜 쉽게 쓸수 있어요. 여러 번 나왔죠? 이 강아지의 이름은 바로 콩이입니다. 콩이.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7번이에요. 기억처럼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기억을 찾아봐야겠죠. 기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죠? 나는 아침부터 슬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떨 때에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 어떨 때에는 일주일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여러분, 어때요? 아, 여러분, 왠지 방학에 우리가 겪는 일주일은 조금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주일이 짧게 느껴지는 건그 방학이 너무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건 콩이하고 지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쉽다. 이제는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콩이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콩이하고 노는 시간이 일주일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2번. 할머니 댁을 떠나기 싫어서 할머니 댁에 간 것이 아니었죠. 콩이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3번.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 말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번. 할머니와 함께한 여행이 좋아서. 할머니께서 따로 여행을 가셨죠. 나와 함께 여행을 간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5번. 일주일 동안 공놀이를 하느라 바빠서. 공놀이를 하느라 바빠서 일주일이 짧게

느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즐겁게 놀긴 했지만 콩이와 헤어지기 아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8번 서술형 문제도 만나볼게요. 글 가에서 달을 차례대로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자, 차례대로 내용을 정리한대요. 그러면 가, 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가,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다, 콩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 나에는 어떤 내용을 적는 것이 좋을까요? 나를 볼게요. 콩이는 신났는지 점점 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콩이와 꽤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내용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면 나는 콩이와 무엇을 하며? 공놀이를 하며 어떻게 되었나요? 공놀이를 하니까 꽤 친해졌겠죠? 꽤 친해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용 이어지죠?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을 짧게 줄여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9번이에요.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고마운 마음을 어디에서 알수 있나요? 할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알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번.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잘 돌봐줘. 이 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맞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이 드러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콩이를 맡기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2번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여기에서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오신 거잖아요. 3번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알수 있겠네요. 그러니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10번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여기에서 이 나는요, 바로 주영이에요. 주영이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찾아 봅시다. 왼쪽에는 나의 말 또는 행동이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쉬운 마음, 설레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울리는지 한번 왼쪽에 있는 말과 행동 살펴볼게요.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언제 눈물이 날 것만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콩이와 헤어지는 날. 일주일이 다 지나고 콩이와 헤어지는 날.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대요. 그러면 우리 눈물이 날 것만 같다라는 건 아쉬운 마음과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설레는 마음과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아쉬운 마음과 어울리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헤어지는 상황, 아쉬운 마음. 이렇게 잘 어울리죠. 2번. 야호, 할머니 댁에서만 볼수 있었던 콩이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됐나니. 와, 이 부분을 통해서 주영이의 어떤 마음 짐작할 수 있어요? 신나요. 설레요. 기대돼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런 마음 짐작할 수 있죠? 오른쪽을 보니까 설레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제대로 이어준 것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정답 완성해보세요. 11번부터 12번 문제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고마운 유나에게 그래요. 바로 편지 글이죠. 이 편지 글에서 인물이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글을 보니까 중간중간 파란색 낱말이 있어요. 이 낱말은 어떤 낱말들일까요? 그래요. 이 낱말들은 소리가 똑같거나 또는 비슷해서

헤아리기 쉬운 낱말들이에요. 이 낱말들의 뜻에 주의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마운 유나에게. 유나야, 안녕. 난 2학년 1반 김예린이야. 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내가 도와주었잖아. 사실 어제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그러다 꽈당 넘어진 거야. 다친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괜찮니? 하며 날 일으켜 주었잖아.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유나야,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 예린이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란색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 잘 읽어보았나요? 낱말들이 모두 잘 쓰여 있나요? 잘 쓰였는지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입니다. 마치다, 마치다. 첫 번째 마치다는요, 목표에 닿게 하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마치다는 어떤 일을 끝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치다, 마치다. 두 번째, 걸음, 걸음이에요. 첫 번째 걸음은 밭에 뿌리는 비료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걸음은 걷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걸음, 걸음. 헷갈리지 않고 잘 써야겠죠? 다치다, 다치다도 볼게요. 첫 번째 다치다는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상처를 입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두 번째 다치다는 열려있던 것이 도로 제자리로가 막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치다, 다치다. 헷갈리지 않게 잘 써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11번, 편지 속에 담긴 유나에 대한 예린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 그래요, 바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미안한 마음, 얄미운 마음, 부러운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은 어울리지 않아요.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도 만나볼게요. 파란색으로 쓴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 기역과 니은 어디에 빈칸이 있나 볼게요. 기역은 같지만 니은이 달라서 낱말을 헷갈리면 친구가 전한 마음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 무엇은 같지만 무엇이 달라서? 우리 파란색으로 쓴 낱말 볼게요. 마치고, 걸음, 다친 모두 다 헷갈리기 쉬운 낱말인데 마치고, 마치고 무엇이 비슷한가요? 마치고, 마치고 소리가 비슷하죠? 걸음, 걸음 소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다친, 다친 소리 비슷하거나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 정답을 찾아본다면 아, 소리는 비슷하지만 무엇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뜻, 소리 아니죠? 뜻, 글자 수 아니고요. 소리, 뜻, 정답 여기 있었네요. 소리, 글자 수, 글자 수, 소리.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이죠.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달라서 낱말을 헷갈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머릿속에 함께 기억해 두세요. 13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림을 이렇게 쓱 한번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을 기억하라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1번에 이렇게 양손으로 무언가를 당겨서 길이를 길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 상황과 어울리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도 역시 소리가 비슷해서 소리가 똑같거나 비슷해서 낱말을 헷갈리기 쉬워요. 의미를 볼게요. 첫 번째 느리다는 본디보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 그림을 보세요. 무언가를 길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느리다, 느리다. 첫 번째 느리다가 더잘 어울리겠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사람이 편지 봉투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있네요? 우표를 붙이고 있어요. 붙이다, 붙이다. 이것도 역시 소리가 비슷해서 또는 똑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붙이다는요,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붙이다는 빈대떡이나 달걀 같은 것들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익혀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우표가 편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붙이는 상황? 첫 번째 붙이다가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둘다첫 번째 낱말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14번이에요. 왼쪽에 문장을 완성하려고 할때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어보래요. 역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꽃향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받칩니다, 받칩니다. 컵을 쟁반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받칩니다, 받칩니다. 어떻게 이어주어야 할까요? 먼저, 맞다, 맞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맞다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맞았어 라고 할때그 맞다. 두 번째 맞다는요, 코로 냄새를 느끼다라는 의미의 맞다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꽃향기를 코로 느끼겠죠. 어울리는 것 바로 맞습니다입니다. 2번과 연결해 주세요. 받치다, 받치다는 첫 번째 받치다, 신이나 우더른께 정중히 들이다라는 의미. 두 번째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의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의미의 받치다. 컵을 쟁반에? 그러니까 컵을 쟁반 밑에 둔다라는 거잖아요. 컵을 쟁반에? 그렇죠. 쟁반을 컵 밑에 받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첫 번째 받칩니다가 아니라 두 번째 받칩니다. 4번과 연결을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 보고요. 15번,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역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입니다. 때와 때, 반드시와 반드시가 있어요. 어이 애자를 쓴 때는요,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라는 말이에요. 양떼, 소떼 할 때요. 두 번째, 아이 애자를 쓴 때는요, 옷이나 몸에 붙은 더러운 먼지를 말해요. 그리고, 아, 때를 밀어야겠어 라고 할때그 때도 바로 아, 이를 쓴이 때입니다. 반드시 반드시는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해요. 첫 번째 반드시는요, 물건이나 행동이 빗돌지 않고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놓아봐. 책상을 반드시 놓아봐 라고 할땐첫 번째 반드시. 두 번째 반드시는요, 틀림없이 꼭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해 라고 할 때에는 이 반드시라는 낱말을 써야 합니다. 문제로 갈게요. 옷에 묻은 때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쓰인 것일까요? 그래요. 옷이나 몸에 붙은 더러운 먼지라는 의미를 가진 이 때가 알맞고요. 나는 내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내 꿈을 어떻게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꼭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반드시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부터 20번 문제는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예요. 우리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무엇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어야겠죠. 한번 볼게요. 또야네 엄마가 삶은 밤 5개를 또야한테 주면서 가지고 나가 동무들하고 나눠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건요,
친구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라.

라는 의미죠. 또야너구리는 좋아라. 밤 5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또야의 어떤 마음 짐작할 수 있나요? 좋아라 하면서 밤 5개를 가지고 갔어요. 아,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아, 설레요. 신나요.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또야의 마음 짐작해 보세요. 나, 코야 한 개, 후야 한 개, 차야 한 개, 찌야 한 개, 뽀야 한 개. 에게게 그러고 나니 밤 5개 다 줘버렸어요.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또야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다가 그만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러니까 아주 커져서 또야를 봤어요. 알고 보니 삶은 밤 5개를 다 나눠주고 또야는 빈손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빈손이 된 또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속상하겠죠. 슬프고요. 그다음 아쉽기도 할 거예요. 후회되기도 하겠죠. 아, 내가 괜히 다 나누어 주었나 봐. 난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얘들아, 왜 우니? 또야 밤 우리가 다 먹었어요. 코야가 울음을 그치고 얼른 대답했어요. 얘들아, 왜 우니? 이 말은 또야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야네 엄마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서 삶은 밤한 개를 딱 꺼냈어요. 동그란 삶은 밤한 개가 또야 손에 쥐어졌어요. 또야는 울던 울음을 그쳤어요. 자, 엄마께서 삶은 밤한 개를 딱 또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안심하는 마음. 아, 나도 먹을 수 있겠다. 또 엄마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밤을 주셨으니 위로받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봤죠?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16번. 또야가 기억처럼 행동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기억을 보니까, 또야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다가 그만 우엉 하고 울어버렸어요. 또야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요. 또야는 빈손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죠? 친구들에게, 에게 밤을 모두 나누어 주고, 또야는 빈손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답을 썼다면 정답이에요. 17번이에요. 니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친구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놀란 마음, 설레는 마음, 외로운 마음, 뿌듯한 마음, 감동받은 마음. 니은을 볼게요. 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휘둥그레져서,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면서 또야를 봤대요. 왜냐하면 또야가 무엇을 했나요? 으앙 하고 울어버렸잖아요. 으앙 하고 또야가 우니까 친구들이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놀란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이게 바로 눈이 휘둥그레져서라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설레는 마음, 외로운 마음, 뿌듯한 마음, 감동받은 마음은 이 니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8번이에요. 글 가에서 다에서 또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글 가나 다 기쁜 마음, 속상한 마음, 위로받은 마음 이것을 알맞게 이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 가를 보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 삶은 밤 5개를 이제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으려고 좋아라 밤 5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바로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이 들었겠죠.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나 볼게요. 친구들에게 밤 5개를 다 줬어요. 또야 것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그 나에서는 모두에게 다 나누어져 버려서 빈손이 됐어. 속상한 마음. 그 다에서 어머니께서 밤을 주셨네요. 위로받은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어주세요. 19번. 이글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어떻게 썼나 볼게요. 선영, 또야야, 친구들에게 삶은 밤을 나눠줄 때 어떤 기분이었어? 하고 싶은 말 아주 좋아요. 지훈, 또야 친구들아, 또야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것도 좋은 질문. 정민, 또야 어머니, 또야와 친구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화가 나셨겠어요? 이것은 어울리지 않죠. 화가 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답은 정민이죠. 마지막 20번. 글을 띄어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찾아볼게요. 코야가 울음을 그치고 얼른 대답했어요. 또야네 엄마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글을 띄어 읽을 때는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어야 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조금 더 쉬어 읽어야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 번에 쉬어 읽지 않고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데려갈 만점한 퀴즈예요. 사실 어제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머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으로 만날게요. 개념책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4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지난 시간에 관용 표현 공부했어요.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관용 표현은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우리의 말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요, 상황에 알맞은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상황에 알맞게 관용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축하해 독서 대회라는 글 읽을 건데요. 자, 지금 이 글에서는요, 준영이와 민주와 정후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을 할 텐데요. 적절한 관용 표현 사용되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가 조금씩 조용해진다. 정우야, 축하해. 이번에 독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었다면서? 준영이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민주가, 맞아. 어제 학교 누리집에서 나도 봤어. 정우가 독서 대회에서 상을 받았나 봐요? 자, 정우. 그거야, 당연하지. 난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정우의 태도가 어때요? 약간 잘난 체하네요. 거만하기도 하고요. 자, 그랬더니 준영이가, 내가 잘하는 것은 알지만 조금 겸손하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도 동의합니다. 그래,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잖아. 정우, 미안.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한것 같아. 인정이 되게 빨라요. 자, 그런데 민주가요,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관용 표현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자, 상황에 맞게 사용되었나요? 맞아요. 자,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어떤 뜻일까요? 실제로 벼 이삭은요, 익을수록 알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친구들. 자, 여기에서 벼 이삭은 익을수록 익다라는 말은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겸손하면 좋을 텐데라고 준영이가 말했고, 민주도 그 상황에 알맞은 광용 표현을 사용해 주었죠. 자, 준영이가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졌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가 무슨 말이 떠오르네라고 관용 표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황에 적절한 관용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졌어. 약간 예쁜 말, 좋은 말의 힘, 예쁜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관용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문제에서 어떤 관용 표현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민주가 기억과 같은 말을 한 가닥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자, 기억은요?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관용 표현이었어요. 자, 정우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 바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렇죠.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 바랐기 때문이죠. 자, 겸손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니은에 올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니은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예쁜 말, 좋은 말의 중요성, 그런 말의 힘, 그런 관용 표현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자, 1번. 말로 온 공을 갚는다. 자, 말로 은혜를 갚는다. 괜찮죠? 자, 2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자, 이것은요. 예쁜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은 아니에요. 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자리에 민주는 없었어요. 야, 민주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민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는 어울리는 관용 표현은 아니지요. 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데요. 천냥 빚,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말 한마디에 갚을 수 있대요. 예쁜 말, 좋은 말의 중요성, 그런 힘을 말해주는 속담 맞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괜찮죠? 자,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처럼 관용 표현의 뜻을 써보고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쓰시오. 자, 보기를 보면 관용 표현이 있어요. 배꼽을 잡다. 자, 뜻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내 경험을 적으래요. 자, 배꼽을 잡다. 하하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 우리가 굉장히 웃긴 상황에서 이런 관용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 경험. 영화를 보다가 배꼽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용 표현. 엎친데 덮치다라는 관용 표현 나왔는데요. 친구들, 엎치다는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엎친데. 그런데 또 덮쳤어요.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 우리가 엎친데 덮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뜻은요.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나다이고요. 내 경험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던 경험 있나요? 그 경험을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야영장에 갔을 때 엎친 데 덮친다고 비가 많이 왔는데, 자, 이래서 안 좋았는데 바람도 세게 불었다. 자, 이런 경험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글 읽어보면서 상황에 맞게 관용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읽을 글은요,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입니다. 자, 이방이라는 것은요, 옛날 관청에서 일하던 직원이에요. 사또를 보좌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방의 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가 봐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지 우리 한번 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었습니다. 자, 사또의 성격 알수 있어요. 심술궂기로 소문났대요. 어느 겨울날 사또는 이방을 급히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게, 요즘 내가 통 입맛이 없고 힘이 없네. 이방은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산딸기가 입맛을 돋울 것 같으니 당장 산딸기를 구해오게. 자, 무엇을 구해와라? 산딸기. 그런데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어느 겨울날? 겨울입니다. 친구들, 겨울에 산딸기 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산딸기는요, 초여름쯤에 구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산 딸기라? 이 말을 들은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 관용 표현 나왔죠? 눈앞이 캄캄하다.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뜻, 눈앞이 캄캄하다.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것이 눈앞이 캄캄하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또, 지금은 겨울이라 산에 눈이 쌓여 산딸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또, 그런 핑계는 듣고 싶지 않네. 내 명을 어기면 곤장을 치겠네. 자, 곤장이 뭐냐면 옛날에 죄인을 때리던 형벌 도구였어요. 긴 막대기, 곤장을 치겠네. 이방은 급히 관아를 나와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고민한 거예요? 이 한겨울에 산딸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그것을 고민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19번입니다. 사또가 이방에게 구해오라고 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세 글자로 쓰시오. 자, 무엇을 구해오라고 했죠?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산딸기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자, 기억의 뜻을 쓰시오. 이 말을 들은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득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21번입니다. 이방이 니은처럼 행동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방이요, 급히 관아를 나와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1번, 사또에게 곤장을 쳐야 해서? 아니죠. 2번, 사또와 함께 산에 가는 것이 싫어서? 사또가 함께 산 가자고 안 했죠. 3번, 겨울에는 산딸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아들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돼서? 아니고요. 아직 아들 등장하지 않았죠. 5번, 길에 눈이 쌓여서 집까지 가는 길이 막막해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길을 지나던 이방의 아들이, 새로운 인물 나왔죠.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시는데 이 겨울에 어찌 구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자, 식은죽 먹기, 관용 표현이죠. 어떤 뜻일까요? 식은죽, 정말 식은죽이에요. 친구들, 뜨거운 죽 잘 먹어요? 선생님은 뜨거운 죽 먹을 때 정말 뜨거우니까 잘 못 먹어요. 호호 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치아로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죽이 식었어요. 식은 죽은 정말 쉽게 먹을 수 있죠. 막 퍽퍽 퍼먹을 수 있습니다. 즉,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다. 자, 다음날 이방의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방의 아들을 본 사또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방은 어디 가고 내가 여기에 왔느냐? 그래, 산딸기는 가져왔느냐? 그러자 아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 애기!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맞아요, 친구들. 겨울에 뱀은 뭐하죠? 겨울잠을 잡니다.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태연히,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히 대답했어요. 겨울에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와, 아주 지혜를 발휘했네요. 자, 그랬더니 사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방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말에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지금 이 아들의 말에서 이런 맥락을 우리 친구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애초에 사또가 이방에게 부탁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에 이방의 아들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로 대응을 하면서 애초에 사또께서 시키신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재치가 있고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관용표현 살펴봤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22번입니다. 기억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식은 죽 먹기 굉장히 쉬운 일이다 라는 뜻이죠. 자, 가은이 줄넘기 이중뛰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해.
나 줄넘기 되게 잘해서 줄넘기 이중뛰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괜찮죠? 자, 민준이 아침에 챙겨 나온 준비물이 보이지 않아서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떠올랐어? 자, 지금 상황은요. 아침에 챙겨 나온 준비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니고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자, 이런 관용 표현이 어울리겠죠? 아니에요? 자, 나연이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을 때 식은 죽 먹기라고 할수 있어? 아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자, 그런 관용 표현이 어울리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가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23번입니다. 자, 사또와 이방의 아들이 한 거짓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서로 거짓말을 했죠? 자, 한겨울에 뱀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렇죠. 이방의 아들이죠. 자, 그리고 한겨울에 열리는 산딸기는 그렇죠. 사또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이방의 아들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야기 속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소심하다? 소심했다면 사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당차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지혜롭다? 맞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고 지혜롭죠. 자, 글의 제목도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심술궂다? 이것은 사또의 성격이고요. 게으르다? 아니죠. 자, 끈기가 있다? 뭔가 이방의 아들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그런 내용이 글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용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단원에서 관용 표현 말고도 견학 기록문 공부한다고 했었죠? 자, 이제 견학 기록문 한편 읽어 볼 텐데요. 읽어보기 전에 견학 기록문이 무엇인지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견학이라는 것은요, 이 견이 볼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보면서 배울 때 우리는 견학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견학 자주 가죠. 자, 견학 기록문이라는 것은 견학을 갔던 그 경험에 대해서 쓴 글이 견학 기록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글은 기행문이라고 하는데요. 견학 기록문과 기행문의 차이점은 견학 기록문은 약간 견학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견학 기록문도 기행문과 마찬가지로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갑니다. 자, 여정이 뭔가요? 여행의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장소를 갔는지 그런 것들이 여정입니다. 자, 그리고 견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가서 알게 된 거. 내가 배운 거. 그런 것이 견문이 되겠고요. 감상은 내가 가서 느낀 거, 깨닫게 된 거. 그런 것이 감상이 되겠죠? 자, 견학 기록은 견학을 하고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다. 그러니까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다라는 거예요. 자, 견학 기록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견학 장소, 어디로 견학 갔는지, 그리고 언제 갔는지, 왜 그곳으로 견학을 갔는지 목적,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안 것, 견문, 생각이나 느낌, 감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학 기록문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견학 갔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사단원에서 견학 기록문 한편 적을 텐데요. 자, 쓰기 전에 견학 기록문 어떻게 쓰면 되는지 우리가 정말 잘쓴 견학 기록문 한 편을 읽어보면서, 아, 견학 기록문이란 이런 것이구나 한번 느낌 가져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견학 기록문은요,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를 다녀와서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장생포는요, 울산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포라는 것이 포구입니다, 친구들. 배가 모이는 곳, 배가 드나드는 곳을 우리가 포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장생포라고 하면, 아, 바다 근처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친구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고래문화 특구가 있어요. 자, 특구라는 것은요, 특별히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을 특구라고 합니다. 이 고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견학을 가고 갔다 와서 쓴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에 다녀왔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언제 견학한 날짜, 지난 일요일. 자, 누구와 갔어요? 우리

이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갔죠. 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날짜, 함께 간 사람, 견학 장소 이런 것들을 밝혀 주어야 됩니다.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 지금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겁니다. 이 고래문화특구에 여러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 중에 하나가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인 거예요. 자, 샛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부모님과 함께 견학을 계획했다. 자, 샛불도 단김에 빼라. 자, 이거 관용 표현이죠. 여기에서 쇠뿔은요, 소의 뿔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소 중에는 뿔이 있는 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뿔을 그대로 두면 성질이 사나워지기도 하고 다른 소들을 공격할 수 있어서 이 소의 뿔을 뺍니다. 자, 그런데 다 뿔이 자란 상태에서 막 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딱 소를 봤을 때, 뿔이 자랄 것 같은데? 하면 그 지점에 이제 뜨겁게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제 자라지 못하게 이제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샛불도 단김에 빼라. 이 단김은요, 달구어진 김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두를 뜨겁게 달구어서 지져가지고 뿔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두가 식고 난 다음에 이걸 하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샛불도 달구어진 김에 빼랬다. 즉,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샛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부모님과 함께 견학을 계획을 했어요. 듣고 바로 계획한 거죠.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4시간 이상 달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도착했다. 고래에 대해 알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이것도 관용 표현이죠. 손꼽아 기다려서인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았다. 자, 지금 글쓴이의 감상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이 장소에 가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 글의 종류는 견학을 갔다 와서 쓴 견학 기록문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견학 장소에 대해 알수 있는 부분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견학 장소, 우리 가족은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다. 이 부분이겠죠? 정답은 기역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글쓴이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던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글 뒷부분에 나오죠? 자, 4시간 이상 걸렸어요.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했잖아요. 고래에 대해 알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견학 날을 손꼽아 기다려서 글을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읽을게요. 우리는 먼저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했다. 자, 여정을 알수 있죠. 가장 먼저 이제 고래박물관에 갔어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자,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래의 진화, 고래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생태, 고래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층 전시실에서 이 친구가 알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고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자, 이것도 뭐예요? 견문이죠. 그쵸? 자, 지금 우리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숨을 참았다가 이제 물 밖에 나와서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숨구멍으로 숨을 쉬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류, 다른 물고기들은요, 꼬리 지느러미를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요. 그런데 고래는 위아래로 흔들지요. 자,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뜨였다. 자, 눈이 번쩍 뜨이다. 이거 뭐예요? 그냥 눈을 번쩍 떴다가 아니라 눈이 번쩍 뜨이다? 정신이 갑자기 차려지다. 이거 뭐야? 약간 이런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 2층과 3층 그 천장이 굉장히 가로지르는 천장이 이제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큰 공간의 천장에 범고래 모형뼈, 그리고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이렇게 막 전시되어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죠? 자, 범고래는 사나운 이빨고래고, 브라이드 고래는 수염고래죠.
자.

0: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고 한다. 자, 이런 것도 다 견문입니다.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이니까 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알게 된 것, 본 것, 그리고 느낀 것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과 감상을 적절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8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관용 표현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아까 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기역은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관용 표현 아니고요. 니은, 눈이 번쩍 뜨이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다. 이거 뭐야? 하면서 정신이 들었다라는 거죠. 관용 표현 맞고요. 디귿은 관용 표현 아니죠. 자, 그럼 정답은 뭐예요?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9번입니다.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는 표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건 내가 느낀 거잖아요. 그런 감상이고요. 자,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이거 내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0번입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견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한 가지만 쓰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글에서 나왔던 견문들 하나만 적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려줬죠?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적어주면 돼요. 자,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다도 괜찮고요. 고래는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 자, 이런 것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뒷부분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자, 이제 고래 생태 체험관을 갔습니다. 자,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 자, 많은 사람이 고래 수족관에 몰려 있었어요. 자, 이곳에서는 고래를 실제로,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었고요.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죠. 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뭐냐면요. 자, 우레는 큰 천둥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 같은 박수를 굉장히 크게 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관용 표현이에요.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자, 이것은 감상 부분이 되겠죠.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다. 이건 견문이죠. 자, 이 돌고래는 평균 30년에서 40년을 살수 있으며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사육사가 열심히 관리한다고 한다. 이것도 이제 내가 가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아까 박물관에서 이제 여정이 두 번째 여정 고래 생태 체험관으로 왔어요. 그래서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이 글쓴이가 보고 듣게 된 거, 알게 된 거, 그리고 느낀 거 그런 내용들을 견문과 감상을 이렇게 적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는 돌고래를 실제로 봤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31번입니다. 이 글에서 중심 내용과 관계된 중요한 낱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한다면 우리 친구들 어떤 내용이 중요해요? 글쓴이가 고래 생태 체험관에 가서 돌고래를 본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게 지금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낱말 찾아볼까요? 종? 종은 아니죠. 먹이? 아닙니다. 돌고래? 맞아요.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를 본 거잖아요. 자, 스트레스? 아니고요. 고래 생태 체험관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2번입니다. 이 글에서 사용한 관용 표현을 찾아보고 그 표현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쓰시오. 자, 우리 관객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뭐 했다고 했어요? 관용 표현 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라고 했어요. 자, 우레는 천둥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수를 크게 쳤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돌고래를 보고 큰 소리에 박수를 친 것을 알수 있다. 자, 우리는 관용 표현을 보고 어떤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글에서 글쓴이의 견문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제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닌 것. 이것은 글을 읽고 우리가 잘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고래가 먹이를 먹고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다? 맞죠? 맞죠? 자, 돌고래가, 그쵸? 2번,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신기했다? 자,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보니까 더 신기했다고 했어요. 틀렸고요. 자, 3번, 남방 큰 돌고래는 평균 30년에서 40년을 살수 있다고 한다? 이것도 보고 들은 거 맞죠? 자,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다. 이 문장도 있었습니다. 5번, 돌고래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관람객들은 놀라워했다. 탄성을 질렀다라고 했잖아요. 놀라워했어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몇 번이다.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견학 기록문 읽어보았는데요. 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어떤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쓰는 글로 견학 장소, 날짜, 견학 목적, 보고 듣고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이 나타나는 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이 그런 글이었는데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예.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몰아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0: 아,
1: 정말.
0: 좀
1: 아, 요즘
0: 길어요.
1: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네, 할
1: 아,
0: 수 있습니다. 할수
1: 근데
0: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1: 예. 아우.
0: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아니에요.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유쌤 좋아하는
0: 네.
1: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1: 네.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세요.

0: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1: 아, 진짜 이런 일이 있네.
0: It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응?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응? 그 핸들링.
2: Handle.
1: Handle. I can see it.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그 wheel.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1: 응.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응?
2: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form? Form?
2: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Okay.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1: 네.
0: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렇죠.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입술이 위에가 막 움직여지는데요. 네.
1: From the 처음 보는 카루소요?
0: 카루소.
1: 아, 카루세. Carousel.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0: 이쯤이야.
1: Alright.
0: 자, 제가 마지막 거를 비우려다가 양심상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큰일 나요. 저항받으세요.
0: 알겠습니다. 예.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수트케이스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걔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음흠.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0: 오, yeah.
1: Carry on이잖아요, 그거.
0: 오, 예. You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했나요? Carry on.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Okay. Carry on back. 맞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캐리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carry on.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1: Carry on.
0: So for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화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1: 네.
0: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윙 해서,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그쵸? 계속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네. 또 한 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고.
1: 네.
0: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carousel 이라는 것을 씁니다.
1: 근데 conveyor belt는 영어인데.
0: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기계의

0: 집중한 말이에요. 네,
1: 아.
0: 그래서 그걸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carousel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1: 예.
0: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서
0: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죠?
1: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익숙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캐러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pick up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픽업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 의역을 할 때 여행 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1: 찾았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 라고 한다든가 너 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걸? 할 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럴 때 그냥 픽업 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맞아요. 쓰네요.
0: 맞아요.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하다. 사람을 pick up하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pick up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부르는 네. 방법이 많은데요.
1: 예.
0: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1: 아,
0: The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그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shirt를 찾았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 picked up my shirt.
0: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마 찾아왔어.
1: 찾아오다.
0: 네.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1: 네.
0: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1: 아하.
0: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1: Pick up the children.
0: The kids. 아, 왜냐면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1: pick up the kids.
0: 오케이. 일 후에.
1: After work.
0: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1: 에이.
0: So 이 케이스는 두 개 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There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Yes. 근데 좀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0: 있을 수 있죠.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미싱. 아하.
1: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예. Yeah. 손을 잡는 거니까.
0: 아, 잡는 거예요?
1: Yeah,
0: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wheel.
0: 이건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white 이렇게 하는 것 같은
1: 느낌이어서.
0: Alright, H-A-N-D-L-E, handle. 이게 바로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이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ndle. 우.
1: Handle.
0: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오.
0: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steering wheel. 조종 휠이에요.
1: 오, Alright.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그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0: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1: steering wheel.
0: Okay.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1: Broken.
0: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1: 부러졌어요.
0: 부러진 뭐 고장난 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네. 있겠고요.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1: 맞아요.
0: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아.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 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1: 어허.
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1: 예스.
0: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 때. 뭘 썼나요?
1: Missing.
0: 맞아요.
1: Yeah.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1: 네.
0: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B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Exactly.
1: 아하.
0: So 그 suitcase가 one wheel. 미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단추를.
1: 아하, 네.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A button. There you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Yeah.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가려고
1: 우와.
0: wheel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바퀴가
0: 벽돌
1: 비싸니까.
0: 막 이렇게. 에이. 에이.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에 휠드를,
1: 네?
0: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0: its
1: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잖아.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1: 오케이.
0: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0: 어폴로요?
1: 예, 어폴로. 어폴로지.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얘가
0: 우리는
1: 좀 길죠.
0: 사과를 한다.
1: 이렇게 할게요.
0: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1: 네.
0: 자, 일단 sorry는 안 되죠.
1: 예.
0: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1: 아.
0: We are sorry. That's
1: 예.
0: okay.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그냥 1번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그게 명사군요.
0: 오케이.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1: 네.
0: 입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1: Apologize.
0: Apologize. Right. 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이게 좀,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아. Sincerely yours.
1: 어, 진심을 담아.
0: 네.
1: 어.
0: 아, 우리 그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 쓴 다음에 뭐 누구 드림.
1: 네.
0: 누구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뭐 그거가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진심으로.
1: 진심으로.
0: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뭐뭐.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오,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어, 원래 저 사과를 잘해가지고.
0: 사과를 잘하시는군요. 예, 예, 예. 자,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아.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하면 그런 그 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렇죠, 그렇죠.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0: 네.
1: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0: 네.
1: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0: 아, 뭔가 손상, 그렇죠?
1: 손상은 제가 잘 알죠.
0: 손상은 잘 아십니까?
1: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0: 데미지입니다. 예. 데미지가 갔군요.
1: 데미지가 네. 너무 많이 가니까 데미지.
0: 네.
1: 아, 이거 인가? 이다, 이 데미지. 이요.
0: 아, 예.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왜 그렇게 읽어요? 내 데미지를.
0: No, just kidding. Alright.
1: 저 정말 데미지 입었어요.
0: 아, 데미지 입었습니까?
1: 예.
0: 암기시키려고. Alright,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1: 꼭 고치면 틀려요.
0: 오케이,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1: MA.
0: 아, I'm sorry. Damage, DA예요.
1: DA예요. 네.
0: 자,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damage 이건 완전 틀린 겁니다.
1: 아하.
0: Damage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바람이 흐 세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1: damage.
0: 오,
1: damage.
0: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 때 damage라고 하고요.
1: 네.
0: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1: 아.
0: 너에게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1: 예.
0: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1: bring,
0: bring,
1: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어, grab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네.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1: 아하.
0: Let me get you. 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0: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Yeah.
0: Let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training purpose로다가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1: 한마디로,
0: 커피 좀 가져다 줄게. Let m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그렇죠.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1: 예.
0: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0: 가져다 줄수 있어? 수건을?
1: Can you grab me
0: A
1: a towel?
0: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1: Yeah.
0: Can you get me a towel?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는.
1: 그러게요.
0: Right.
1: Grab은 안 써봐서.
0: 그렇죠.
1: 네.
0: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Can you grab me a towel?
1: Can you grab me a towel?
0: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1: Yes.
0: 돌아가면서 많이 쓸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1: 예.
0: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레가 아니라, report.
1: Report.
0: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1: 예.
0: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정리할게요.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Carousel, yes.
1: Carousel.
0: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네,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1: 네.
0: 가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After work까지.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1: Yeah.
0: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1: I picked up my shirt
0: 자,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Perfect.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0: Okay, 그 캐러셀로부터.
1: From the
0: Carousel.
1: carousel.
0: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않죠? It's
1: Yeah.
0: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1: The handle is broken.
0: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 And it
0: It's
1: is missing a wheel.
0: one wheel,
1: One wheel.
0: one wheel.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Okay.
0: Okay, sorry, sorry.
1: I'm okay.
2: Yes!
1: Wow!
2: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1: 그러게요.
2: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먹는 거 마쳤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2: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1: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오.
2: Okay?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Yeah.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Unit 105. CH as K. Let's go. Phonics CH. K, K, K. K, school.
1: K, school.
0: K, choir.
1: K, choir.
0: K, stomach.
1: K, stomach.
0: K, stomach ache.
1: K, stomach ache.
0: K, character.
1: K, character.
0: K, Christmas.
1: K, Christmas.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C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K K K Good job! 그럼 K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학교, school이에요. 여기 K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학교 가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배워요. 학교, 영어로 school. School. School.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K 소리가 나요. 바로 합창단 choir이에요. 앞에 K 소리 들렸나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영어로 choir. choir. choir.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어떤 단어가 K 소리 날까요? 아! 배! stomach도 크 소리 나네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0: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요. 배, 영어로 stomach. stomach. stomach. excellent. 또, 크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배탈, stomach ache 예요. 역시 크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때로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죠. 배탈, 영어로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너무 잘하는데요? 이 단어에도 크 소리가 나요. 바로 등장인물, character예요. 그 소리 들렸죠? 우리가 만화나 영화를 보면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등장인물, 영어로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perfect. 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크리스마스. Christmas예요. 여기 앞에 크 소리가 나네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이날은 우리가 트리도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죠. 신나는 크리스마스. 영어로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Great job! 와우! 이렇게 크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크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That's right. 크.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크, 크, 크.
0: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여러 과목들을 들으러 여기를 가요. 어디 가죠?
1: School.
0: That's right. 학교, school. 여기도 크 소리가 나요. 로건, 봐봐요. 써니가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What's missing? 뭐가 빠졌어요?
1: Oh,
0: 네, 잘했고요. One more. 흐 소리가 나는 알파벳 H였죠? Very good. 학교, school.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크크 school. 크크 school. 크크 school.
0: Excellent. 크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영어로 뭐였죠?
1: Choir.
0: 아주 잘했어요. Choir. 여기 크 소리 들렸죠? Now, Logan, let's say it again.
1: 크크 choir. 크크 choir. 크크 choir.
0: Good job. 또 크 소리 나는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1: 배.
0: 배. 맞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1: Stomach.
0: That's right. Stomach. 여기 크 소리 나요. Then Logan, where is your stomach? 맞아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Stomach. 자, 근데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stomach가 어디 있는지 우리 로건이가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와우.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stomach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여기 있어요. Good job. 그럼 배, stomach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크크 stomach. 크크 stomach. 크크 stomach.
0: Excellent. Logan, 이 단어도 크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야아야 배탈이 나요. 배탈, 영어로 뭐였죠?
1: Stomach ache.
0: That's right. Stomach ache. 단어가 조금 긴데요.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크크 stomach ache. 크크 stomach ache. 크크 stomach ache.
0: That was very good. 크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배워볼게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볼 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 인물 뭐라고 배웠죠?
1: Character.
0: That's right. Character. 여기 크 소리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크게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크, 크, character. 크, 크, character. 크, 크, character.
0: Very good. 크크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아주 신나는 날. 12월 25일은 무슨 날?
1: 크크 크리스마스. 크크 크리스마스. 크크 크리스마스.
0: Great job! Wow, we did it!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 K K K K school
1: K school
2: K choir
1: K choir
2: K stomach
1: K stomach
2: K stomach ache
1: K stomach ache
2: K character
1: K character
2: K Christmas
1: K Christmas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k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k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50강입니다. 오늘은요, 6단원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1학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 만큼 우리 이제 자신감 가지고 활기차게 인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알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부기 교재,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4번까지 해결을 했었어요. 오늘 선생님과 5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오늘도 신나게 출발을 합니다. 5번부터 10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은요, 기사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기사문이죠.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 또이 글에 대해 우리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글 읽고 문제 풀어볼게요. 가 글부터 읽겠습니다. 지난 10일 동그라미 시에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자, 어떻게 함께 근무하냐면 뒤에 적혀 있죠?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이제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자, 가 그래서는요.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죠. 자, 그럼 낙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한다? 자, 빈칸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글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낱말 알죠?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라는 걸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다고 하더라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유추할 수 있어요. 뒤에 문장을 보면 우리가 단서가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장 볼까요?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한다고 할까요?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어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그것에서 단서를 찾아내서 짐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어요. 어떤 협동 로봇이요? 자, 이제 설명하죠?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고요. 농장에서 과

꽂아서 담는 로봇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협동 로봇의 뜻도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 문단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글또 읽을게요. 다 문단입니다.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자, 이제 로봇 연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구 어떤 거요? 예를 들면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죠. 어떤 연구냐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 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 이런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행하고 있다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자, 지금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연구다. 글쓴이의 생각,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전에 대한 연구가 하나요? 자, 까닭이 나오죠?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 이런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 지금 이세 문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제 흐름이 되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까닭을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세 개의 문장은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귿 보면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어떤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앞에 문장은요.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원인이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요,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와 관련된 문장이죠. 자, 우리가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는 따라서 이런 이어주는 말을 씁니다. 자,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에 들어가야 할 이어주는 말은 따라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고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같은 것을 생각하면 글을 읽는 힘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아, 이거 저번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랑 읽은 글인데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 하면서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 읽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문장을 이제 꼼꼼하게 자세히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여러 번 글을 읽는 것은 되게 좋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부분 읽었는데요. 다 부분에서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안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한 문장이죠. 자, 라 문단 보겠습니다.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이죠. 그런데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언어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생각한다. 글쓴이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협동 로봇을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안전한 협동 로봇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사문 다시 찬찬히 읽어보았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이거죠.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해요? 협동 로봇이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낱말은 협동 로봇입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수 있는 협동

로봇이 하는 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글에서 알수 있는이에요. 자, 그럼 글에 나온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1번, 과일 따서 담기. 과일 따서 담는 협동 로봇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음료수 주문받기? 아니에요. 음료수를 만드는 로봇이 있다고 했지, 음료수 주문받는 로봇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3번, 아이스크림 주문받기. 자, 아이스크림은 이 글에서 누가 주문받는다고 했어요? 점원이 주문을 받으면, 그리고 점원이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이제 로봇이 통에 아이스크림을 짜서 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하는 일 아니고요. 4번, 아이스크림을 컵에 담기. 이것은 로봇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문장을 정확하게도 읽어야 되지만, 멀리서 보면서 글의 흐름도 파악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니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니은은 이 부분입니다.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연구입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 만들기 아니죠. 2번,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로봇 만들기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 더하기 맞죠?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 맞습니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답은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디귿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 얘기했었습니다. 앞에 문장은요, 원인이 되는 문장이고, 뒤에 있는 문장은 결과가 되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원인이 되는 문장 나오고, 뒤에 결과가 되는 문장 나왔을 때, 뭐예요? 따라서. 이런 말로 이어주기 해야 합니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 따라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지문도 볼게요. 또, 자, 이것은 덧붙여 말할 때 쓰는 이어주는 말. 하지만, 자, 이것은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자, 그런데 하지만은요, 앞에서 말한 것을 약간 인정하면서 반대되는 말을 할때 하지만. 자, 그러나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자, 그리고 따라서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지만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자, 왜냐 하면은요,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까닭을 말하죠. 즉, 왜냐하면은 결과가 되는 문장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왜냐하면을 한 다음에 원인이 되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됐나요, 친구들? 좋아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어볼게요. 협동 로봇에 대한 연구 가운데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에서 말한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까닭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문단 보면 글쓴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라고 생각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까닭을 얘기했어요. 어떤 까닭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까닭 얘기하고, 따라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얘기했죠. 자, 그 부분에서 우리 까닭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다른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서 아니고요. 2번. 로봇이 느리게 움직이면 안전하지 않아서 아니죠. 3번. 인공지능을 더해 로봇을 만드는 것은 위험함으로 이런 얘기 한적 없고요. 4번, 로봇을 사용하는 많은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이런 말도 안 했어요. 5번,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면 서로 부딪힐 수 있어서, 자, 이것을 까닭으로 들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리을을 참고하여 우리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상상해 쓰시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 말하는 것이 목표였죠. 자, 지금 리을 부분은요,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상상해 봅니다. 미래에 가정에서 협동 로봇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그것을 상상해서 쓰면 돼요. 선생님은 집안일 하는 것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서 협동 로봇, 집안일하는 협동 로봇이 얼른 가정에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협동 로봇이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을 도울 것이다. 자, 친구들의 생각을 상상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을 때의 좋은 점 공부했습니다. 사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의견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럼 빈칸 볼까요? 글에 드러난 사실에서 새로운 무엇을 할수 있어요? 정보를 알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2번.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도 찾고 차이점도 찾는 것이 비교예요.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11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12번부터 15번까지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이 글은 마음쓰기라는 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글 읽어봅시다. 가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후다닥. 자, 빠르게 뒤를 돌아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지우가 놀랐습니다. 지우의 눈은 유독 한 색연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별 모양이었을 것 같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다. 장신구, 꾸미는 물건이라고 했죠. 별 모양이라고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자, 동강은 물건을 세는 단위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책을 셀때 어떤 단위로 세죠? 10권. 20권, 권이라는 말을 붙여서 책의 수를 셉니다. 자, 그런데 동강은요, 짤막하게 깨진 것을 셀때 쓰는 말이죠. 두 동강으로 이제 장신구가 깨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 부분이고요. 자, 이제 나 부분 읽어볼게요. 잠깐, 누나가 한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그랬더니 이제 석빈이가 응, 이것도 간신히 써서 준 거야.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면서 잽싸게 빠르게 지우 책상에다가 놓았거든. 역시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그랬더니 누나가 야, 최석빈,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로 저두 글자로 이두 글자 뭐예요? 미안이라는 두 글자죠.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이 말은 그두 글자로 너의 마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읽을게요. 다 부분입니다. 잠시 뒤 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누나에게 쪼르르 달려갔다. 자, 이제 누나의 말을 듣고 고쳐쓰기 한 거죠. 글을 다 읽은 듯한 누나는 지그시. 자, 지그시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지그시는요, 손에 약간 힘을 주어서 누르는 모양, 지그시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그시는요,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조용히 참고 견디면서 석빈이의 두 눈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자, 나는 감격에 휩싸인 누나가 감동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나는 칭찬하지 않았죠. 자, 이어서 라 부분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이건 그저 내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변명만 적은 글이라고 누나가 얘기하네요. 누나의 말을 들은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부끄러웠다는 거죠?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속내는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속내예요? 그래요. 변명하고 싶었던 나의 속내. 얼마 전 복도에서 뛰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는데, 자, 꾸중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더른한테 꾸지람 받는 거, 이제 꾸중이죠. 자, 꾸중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부터 말했다가 더 크게 혼난 일이 떠올랐다. 자, 이렇게 변명을 한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군요. 고마워, 누나. 제대로 다시 써볼게. 다시 고쳐쓰기 하기로 합니다. 나는 마음을 고쳐잡고 차분히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자, 어떻게 다시 썼냐면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 글 고쳐쓰기 할 때는요. 깊이 오래 생각해야 좋은 글쓸수 있다고 했죠. 또 글을 읽게 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써 나갔다. 자, 우리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읽을 사람을 예상하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석빈이처럼요. 결국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누나에게 이제 새 글을 보여줄 수 있었죠. 자, 이새 글은 어떤 글이었죠? 그래요. 이제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석빈이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아주 훌륭한 글이었죠?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이제 문제로 갑니다. 12번입니다. 석빈이가 지우에게 쪽지를 전하려고 하는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왜 쪽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자, 1번 지우를 좋아해서 아니고요. 2번 지우와 친해지려고 아니에요. 3번 지우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어떤 마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의 내용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알맞지 않은 것 찾아요. 1번 석빈이는 지우의 색연필을 망가뜨렸다. 맞죠? 2번, 누나는 석빈이가 쓴 글을 칭찬해 주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 누나가 석빈이가 쓴 글을 칭찬해 주었나요? 아닙니다. 아이고, 석빈아, 너이 글을 읽은 지우의 마음을 어떨지 생각이나 해본 거야. 이거는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잖아. 자,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3번, 석빈이는 누나의 조언을 듣고 글을 고쳤다. 맞죠? 4번, 누나는 석빈이가 쓴 글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맞죠? 조언해 주었습니다. 5번, 석빈이는 누나의 말을 듣고 글쓰기 태도를 반성했다. 반성하면서 깊이 오래 생각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은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어떤 글인지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있습니다. 정말로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니은, 내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디귿, 세 글.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석빈이가 쓴 글입니다. 자, 그런데 글을 쓰면서 고쳐쓰기를 계속했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글인지 기호를 쓰래요. 자, 한번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우야, 안녕. 나는 석빈이야. 쓴 사람 밝혔고요.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지우의 마음 헤아리고 있죠?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자, 까닭과 함께 미안한 마음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다짐도요. 똑같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리면 좋겠어. 이 미안함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까지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미안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자, 어떤 글입니까? 그렇죠. 새 글, 디귿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석빈이의 글쓰기 과정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자, 석진이. 석빈이는 글을 되돌아보고 다시 쓰며 시간을 낭비했어? 자, 우리 글쓰기 과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쓰기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것이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희서, 석빈이는 글을 다시 쓰며 상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 맞아요. 지우의 마음을 헤아렸죠. 미나, 석빈이는 글을 다시 고쳐 쓰며 자기 잘못을 잘 변명하는 방법을 배웠어? 아닙니다. 변명하는 글을 쓰고 나서 다시 고쳐 쓰기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바르게 말한 친구는 희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5번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16번부터 18번까지는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민혜와 준영이가 나오는데요. 두 친구가 책을 읽고 느낀 생각을요, 표현하려고 해요. 자, 민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

생각을 표현해 보자. 나는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그림으로 표현한대요. 자, 그리고 준영이는 나는 글로 써볼 거야. 그럼 먼저 계획을 세워 보자. 자, 우리 글 쓰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쓰기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영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미네도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준영이의 계획을 볼게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준영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목표 정하고요. 이제 읽을 대상을 예상도 하고요. 또쓸 내용도 정하고 있네요. 자, 준영이의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목표는, 이 글을 쓰는 목표는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까? 자, 지금 준영이의 목표는요, 내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도 읽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이제 글의 방향을 정한 거죠. 자, 그리고 읽을 대상을 예상하는데요. 자, 읽을 대상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쓴대요. 읽지 않은 친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자, 그리고 내용을 정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쓸 거냐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이 책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던 부분을 쓴대요. 자, 이렇게 내용까지 정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계획을 정리하고 이제 정리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6번 갑니다. 준영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준영이 뭐 하고 있어요? 글쓰기 계획하고 있죠? 자, 읽고 싶은 책 고르기 아니고요. 책을 읽고 감상문 쓰기 아닙니다. 책을 읽고 글쓰기 계획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준영이가 글을 쓰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목표 봤었죠? 글을 쓰는 목표가 뭐였죠? 친구들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팔려고? 아니고요. 책의 줄거리와 좋은 점을 쓰려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려고 맞아요. 소개하면서 이책 읽어보세요. 그게 목표죠. 자, 4번. 이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기억하려고? 아니고요. 이 책의 인상 깊은 장면을 그려 전시하려고, 자, 준영이는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글쓰기를 계획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쓰시오. 자,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하죠. 선생님이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요, 친구들? 좋아요. 함께 말해볼게요. 시작.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 이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글을 쓰는 목표와 쓸 내용, 읽을 대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19번,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기사문인데요. 우리가 이 기사문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 또 우리도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기사문을 써보자. 자, 기사문 쓸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글쓰기 계획을 적용해서 써보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15일에 우리 반 교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태경이는 리코더 연주했고, 성희는 멜로디언 연주했죠. 자, 이거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입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름답고 행복했다. 이거 생각이죠.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목은요, 이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반 교실? 아니죠. 지금 우리 반 교실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친구들의 실수?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것이 제목이 되면 안 되죠. 3번, 리코더 연주하기? 리코더 연주했죠. 하지만 멜로디언 연주도 했고, 다른 연주도 했잖아요. 이게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이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없어요.
멜로디언 연주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디언 연주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목이 되면 안 되죠. 자, 5번.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 어때요? 좋아요.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라면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기호를 쓰시오. 우리 아까 했죠? 기역과 리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했기 때문에 사실, 디귿과 리을은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므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국어 공부한 우리 친구들 칭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 국어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국어 실력이 더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는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와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문화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배워요. 네, 문화와 관련된 사진 5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문화를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지금 네, 패션쇼의 한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옷이나 스타일을 통해 보여주는 유행이나 문화적 특징. 네, 우리가 패션 그리고 유행이란 뜻 있습니다. 유행, 패션. 우리가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패션. 한번 더. 패션. 네, 잘하셨습니다. 패션 넣어서 문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패션은, 그러니까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그렇죠. 이럴 때 fashion changes over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의 패션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Korean fashion is popular around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행, fashion이라는 의미, fashion 네, 단어 그리고 철자까지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어때요? 여기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분, 누군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죠. 카메라에 담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 네, 우리가 잘 알려진, 영어로는 well known이라고 합니다. known 하면 know의 과거 분사 형태죠. 알려진 거예요. 근데 잘 많이 다양한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So well know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게요. well known. 한번 더. well known. 네, 잘하셨습니다. well known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네, 그녀는 잘 알려진 예술가예요. 그때 she is a well-known arti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도시는 문화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the city is well-known for its cultur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So well-known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중간에 이렇게 hyphen 그어져 있죠? 한 단어로서 잘 알려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감정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감 있게 나타낸 글. 주로 좀 짧죠. 물론 긴 시도 있지만 네, 시입니다. 시는 영어로 poem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poem. 한 번 더. poem.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녀는 자연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그때 she wrote a poem about nature. 하면 되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짧은 시를 읽었어요. We read a short poem in clas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화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겠죠. 네, 문화 중에 한 종류 시. 영어로는 poem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요소가 잘 어울려서 조화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각기 다른 색깔의 건물이지만 조화롭게 지금 어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조화로운 상태는 우리가 harmonious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harmonious. 한번 더 harmonious.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 색들은 조화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요. The colors are harmonious.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buildings are harmonious with each other.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건물은 조화롭게 어울려요. So each other이라는 거는 서로서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여러 건물이 있는데 서로서로 조화롭게 어울린다. harmonious 얘기할 때 each other 이런 표현 같이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전시회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탄하면서 사진을 막 찍고 있네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존경하거나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 네, 감탄하다, 존경하다. 영어로는 admire이라고 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게요. admire. 한번 더. admire. 네, 잘하셨어요. admire.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볼게요. 나는 그녀의 자신감을 존경해요. I admire her confidence. 네, confidence 하면 자신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탄해요. 지금 감탄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Many people admire artworks at exhibition. 네, exhibitions 하면 전시회라는 뜻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admire 하는 장면, 그리고 admire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한 5개 단어 짧게 복습하고 퀴즈 풀고 올까요? 퀵 리뷰입니다. 오늘 공부한 문화와 관련된 5개 단어, 그리고 사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퀴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서 있는 노란 드레스를 입은 분, 아주 잘 알려진 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죠? 잘 알려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well-known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전시회에서 작품에 감탄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정답은 admire입니다. 마지막 퀴즈예요. 건물의 색깔이 다 다르지만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어요. 조화로운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harmonious였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와 관련된 5개의 단어, fashion, well-known, poem, harmonious, admire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 만들어 볼 차례예요. 여러분이 인상 깊게 느낀 문화나 예술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admired. 네, 이 동사 보였죠? 감탄하다. 어떤 여러분이 느낀, 인상 깊게 느낀 문화나 예술 표현할 때 admire 쓸수 있죠. 그래서 한번 써놨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인상 깊게 느낀 문화나 예술을 써주면 되겠죠. I admire the poem I recently read in a book. 식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와 관련된 5개 단어 다음 시간에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키!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구시라고 내미하고 이구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수 치키지! 하자!
2: 응?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15강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국민국가 건설운동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이 산업화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넘어가면 현대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근접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 전반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을 볼 때는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는데, 확실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제국주의는 바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특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열강들, 보통은 유럽과 아메리카,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 열강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일본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유럽과 이제 미국의 식민지 개척, 제국주의 활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 산업혁명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할때 언제나 산업혁명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장된 게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경제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하면 또 반대급부로 어떤 경제 체제가 있냐면 사회주의가 있죠. 그 사회주의가 등장한 배경도 이 자본주의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나타난 큰 변화를 우리는 산업혁명, 교과서에 따라서는 산업 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발전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떠올리면 영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먼저 번영을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 여기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딱 시험 문제 내기 좋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와 사회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정치적인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 대륙을 보면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도 많고, 이제 안에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하면서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정치가 발달하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게 가장 컸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자유주의 확대라든지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위는 많았지만, 그게 유럽 대륙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귀여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공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철과 석탄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게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인클로저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클로저 운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중세 때는요, 여러분들,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니고, 여기는 이 영지에 사는 많은 백성들, 농로들이 그냥 가서 농사 짓거나 나무 캐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주들이 내 영지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 너 농사 짓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농로들, 농민들이 공유지에서 농사 지으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울타리를 치게 되면서 나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아무거라도 일을 해야 지금 밥 벌어먹고 살수 있으니까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과거부터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도 있었고요, 뭐 인도도 있었고요, 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지가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개했는지 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공업 기술이 들어왔던 그 품목이 뭐였냐면, 바로 면직물입니다. 면직물은, 면에서, 면직, 그, 면화에서 추출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옷감을 만드는 건데, 원래 이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산, 인도의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면직물의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면직물을 파는 사람들이 인도 면직물과 비교했을 때좀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업을 발전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좀 제끼고 영국의 면직물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를 발명시키게 됩니다. 방적기는요, 실을 뽑아내는 기계고요. 방직기는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 기억나시나요? 방적기는 일종의 가락바퀴 역할을 한 거고, 방직기는 뼈바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을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있는데 스티븐슨이라고 한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제작하면서 각지의 철도가 부설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선을 운항하는 데 성공하면서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유선 전신, 선이 있는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고 상품 시장 확대 및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원래 산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동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확산되면서 많은 산업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국가들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배경과 전개 모두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요로워졌겠죠. 그래서 생활 방식 변화 보면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걸어가거나 말 타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를 증기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좀 빠르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팀들도 이런 시기에 성장한 도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기계를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를 이제 운영하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이제 들어가서 노동, 몸을 가지고 노동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는 그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귀족과 평민 이런 계급 구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공장과 뭐 생산 수단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의 계급, 약간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본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이 좀 으뜸인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경제체제에서 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산업혁명하면 자본주의 연결지어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 이제 뒷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자본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노동자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받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좀 자본가들 일부 좀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혜택이 돌아갔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산업혁명의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고요.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염병도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 문제 측면에서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다 해주는 것도 자본가 입장에선 돈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좀 고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런 위험한 노동 환경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낮은 임금, 장시간의 노동, 아동도 이제 노동 이제 현장에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아동 노동 문제도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양의 석탄이 사용되고 공장의 폐수를 그냥 강에다가 버리게 되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 문제를 한번 좀볼 건데요. 노동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런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 있냐면 아이들이 막 6살, 7살, 8살인데 막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가서 막 석탄 막 이런 거 치우고 하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요.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막 광산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라는 자각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화 포인트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보면, 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시기 아동 노동의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몇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6살 때부터요. 뭐, 바쁠 때몇 시간 일했습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지금 관점에서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대단한 건데, 일을 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조금 지치거나 일이 늦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혁대, 약간 벨트 같은 거예요. 혁대로 때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혹한 노동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보면은요, 이제 런던, 영국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에게 누가 오냐면, 디프테리아, 결핵,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옵니다. 이 전염병이 온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강에 여러 가지 폐수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냥 빨래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중세라든지 산업혁명 시기로 가면은 뭐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못 버틸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위생 관념 자체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잘 몰랐거든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이제 규명이 되지만 또 이러한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어디로 가냐면 기계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냐면 기계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로봇을 가지고 좀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 막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그 기사 제목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착취를 당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게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국의 공장법이 제정되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노동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등장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모순적이에요. 자본가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을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뭐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건데 이 공장과 기계는 자본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혜택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 소유로 돌리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 하려면 단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거를 막 격렬하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동

맞아. 자본가도 어느 정도 노동자의 노동 문제 신경 쓰면서 해결해주고, 노동자들도 자본가에게 좀 협조하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본가는 더 많은 돈을 이제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협동을 하는 자본가가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등장했던 게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대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본가가 모든 경제적인 독식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우리 힘을 모아서 계급투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면은 혁명을 의미해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이 공장과 기계를 우리가 소유하자. 그러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겠죠. 어떤 투자를 하냐면, 내 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올수 있는 식민지,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은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 식민지 가서 원료 가지고 오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요구에 발맞춰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경제력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군사력에 재투자하면서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걸 앞세워서 약소국을 침략하고 해외 식민지를 넓히는 팽창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등장 배경은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국내 잉여 자본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싶어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료를 일반 시장에서 사오면 비싸다 보니까 식민지에 가서 좀 값싸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제국주의에서 이제 등장 배경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등장 배경,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딱잘 짚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내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는 되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을 먼저 보자면, 일단 진화론의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 등의 논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이 뭐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많은 동물들은 진화한다라고 하는 학설이거든요. 굉장히 당시에 파급력이 강했어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거죠. 그 많은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도태되는 동물과 이제 발전하는 동물이 존재하듯, 사회도 마찬가지로 도태되는 사회와 발전된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이제 발전된 사회가 약소국을 정복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내용까지 가미하게 되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주장, 인종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아무래도 신앙로 개척 이후에 삼각무역이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에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흑인을 되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발전된 사회는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두 가지의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어떤 게 나오냐면,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백인의 짐을 떠맡아라. 여기서 말하는 백인의 짐이 뭐냐면,
정복한 이들의 피로를 채우게 하라. 정복한 이 피로를 채우게 하라.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전된 우리가 돌봐야 된다. 새로 정복한 민족들, 반은 악마 같고 반은 아이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백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너네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좀 지배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19세기 탐험가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내륙이 이제 탐험되게 됩니다.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소비 시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거기 가서 원료를 좀 값싼 가격에 가지고 오고 물건을 좀 비싸게 팔아볼까라는 욕구가 들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베를린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합의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원칙이 합의된 이후부터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깃발을 들고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종단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남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세로로 이제 가로지르려고 했던 것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횡단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알제리, 모로코에서 동쪽의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다음 벨기에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못 살게 굴어요. 아무튼 이게 아까 말했던 베를린 회의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벨기에도 있고요. 독일 등도 참여하면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깃발을 꽂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후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쇼다 사건은 지금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부딪혀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부딪힌 사건을 우리가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아프리카 분할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을 의미하고요.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을 좀 넘보다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 이후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충돌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벨기에령 콩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아도 침략을 했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를 몰아내면서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요. 넘어서 말레이반도와 미얀마 등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의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가면 프랑스의 그런 흔적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대를 장악했고요. 여기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했습니다. 동인도가 인도의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미국은요, 하와이를 이때 병합하게 되고요.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과 감 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제 필리핀, 미국이 점령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인도, 미얀마 이쪽 지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열강이 식민지에서 고무나 사탕수수, 커피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고무를 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거를 원료를 이제 수급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서양 열강이 자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하는 농업 방식이다. 열강은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원주민을 착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인생 2막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요,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세계 여행가로 변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5년간에 무려 65개 나라를 여행하셨고요. 여행하며 찍은 동영상 500여 개를 개인 영상 채널에 올려서 구독자 35만 명, 네,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신 분입니다. 시니어들의 롤모델이 되신 여행 크리에이터 최숙일 씨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여행 크리에이터 최숙일입니다. 네.

0: 2021년부터 해외여행을 시작하셨다. 은퇴한 후에, 그죠?
1: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은퇴를 하고, 아,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라서요.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0: 해외에 못 가죠?
1: 예.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예. 현재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 또 중동까지 해서 한 65개국 정도로 제가 여행하고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5년 동안 65개국이면 1년에 예. 12개 나라가 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죠?
1: 예.
0: 한 번 떠나면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니고 오시는 겁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비행기 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0: 그러니까 한 번 떠난 김에 예.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이렇게 여러 나라씩.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0: 6, 7개월?
1: 예.
0: 근데 한 번 나가면 보통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1: 한 달 나가면, 한 번 나가면 이제 한 23일에서 한 한 달 정도.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23일에서 한 달 사이에 몇 개 나라를 다니십니까?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죠.
1: 예, 나라마다 이제 뭐 큰 나라는,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나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3개국 정도.

0: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 35만 명 구독자 보니까 중장년층 구독자가 그렇게 많대요.
0: 네.
1: 왜 그렇게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지금 저 구독자분들이 85%가 중장년층들이셔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도 잘하고 또그 컨텐츠 내용도 알차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영어도 아주 어눌하고 또 여행하다 보면 제가 바가지도 참 많이 씁니다. 바가지도 많이 쓰고 또뭐 기차라든가 비행기 놓쳐가지고요. 쩔쩔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면 또 가슴 아파하고 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나도 여행을 하면은 저렇게 여행을 할
1: 그렇죠, 그렇죠.
0: 터인데
1: 공감대가 있는 거죠.
0: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공감해 주시는 것
1: 하긴 그 요새 젊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0: 같습니다.
1: 유명한 그 친구들도 꽤 있고 그들의 세계는 또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장년층한테 실수담이 인기를 끄는 거로군요. 자, 제가 은퇴 후에 세계 여행가로 변신했고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가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를 드렸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세계 여행을 꿈꾼 건 언제부터입니까?
0: 아, 사실 제가 여행 동기가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면은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아, 저는 그 회피 동기에서
1: 회피?
0: 회피 동기, 어떤 현실을 회피하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그 우리 동네에 한 120가구가 살았는데, 그 가구 중에 극빈자 두 가정에게만 구호양곡이라고 그 배급 같은 걸 나눠줬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어요. 집사님이 사는 거요. 예, 그리고 동생이 저 밑에 하나 있는데, 동생은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1: 초등학생부터
0: 짬밥을 이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동생이 그 군부대에서 짬밥이 나오면, 동태머리 같은 거 잘라서 이제 짬밥에 넣거든요. 그 닭다리 같은 거. 그걸 이제 씻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최종 학력이 국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그 춘천에 있는 학교를 나가요. 예, 근데 장학금을 또 이제 받게 돼가지고
1: 아이고.
0: 예, 학비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그 기숙사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다니지 못하다가 못하고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기숙사비 못 내니까 나가라고 해서.
1: 그렇겠죠.
0: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친구가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얹혀가지고
1: 얹혀 살면서
0: 예,
1: 고등학교를
0: 학교를
1: 다니셨는데.
0: 예, 다니는데 그 친구도 성격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고 그래서 배가 또 너무 고프고 하니까 그 기숙사에 밥을 이제 훔쳐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한 4,500명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숙사생이 아니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숙사생을 가장하고 가서 이제 밥을 떠서 이제 훔쳐 먹는데
1: 걸렸어요?
0: 사감 선생님이 딱 그런 학생들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딱 걸린 겁니다.
1: 그래서요.
0: 그뭐 학생과라고 하죠. 거기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맞고 제가 퇴학을 당합니다.
1: 아이고, 기숙사 밥 먹었다고 퇴학을 당해요?
0: 예, 지금은 그때는 뭐 학생 인권 이런 게
1: 아유,
0: 없었으니까요.
1: 심하다, 심해.
0: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또 우리 형제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 그래서 해외로 다 가려고 제주도를 내려갑니다. 제주도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일본이 GTA에 속해가지고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1: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0: 밀항하려고. 왜 그러냐면
1: 그 고등학생 나이에? 아이고.
0: 근데 거기 가면은 구두만 닦아도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수 있다라고
1: 일본
0: 하더라고요.
1: 가면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게 제 생애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제주도까지 가고, 예. 제주도에서 이제 일본을 밀항하려고 봤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1: 안
0: 또,
1: 되죠.
0: 예.
1: 고등학생이 뭐가 돼요?
0: 또 돈이 없는 나를 누가야 일본에다 데려다
1: 그렇죠.
0: 주겠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다음부터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나라. 예.
1: 해외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그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요. 그래서.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현직에 들어와서도

0: 좀 시간이 있으면.
1: 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나오셨지만
0: 예.
1: 종절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를 다 하시고
0: 예.
1: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셔서
0: 예.
1: 평생 이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교육행정가로 일하셨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서 내가 정년퇴직하면 해외여행가 될래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되셨냐고.
0: 아, 그거는 늘 꿈꿨어요. 나가 이제 해외여행을 퇴직하면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다니니까
1: 시간이 안
0: 예,
1: 되죠.
0: 안 되고
1: 휴가
0: 하니까
1: 내봤자 뭐 얼마 안 되니까.
0: 예,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1: 그렇죠.
0: 뭐
1: 돈도 무슨 문제고.
0: 부모님 부양의무도 있고 해서
1: 예.
0: 퇴직하면 무조건 세계 일주 가겠다는
1: 세계 일주.
0: 예.
1: 꼭
0: 그렇습니다.
1: 그건 일찍부터 마음을 먹었다 이거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뭐 준비를 좀 하셨어요? 그 공직에 계시는 사이에?
0: 해외를 이제 여행하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또두 번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1: 돈이 있어요.
0: 많이. 세 번째는 이제 영어를 또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만보 정도 걷기를
1: 하루 만보 걷기?
0: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 가서 제가 걷는 걸 보니까 15,000보에서 2만 보를 걷더라고요.
1: 그렇게 되죠.
0: 예, 그래서 그런 체력 훈련을 했고
1: 예.
0: 다음에 돈인데 돈은 이제 그 연금 저축이라고 있어요.
1: 예.
0: 그런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꼬박꼬박 하게 되면 그건 또 현직에 있을 때의 세제 혜택을 주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그 적금을 깰 수도 없어요. 왜냐면 깨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걸
1: 맞아요.
0: 변상해야 돼요. 이
1: 맞아요.
0: 세제 혜택을 본 걸.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1: 그럼 이제
0: 그다음에.
1: 퇴직하고 나면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는 거죠.
0: 예, 그래서 그걸 제가 10년으로 딱 받는 걸로 했습니다. 왜? 제가 60부터 70까지 여행하겠다고 하고,
1: 알겠어요.
0: 예, 그렇게 이제 자금을 마련했고, 또
1: 연금
0: 하나는.
1: 저축.
0: 예, 달러 예금을 좀 했어요. 많진 않지만, 뭐, 돈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50불이라도, 20불이라도. 그런데, 제가 그, 달러 예금할 때에 얼마 수익이었냐면,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미만이었어요.
1: 지금 뭐 1,400, 1,500원
0: 1,100원까지 갔잖아요.
1: 이러니까.
0: 예, 그래서 환차익도 있고, 또 달러 예금이 국내 예금에 비해서 좀 이율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연금 저축 달러 예금으로 돈을 좀 마련했고, 예.
0: 예.
1: 그리고.
0: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것 가지고 제가 여행을 시작한 거죠.
1: 그다음 세 번째가 영어잖아요.
0: 아, 영어는 사실 영어는 그 제가 이렇게 학력이 없다 보니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대학교에 영어과가 있어요.
1: 거길 들어가셨구나
0: 예,
1: 또.
0: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4년 동안 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2020년에 퇴직하고 2022년, 20년 바로 떠나고 싶었는데 팬데믹이라 못 가고 2021년 6월 달에 튀르키예가 첫 번째 여행지라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왜 튀르키예였습니까?
0: 아, 그때 팬덤이 여기여서요. 모든 나라들이 빗장을 다 걸어준 거였어요.
1: 예.
0: 그런데 튀르키예가 여행을 가지고 국민 경제를 이렇게 좀 바치고 있는데,
1: 관광
0: 예,
1: 국가죠.
0: 관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위험을 감수하고 튀르키예가 문을 열었어요.
1: 그래서 거기를 첫 번째.
0: 예.
1: 별
0: 그래서,
1: 이유가 아니군요.
0: 예.
1: 내가 거기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서가
0: 아, 그거
1: 아니구나.
0: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여행객이 없다 보니까,
1: 그렇겠죠.
0: 예. 그 직항으로 튀르키예까지 가는 게 얼마냐면 왕복이 68만 원밖에 안 했어요.
1: 비행기 싸기 싸고.
0: 예, 지금 한 200만 원 하는데 68만 원이었고 호텔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 원만 좀
1: 그랬겠죠.
0: 정말 근사한데 잘 수가 있었어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그 튀르키예 가면 꼭 가시는 데가 있어요. 카파도키아라고 해서 그
1: 예.
0: 저기
1: 그
0: 풍선,
1: 기구,
0: 예,
1: 열기구
0: 열기구
1: 타는 거.
0: 타는데 예. 그 열기구 타는 것도 그때 한 7, 8만 원 했는데 지금 한 48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그 튀르키예 분들도 정말 그 여행객들이 잘안 오는
1: 아, 귀한
0: 시기였기 때문에
1: 대접 받으셨겠네.
0: 예, 귀한 대접 받기도 하고
1: 예.
0: 또 아주 저가에 여행할 수 있어서
1: 그렇죠.
0: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여행하기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 뭐, 평상시 그렇게 꿈꾸던 이제 세계 일주의 첫 국가였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느낌은 어땠어요? 뭐 값싸게 다녀왔다 이런 걸 떠나서, 아, 내가 이제 세계
0: 예.
1: 일주의 첫 시작을 끊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
0: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남들이 못 가는 것을 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좀 남들한테 좀 알려주기도 쉽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 해봤더니, 아, 자유여행, 아, 할만하더라. 예,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여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1: 혼자서 자유여행인 거죠?
0: 그렇죠, 예.
1: 누가 스케줄 짜주는 걸 뭐 그런 거 없고.
0: 아닙니다. 제가 다 이제 그러니까. 항공 스케줄 잡고 뭐 그다음에 교통 스케줄 잡고 숙박 스케줄 잡고 자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1: 튀르키예에 가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0: 그때 한 37일 정도 있었습니다.
1: 이거 오래 계셨네.
0: 예.
1: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단체 투어링 하게 되면 튀르키예 해봤자 뭐 한 2주 정도면 끝나는데.
0: 그렇죠. 예.
1: 어디를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0: 튀르키예를 전체를 다 돌았어요. 동부만 빼놓고는.
1: 그러니까 유명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고.
0: 아, 저는 가면은 이제 유명 관광지도 가기는 하지만, 유명 관광지는 사실은 몇 개 돌아보면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교수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성당을 처음에 보면 있잖아요. 와, 그러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또 성당 보면.
1: 비슷비슷하죠.
0: 아, 예, 성당이구나. 세 번째 보면, 아, 또 성당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보다는 좀 이렇게 현지 사람들이 그 꾸밈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가다 보니까 여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1: 네. 예,
0: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제가 다니는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는 이제 오지, 아주 시골이라든가 뭐 어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골고루 다니다 보니까 여행이 다른 패키지보다는 좀 이렇게 길게 가고 있습니다.
1: 그럼 그런 데 가서는 민박 같은 것도 하세요?
0: 민박도 하고 주로 호텔 같은 거는 어디나 가면 다 똑같아요. 한국 호텔이나 뭐 일본 호텔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요.
1: 예예예. 예, 예.
0: 에어비.
1: 그런데로.
0: 그럼 이제 예 가면 이제 그 댁에서 밥도 먹고 또 그들의 문화도 경험할 수
1: 그렇죠.
0: 있고. 예.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뭐 논에 나가서 예. 일하는 것도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1: 예.
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현지인들하고 다 많이 그 함께 어울리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시는구나.
0: 예. 그렇습니다.
1: 자, 올리신 동영상 가운데 예.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나라가 보니까
0: 예.
1: 509만 회가 넘는 타지키스탄이에요.
0: 예.
1: 이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0: 저도 사실은 그게 왜 510만이 나왔는지
1: 모르죠?
0: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알고리즘 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것은 중앙아시아로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
1: 예.
0: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1: 예, 예.
0: 카자흐스탄을 갔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갑니다. 2000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1: 그거는 공직에 계실 때인데.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갔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개혁 개방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강도, 3인조 강도를 만나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털려요. 예.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타지키스탄에서 온 옥산나라고 하는 그 자매를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타지키스탄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1: 예, 예.
0: 그 생각이 난 거예요.
1: 옥산나 생각이.
0: 옥산나가. 그래서 비행기표를 제가 무작정 끊었습니다. 그 타지키스탄의 수도가 이제 두산베인데, 두산베도 날아갔어요. 근데 타지키스탄이 제가 알고 있던 정부는 어떤 거였냐면, 1991년 그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정부군하고 그 이슬람 반군하고 극심하게 대립을 해요.
1: 내전을 했어요.
0: 예. 그래서 막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거기는 보면 국민 소득이 1,300불밖에 되지 않아요.
1: 예, 예.
0: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난한 나라에 예, 속해 예. 있고요. 그 치안도 좋지 않다고 해서 갈까 말까 굉장히 만수였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타지키스탄이 아닌 거예요.
1: 평화로워요?
0: 평화롭고 너무 거리도 깨끗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야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0: 그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빵 같은 거 난이라는 거 있어요.
1: 예.
0: 그걸 이제 그 화덕에다 이렇게 구워서 팔기도 하고 또 타지키스탄 하면은 그 세계의 지붕,
1: 예.
0: 그 파미르 고원 있잖아요. 그 파미르 고원에서 직접 우유를 짜가지고 또 동네를 골고루 다니면서 이제 우유 파는 사람도 모여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 그 정보가 좀 너무 편향됐구나.
0: 예, 편향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안 가니까요. 그 나라가 이제 그 운둔의 나라라서 여행지로서 거의 안 가는 나라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1: 예.
0: 그 옥산나라 사실 못 찾았고요.
1: 못 찾겠지. 사전에 연락하고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예.
1: 어떻게 만나요?
0: 예, 또 헤어진 지가 벌써 한 26년 됐고 젊었을 때 봤기 때문에
1: 네.
0: 아마 만난다 하더라도
1: 못 알아보겠지.
0: 이미 벌써 예. 예, 못 알아봤을 것 같은데. 그 여행지로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아마 그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같이 어떤 향수 같은 거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0: 타지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이 오지 나라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 예. 여행 국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 아, 제가 그 선정하는 기준은 지금 어떤 나라를 갔는데 이 나라가 좋고 나쁨은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예. 아무리 좋고 예. 뭐 선진국을 가고 뭐 역사적인 유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호의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한 기억도 안 좋을 뿐더러 네. 네.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지금 그 오버투어리즘이라 해가지고
0: 너무 관광객이 네. 많아서
1: 너무 많이 오니까 제발 좀 오지 말아달라는
0: 거 싫어하죠.
1: 네, 일본도 그렇고요. 또 그 인종차별도 사실 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나라를 굳이 뭐 비용을 들여서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교수님 말씀했었던 그런 나라들은 손님은 우리 집에 오는 천사라고 해가지고요. 예. 정말 발림겨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0: 사람들이 순박하고 친절하고
1: 예. 또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나눠 먹을 줄 알고 뭐 여행이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하다 보니까 주로 좀 우리가 말하면 좀 낯설지만 또 국민 그 소득은 낮지만
0: 예.
1: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주로 그런 나라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0: 그런 나라들에 가서 또 그런 나라들에 있는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만난다 그러다 보면
1: 예.
0: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1: 예.
0: 위험하기도 하지 않나요?
1: 예, 위험한 사례도 사실 뭐 많이 있었죠.
0: 어떤 봉변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1: 한 번은 그 조지아란 나라, 코카서스에 있는 나라인데,
0: 예, 예. 예.
1: 그 나라에서 이제 택시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셋이서 이제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죠.
0: 아니, 택시인데 세 명이 앉아 있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겠다고.
0: 아, 택시 기사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형화하던 택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차라리 세우면은 또 흥정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0: 그랬어요.
1: 예. 그래서 갔는데 뭐 차 주유를 해야 되겠으니까 주유비를 좀 내라.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또 제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밥을 먹었지 않았으니 그 밥값을 달라. 뭐 담배가 필요하다 담배를 달라. 뭐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요금보다도 한 다섯 배는 더 계속 올라가고
0: 예,
1: 있어요. 할증이.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이제 밝게 웃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다.
0: 아.
1: 한국 우리에게 바로 전송이 된다.
0: 예, 예.
1: 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 그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좀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위기를 좀 모면해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아니, 큰 봉변 나가실 뻔했네. 카메라가 좀 그나마 좀 낫게 해줬군요.
1: 예.
0: 네.
1: 아까 그 2000년도에 제가 러시아를 갔다고 했었잖아요.
0: 예, 예.
1: 그 러시아에 갔을 때인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그 러시아도 지하철 러시아어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붐빕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지하철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지하 100m에 있어요.
0: 어이고.
1: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면 요만하게밖에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오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3인조 강도가 저를 지하철에 집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었어요. 제가 넘어졌죠. 그래서 저거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 사람들 안 도와주더라고요.
0: 그냥 본체만 재고.
1: 예. 왜?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0: 알겠어요.
1: 예. 그래서 지갑 뺏겼죠. 카메라 뺏겼죠. 뭐 이렇게 다 뺏긴 거예요.
0: 아이고.

0: 여권도 뺏기셨어요?
1: 아, 여권은 이제 안 가지고 다니니까 예, 집에 큰 가방에다 놔두고 있었으니까 안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가 남았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돈 한 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호스텔이었었는데 도미토리라고 한 방에 여러 침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있더니 누가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 돈 다 털렸다며 이 게스트하우스 정 내가 퍼졌대요.
0: 소문이 났다.
1: 예, 너희들도 조심하라. 한국인 털렸다. 그러니 너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아, 저녁거리도.
0: 예. 예,
1: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0: 이제
1: 갔더니 네덜란드에서 온 부부가 거기 같이 싱글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빵하고 시리얼을 저한테 내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일정 잘 하라 그러면서 200불을 내주는 거예요.
0: 그냥 줘요?
1: 예. 네.
0: 오.
1: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건 지금 같으면 뭐 온라인도 있고 예, 전화도 있고 한데, 예. 그땐 그게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냐. 내가 돌려줄 것 같으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 편안하게 이것 가지고 여행하라고.
0: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1: 제가 그래서요. 그때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에 저 좀 빵을 제가 먹었어요.
0: 네,
1: 정말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에서 여러 만난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한두 건 뭐 좀 그 에피소드 전해 주실 게 있으세요?
1: 예, 참 기억에 남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미얀마를 여행할 때였어요. 미얀마에 가면은 그 양곤에 쉐다건 파고다라 해서 아주 미얀마를 대표하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아이가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여자아이인데 꽃을 파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0: 몇 살쯤 된 아이?
1: 아마 10살 남짓된 거 같은 아이였었는데 뭐 영양 상태가 나빠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 있고요. 뭐 씻질 않아가지고 뭐 얼굴은 캐쳐쳐하고 막 이런 상태였어서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내가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와서 밥을 좀 먹자 했더니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자꾸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저하고 와서 이제 밥도 먹고 또 그 옷도 좀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동안 그 아이의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상에 올렸는데, 미얀마에서 그걸 이제 더빙을, 미얀마로 더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SNS 같은 것에 올렸는데, 미얀마 국민을 올렸대요. 전 국민을. 미얀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예,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미국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는
0: 후원이 그렇게 막
1: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그 길거리에서 천막 같은 데서 살았는데
0: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1: 부모님이 있기는 한데 아마 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예, 그래서 지금은 숙소도 좀 깨끗한 데로 옮겨갔고 지금 예쁜 교복 입고 학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아주 천사가 되셨네. 네.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1: 예,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긴 한데, 제가 또 끝까지 좀 돕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0: 아, 있겠죠.
1: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시골에서, 뭐, 라오스 같은 데 보면, 그, 어린아이인데, 그 농기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뭐 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경운기 같은데 발목을 잘린 거예요.
0: 아이고.
1: 예. 그런 아이도 있어서 그래서 발목 하라고. 그 발목 뭐죠? 이렇게 발목을 할 수 있는
0: 의족.
1: 예, 의족. 예, 예. 그 비용을 좀 지원해 준 아이 또 어린아이인데 또 여자아이인데 물에 데였어요. 전신 화상을 입은
0: 아이고.
1: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이 배고픔이 더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 나와서 병원비를 벌으려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국수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병원 보내라고 그 병원비를 또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0: 아니, 그러니까 그 관광지가 아니라 서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하고 함께 경험한다 뿐 아니라
1: 예.
0: 불쌍한 아이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시는군요.
1: 뭐 제가 그 자선 채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 사업가도 사실 아니고 그런 형편.

0: 생각도 되지 못하지만 가다 보면 정말 이건 눈에 밟혀서 내가 기장 가면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행비 좀 아껴가지고 지원하기도
1: 하긴 또 그런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 거기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그건 그렇고 동영상을 개인 채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럼 처음부터 튀르키예 갈 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겁니까? 뭡니까?
0: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퇴직 15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가서 무슨 그 크리에이터가 돼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팬데믹이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 제가 영상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휴대폰이죠? 보내줬더니 아버지 너무 좋다. 이거 혼자 보지 말고 우리 채널을 해서 올려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튀르키예 가서 영상을 막 찍으신 거예요?
0: 그냥 저기 저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1: 전화기로.
0: 예, 전화기로.
1: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부러 왜 찍으신 거예요? 그냥.
0: 아, 좀 아깝잖아요.
1: 여행 기록 삼아서.
0: 기록도 아니고 보내주려고.
1: 아,
0: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딸한테도 보내주고.
1: 알겠어요, 알겠어요.
0: 예, 이렇게 보내줬죠.
1: 그랬더니 따님이 이거를 한번 채널에 올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0: 예. 그래서 아무것도 장비를 안 가지고 나갔는데. 그 셀카봉이라고 있어요.
1: 예, 예.
0: 그걸 제가 샀어요. 거기다 카메라를 얹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뭐 카메라가 이게 저 짐벌 같은 기능이 없어가지고 뭐 화면이 흔들리고, 예, 또 내용이 두서없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 여행에 목말랐던 시기예요.
1: 그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구나.
0: 예. 아. 그래서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중세 도시이면서 굉장히 그 지중해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촬영해서 올렸더니 그 조회수가 20만이 나왔어요.
1: 처음부터 그렇게.
0: 네.
1: 이야.
0: 깜짝 놀랐어요.
1: 팬데믹 덕을 보신 거네.
0: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를 떠날 때쯤 보니까 구독자가 만 명이 됐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
1: 첫 국가부터
0: 알겠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행 계획을 하면서부터는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이제 계획을 다 하고 가셨을 거고, 그죠?
0: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에 이제 짐벌이 달린 걸 가지고 이렇게 나갔었죠.
1: 흔들리지도 않게 하고.
0: 예,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1: 그 영상 편집을 직접 다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0: 제가 이제 어느 나라를 갈 건가 스케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 뭐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1차 편집이라서 그 컷 편집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편집은 이제 딸아이가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1: 편집이 오래 걸리죠, 그게?
0: 그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편을 꼭꼭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 편집이라고 한다면 가서 요것만 딱 촬영하면 되는데 저 같은 그게 아니고.
1: 막무가내로 찍으니까.
0: 예, 여행기를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예. 보통 한 컨텐츠가 한 러닝타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거든요.
1: 네.
0: 그것을 이제 40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한 편집 시간이 한 4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꼬박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1: 아이고.
0: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편집이 어려운 걸 알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안 했을 거야.
1: 자, 지난 3월 달에는 미국 이란 그 전쟁 때문에 두바이에서 아주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0: 예.
1: 그 얘기 좀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0: 아, 이번에 이제 여행지가 중동이었어요. 그래서 첫 국가가 이제 카타르였거든요. 카타르까지는 정말 전쟁의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란 전쟁, 이란하고 미국과의 전쟁이었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는 데를 갔어요.
1: 네.
0: 그리고 거기서 첫날은 또 아무런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두 번째 되던 날 탐 주메이라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있어요.
1: 그 저 인공섬.
0: 인공섬.
1: 예, 예, 예.
0: 아름답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용 노을이 좋다고 해서요. 57층짜리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용 노을을 이렇게 딱 촬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괭과 함께 제가 올라가 있던 그 전망대 빌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300명의 관람객이 뭐 비명을 지르고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이거 빌딩이 뭐가 지금 지진이 났나?
1: 그랬어요?
0: 또 피격이 됐나? 했는데 바로 앞에 5성급 호텔이 있었어요. 아. 그 건물이 이제 미사일에서 피격이 됐더라고요.
1: 저런, 저런.
0: 예.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 하는데, 아, 또 여행 크리에이터의 직업 정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제 영상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요.
1: 그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다.
0: 예, 모습하고 예, 예. 화염에 쌓이고 연기에 치솟는 것을.
1: 그렇죠.
0: 예, 잡은 거예요.
1: 생생한 피격의 현장을.
0: 예, 예. 그래서 그걸 제 채널에 올렸더니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뭐 특파원이 그쪽에 예. 안 나가 있었을
1: 그렇죠,
0: 터이니까.
1: 그렇죠. 귀한 화면이죠.
0: 그게. 예. 그래서 연락이 뭐 막 오더라고요. 예. 그 영상을 좀 저기 쓰시겠다고. 그래서 그 영상이 뭐 뉴스 시간에 인용되면서 몇백만 명이 조회를
1: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때 뭐 비행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랬을 텐데.
0: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공격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항들이 또 이제 피격이 됩니다.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공항들이 다 이제 셧다운을 예.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래 해도 공항이 없으니까 못 나가서 예. 이웃나라 오만이 있는데 오만은 안전했어요. 그 오만에 계신 또 구독자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 육로로 넘어올 수 있으니 어떤 버스가 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오라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갔더니 모두 다 그렇게 가려고 버스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1: 그랬겠죠.
0: 일주일치가. 근데 다행히 그 어떤 중국분이 저한테 알려주라고요. 저기 가면 버스표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그 버스표를 가지고 이제 8시간 반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국경을 넘었어요.
1: 예.
0: 근데 그때 이런 정보가 없었던 분들은 막 국경을 넘는데 165만 원에서 195만 원에도 버스표를, 저, 차편을 못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만에 와가지고 그분이 또 저를 잠도 재워주시고 또 그 대기에 있다가 또 한국으로 와서 이제 오려고 티켓을 또 다 구입해놨는데 비행기 출발 한 몇 시간 전에 또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어떻게 가지 어떻게 걱정을 해서 대사관에다 제가 좀 얘기를 해놨어요.
1: 예, 예.
0: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쪽 5만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좀 한국으로 좀 달을 좀 데려다달라고 했더니 예. 5만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또 5만이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 오는 게.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 우방 국가가 이제 그 자국민을 대피시키려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거기다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1: 어느 나라요?
0: 싱가포르.
1: 싱가포르.
0: 예.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도 미리 얘기해 줄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서로가 이제 비밀을 지키기
1: 위해서. 네,
0: 네. 새벽에 무조건 5시 반까지 와라. 비행기표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신속 대응팀 같은 네. 분들이더라고요. 그 싱가포르에.
1: 네.
0: 그분들한테 저를 인계해 시켜주시더라고요.
1: 싱가포르 국민들 귀환하는 비행기 편에 같이 네. 오신 거다?
0: 예. 네.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제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1: 네.
0: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 고생하셨네요. 바로 이제 그 두바이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각종 동영상 올리면은 댓글들도 무지하게 달리잖아요.
0: 예.
1: 인상 깊은 댓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아, 그때 가장 뭐 인상 깊은 댓글은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1: 예, 예.
0: 댓글이 한 6천 개가 달렸어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댓글들, 그건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젊은 층이 있으셨는데요.
1: 예.
0: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반복하며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또 중장년층에서 써주신 건데요.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자 용기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 쓰러집니다.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고. 또 암 환우, 암에 걸리신 분인데요. 나는 말기암 환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채널이 유일한 낙이자 예. 희망입니다.
1: 예.
0: 나도 완치될 수 있을까요? 완치되면 함께 여행해 주실 거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1: 그분하고 꼭 같이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완치를 기원하겠습니다.
1: 65개 나라 지금까지 다녀오셨는데 네. 뭐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0: 네.
1: 내가 갔던 나라 중에 이 나라가 제일 좋았다 한 세 나라를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0: 그 나라들은 뭐 키르기스탄, 미얀마, 예, 뭐 이런 나라들이 저한테는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를
1: 모습 그대로
0: 예, 모습 그대로 있고 아직도 그 이웃 간에 이렇게 따뜻한
1: 예,
0: 정이
1: 예.
0: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뭐 농촌에 가면 아버지가 이제 나가서 밭을 갈고 또 아이들은 그 미역을 감는다

0: 다닐 수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 크리에이터 중에 그 비용을 충당해서 여행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1: 몇 없죠?
0: 30명 내외 정도밖에 되지
1: 그렇죠,
0: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만나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1: 네.
0: 하는데 구독자 만 명을 못 늘리고 그만두더라고요.
1: 그런 사람
0: 예,
1: 많죠.
0: 그래서 저는 전업으로 젊은 분들이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또 시니어분들도 많이 도전하셔요. 그런데 또 금방 포기하시는데 왜
1: 그렇죠.
0: 그러냐면 어떤 너무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또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록을 남긴다. 나의 자선전을 이걸로 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 이런 사고가 좀 있으셔야지만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1: 그럼
0: 드리겠습니다.
1: 최수길 크리에이터만의 어떤 그 창의력이랄까? 최수길 크리에이터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그건 뭡니까?
0: 저는요. 사람이거든요.
1: 사람.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0: 여행을 주로 다른 분들 가면 뭐 젊은 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여행 조회수를 올리려고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이제 발굴해서 영상에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요.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여행기를 그냥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만남.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지는 사실 그 동남아 가면 처음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태국 뭐또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로서 다 비슷비슷해요.
1: 비슷비슷하죠.
0: 근데 사람들은
1: 사람이 다르죠.
0: 달라요, 어느 나라. 매번 봐도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걸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 사람을
1: 알겠습니다.
0: 만나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1: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채널이네요, 한마디로. 자, 다음 여행 계획 다 이미 짜놓으신 거 아니에요?
0: 다 짜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는데 못 가본 대륙이 하나 있습니다. 남 아메리카주인데요.
1: 남미.
0: 남미 쪽을 못 가봐서 거긴 거리도 멀고 또한번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1: 그렇죠.
0: 한 2개월 정도 지금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언제까지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건가요?
0: 제 여행기를 보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이렇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때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 계속 구독자가 있는 한 계속 다니겠다. 계속해서 많은 나라 다니시고요. 좋은 영상 많이들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행 크리에이터가 돼봐야지 이 마음보다 그냥 나의 기록을 내가 남긴다 대신에 나만의 정신으로 남긴다 이 말씀이 귀에 남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아직 챕터 1 끝나지 않았고요. 오늘까지 정리하면 챕터 1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출 포인트도 워크북 실전 문제 풀이인데 1번부터 30번까지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습니다. 역시나 먼저 문제 풀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풀이와 마찬가지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빠르게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적극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1번부터 3번은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문법 문제는 형태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선택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선택지를 잘 봤더니 부사들이 보이는데 4번만 형용사입니다. 왠지 정답이 4번일 것 같죠? 그 여자아이는 보입니다. In her dress. 그녀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사랑스러워 보인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감각동사 다음에 무엇을 쓴다? 형용사 보어를 쓴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고요. 혹시나 선생님 저는요, 러블리가 형용사인지 몰랐어요. 그 사실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보어 4번을 고르며 바로 2번으로 갑니다. 학생들은 요청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많은 질문들이니까 많은 질문을 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라고 할 때, 아, 이거 ask 목적어,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이 올 때는 전치사를 써야 하는데, ask는 대표적으로 어떤 전치사, of를 쓴다.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4형식 수여동사 생각하면서 3형식으로 바꿨을 때그 전치사를 고르는 거였어요. 3번입니다. Can you make the baby cry? 아, 아기가 뭐 하도록 해줄 수 있니? 시키다. 이런 의미의 사역동사이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 원형. 자신있게 몇 번? 1번 고르면 된대. 아기가 지금 울음을 그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서 5번입니다. 영어로 바르게 옮길 건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감을 잡는 겁니다. The cookie라고 하는 주어는 똑같은데, 향이 났다라고 하는 동사의 차이가 있어요. 시제 잘 봐야죠. 향이 났다. 과거형이니까 과거 시제인 3, 4, 5번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smell이라는 동사는 감각 동사잖아요. 그 뒤에는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된다. 어렵지 않게 정답 몇 번?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부사 아니고요. 부사도 잘못됐는데 심지어 like까지 틀렸다. 정답은 3번이다. 5번. 엄마는 우유 한 잔을 주셨습니다. My mom gave까지는 똑같네요. 그다음, 그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처럼 우리가 4형식 동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는 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 그 순서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라고 하는 힘이 나오고요. 그 다음 따뜻한 우유 한 잔을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연결되는 몇 번? 5번을 골라주는 거예요. My mom gave him a cup of warm milk. 이렇게 정답을 5번으로 골라준다. 혹시나 이거 5번 말고 2번으로 골랐다면 여러분들 함정에 빠진 겁니다. 2가 있으면 안 돼요. 2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A cup of warm milk가 먼저 나오고 to him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고 나머지 선택지를 확인해 봐도 다 어법상 적절하지 않다. 6번에서 8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돼요. 아, 그러면 문법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겠구나. 우린 계속해서 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형식 동사부터 5형식 동사까지 각각의 포인트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6번을 몇 번을 골랐을까요? 1번부터 보면, Don't make me angry at you. 내가 너에게 화가 나게 만들지 마. 화가 나도록 하지 마.

라고 할 때, make 목적어 형용사 맞죠? 형용사 상태를 만들다, 상태로 만들다. 맞습니다. 이렇게 집어 나가다 보면 바로 2번의 정답이 있어요. 왜 그럴까? That, 그건 sounds, 무엇하게 들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리네 라고 할 때, 여기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sound라고 하는 감각동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올 수는 없다. 와 같은, 무엇처럼과 같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치사 like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을 자신있게 2번으로 고르고 나머지 다 확인해봐도 이상한 점 없습니다. 7번 볼게요. 자, 7번도 역시나 동사를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또 2번 볼게요. 마이크는 도왔습니다. 주어 동사 잡았어요. me, 나를 도와주었는데 내가 뭐 하는 걸 도왔냐면 moving heavy boxes.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의미는 정말 자연스럽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적어 다음에 나와 있는 목적격 보어가 웬걸? moving이라고 쓰였어요. 안 되죠? 자,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moving 대신에 move 써야 돼요. to move도 돼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면서 우리 정답 몇 번? 2번을 골라주면 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쭉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8번입니다. 자, 8번도 역시나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동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형식이 무엇이지를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됐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동사 다음에 왠지 전치사가 함께 쓰여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동사들이에요라고 하면서, explain, discuss, resemble 이런 동사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가급적 바로 외우면 좋지만 바로 외워지지 않는다면 문제에서 만날 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면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제니는 닮았습니다. 그녀의 엄마를 닮았습니다라고 할때 왠지 with와 같은 전치사를 써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잘못되었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9번에서 11번입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아,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옳지 않은 걸 빠르게 찾아내서 지워가다 보면 옳은 게 나오겠구나. 피자가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좋은 맛이 났대요. 맛있었다는 거죠. 이때, well이라고 하는 부사가 아니라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 보호를 써야 돼서 탈락. 그 배우는요, 여배우는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는 영어로는 confid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felt라고 하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틀렸다. 이 비누는 꽃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like라고 하는 전치사 추가해야 되니까 탈락. 사람들은 곧 피곤함을 느낍니다. After hiking. 뭐한 뒤에 등반을 한 뒤에요. get, 되다란 의미 뒤에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잘 쓰였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5번은 어디가 잘못되었냐면, look 다음에 happily가 아니라 happy라고 하는 형용사가 쓰여야 되는데, 잘못 쓰였어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또 접근을 계속해보면, 10번 볼까요? 이제 틀린 부분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Tell to me. 자,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는다. 틀린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이렇게 지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Can you teach me to how to swim? 내게 수영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좋은데, 여기는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오는 거고, to는 없어져야 합니다. How to 동사 원형. 어떻게 동사하는지, 혹은 동사하는 법이라고 쓰인다고 했어요. 탈락. 그 다음, 그는 허락했습니다. 내가 교실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는 투부정사 잘 쓰였죠? 정답은 3번. 자, 4번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라서 탈락. 자, 5번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ing 형태를 써야 합니다. watch라고 하는 지각동사이니까 그런데 왜 투부정사 썼죠? 탈락입니다. 11번 계속 가볼게요. 그 경찰은 시켰습니다. 그녀가 뭐 하도록? Tell him everything.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이거 정답 맞지 않나요? 자신 있게 1번. 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주어로 동사 원형 잘 쓰였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맛이 났습니다. like 들어가야 되고. 되었습니다라고 할때그 뒤에 보어는 투가 없어요. 그냥 명사 덩어리 써야 합니다. 그들은 들어갔습니다라고 할때 어디로 들어가다, 입장하다, 전치사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 c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to가 아니라 for라고 하는 전치사 써야 되니까 탈락. 정답은 1번이다. 12에서 1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돼요. 아, 첫 번째 문장 보면 they reached. reach라고 하는 거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이죠. 그 뒤에는 왠지 to와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바로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요. The top입니다. 그 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커피는 어떤 맛이 나냐 하면 형용사 들어가야 되죠. bitter. 쓴맛이 나고요. 그다음 그는요 하지 못했습니다. 할수 없었습니다. Because of the scary dog. 그 무서운 개 때문에 뭐한 걸까요? stay라고 하는 동사 뒤에도 똑같이 형용사가 나와서 어떤 상태로 있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형용사인 calm을 골라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와 같이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면 된다. 정답 몇 번? 5번으로 자신 있게 고르고 이제 우리 13번으로 갑니다. 엄마가요,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요, 혼자 여행하는 것을요. 에서 목적격 보호자리는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니까 1, 2, 3번. 선생님께서는 내가 시험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시켰습니다. 여기는 to 부정사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3번. 그녀는 봤습니다. 한 남자가 돈을 훔치는 것을, 훔치고 있는 것을 원형을 쓰거나 ing 형태를 써야 되는데 선택지에서 고를 만한 건 원형이니까 정답은 1번이다. 호흡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다 문제를 풀었다면 이 포인트를 빠르게 짚어가면서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14에서 15번은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 1번부터 5번 중에 적어도 4개. 그래서 딱 4개죠? 4개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봐도 좋아요. Maze had let God helped.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처럼 보이는 게 있네요. 그 선생님께서는요, 남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시킬 수도 있고요,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다 통하는데 문제는 뭐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수 없는 게딱 하나 보입니다. 바로 4번 got이죠. got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to 부정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5번 데이비드는요, one of the pictures in the gallery to his friend. 미술관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그의 그림이겠죠? 사진일 수도 있고, 그의 친구에게 뭐한 걸까요? 지금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딱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감이 있는 친구예요. 아, 이거 전치사가 짝이 될수 없는 걸 고르라는 거구나. showed, sold, gave, sent는 전부 to라고 하는 전치사와 짝이 됩니다. 하지만 but, by라고 하는 이 동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to 대신에 for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다면 정답 몇 번? 1번으로 딱 골라주는 거예요. 16에서 20번입니다. 빠르게 문제를 풀고 있죠.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합니다. 그럼 항상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한다. 의식적인 눈으로 딱 문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요, 외국 학생들이 will attend, 참석을 할 겁니다. to the Korean class, 그 한국어 수업에 참석을 할 거다.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겠죠. 이때. 의미는 잘 통하지만, attend도 enter라든지, resemble이라든지, discuss라든지, 그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한다? attend 뒤에 있는 to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tend to를 attend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어요? 저 그래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그 표로 돌아가서 나 이거 문제로 나왔는데 틀렸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딱 처음 봤을 때다 외우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번 틀려보거나 문제로 접했

했을 때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면 좋다. 17번 갑니다. Jane은 made a beautiful dress.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녀의 딸에게 생일 선물로요. 의미는 역시나 통하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형식 동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보면 그냥 바로 직접 목적어가 나왔네? 전치사가 문제가 있는 걸까? 정확합니다. to가 아니에요. 전치사 to 말고 for를 쓰는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다른 대상을 위해서 하는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노력을 들이거나 돈을 들이는 그런 느낌의 동사들을 생각하면 for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to가 아니라 for로 바꿔서 to her 대신에 for her라고 쓰면 정답이다. 18번. 그 남자아이는요, 느꼈습니다. The raindrops. 빗방울이요. To fall on his head.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혹은 떨어지는 것을 타줬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지각동사죠. 원형을 쓰거나 ing, 현재 분사 형태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to fall 대신에 어떻게 쓴다? fall이라고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falling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쯤 됐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조금 감을 잡으면서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고 괜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번이에요. The hotel looks a great place 하고 문장이 길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혹시 첫 강의 기억하실까요? 첫 시간에 문장의 요소를 분석을 하면서 이거 분석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된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렇게 문장 요소를 분석하는 게 힘을 발휘한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걸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호텔은요, 보입니다. 훌륭한 좋은 장소처럼 보이는데요. 뭐 하기에 좋은 장소냐면 to 부정사할 때 다시 할 거예요. 머물기 좋은 훌륭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During the holidays 쉬는 날 동안에요. 휴일 동안에. 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었죠? 무엇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사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 말은 looks 뒤에 어떤 말이 필요하다? like라고 하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looks a great place를 looks like a great place라고 하면 되고 그냥 looks를 looks like로 바꿔야 돼요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20번 everyone in this room 이렇게 괄호치고 묶어볼게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They threw the thought the boy honesty.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어와 동사죠. 그 남자아이가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의미는 잘 통하지만 목적어가 여기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데 둘이 짝꿍이에요. 자,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목적어와 짝꿍이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인데 명사나 형용사가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목적어는 명사이죠. 그러면 명사와 짝꿍이 되려면 적어도 명사이거나 똑같이 혹은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도 그 남자아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어야 된다. Honestly를 honest로 자신있게 바꾸면서 우리 어느새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1에서 23번은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래요. 근데 이 문제 풀때 아마도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처럼 이렇게 또 생각한 친구도 있어요. 아, 어법상 옳은지는 자신이 없는데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가 틀렸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올바르게 쓰인 문장은 긴가민가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럴 때는 접근 방식이 동일합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고치듯이 어법상 옳은 문장을 찾는 것도 그냥 우리가 배운 그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석 자연스럽네, 형태 맞네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The bell. 종이 뭐 하는 것을?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게잘 봤더니 from his cell phone. 아, 휴대전화로부터 울리는 거니까 아무도 벨소리가 들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들었어요.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혹은 ing 하는 것을 둘다 가능합니다.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의미 잘 통하고 형태도 맞습니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 왠지 틀린 것 같은데라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22번. 내 삼촌은요, had his car repaired. 끊고 by the mechanic. mechanic 하면 기계공, 수리공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벌써 의해라고 해석을 했죠. 수동인 것 같지 않나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묶어볼게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사역동사 have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맞는 거 아니야? 의미관계가 어떻죠? repair, 수리하다. 수리를 하는 걸까요? 수리가 되는 걸까요? 차의 입장에서는 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repair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될까? 과거분사인 repaired라고 써야 되는구나 라고 자신 있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속할게요. 23번. 엄마가요,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Me do laundry. Do laundry라고 하는 표현은 빨래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느낌의 ask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뭘 넣어줘야 돼요? to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do 대신에 to do로 바꿔 써주면 된다. 자, 어느새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24번부터 26번은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문제 어떻게 푼다? 주어 동사부터 잡는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말들을 차분히 넣어주면 되는데 그 필요한 말의 의미와 순서는 동사의 의미에 있다. 나의 삼촌은 주어 있네. 주어 쉬운데 역시나 그래서 주어져 있어요. 역사를 가르치신다. 동사 잡아야겠죠. 그리고 동사를 잡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수와 시제예요. 수라고 하는 건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지 복수 동사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시제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혹은 미래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르치신다이니까 현재이고요. 주어가 my uncle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는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 형태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teaches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신다인데 핵심이 되는 말을 꼽아보자면 학생들에게 역사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사형식 동사를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students 역사를 history라고 하면 될것 같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죠. to입니다. to가 to부정사인 건가 전치사인 건가 전치사입니다. 그렇다는 건 삼형식 문장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my uncle teaches history 역사를 가르치십니다. 누구에게요? to students 학생들에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말 고등학교에서 in high school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tudents history라고 쓴다면 to가 없이 문장 자체로는 맞지만 지금 괄호 안에 말을 하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썼다면 감점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5번. 우리는 믿었습니다. 자, 믿었다이니까 believed를 먼저 쓸 거예요. We believed it을 줬다라는 건, 아, 감옥적으로 쓰라는 것 같구나. 그녀를 다시 데려오는 것. 이게 진목적어입니다. 일단, believed it 다음에는 pos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줄 거고요. 진짜 목적어에 해당하는 to 부정사를 그 뒤에 쓰면 to bring her back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감옥적어 너무 어려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어는 무언가 좀 길어진다. 말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말을 뒤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감옥적어, 진목적어라든지 무거운 요소가 뒤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은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녀를 다시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자, 26번. 그 경찰은 아이들에게 안전 규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경찰부터 써야겠네요. The policeman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사 explained. 자, 그리고 above에 없지? 없어야죠. 바로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the safety rules 써주고 to the children.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문장을 우리가

0: 이전에 강의에서 한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라고 하는 거 어떻게 써야 돼요? To us라고 써야 된다라는 걸 이런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거죠. 이거 여기서도 아이들에게를 to 다음에 명사 형태로 쓰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그게 떠올랐다면 강의를 잘 듣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27번에서 28번은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활용이 조금 더 어려운데 결국 핵심 문법 포인트를 생각하면 된다. 교수는 영어로 professor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professor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형 써야 돼요. find의 과거형인 found. 이 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그러면 this book 없다. 좀 괄호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쓸수 있을 거라고 이 출제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The professor found this book. 도움이 된다. 이거 형용사로 써야겠죠. Helpful. 그리고 누구에게? For 학생들에게이니까 students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예쁘게 마무리하면 돼요. Find 목적어 형용사 형태입니다. 28번. 더운 날씨가 그 초록 사과를 빨갛게 변하게 했습니다. 더운 날씨, hot weather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변하게 했습니다. turn이라고 하는 동사 활용할 건데 과거형으로 써서 turned. 자, 무엇하게 변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2형식 동사로도 배웠지만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다. 5형식으로 쓰여서 turn 그리고 그 초록 사과라고 해서 the red apple이라고 단수로 써도 되고요. 또 맥락에 따라서 복수로 쓸 수도 있다. The red 아니죠. green이죠. The green apple 혹은 the green apples 그다음에 red라고 하는 보어를 마지막에 써주면 됩니다. hot weather, turn,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쓰는데 the green apple, apples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 보어까지 잘 쓰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29에서 30번까지 문제 풀면 마무리가 돼요.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3형식으로 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어지게 쓰는 거고 단어를 이렇게 활용해라. 8개의 단어로 써라. 이 8개의 단어는 문장을 쓰고 나서 점검을 다시 할때 보면 돼요. 내 친구가 동사 잡아야죠. 보여주었습니다. My friend. 그 다음에 showed까지는 잡았어요. 나에게. 그러면 me를 한번 써볼까요? me. 웃긴 그림 하나. A funny picture. 그럼 얼마예요? My friend, 지금 단어 수를 생각해보면 My friend showed, 지금 벌써 3개입니다. 그 다음에 Me a funny picture. 이거 어떡하죠? 7개예요. 8개로 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엇을 넣으면 된다? 전치사를 넣으면 됩니다. Show라고 하는 동사는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그래서 My friend showed a funny picture to me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점검할 때, 8개의 단어네? 그럼 어떻게 다시 써야 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이렇게 단어 활용하고, 필요시 어법에 맞게 바꾸고, 필요시라는데 사실상 바꾸라는 겁니다. 7개의 단어로 써라. 그는 원했습니다. He wanted. 내가, me. 그다음, 그의 집에 방문하기를 그냥 visit 쓰면 안 돼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to visit. 그리고 그의 집이니까 his house라 쓰고 지금 형태 잘 맞죠?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단어 수도 7개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벌써 챕터 1에 쭉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많고 문제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어렵거나 헷갈리는 개념 그리고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챕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오늘도 만점한 국어 4학년 1학기 깊이 있게 읽어요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읽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읽을까? 이거 고민했었죠. 지난 시간에 공기템이 무엇이었나요? 갈등이었습니다. 부딪히는 것, 대립하는 것. 하지만 이 갈등은 나중엔 전부 다 사라진다, 해소된다 라고 했어요. 갈등이 있어야 이야기가 재밌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야기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공기템!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흐름입니다. 자, 흐름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말이죠. 인물들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그뿐인가요?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장소가 바뀌게 되죠. 장소가 이리저리 바뀌면서 또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아, 그리고 시간이 가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갈등은 어떤가요? 갈등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렇게 이야기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흐르다가 만약에 뚝 끊겼다. 재미가 없어. 이야기는 항상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다시 감아놓냐? 아이, 참.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한편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를 두편 읽었죠. 오늘은 한 편만 읽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많아요. 네. 자, 부지런히 한번 가보자고요. 제목은 목 짧은 기린 GP입니다. 보통 기린은 목이 길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우리 공기템이 흐름이에요. 그쵸? 이야기의 흐름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갈등이 사라지면서 쭉 재미있게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고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멋진 기린이 있는데요. 그 기린의 이름이 바로 미아라고 합니다. 그 미아가 지금 막 새끼를 낳아요. 초원의 모든 동물이 미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미아! 힘내! 하자! 막 이러면서 조금만 더 힘을 줘! 동물들의 응원에 힘입어 미아는 드디어 하늘이 노래지도록 힘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이 뭘까요? 정신이 아득해진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하늘이 한 서너 번은 노래져야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미아의 배에서 새끼 기린이 쏙 나와 풀밭 위에 툭 떨어졌어요. 만세! 미아가 새끼를 낳았어. 초원의 동물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두두두두. 아니, 이게 웬일이야? 기뻤는데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초원의 동물들이 깜짝 놀랐어요. 태어난 새끼 기린이 글쎄 목이 짧은 기린이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기린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게 기린이잖아. 그죠? 이게 기린인데, 얘는 목이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고, 요만큼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뭐가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니까. 이건 초원의 신, 아니, 악마가 내린 저주야! 이거 뭐예요? 처음엔 기뻤는데 지금은 다 깜짝 놀라고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린이 목이 짧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호들갑이 뭐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목이 짧은 기린! 이거죠. 굉장히 가볍게 막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호들갑이죠. 자,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다는 것은요, 무섭, 뭐, 무서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주야. 이거는 뭐 두려울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초원에서 목 짧은 기린은 왜 이런 두려움의 대상일까? 또는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높은 데 있는 풀을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해? 이렇게 목이 짧은데. 야, 저기 멀리서 저기 오는데 이렇게 목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볼 거야? 라고 걱정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만든 작가분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예요. 그런데 이 분은요, 아주 아주 아주 어릴 때, 거의 돌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통의 어떤 동물 또는 보통의 사람과는 조금 다른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초원에서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아가 새끼를 낳았다지요.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원의 동물들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막 기쁘다 했었는데 왜 깜짝 놀랐을까요? 태어난 새끼 기린의 목이 짧았기 때문이죠. 자, 목이 짧다. 기린은 목이 길어야 되는데 얘는 짧아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작가 자신하고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뭔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작가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거죠. 자,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러분 교재에서 기역이 뭐지? 니은이 뭐지? 하고 꼭 찾아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싹 갖다 놨어요. 자, 공기템이 하늘이 노래지도록 또 호들갑을 떨며 요걸 잘 가져다 놨지만은 여러분은 항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재를 보고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하고 찾는 훈련을 하세요. 하늘이 노래진다 이거 뭐예요?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찔하게 되는 게 바로 하늘이 노래진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이 노래진다를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만큼 정신이 아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조심성이 없이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하는 건 뭐예요? 호들갑을 떤다. 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초원에서 목 짧은 기린이 살아남기 힘든 까닭, 아까 본문에 나왔죠? 야, 이렇게 목이 짧은데, 어떻게 높은 데 있는 풀을 먹을 거야? 저기 멀리 찾아오는 적을 어떻게 알아볼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교재에 있는, 본문에 있는 그글 그대로 그냥 따라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서술형이지만, 여기 서술형이지만 하나도 겁먹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베껴만 주셔도 정답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미아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미아가 누구예요? 목 짧은 기린의 엄마가 되겠죠. 어린 새끼를 핥아줬어요. 이렇게. 왜? 왜? 동물들은 이쁘면 핥아주잖아요. 여러분, 그 반려견 그렇다고 핥아주시면 안 돼요. 네. 사랑스러운 아가, 너의 이름은 지피다. 야, 우리 주인공이죠? 초원에서 가장 훌륭한 기린이 될 거야. 엄마는 믿어. 미아는 어디든 지피를 데리고 갔어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아름다다. 아름은 한 아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분량을 우린 아름이라고 합니다. 아름 이만큼 많이 따줬다. 아름 따서 지피에게 주었어요. 지피야, 이 잎사귀가 맛있단다. 많이 먹어. 엄마 고마워요. 지피는 엄마의 사랑 덕에 무럭무럭 자랐죠. 하지만 미아가 없으면 지피는 따돌림을 받았대요. 자,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서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갈등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직접적인 갈등은 이 따돌림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갈등이 시작되긴 했어요. 왜? 목이 짧아.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이미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가 드디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너는 목이 짧아서 싫어. 저리 가.

태어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즉, 너는 쓸모없지 않아. 분명히 너는 네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뜻이 되겠죠? 하고 사랑을 주었어요.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죠. 기린 친구들은 지피를 어떻게 대했나요? 남들과 똑같이 대했을까요? 아니면 따돌렸을까요?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작가 자신은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했죠. 자신이 커가면서 어떤 겪었던 일을 이 문학 작품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녹여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다고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작가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에, 아이, 자꾸 선생님이래요. 나는, 게이머인데. 자, 공기템 게이머가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등이 생겨나면서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자, 이 작가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러니까 밋밋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재미없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문 밖을 나갔어요. 길을 건넜어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밥을 먹었어요. 다시 집에 왔어요. 이거면 재미가 없다고 했죠? 반드시 갈등을 그 안에 넣고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그걸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걸 통해서 작가는요. 하고 싶은 말. 나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 말을,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어요. 자, 갈등과 갈등이 없어지면서,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재밌게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 작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생각하면서 그 다음 볼게요. 글 2에 나타난 미아의 성격을 바르게 파악한 친구, 미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피와 갈등하는 관계일까요? 아니죠. 지피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우리 미아는 가은이가 제대로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들의 역할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미아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을까요? 지피를 힘들게 하는 역할? 아니면 지피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역할? 네, 미아는 지피를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역할이지만, 다른 기린들은 따돌린다고 했죠? 너 저리 가! 막 이렇게 지피를 힘들게 하는 역할입니다. 즉, 이건 뭐예요? 갈등 관계라는 겁니다.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은 도와주는 관계. 자,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고요.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역할이 있다.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 주변에서 지피랑 미아와 비슷한 관계의 사람을 떠올리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주래요. 자, 보세요. 내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서술형은 어렵고도 재밌어요. 하지만 잘 나오는 서술형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서술형이기 때문이죠. 자, 미아와 비슷한 관계예요. 자, 미아와 비슷한 관계. 그럼 뭐예요? 이거는 도움을 주는 관계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봅시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보살펴준 사람. 누가 있을까? 할머니요. 왜? 우리 할머니는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요. 항상, 아이고, 우리 착하고 내 예쁜 내 새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요. 자, 이렇게 써주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 올수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때, 초원에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이번엔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피와 다른 그 기린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죠. 갈등의 관계인데, 이번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이 그냥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갈등이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는 조금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이 막 가팔라지고 있어요. 우와, 이 속도감! 몰래 기린을 잡아가는 밀렵꾼인 거예요. 자, 이 밀이 뭐냐면 몰래 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비밀이야. 할때그 밀이에요. 비밀. 예. 그 밀이고 렵은 사냥한

한다는 얘기예요. 즉, 허가받지 않고 몰래몰래 사냥하는 사람을 밀렵꾼이라고 해요. 자, 몰래 기린을 잡아가는 밀렵꾼이 나타났어요. 이 초원에는 기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다 잡아다 도시에 내다 팔면 나는 부자가 되지. 이러는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이에요? 기린을 잡아서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밀렵꾼이에요. 기린은 제일 비싼 가격에 팔리는 동물이래요. 밀렵꾼이 나타난 걸 알고 기린들은 보초를 세웠어요. 긴 목으로 쭉 해서 멀리 내다보면 밀렵꾼이 오는지 살필 수 있어요. 그 덕에 다른 기린들은 마음 놓고 나뭇잎을 뜯어먹을 수 있죠. 그래도 외톨이 이 지피는 혼자 놀았고요. 어느 날이 들어왔어요. 그럼 떠던 떠던 떠던. 자,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흐름. 보초 서는 기린에게 이상한 얼룩말이 다가왔어요. 얼룩말 알죠? 아니, 그것은 얼룩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얼룩말 가죽을 뒤집어서 밀렵꾼이었어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상한 얼룩말, 꼼짝 마라, 기린. 너는 이제 내 거다 하고 먼 곳만 바라보던 그 기린을 잡았습니다. 왜? 기린은 목이 길어서 멀리만 보잖아요. 바로 앞에 오는 걸못 봐요. 그냥 얼룩말이구나 하고 그냥 패스. 예, 그냥 보내준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얼룩말이 밀렵꾼이었어요. 자, 외톨이 지피는 여전히 혼자 물을 마셨어요. 그 뒤로도 계속 기린들은 밀렵꾼에게 잡혀갔어요. 아무리 망을 봐도 밀렵꾼을 못 찾겠어. 당연히 못 찾죠. 멀리만 보니까, 가까이를 못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기린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 그러나 외톨이 지피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자, 여기 성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지피는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야. 어떤 역할일까요? 이 성격을 보면 역할을 알수 있습니다. 아하, 이 지피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기린들을 돕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재미로 이야기를 읽는 거야. 아, 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이 재미로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아하, 이제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다가 높아지다가 심해지다가 갈등이 싹 눈녹듯이 사라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밀렵꾼이 기린을 도시에 내다 팔려고 한 까닭은 뭐라고 했어요? 자, 많아져서 고기 말 없었죠? 고기 양 이런 말 없었죠?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동물이어서라는 것이 이글 속에 있습니다. 그럼 공기탱 게이머 고기의 양이 많아서도 아닐까? 아니면 인기가 많아서 아닐까요?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뿐이지 이야기 그글 속에는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답이 아니야. 알았죠? 자, 3번이 답. 기억의 정체는 누굴까요? 바로 밀렵꾼이죠. 비밀스럽게 사냥하는 사람이다. 네, 꾼. 이렇게 이상한 얼룩말이 기억이었죠? 기린들이 보초를 서도 밀렵꾼에게 잡혀간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예, 목이 길다 보니까 먼 곳만 볼수 있어서. 하지만 우리 지피는 가까운 것도 볼수 있는데. 이 글에 나타난 밀렵꾼의 성격과 역할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쓸까요? 남을 속이는 간사한 성격, 기린을 괴롭히는 역할, 가가 되겠죠? 자, 가라고 기호를 써주기도 합니다. 자, 동물을 보호하지는 않죠? 외톨이 지피는 늘 혼자였어요. 그때 저만치에서 처음 보는 얼룩말이 쑥 지나가요. 친구 안녕. 너 누구니? 나 지피라고 해. 자, 얼룩말 누구 얼룩말일까? 밀렵꾼이겠지. 외톨이 지피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얼룩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내갈길 간다 이거지. 자, 친구야, 내말안 들려? 얼룩말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대답하는 순간 다 탄로나, 그쵸? 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쵸? 야, 나말안 들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피는 화가 났어요. 야, 너도 내가 목이 짧다고 까이보는 거야? 라고 했어요. 따지려고 얼룩말에게 다가간 지피는 깜짝 놀랐어요. 다가가니까 보이겠죠? 그것은 바로 얼룩말 가죽을 뒤집어 쓴 밀렵꾼이었어요. 일반 기린 같으면 다가가도 등만 보였을 거야. 뭐 키가 크니까, 그죠? 근데 이 지피는 키가 작으니까, 목이 짧아서 키가 작으니까 얼굴이 그냥 보여. 자, 그런 거죠. 아니, 너 밀렵꾼? 들켰다! 이 밀렵꾼 얼굴 보고 싶은데. 네. 자, 지피에게 들킨 밀렵꾼은 당황해 숨겨둔 총을 꺼내려 했어요. 자, 하지만 지피가 좀더 빨랐어요. 에잇, 나쁜 밀렵꾼 같으니라고. 지피는 밀렵꾼을 긴 다리로 찍어 눌렀어요. 여러분, 혹시 본적 있나 모르겠어요.

기린이 공격을 할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자가 막 오잖아. 그러면은 긴 다리로 이렇게 진짜 찍어 누릅니다. 이렇게 팍 찍어 눌러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저기 손 같은 거를 팍할때 하는 것처럼 이긴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팍 찍어 눌러요. 그러면 그냥 잘못 맞으면 정말 이 사자 부상을 당하거든요. 자, 찍어 눌렀어요. 그냥 누른 게 아니야. 쭉 누르는 게 아니라 팍 찍어 눌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리쳤어요. 여기 밀렵꾼이에요. 내가 잡았어요. 기린들에게 둘러싸인 밀렵꾼은 손이 바리대로 싹싹 빌었어요. 정말 보고 싶어, 이 밀렵꾼.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보고 싶어. 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밀렵꾼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지피는 말했어요. 초원엔 말이야. 나같이 목 짧은 기린도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기분 좋게 얘기했겠죠. 지피는 어떻게 밀렵꾼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한번 해볼게요. 목이 짧아 가까이 다가온 밀렵꾼을 알아볼 수 있어서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고요. 눈이 밝아서, 아니죠. 밀렵꾼이 목이 짧은 지피를 다른 동물로 착각해서, 예, 조심하지 않아서, 아니죠. 어이, 거기, 야!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막 갔잖아. 그쵸? 아, 밀렵꾼 보고 싶어. 밀렵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 자, 예, 1번의 동그라미. 기린들과 다음 관계에 있는 인물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요렇게, 요렇게. 갈등하는 관계, 인물들 사이에 이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갈등하는 관계냐? 아니면 반대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 관계에 따라서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요. 자, 그러니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생각하면서 갈등하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가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요걸 생각하면서 이야기 읽자라고 했어요. 갈등하는 관계, 기린들과 다음 관계에 있는 인물, 지피,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네. 그치? 밀렵꾼은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네. 자, 처음에 원래 지피하고 기린들은 어떤 관계였어요? 갈등하는 관계였죠? 막 서로 따돌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변했다고? 도와주는 관계로 변했다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의 흐름이다. 라고 했어요. 흐름. 자, 이야기의 흐름은 반드시 관계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변화되면서 도와주는 관계였다가 갈등하는 관계로 또는 갈등하는 관계였다가 도와주는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자꾸 흘러가, 변해.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오,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 이야기야. 이렇게. 자, 이게 흐름을 만드는 것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다. 장소가 바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쵸? 인물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다. 지피가 밀렵꾼을 잡은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뭐다? 긴 다리로 찍어 눌렀다. 그래서 가라고 써주면 되고요. 글 4에서 알수 있는 지피의 성격은 뭡니까? 야, 안녕? 야, 나 봐봐, 나. 뭐야? 너도 나 지금 뭐, 우습게 보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밀렵꾼을 잡았지요. 자, 그래서 씩씩하고 용감한 성격. 미처 몰랐어요. 뭘 미처 몰랐다는 거야, 이거, 밀렵꾼. 아, 미처 몰랐어요. 목 짧은 기린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말이잖아요. 야, 이렇게 목 짧은 기린도 있다고.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잖아. 어떻게 불쌍해. 이제껏 내가 잡아놓은 동물들 당장 풀어줘.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밀렵꾼은 굳게 약속했고요. 며칠 뒤에, 이 초원에는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초원의 동물들 모두 모여 잔치가 벌어졌다. 새로운 영웅이 탄생해서 동물들은 모두 신나서 춤추고 노래했지요. 영웅의 이름은 목 짧은 기린, 지피. 지피가 우리를 구했어. 해냈어. 초원의 왕인 사자가 지피에게 말했어요. 지피에게 근상을 내리겠다. 어흥! 이랬죠. 지피의 목에는 맛있는 과일 목걸이가 걸렸어요. 영웅에게 과일 목걸이. 여기 이 세상에는 좋은 거지. 사자 대왕이 말했어요. 너 비록 목이 짧지만 분명히 초원의 영웅이야. 자랑스러워. 목이 짧다고 따돌리거나 못되게 구는 동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진작 좀 그러시죠, 사장님. 뭐 이렇게. 자, 사자 대왕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가 바로 글쓴이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공기템 게이머가. 갈등을 보여주면서, 이게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작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이야기 속에는 들어가 있다고.
초원에서는 생

생김새가 다른 동물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뭐가? 생김새가 다른 동물들도 함께. 잘 생각해봐요. 상상해보세요. 날씬한 하마, 코 없는 코끼리, 부리 없는 새, 목 짧은 기린, 느린 보 치타, 꼬리 없는 악어, 무늬 없는 얼룩말.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김새가 달라도 나와 좀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와 좀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주제라는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다음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한 거래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기린 친구들이 목 짧은 지피를 생김새가 다르다고 따돌렸죠. 하지만 엄마는 지피를 위로했어요. 밀렵꾼이 나타났어요. 보초를 서던 기린들을 잡아갔죠. 지피는 목이 짧아서 코앞에 온 밀렵꾼을 바로 볼수 있었어요. 지피의 도움으로 동물들이 풀려나고 모든 동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이야기의 흐름.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줄거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이 글에서 인상 깊은 인물을 찾아 쓰고 인물이 인상 깊은 까닭을 쓰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상 깊다. 이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어에서는 인상이 뭐냐면요. 새긴단 얘기예요. 새기다. 이 생각하면 돼요. 자, 새기다. 뭔가 도장을 새겨. 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진짜. 뭘 새겨놔. 절대 없어지지 않죠. 새겨놓은 거. 지우개로 지워도 안 없어지죠. 자, 이게 뭐예요? 기억에 남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억에 남다. 자, 기억에 남는 인물 누구예요? 미아가 기억에 남아요. 왜? 목 짧은 지피를 끝까지 잘 보살펴줬잖아요. 용기를 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자, 인상 깊다. 기억에 남다. 이런 뜻입니다. 목 짧은 기린 지피의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말. 이거 뭐라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주제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냥 알아두세요. 주제란 말이 있구나. 자, 이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와 좀 다른 건 틀린 거야. 아니라고 했죠? 본모습이 달라도 다 소중하고.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에이, 쟤는 뭐, 날씬한 하마. 에이, 쟤는 날씬한 하마니까 하마 노릇을 못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자. 즉,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좀 존중하자.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랑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따돌리고,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존중하자. 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아가 그랬잖아요. 네가 이렇게 목이 짧게 태어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인물들의 관계, 성격, 역할을 생각하며 이것을 정리합니다라고 했어요. 흐름을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흘림을 정리해야 될까요?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거 갈등을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흐름 쫙 정리한 건 정말 좋았는데, 이거 다시 정리하려니까, 다시 되감으려니까 힘드네요. 아이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이, 다시. 조금 더 풀고. 아,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아우. 오! 오! 오! 오!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와우, 예! 공기템.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스의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살육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회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첫 장면은 활기찬 사라예보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 사격팀의 에이스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친구가 가족과 함께 근교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바비큐를 굽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는 길, 무장을 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옆 동네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오늘부터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점령했으니 세르비아 국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죠. 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하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천 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코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코아바디스 아이다에서 즈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억지로 영어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즐기면서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책을 펼쳐서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렇죠. 이제 토끼 굴로 들어갑니다. 토끼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미리 이 책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강조를 위해서 영어 어순, 단어의 어순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Suddenly,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이 토끼 구멍 속으로. 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앨리스가 토끼를 한 마리, The White Rabbit, 그렇죠? 흰 토끼를 발견했는데요. 이 앨리스를 지나갈 때 시계를 꺼내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요. 나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이 울타리 밑에 있는 토끼 굴로, 토끼 구멍으로 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리스가 제가 지난 강의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이라고 하면서 1번 따라 들어간다. 2번 토끼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려본다.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보기를 드렸었죠. 과연 앨리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아, 정답은 1번. 따라 들어간다였네요. Alice는 follow, 따라갔습니다. The rabbit, 그 토끼를 down into the hole, 그 구멍 아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She never once thought,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How she would get out again. 그러니까 앨리스가 따라 들어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어떻게 해서 다시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다시 어떻게 그녀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토끼 구멍은 suddenly 갑자기 dipped down. 뭔가가 이 움직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토끼굴로 단순히 이렇게 앨리스가 들어가는데 토끼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dipped down. 그 토끼굴이 토끼 구멍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dipped down 했답니다. dip이라는 것은 아래로 푹 내려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푹 찍어 먹거나 우리가 이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쿡 찍어 먹거나 혹은 뭔가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di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ipped down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다 푹 꺼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졌고요. And became a deep well. Well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Well이라고 하면 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깊은 우물이 되었습니다. 토끼 구멍이었는데 그걸 따라 내려가 보니까 그게 갑자기 푹 꺼지면서 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Alice began to fall. 앨리스가 아래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Down, down, down she went. 아래로 그녀가 내려갔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좀 특이한 거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She went down이 옳은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down, down, down she went라고 적혀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강조를 위해서 어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e queen went down 이라고 해볼까요? 자, the queen 이라고 하면 여왕입니다. 여왕이 went down, 아래로 내려갔다. 그 아래가 뭐 토끼 구리일 수도 있고 뭔가 아래가 되겠죠. 어쨌든 the queen went down, 여왕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하는 사람이 the queen went down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down이라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래로 여왕이 내려갔다. 즉, 아래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down을 문장 제일 마지막에 둬서 되겠습니까? 아래로를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문장 제일 앞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쭉 옮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down the queen went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어순. 우리가 흔히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어순. 그 말의 순서, 단어의 순서를 어겼잖아요. 단순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down 다음에 the queen went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 이 went와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주어 자리를 샥 바꿔둡니다. 그래서 down went the quee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went the queen.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down까지 읽고 이거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뒤에 보니까 went,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원래는 주어 동사, 여기에 the queen went down인데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는데 동사 주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down이라는 게 지금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게 강조를 위해서 원래는 다른 곳에 있던 건데 그걸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해 두었구나.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주어를 쓰면서 우리 독자들한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에요. 강조를 위해서 무언가 이동시켜 둔 거예요.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있는 the queen을 she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queen은 여왕이잖아요. 여왕은 여성이니까, 여자니까 she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대명사로 바꿔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she went down,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down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down을 그대로 앞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down she wen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위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강조를 위해서 뭔가 앞으로 탁 이동을 하면 down 같은 것을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원래의 어순이 아니고 강조를 위해서 이동한 겁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어 동사 자리를 샥 바꿔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샥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down she went가 되는데요. down went she가 됩니다. down she went가 아니고요. down went sh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게 대명사는 문장 끝에 이렇게 주격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대명사일 때는 원래 있었던 그대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went she라고 안 하고 down she went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사실은 이게 올바른 문장인 것이죠. down she went라고 해야 되고요. down went she라고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down she went를 그대로 적어둔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라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 도치라고 하죠.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외도 있고 또 다른 규칙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noticed something odd라고 되어 있네요. Alic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thing,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od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strange와 유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상한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앨리스가 원래는 토끼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지더니 우물이 되었다고 그랬죠. 저 우물 아래로 쭉쭉 이렇게 앨리스가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데 무엇을 알아챘냐면 The size of the well were filled.

0: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라고 되어 있죠. The size, side라는 것은 옆을 의미하는데요. size라고 되어 있어. 바로 옆면입니다. 이 우물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우물의 옆면. 지금 이게 우물이고요. 제가 막 앨리스가 안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옆면, 어디의 옆면이냐 하면 of the well. 그 우물의 옆면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냐면 were filled with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죠. 뭘로 가득하고 채워져 있었냐 하면 cupboard. 자,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cupboard 들어가면 찬장입니다. 우리가 컵이나 뭐 접시나 여러 가지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용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cup. 그 다음에 board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cupboard라고 하지 않습니다. cupboard라고 합니다. 즉, p 발음이 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upboard 같지만 이게 cupboard라고 p 발음이 생략이 된다. 묵음이다. silent sound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upboards, bookshelves, 그래서 찬장과 이 책장들과 그 다음에 and pictures, 그 다음에 사진 혹은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Suddenly, 갑자기,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자, 여기 보니까, can come down upon 이라고 되어 있죠. 어딘가에 내려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녀는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에 착지했다.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 A heap of. heap 이라는 것은, a heap of는 우리가 유열을 꼽자면 a lot of와 비슷합니다. 즉, 많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heap은 원래는 이 더미를 의미하거든요. 뭔가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두면은 pile, 즉, 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a heap of는 한 더미를 이루고 있는, 즉, 많은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무 막대기와 and dry leaves, 이 마른 나뭇잎의 더미 위에다가 그녀가, 앨리스가 착 내려앉았다는 거겠죠. 우물에서 쫙 떨어졌습니다. 이 우물은 어디 있었다고요? 원래는 토끼 구멍이었습니다. With a thump. thump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thump. thump. 왜 thump가 뭐냐 하면 소리에서 온 거예요. 이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은 thump. 이게 뭐냐 하면은 쿵 하는 소리예요. 우리말로는 쿵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외국인들이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쿵이 아니라 thump 이렇게 들리나 봐요. 우리말로는 쿵이지만 이게 thump이다. 즉쿵 하는 소리와 함께 the fall was over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앨리스가 쭉 떨어지고 있는 게 끝이 났다. 이제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lice was not a bit hurt. 앨리스는 조금도 다행스럽게도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 궁금하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오늘도 단어 정리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Suddenly,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p down. Dip dow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Well. Well. The well was deep and full of clear water. Odd. Odd. She heard an odd noise from the kitchen. Notice. Notice. Alice noticed something odd. Cupboard. Cupboard. She put the plates back in the cupboar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dip이라는 것인데요. dip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의미가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ipped the brush in paint. 그녀는 dip 했습니다. 무엇을 dip 했냐면 the brush, 붓을, 이런 물감이나 페인트 속에다가 dip 했답니다. 그러면 이 붓을, 맞죠? 붓을 페인트나 물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푹 담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p. 살짝 뭔가를 담그는 거예요. 액체 속에다가. 자, 그 다음.

Sun dipped below the mountains 라고 돼 있죠. 그러면 dip이라는 것은 무언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살짝 담그는 거. 담글 때 위로 이렇게 담그진 않잖아요. 액체니까 아래로 이렇게 뭔가를 살짝 담궈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sun, 태양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dip 했답니다. Below the mountains. 이렇게 산이 쫙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어서 해가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dip이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자면 아, 내려갔다. 즉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 ate bread with garlic dip이라고 돼 있죠. 그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빵을 먹었어요. 무엇과 함께 먹었냐면 마늘 dip. garlic 하면 마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마늘 dip.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마늘 무언가, 어떤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짝 담그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빵을 먹긴 먹었는데, 마늘 dip. 자, 그럼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인 살짝 담그다, 내려가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하면, 아, 우리가 소스를 찍어 먹을 때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뭐 어딘가에 살짝 찍어서, 살짝 담궈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dip이라는 것은 디핑 소스, 이렇게 살짝 찍어 먹는 그런 소스, 우리가 흔히 디핑 소스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그는 빵을 먹었다. 마늘 디핑 소스에 빵을 찍어서 그것과 함께 빵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의미를 헷갈리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6단원 분수와 소수 그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려 보면서 단원 평가 2회 문제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단원 평가 2회 문제 선생님과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가야 되겠죠? 우리 교재에 96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분수에 대한 정의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죠. 자, 분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나눈 것 중에 하나, 어떤 부분, 이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일부. 자, 이게 여러분들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똑같이 나누어져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보면요. 똑같이 나누어진 것에는 동그라미,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에는 세모표를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1번.

살펴보면 이 보라색을 이 선을 중심으로 뒤집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이 겹치게 됩니다. 즉, 이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로 여러분들 똑같이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두 번째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요, 똑같이. 선생님,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나누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마지막 미션 줬을 때도, 자, 계속 강조했어요.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몇 개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많이 써줬더라고요. 자, 정답 얼마였어요? 그렇죠. 8분의 5였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문제는 똑같이 이번엔 9로 나눈 거래요. 자, 9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분수의 분모가 무엇이 될까요? 몇 개로 나누었냐니까 9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6만큼 색칠한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색칠해야 되는 분수는 무엇이다? 9분의 6이다. 자, 9개로 나눈 것 중,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자, 몇 개를 색칠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6개를 색칠해 주면 되겠죠. 자, 6개 색칠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니까. 자, 본인 마음에 맞게 6개를 알맞게 잘 색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6분의 4를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6분의 4입니다. 6분의 4. 자,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자면 전체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몇 개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분모를 보면 6개로 나눈 거잖아요. 아, 그럼 6개로 똑같이 나눈 걸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자, 그럼 6개로 똑같이 나눈 거. 자, 일단 여러분들, 1번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었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때때, 틀리겠죠. 자, 분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요, 똑같이. 자, 그런데 우리 1번은 여러분들, 이것과 이것들의 크기 여러분들 딱 봐도 어때요? 똑같지가 않죠. 자, 1번은, 아, no! 분수가 아니에요. 탈락. 자, 그러면은 우리 2번, 3번, 4번, 5번은, 크기는 같네요. 그럼 이건 분수가 될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6분의 4니까 6조각으로 나눈 걸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오케이. 자, 2번은 되겠어요. 자, 3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될것 같아요. 자, 근데 4번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로 나눈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후보에서 탈락. 자, 5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나누었네요. 자, 얘 역시 탈락. 자, 그럼 우리가 골라야 될 것은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자, 6분의 4라고 했잖아요. 자, 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6개로 나눈 것 중에 4개라는 뜻이잖아요. 자, 6개로 나눈 것 중에 4개가 색칠되어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자, 3번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2번은 아쉽게 마지막에서 탈락했는데요. 우리 2번을 여러분들 분수로 고치면 무엇이 될까요? 맞아요. 6개 중에 두개 색칠돼 있으니까 2번은 6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그림을 보고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자, 우리 분수는 어떻게 똑같이 나누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전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몇 개로 일단 나누었는지 봅시다. 자, 똑같이 나눈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호라. 자, 몇 개로 나누었어요? 다섯 개로 똑같이 나누었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무엇이 됐나? 그렇죠. 분모는 5가 된다.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나 색칠하지 않은 부분 모두 분모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아주 쉽죠. 색칠한 부분이 몇 개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색칠한 부분 여러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옳다구나. 자, 몇 개예요? 세 개.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은 여러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5개로 나눈 것 중에 3개가 색칠했고, 색칠하지 않은 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 5분의 2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설명에 알맞은 분

수를 우리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8분의 1, 오호. 자, 여기서 퀴즈.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분자가 이렇게 1인 분수들이 있어요. 뭐, 8분의 1,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자, 이런 분수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정답은 단위 분수였죠. 자, 이렇게 단위 분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8분의 1이라고 하는 단위 분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7개인 수가 얼마일까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큰 전체를 몇 개로 똑같이 나눈 것일까요? 그렇죠. 똑같이 8개로 나눈 것이겠죠. 자, 이렇게 8개로 나눈 것이 여러분들 몇개 있다? 7개 있다. 자, 그럼 7개를 색칠해 보아요. 자, 7개를 색칠하면 전체 8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가 색칠된 거예요? 7개. 자, 그래서 우리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6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이번에는 소수를 써보는 문제예요. 오호, 소수. 그쵸? 자, 0부터 1까지의 수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0부터 1까지를 몇 개로 나누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총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씩. 자,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죠? 자, 우리 이 10분의 1을 소수로 0.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칸당 0.1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에 들어갈 소수는 무엇일까요? 0.1 다음에는 그렇지요. 0.2지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0.7에서 한칸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0.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에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소수 써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똑같이 나누었네요. 자, 똑같이 일단 몇 개로 나누었는지 찾아봅시다. 자, 몇 개로 나누었을까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호라,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10개로 나누었어요. 자, 10개 나눈 것 중에 색칠된 게몇 개? 3개.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 얼마? 3.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0.1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10분의 3이면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가 3으로 바뀌면 여기도 3으로 바꿔줘서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 0.3이다.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정답 10분의 3, 0.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큼 색칠해 볼 거예요. 1.6만큼. 자, 일단 우리 소수의 자연수 부분 있고요. 소수점 있고 그 소수점 아래 숫자 있습니다. 자, 1.6이라고 하는 것은 1만큼에 얼만큼을 더 더한 걸까요? 0.6만큼 더 더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1만큼 쭉 색칠해 봅니다. 자, 1만큼 쭉 색칠해요. 자, 여기서 얼만큼 더 있는 거예요? 0.6만큼 더 있는 거죠. 자, 1부터 2까지 이 하나를 여러분들 10개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10분의 1인 거죠. 자, 10분의 1은 얼마? 소수로 나타내면 0.1이에요. 자, 이거 한 칸이 여러분들 0.1이란 소리니 0.6만큼 색칠하려면 6칸을 더 색칠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6만큼 색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9번 볼게요. 부분을 보고요. 전체가 될수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쓸 거예요. 자, 우리 보니까 부분이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부분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수에서 여러분, 이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전체를 몇 조각 냈느냐, 똑같이 몇 조각 냈느냐잖아요. 자, 그럼 4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몇 조각 낸 거예요? 맞아요. 네 조각 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네 조각으로 내지 않은 건 탈락. 자, 그럼 네 조각으로 나눈 게 어딨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으로 나눴군요. 나, 하나, 둘, 셋, 나, 탈락. 자, 다 볼게요. 다 하나, 둘, 셋, 넷. 오, 맞고요. 라,

하나, 둘, 셋, 넷. 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 아니면 다 아니면 라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볼까요? 자, 모양을 보면 우리 이러한 모양으로 여러분들 돼 있습니다. 자, 이 모양에 맞게 여러분들, 자,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면 정답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이 모양 여러분들, 이 모양에 맞게 4분의 1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곳에 여러분들 4분의 1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자, 이 모양과 같은 전체가 될수 있는 것, 바로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여러분들 무엇이 되냐면,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길이가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볼 거예요. 8cm 2mm와 4cm 6mm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소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소수로 표현을 하면 8cm 2mm예요. 자, 이걸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소수로 표현하면, 자, 8만큼 일단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2mm입니다. 자, 소수점 찍어주고 점 2가 되겠죠. 그래서 8.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cm, 6mm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cm 하고 소수점 찍어주고 6 해서 우리 8.2cm, 4.6cm.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8.2랑 연결, 그 다음에 4.6이랑 연결하면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번 문제 볼 거예요. 자,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요. 동그라미 안에 자, 어느 쪽이 큰 건지 알맞은 것을 써 넣어 볼 건데요. 자, 우리 1번 볼게요. 11분의 9와 11분의 5가 있습니다. 자, 분모가 같군요. 자, 분모가 같을 때는 무엇을 비교해라? 분자를 비교해라. 자, 분자를 비교해서 분자의 숫자가 더큰 것이 더큰 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할 건, 자, 똑같으니까 9와 5만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와 5 중에서 큰 숫자는 무엇? 9죠. 따라서 1번 문제는, 자, 왼쪽이 더 크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8분의 1과 4분의 1이 있습니다. 자, 단위 분수는 다르죠, 여러분들. 단위 분수는 분모의 크기가 작을수록 여러분들 더큰 분수였어요. 왜요? 피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8조각 낸것 중에 한 조각 먹는 거랑 피자를 4조각 중에 한 조각 먹는 거랑 어떤 게더 배부르다고요? 그렇죠. 4조각으로 나누고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배가 부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4분의 1이 더 크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볼 거예요. 자, 하진이가요, 일기를 쓴 날에 내린 비는 모두 몇 센티미터인지 소수로 나타낼 거예요. 자, 소수로 나타냅니다. 자, 비가 내려서 학교에 우산을 쓰고 갔는데요. 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오전에는 20mm가 내렸고요. 오후에는 7mm가 내렸습니다. 자, 이쓴 날에 내린 비 모두 합치면 27mm가 내린 거죠. 자, 근데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고 소수로 표현할 거예요. 자,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면 우리 2cm 7mm죠. 그럼 이거 소수로 쓰면 그렇지. 2. 여러분들 얼마? 7. 그 다음에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해결해 볼 거예요. 색칠한 부분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칸에 색칠을 하는 문제예요. 자, 3.8입니다. 그러면 3.8과 관련된 걸 찾아보아야 되는데 그 아래 한번 볼까요? 3과 0.8만큼인 수입니다. 자, 3에서 0.8만큼 더 갔대요. 그러면 3.8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우리 3과 0.8만큼의 수에다가 색칠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3.8은 여러분들, 우리 0.1로 생각해 볼까요? 0.1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3.8이 될까요? 그렇죠. 0.1이 38개, 38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내용 바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색칠을 해주면 여러분들 13번 문제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숫자들은 무엇인지, 어떤 숫자인지 볼까요? 자, 0.1이 83개인 수는 여러분 8.2,

0.3이 되겠죠. 자, 0.1이 88개인 수는 8.8이 되겠고요. 자, 8과 0.3만큼의 수는 여러분, 8에서 0.3만큼 더간 거니까, 그렇죠. 8.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네요. 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건이 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오고 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분수의 크기를 잘못 비교한 것을 찾아서 기호를 써야 돼요. 아하! 분수 크기를 잘못 비교한 걸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먼저 우리 기억부터 볼까요? 13분의 3과 13분의 5가 있습니다. 분모가 똑같네요. 자, 분모가 똑같으면 무엇끼리 비교해라? 분자끼리 비교해라. 자, 3과 5 중에서 더큰 숫자는 여러분들 5죠. 따라서 우리 기억은 우와, 잘 비교했네요. 그럼 우리 니은 볼까요? 7분의 1과 2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은 단위 분수예요. 분자가 1인 분수이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해요? 분모가 작을수록 더큰 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을수록 더큰 분수니까 7과 2 중에서 더 작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2가 더 작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해야 맞겠죠. 자, 잘못 비교한 거 일단 니은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볼까요? 12분의 1, 20분의 1. 여러분들 단위 분수에서는 그렇죠. 작은 것이 더 크니까 맞고요. 리을. 자, 똑같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죠. 분자가 더큰게더큰 분수다. 자, 그래서 리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 비교한 거 14번 정답, 니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세모 표시를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왜 난이도가 있냐면,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하지만 분수에서 소수로 왔다 갔다 잘할 수 있죠? 자, 우리 10분의 9, 0.8, 0.1이 11개인 수가 있네요. 자, 소수가 두 개나 있으니까 우리 이 분수를 소수로 고쳐주도록 해요. 자, 우리 10분의 1을 무엇으로 고쳐줄 수 있었죠? 10분의 1을 0.1로 우리가 고칠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 이 10분의 9라고 하는 것은 소수로 고치면 얼마겠어요? 맞아요. 0.9가 되겠죠. 자, 그러면 0.9, 0.8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뭐냐면 0.1이 11개인 수입니다. 자, 0.1이 9개면 0.9죠. 자, 11개면 맞습니다. 1.1이 되겠지요. 자, 왜냐면 10개일 때 1이니까 1에서 0.1만큼 더 갔으니까 11개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1.1과 0.8과 0.9를 비교해야 되는데 소수를 비교할 때는요. 자, 첫 번째 자연수를 먼저 비교합니다. 0, 0, 1. 자, 1은 크니까 0보다. 자, 일단 세 번째는 탈락. 자,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건 소수점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9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8이에요. 자, 9와 8 중에 작은 것은 8이 더 작죠? 자, 따라서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작은 수는 가운데 있는 0.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술형 문제예요. 16번. 분모가 9인 분수 중에서요.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분모가 9인 분수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9, 분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9분의 1일 수도 있겠고, 9분의 2일 수도 있겠고, 9분의 3일 수도 있겠고, 등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여야 돼요. 아, 이게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자, 9분의 4보다는 커야 되고, 9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는 무엇끼리 비교해 줘야 돼요? 맞아요. 분자끼리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4와 7 사이에 있는 건 5, 그리고 6이 있겠죠. 자,

그러면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는 모두 몇 개가 될까요? 9분의 5, 9분의 6, 즉두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 자, 9분의 4보다 크고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 자, 꼭 나와야 됩니다. 자, 9분의 5랑 9분의 6이 있다라고 하는 거꼭 풀이 과정에 나와야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몇개 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두개 있다라고 정답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7번 문제 볼 거예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이거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죠. 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제일 첫 번째 뭘 생각해라? 자연수를 먼저 생각해라. 자, 자연수를 생각하면 4, 4, 4. 아, 어쨌든 4점 얼마 그 안에서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건 무엇이에요?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8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 1부터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자연수를 찾아주세요. 와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겠어요? 2, 3, 4, 5, 6, 7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총몇 개? 그렇죠. 여섯 개다라고 해서 17번 문제 정답 여섯 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의 길이는요, 2cm 9mm이고요. 집게의 길이는 31mm입니다. 길이가 더긴 물건의 길이는 몇 cm인지 소수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두 가지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2cm, 9mm래요. 자, 클립은 우리가 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클립은 2cm, 9mm니까 2cm 소수점 찍고 9mm 9 해서 클립은 2.9cm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집게의 길이는 여러분 31mm입니다. 자, 집게. 자, 우리 1mm 10개 있으면 1cm죠. 자, 그래서 31mm면 3cm 1mm입니다. 자, 표현하면 3.1cm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길이가 더긴 물건의 길이. 자, 어떤 것이 더 긴가요? 2.9와 3.1 중에서는 3.1이 더 길죠. 자,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 보는 것이니까 3.1cm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철사 1m를 똑같이 10도막으로 나누었다라고 해요. 자, 1m를 똑같이 10도막으로 나누었어요. 아, 이거 분수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그중 준우가 3도막, 윤호가 5도막 사용했습니다. 자, 남은 철사는 이서가 모두 사용했대요. 자, 철사를 가장 적게 사용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몇 미터 사용했는지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자, 1m를 똑같이 10도막 냈습니다. 자, 10도막 냈으면, 자, 10분의 1인 거죠. 자, 그런데 준우는 3도막이니까 10분의 3. 윤호는 10분의 5만큼 썼어요. 자, 그럼 남은 건 얼마일까요? 10분의 2만큼이겠지요. 자, 근데 1m를 여러분들 이렇게 썼대요. 자, 그럼 이걸 소수로 고치면 0.3m, 0.5m, 0.2m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누가 가장 적게 사용했나요? 그렇죠. 0.2m를 사용한 남은 철사 쓴 이서겠죠. 자,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의 정답 뭐예요? 그렇죠. 2서가 되겠고요. 자, 이걸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미터 사용했어요? 10분의 2미터 사용했으니까 소수로 고치면 0.2다. 그래서 2서가 0.2미터만큼 사용했습니다라고 적어주면 우리 19번 문제도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4장의 수카드 중 2장을 골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해 볼게요. 자, 2, 5, 6, 9가 있습니다. 자, 네모점 세모 형태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쓴다는 이야기겠네요. 자, 두 개를 쓰는데, 자, 5.9보다는 커야 된대요. 자, 5.9보다는 커야 되니까 우리 자연수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5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5보다 큰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6밖에

0: 9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6.3모가 되던지 아니면 9.3모가 되어야 될 텐데, 보면 0.1이 63개인 수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0.1이 63개인 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0.1이 63개인 수는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면 6.3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수 부분이 9인 것은 탈락하겠죠. 자, 탈락입니다. 그러면 6. 얼마 중에 6.3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카드 중에 세모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은, 그렇죠,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네모.3모인 소수 중에서 5.9보다 커야 되니까 6도는 9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0.1이 63개인 건 6.3이니까 이것보다 작으려면, 자, 우리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2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는 6.2다. 자, 이렇게 우리 구할 수 있다라고 20번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 최종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현수는 0.1km, 0.9km, 0.4km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으려고 한대요. 자, 현수가 고른 가장 짧은 거리는 몇 km인지,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수학 6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과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4단원, 첫 번째 중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드디어 8단원의 마지막 강의이자 우리 뉴런과학 전체 70강의 진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단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이 준비한 대단원 핵심 키워드 보면서 8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선생님이 준비한 8단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8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일단 앞부분에는 별 하나하나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시야를 넓혀서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딱 세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과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별의 색깔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중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물과 떨어진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시차였는데요. 그거를 별에 적용을 시키면 연주시차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차와 연주시차,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

알아두셔야겠고요.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인 이 공식을 우리 친구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식이었죠? 거리는 연주 시차 분의 1로 이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단위까지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까지의 거리 알아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져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100파색 이내까지 떨어진 가까운 별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까지 한계점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별의 밝기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광원의 밝기는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이 공간에 분산되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정확하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체계가 바로 등급이었는데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정의,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등급의 밝기 차이까지, 그리고 등급과 거리의 관계까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밝기 차이는 다섯 등급이 차이 날 때마다 100배의 어두움으로 이 내용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등급과 거리 관계를 판단할 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중에 누가 더 큰지 혹은 같은지를 가지고 10파색보다 멀다, 가깝다 혹은 10파색에 있다 이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들의 색깔은 별들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적색부터 점점 높아지는 순서대로 황색, 백색, 청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 넘어갈 건데요. 이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은하 중에서도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모양, 구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안에서 태양계의 위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은하 속의 또 다른 천체들, 성관물질과 성운, 성단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주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주 팽창을 확인할 수 있는 풍선 모형 실험까지 함께 연결해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우주를 우리는 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건의 역사와 영향, 유용성 등을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게시판에서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서요, 여러분들 과학 공부하는데 마음껏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직접 풀어왔을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과 함께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차이 가 났을 때 지구가 정반대편에 위치하게 되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별 S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별 S의 위치가 달라 보입니다. 이때 이 관측자의 두 지점과 물체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시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 바로 여기가 바로 연주 시차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별 S의 연주 시차는 지금 이 그림상의 P로 나타낸 부분이 맞으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별 S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은 P 값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연주 시차와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반비례하므로 P 값이 더 작아진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연주 시차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간단한 식,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표는 별 ABC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 시차 초값이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별 ABC까지의 거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수 있는 공식을 적용을 해야겠죠?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A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0.5초분의 1로서 이 파색임을 알 수가 있고요. B도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0.01초분의 1을 하면 100 파색이 나오고요. C는 0. 2초분의 1을 하면
5 파세기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수학 문제죠. 따라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별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3배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밝기는 몇배더 밝아질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 빛은요, 공간으로 퍼져나갈 때이 빛이 닿는 면적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듭니다. 즉, 멀어질수록 어두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어두워 보이느냐? 별의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리가 두 배, 세 배, 네배 멀어지면은 밝기는 4분의 1배, 9분의 1배, 16분의 1배로 어두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현재보다 3배 더 가까워진다면 결과적으로 밝기는 3의 제곱배인 9배가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9배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를 숫자로 표현한 체계를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 전제는요, 일단 등급이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다라는 거였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본강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1번 보세요. 등급이 클수록 밝은 별이래요. 바로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등급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입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보기인데 한번 볼게요. 1등성은 6등성보다 5등급 차이가 나죠? 약 100배 밝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10화세계 거리에 있는 별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정확하게 같겠죠. 왜냐? 절대 등급이라 함은 10화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측정한 등급인데 실제로도 10화세계에 있을 때를 본 것이므로 이두 등급이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별빛이 이렇게 나올 때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두 배, 세배 된다면 그 별빛을 받는 면적은요,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로, 즉 면적은 네 배가 됩니다. 또 거리가 세배 멀어지면은 가로 세 배, 네 배, 세로 세 배에서 면적은 아홉 배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과 동일한 면적을 똑 떼고 별빛의 양을 측정을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3등급인 별이 지구로부터 10배 멀어진다면 이 별의 절대 등급, 그리고 겉보기 등급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10배 멀어졌습니다. 자, 별의 밝기는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10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100배가 더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겉보기 등급에서 표현을 할때 100배 밝기 차이는 5등급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3등급인 별이 100배 어두워진다면 5등급이 더 커져야겠죠. 자, 여기서 또 빼면 안 돼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등급은 클수록 어두운 겁니다. 플러스 5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3 더하기 5 해서 2등급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 10화색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 그대로 마이너스 1등급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양과 북극성의 절대 등급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과 북극성의 눈에 보이는 밝기와 실제 밝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밝기는 어떤 등급을 이용하면 될까요?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등급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밝기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맞아요. 절대 등급이죠. 같은 거리인 10화세계 놓고 봤을 때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비교해서 표현한 것이므로 절대 등급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겉보기 등급부터 보시면 태양은 마이너스 26.8, 그리고 북극성은 겉보기 등급이 2.1등급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태양이 훨씬 더 밝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밝기는 태양이 북극성보다 더 밝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밝기 절대 등급을 비교해 보면

태양은 절대 등급이 4.8등급, 그리고 북극성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7등급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밝은 거죠? 그렇죠. 숫자가 더 작은 마이너스 3.7등급이 작은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북극성이 태양보다 더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열어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시리우스부터 베텔게우스까지 등급들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보았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과 그리고 실제 밝기가 가장 밝은 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눈에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알아내려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중에 누구를 비교해 보면 될까요?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의 등급인 겉보기 등급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등급의 숫자가 가장 작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실제 밝기가 가장 밝은 별을 찾는데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중에서는 이번에는 절대 등급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가장 밝은 별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을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은 시리우스,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은 리겔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구로부터 10화색 이내에 있는 별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화색 이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경우에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기로 했었죠. 절대 등급, 즉 10화색에 있을 때보다 겉으로 봤을 때 등급이 더 작은 거예요. 즉더 밝아 보이는 겁니다. 10화색에 있을 때보다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10화색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더큰 별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시리우스는 절대 등급이 더 크고, 리겔은 겉보기 등급, 베가는 절대 등급, 알타이르는 절대 등급, 베텔기우스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크므로 지금 절대 등급이 더큰 것만을 고르면 시리우스와 베가, 알타이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세 별의 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스피카, 시리우스, 아크투루스의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색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별의 온도가 낮은 적색부터 출발해서 점점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황색, 백색, 그리고 청색 순서대로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요, 스피카는 아크투루스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크투루스는 주황색 별인 반면 스피카는 청백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세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가장 뜨거운 것은 청백색인 스피카, 그리고 백색인 시리우스, 그 마지막이 주황색인 아크투루스 순서대로 배열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별 A, B, C, D, E의 색, 그리고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그리고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에는요, 색깔 정보도 나와 있지만, 거리 정보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알수 있는 것은요, 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든지 표면 온도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요. 단, 이 표면에 보이는 색깔 있죠? 이것이 바로 표면 온도를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정보도 그냥 다 날려버리셔도 좋고요. 우리는 색깔만 보고 가장 뜨거운 별과 차가운 별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온도가 낮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저

황, 백, 청 순서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별은 청색을 띠고 있는 비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온도가 낮은 별은 적색 계열이므로 지금 적색과 황색의 중간인 주황색이 가장 낮은 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B와 D이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별의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큰 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더 크다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번에는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시파색에 갖다 놨을 때가 더 어두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즉, 실제로는 시파색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시파색으로 멀리 갖다 놨을 때 등급이 더 커진다. 즉, 어두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바꿔보면요. 시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A부터 E 중에 10% 이내에 있는 별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별 AB의 겉보기 등급과 연두 시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별 A와 B의 절대 등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절대 등급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연두 시차를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하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리를 찾아보죠.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주 시차의 역수를 해주시면요. 별 A는 100파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별 B는 10파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부터 절대 등급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0파색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별 A는 실제로 100파색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을 측정했을 때보다 10배 더먼 거리에서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0배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10의 제곱인 100배 어두워 보인다. 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100배 밝기 차이는 겉보기 등급으로 5등급 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5등급이 더큰 상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요.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인 2등급보다 5등급이 더 작은 상태이므로 마이너스 3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해석이 필요해서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반면 B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의 거리가 딱 10파색에 있거든요. 10파색에 있을 때그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따라서 별 B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이므로 절대 등급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인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북반구에서 관찰된 은하수의 모습인데요. 은하수가 가장 뚜렷하고 폭이 넓게 보이는 계절은 우리나라에서 여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 하늘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별들이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크기, 지름은요, 3만 파색 맞고요.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제 동그란 모양인데 중심부가 막대 모양으로 있고 그 막대의 끝에서부터 나선팔이 휘감는 소용돌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을,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태양계의 정확한 위치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에서 가장 뚜렷하고 폭이 넓은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지금 현재 이곳에 있다면 은하 중심부를 바라봤을 때더 별들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그 은하수 띠가 더 뚜렷하게, 더 화려하게 보이겠죠. 따라서 은하 중심부를 바라봐야 되므로 지금 현재 태양의 위치가 여기라면 위쪽을 바라봐야 은하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게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다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지금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둘다 별의 무리이기 때문에 성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생김새가 살짝 다릅니다. 가는 약간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반면, 나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구 모양으로 빽빽하게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가는 좀 흩뿌려진 산계성단이고, 나는 구상성단이구나.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산계성단, 나는 구상성단이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니은 가는 주로 푸른색 별, 그리고 나는 주로 붉은색 별이 분포합니다. 산계성단의 특징이 이렇게 젊고 푸른 별이 많다는 것이었고요. 구상성단의 특징이 좀 나이가 든 늙은 붉은 별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가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고 나는 우리 은하의 나선판에 많이 분포할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반대죠.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구상성단, 그리고 나선판에 주로 있는 것은 산계성단이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17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체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가스나 티끌 등의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름 운자를 써서 성운이라고 했었죠. 성운은 크게 또세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변 별빛에 의해 가열되어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성운이기 때문에 빛을 방출한다라고 해서 방출성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는 주변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이고요. 나는 뒤쪽 별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이는 성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변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성운이기 때문에 가는 바로 반사 성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여서 붙여진 이름 암흑 성운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암흑 성운님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하는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우주에는요, 특별한 중심이 없고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니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하면 모두 다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디귿입니다. 우주는 모든 지점에서 균일하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팽창하는 특정한 곳이 존재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부분에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으므로 디귿도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대단원 서술평가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목동자리의 아크트루스, 처녀자리의 스피카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위와 같이 별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거리, 크기, 질량, 이런 거다 상관없다고 했었죠.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별의 색깔이 달라 보였으므로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별의 색이 다른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표면 온도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위두 별의 색과 표면 온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크투루스는 좀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빛을 띠고 스피카는 보시면 약간 푸르고 흰빛을 띱니다. 따라서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걸까요? 네, 표면 온도는 청색을 띠고 있을수록 더 뜨거우므로 스피카가 더 뜨겁습니다라고 대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범 답안 보겠습니다. 주황색인 아크투루스가 청백색인 스피카보다 표면 온도가 더 낮다라고 해서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별의 색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글은 태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면서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한 50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식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태양이 식어서 큰일을 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점점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 내용으로 봤을 때 미래의 태양의 색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태양은 현재 황색 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색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주황색, 먼 미래에는 적색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모범답안을 보시면 현재 표면 온도인 황색인 온도에서 황색인 태양은 서서히 식어서 표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점점 주황색, 적색으로 색깔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낮아지는 순서의 색깔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별 ABC를 6개월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의 시차와 거리 관계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차는요. 이제 보이는데 각도의 차이가 생긴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장 많이 이동한 A가 가장 시차가 큰 것이고, 그 다음이 C, 그리고 B 순서대로 시차가 크기 비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시차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A보다는 C가 멀고, 그리고 C보다는 B가 먼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반영해서 모범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 내용을 토대로 시차와 연주시차, 별까지의 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시차는 연주시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바로 시차의 2분의 1을 곱한 것이 연주시차가 되고,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서술을 해주시면요. 시차의 절반이 연주시차,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한다. 혹은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 A에 있다면 지구에서 은하수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중앙에 있다면 모든 부분에 별들이 뭉친 부분이 고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따라서 은하수가 지금처럼 특정한 길로 보이기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을 해주시면요. 사방의 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은하수가 하늘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한 70강의 긴 여정이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중간중간 어려운 순간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완강한 친구들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강의는 끝났지만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 힘들 때, 그냥 선생님에게 응원을 받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쌤 생각이 날 때, 언제든지 수강 후기 게시판을 찾아오면 선생님이 열심히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어디선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요. 자, 선생님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이었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오늘은 210강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저랑 같이 이제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자,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먼저 단어부터 공부하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퀴즈를 통해서 자, 오늘 공부했던 단어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퀴즈로 연습 한번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핵심의 단어와 문장들을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단어군요. 네, journey가 되겠습니다. 익숙하신가요? 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journey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바로 traveling 하는 행동입니다. 자,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원래는 이동의 뜻이었다가 인간에게 잉여가 발생하면서 남는 게 발생하면서

그냥 놀러 가는 거는 맞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호화 여행 따위를 journey라고 하진 않고요. 예, 그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길고 고생 많이 하는 그런 여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journey만 알고 지나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자,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드리는데요. 자, tr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 동사, 동일형이에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짧은 여행을 우리가 trip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여행에서 일반적인 단어는 travel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 단어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tour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는 여행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한국말로도 관광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자, tour는 좀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요것도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요. 자, 여행보다 tour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뭐 가이드도 좀 붙고 누가 좀 안내도 좀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어디로 갈까요? 예문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Jenny got the fl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lu는 잘 아시겠지만, influenza의 자, 줄임말이죠. 독감 되겠습니다. 자, 독감을 얻었다. 뭐예요? 걸렸다라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병 따위에 걸렸다라고 할때 우리가 got도 쓸수 있습니다. got the flu라고 하면 독감 걸렸어요. 자, 언제 걸렸습니까? 여행 중에 걸렸다.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행위의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on 다음에 행위 명사가 나오게 되면 자, 진행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on display 전시 중. 자, on her journey 뭐겠습니까? 여행 중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 여행 어디로 갔던 여행이에요? 부산행 여행이 되겠습니다. to 부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tourist attra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ttraction에서, 자, 요걸 떼면 attract가 되죠. 자, 끌어들이다, 유혹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혹, 이게 뭐죠? 자, 이런 겁니다.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자,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는 형용사가 수식할 때 어디서 하나요? 뒤에서 앞쪽으로 수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이렇게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즐길만 하거나 혹은 흥미로운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뒤에는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보기를 원하는 흥미롭고 즐길 만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attraction은 끌어들임, 유혹의 뜻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것이구나. 자, 관광 명소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꼭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 소자는 장소의 소자거든요.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공연 따위가 tourist attraction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흥미를 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Thousand Islands National Park is one of the major tourist attractions in Ontari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굉장히 길지만 그냥 주어죠. 공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 천 개의 섬이 떠 있는 그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입니다. 보호가 되겠고요. 뭐 중에 하나예요? 바로 자, 주요한 major, 자, 그다음에 tourist attractions 여기 나왔네요. 주요한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명소가 어디에 있어요? 온타리오에 있는 자, 그런 명소가 되겠죠. 캐나다의 토론토가 자, 속해 있는 가장 그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주가 온타리오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요 근처에 사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천섬이라고 하는데 호수죠. 그 오대호, 온타리오 호수라고 있는데요. 거의 뭐 경기도만 할 거예요. 아마 그 호수가. 그런데 그 호수 안에 섬이 한천 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도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입니다. Refresh.

이거는 품사만 조심하시면 돼요. fresh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의 의미가 있나요? 없죠. fresh는 신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앞에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신선하게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런데 품사가 동사로 바뀝니다. 별표 두 개. 자, 그럼 의미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자, 느껴지실 거예요. 자, 누군가가, 요거는 이제 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요게 목적 보호가 되겠네요. Have more energ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만들어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fresh는 한국말로 무슨 뜻일까요? 누구누구를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하고, 생기 넘치게 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될 겁니다.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그래서 품사만 조심하시고, refresh.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게 될 어구니까,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단어의 정의까지 마무리 됐으니까요.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Danielle. 자, sometimes wat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끔 영화를 본대요. 추어의 부사구에 부사어에 그다음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watches는 타동사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왔겠죠? an action movi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니엘이 액션 영화를 가끔 본답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본대요? 바로 refresh himself가 되겠어요. 그 자신을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역은 그 자신을 어떻게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MD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movi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수식하면 그 형용사구로 해석하면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기운나게 하는 자, 그런 액션 무비를 자, 가끔 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to refresh himself는 MA로 보셔도 되고 MD로 보셔도 된다. 자, 해서 두 가지의 성분으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 드렸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도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네 번째 단어. 뭐가 있을까요? Insurance가 되겠습니다. ANCE로 끝나면 요거는 뭐 대표적인 명사형 어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sure는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실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뭐 확실하게 하는 뭔가일 텐데 이게 지금 느낌상. 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in이 뭐가 되고 막 이런 어원까지 예, 따지게 되는 것은 새로운 공부가 될것 같아서 in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냥 assurance가 있으니까 뭐 확실하게 하는 뭐 뭔가 봐 앞에 in이 붙어 있는데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정의를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agreement는 동의. 동의하는 거니까 계약의 뜻도 있겠죠.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만든 게 계약서니까. 자, 그래서 계약과 동의의 뜻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네요. 어떤 계약이에요? 당신이 돈을 지불해요. 자, 목적어가 두개 나왔네요. IO, DO. 회사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죠? 지불합니다. 뭐에? 당신이 지불한 비용을.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사고가 나거나 혹은 자, 부상을 가지게 됐을 때. 자, ETC는 etc라고 읽는다고 했죠? 기타 등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당신이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대주는 그런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게. 그 보험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nsurance도 여러분들 중학 과정의 필수 어휘니까 자, 꼭 암기를 잘 이번 기회에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것도 자, 정의는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라고요. To 이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구매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뭘 사는 거죠? 여행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라고 하죠. 여행 보험 사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사가 아니죠. 여기까지가 중복 생략된 거예요. Don't forget.

또 뭐를 갖다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Get some medicine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좀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행 전에 보통 이제 공항에 가면 이제 보험도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통약부터 시작해갖고 상비약을 좀 마련해서 가게 되죠. 그래야 현지에 갔을 때 급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했을 때 이런 약들을 쓸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인슈런스의 예문까지 여러분께 자, 전달해 드렸고요. 마지막 baggage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aggage 같은 단어도 익숙하신가요? 그런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지금 이 age가 원래 명사를 만드는 그런 어미인데 자주 볼수 있는 어미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강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bag이 지금 들은 거잖아요. 가만 있어봐. 이게 무슨 자루, 가방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좀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방도 좋고요. suitcases. 앞에서 했죠? 여러분들 여행용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장이라고 했고요. 정장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personal things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물품이 되는데요. 자, 그 개인적 물품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운반하는 거죠. 자,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건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언제요? 바로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이 운반하는 가방이나 수트케이스나 혹은 개인적인 것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자, 이것을 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원래 현대 영어에서는 백을 가방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자루의 뜻이었어요, 저게. 그래서 자, 그곳에서부터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가 baggage라고 또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 age가 붙어가지고 요 전체가 가방류 전체를 가리키나 봐요. 여행 갈때 끌고 가는 가방류. 그래서 수화물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baggage 대신에 luggage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요때도 이제 러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끌다의 뜻이 있거든요. 중등용 단어는 아니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끌고 다니는 어떤 자, 물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baggage, luggage라고 하는 단어는 세트로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baggage의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to pay. 자, have to는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요거는 머스트의 동의어예요. 네, 그래서 수거적 표현으로 뭐잘 암기하고 있으실 거고요. 따라서 전체를 동사로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목적어만 나왔네요. 50달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당신의 배기지 때문에 지불하는데 그 배기지 설명해 주세요. Overweight. 중량이 초과되는 그런 배기지가 있어요. 자, 그런 수화물에 대해서 50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항 따위, 그 공항 정도에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요런 문장들을 좀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행과 관련된, 자, 두 번째 시간, 단어 5개. 자, 마무리 짓고요. 자, 퀴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기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배기지 뭐예요? 수화물이잖아요. Tourist attraction. 이쪽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관광 명소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journey는 여행이고요. refresh는 뭐예요? 자, refresh는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하다의 뜻입니다. insurance는요,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보험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단어의 알맞은 뜻을 찾아서 선을 이어보세요는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기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자, 바로 to refresh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앞쪽에서 보셨던 예문이니까 길게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 초과는 뺐어요. 수화물에 대해서 50달러를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verweight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네, baggage가 등장하는 게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baggage의 동의어는 뭐다? 자, 바로 luggage다. 이렇게 여러분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1번과 2번 마무리 퀴즈까지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단어와 문장을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0: Journey, journey. Jenny got the flu on her journey to Busan. Tourist attraction, tourist attraction. Thousand Islands National Park is one of the major tourist attractions in Ontario. Refresh, refresh. Daniel sometimes watches an action movie to refresh himself. Insurance, insurance. Don't forget to buy travel insurance and get some medicine. Baggage, baggage. You have to pay $50 for your overweight baggage.
1: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 자, 지난주, 이번주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단어들 꼭 암기하셔야겠죠? 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꼼꼼한 복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0: 드리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끊임없는 세력 다툼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춘추 전국 시대. 나라마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과 지혜가 절실했던 시대였다.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나타나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들을 제자백가라 불렀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여러 방도를 제시했던 제자백가들. 그중 전혀 새로운 길을 안내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난세의 지략가 장자. 역경에 처해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헤쳐나가라 일렀던 자연주의 사상가. 속도와 효율에 매몰된 현대사회. 스펙 쌓느라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길은 뒷전이 취업전선. 이런 우리에게 장자는 어떤 길을 제시할까?

안녕하십니까. 졸업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졸업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취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자를 통해서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낚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장자도 복수라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 세상 사는 실험을 들어볼까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초나라에서 장자를 모시고 가서 국정을 맡기려고 하는 사신들이었죠. 장자는 그들을 뭐 보지도 않고 계속 시선을 강가에 대고서 낚시를 하는데 즉 얼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거북이 이야기. 당신 초나라에 신구가 있지요? 라고 물으니까 뭐 사신이 있다고 대답하겠죠. 그랬더니 그 신구는 어떠냐 그러면 죽은 지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묘당에 그대로 놓여놓은 채 그대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장자는 사신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게 됩니다. 어떤 퀴즈냐 그러면 내가 방금 자네한테 초나라 신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죽었어도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뼈를 가지고 아주 고운 괴짜게 모시던 채 그런 신세로 있는 걸 바랄 거냐. 두 번째는 살아서 진흙밭에서 꼬리를 걸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사신의 대답은 저는 묘당의 뼈 상태로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진흙밭에서 꼬리를 걸면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대답은 바로 사신의 대답이기도 하고 장자의 대답이기도 하고 장자의 대답은 뭡니까? 자신을 초나라 사신들이 모시러 왔지만 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그것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화가 장자를 통해서 어떤 오해가 생겼냐 그러면 당시에 많은 제자백가들이 제후들을 만나서 어떤 자기가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제의가 오면 단방 하자, 뭐 그럽시다, 뭐 출발합시다, 뭐 렛츠고 이럴 수 있는데 장자는 이제 그걸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장자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취업 포기자라는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요. 잠깐 이제 거북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거북이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거북이는 이제 장수하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북 껍질은 인간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점을 치게 되면 그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길흉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북 껍질은 점을 치는데 이용이 됐기 때문에 거북은 죽었어도 영혼이 사라지지 못하고 묘당에 묘신원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은나라 사람들이 그런 점을 치고 나서 점 결과를 글씨로 쓴,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한자라고 할 때 그 한자의 가장 초기 형태에 해당되는 각골 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취업 이야기에 대해서 한다면, 그럼 장자는 그런 취업 제의가 왔을 때 거절을 했습니다만, 공자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넌저시 물어봅니다. 이 고대 사상가들의 대화를 보면 요즘처럼 직접적인 대답이라기보다도 외교관들이 하는 대답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확하게 안 들으면 한다는 뜻인지 안 한다는 뜻인지 예스인지 논지 잘 알아듣기 미묘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데요. 자공 제자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취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지를 않고요. 선생님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요. 그럼 그 옥을 뭐 예쁘게 포장을 해서 배짝에다가 그대로 그냥 담아둘까요? 아니면 상인들을 오면 팔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아대가자. 가는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상인이라는 뜻인데 나는 상인을 기다린다라는 뜻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 글자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팔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자가 가진

가지고 있는 식견, 재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것을 나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겠다 이런 뜻이죠. 공자가 취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기와 대별되는 사람은 은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피인지사, 피자는 피하다 뜻이니까 사람을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의가 오기만 하면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할 만한지 할 만하지 않는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피자는 우리가 선택하다 할 때 선자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에 반면에 피세지사라고 하는 선비들은 세상을 피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어떤 사회적인 진출을 하거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누고 난 뒤에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그러면 자기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 요즘 말로 한다면 사회적 동물 이런 뜻이고요. 피세지사에 대해서는 조수, 금수, 동물이죠.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자기는 피세지사가 아니라 피인지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이런 비인지사로서의 어떤 구직 활동과 관련해서 공자 성적도를 보면 재미나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공자 성적도는 공자의 출생에서부터 사망 이후에까지 인생의 중요한 어떤 궤적들을 어쨌든 좀 판화라고 하니까요. 한 컷의 사진에 담아 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는 공자 성적도 중에서 그림은 제진 전량이라는 뜻인데요. 진나라에서 양식이 끊어졌다 이런 뜻인데 공자가 초나라를 초대를 받아가서 초나라를 가는 중에 초나라를 가려고 하면 도중에 꼭 진나라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진나라 입장에서 첩보를 입수한 거죠. 공자가 초나라를 간다. 그러면 공자가 초나라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만약에 초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와 그 일행을 진나라에서 억류한 거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도록. 그래서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간이 되니까 당시에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먹을 것을 늘 챙기고 가는데 식량이 바닥난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식기가 없고 굶어가지고 시들시들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화면에 왼쪽에 깃발이 초나라 군사를 보내서 공자가 구금해서 풀려내게 된 사정인데요. 이처럼 공자는 피인지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공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맹자는 어떻게 취업에 대해서 생각했냐 그러면 사비위빈이라고 이때 요즘은 취업이 공기업, 사기업, 여러 자영업 다양한 분야로 걸쳐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취업하면 되게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한 사비위빈이라고 하는 것은 회설사리를 하더라도 그 회설사리는 자기 이상이라든지 식견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의아할지는 모릅니다만 어떤 돈 때문에 만약에 공직을 맡는다고 한다면 요즘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비리라든지 부조리, 부정 이런 데 연루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직에 나가면 가난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공직에 나가게 된다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라든지 많은 걸 결정하는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정권자의 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비리와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맹자는 어떤 취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사례로서 공자가 젊은 시절에 취업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공자 성적도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직사위리라는 그림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곡식들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공자는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곡식이 들고 나는 양을 출납하는 요즘 같으면 회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다음 직업으로 가는 게 직사 승전이라는 직업.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 소묘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회계 보는 업무에서 이제 과축을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공자를 뭐 위대한 사상가 또는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젊은 시절에는 공자는 이처럼 뭐 회계라든지 가축 돌보는 사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도 일종에 보면 맹자가 받았던 사비 위빈의 고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장자는 사람들한테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데, 서두에 토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를 초봉했을 때 이제 거절했다고 해서 흔히 장자 보고 뭐 취업부자, 줄이면 취포자 뭐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데요. 과연 뭐 오늘날 뭐 장자라는 책을 자체를 통해서 장자가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발언은 없죠. 우리가 이제 장자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이제 해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자가 취업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했을까라고 하면 제가 한 세 가지 개념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숙이, 수이, 수성. 여기서 이제 공통 글자는 숫자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다르다. 똑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수기는 그릇 기자인데요. 뭐 영양 이런 뜻인데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궐에 가면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들보는 어떤 벽에 부딪히면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부수는 데에서는 유효한 것이지만 작은 구멍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수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천리마는 한 번에 천리를 달릴 수는 있지만 쥐를 잡는 데는 너구리나 살팽이보다는 못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뭐, 특성 이런 뜻이죠. 부엉이는 밤중에 적들처럼 작은 것도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보지만 낮에는 산처럼 큰 것도 못 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만약 들보와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구멍을 막는 일을 구한다든지 누군가가 천리마와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쥐를 잡으라고 한다든지 또는 야행성 동물인 부엉이를 보고 낮에 활동하라고 한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뭐 아마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오래간 버틸 수는 없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본다면 장자는 일단 취업과 관련해서 내가 어디에 취직할까라기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고 이런 뭐 덮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그쪽 업종으로 간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갈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적성이 있고 무엇을 하면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객관화해보면서 따져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장자의 이 말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르다라는 뜻이고 그럼 각자 다르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취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장자의 초점은 취업보다는 도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도와 관련해서 각자는 다른 방식으로 도와 관여하고 뭐 개입하고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취업 이야기를 한다면 장자는 앞서 말했던 거북이의 어떤 우화에서 취업 포기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한다면 어떤 맞춤 취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오빠 같으면 한번 딱 입기만 하면 새 옷이라더라도 뭐 언제 오래전에 입은 옷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장자가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자의 취업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아마 안치환의 노래 중에서 이제 여러 노래가 있겠지만 오늘이 좋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보면

보면 사람 사리에 대해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라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지 이걸 뒤섞어버리거나 지죽박죽 되어버리면 좋아 보일 것 같지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맞지 않는 직업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나한테 맞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내야 된다는 한 측면과 동시에 또 그 일이 좀 끝나고 나면 한편으로 늘 드는 생각이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이건 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 말하면 자아분열이라고 말하는데요 늘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몰입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단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안치한 오늘이 좋다라는 노래를 들으면 아 저기에서 내가 잘난 놈이다 못난 놈이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참여하고 업을 찾아가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체 내용 조금만 정리해 드린다면 장자는 초나라 왕을 자기를 이제 초빙하려고 사신을 보냈을 때 이제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만 따로 딱 한정해서 보면 뭐 장자는 취업에 대해서 뜻이 없나 보구나. 뭐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아보다 이런 오해를 하기 쉬운 거예요. 장자라는 책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사기에 열전에 보면 장자의 어떤 생애를 간단하게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칠원리라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칠원을 질명으로 봐가지고 칠원이라는 질명 지역에 어떤 하급 관리로 재직했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고요. 또 칠이 옷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그렇게 고위직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자는 취업 포기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도와 연관을 맺고 도를 이제 직업으로 바꾸면 직업과 연관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어떤 각자와 도의 관계를 취업이라는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무조건 취업, 덮어놓고 취업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맞는 직업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먼저 어떤 직업이 좋은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후관계를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흔히 이제 취업이거나 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도 바깥에 있는 조건을 우선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서두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건지 맞는 건지 따지기 전에 일단 취업부터 해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놓고 나서 늘 자아가 분열된 채 지낸다라고 하는 것도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이더라도 그런 조건에 너무 내몰리거나 압박을 받아서 덮어놓고 취업보다는 그런 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나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에서 아마 공자와 장자의 어떤 직업관을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와 장자의 직업관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듯 합니다. 이제 공자는 자기 이상을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젊은 시절과 작년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젊은 시절은 여러분이 화면에 봤던 것처럼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를 한다든지 가축을 돌보다든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사상가로서 나름대로 성장한 뒤에는 피인지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0: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덮어놓고 네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응하는 비인지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공자도 일종의 기다리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덮어놓고 하는 건 아니지. 단 이제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은 어떤 조건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장자는 좀 다른 거죠. 장자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자의 초점은 다르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도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듯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사람마다 취업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자와 장자는 이제 공통점은 기다린다는 거죠.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건데 공자의 초점은 자기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실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집념, 열망, 이것이 이제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런 기준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기를 바라는 반면에, 장자의 경우에는 어떤 공통의 기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르고, 도와 각각 다르게 관계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서 핵심은 장자와 도, 장자와 취업에 있어서 핵심은 다를 숫자, 수한 글자입니다. 어떤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요즘 뭐 스펙이라는 말이 있어서 자꾸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성향, 즉 같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취업을 한다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우겨 넣을 수 없는 옷을 입으면 뭔가 삐져 나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들을 잘 살린다면 여러분들도 취업에 있어서 자아가 분열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속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진흙밭에서 뒹굴더라도 죽은 뒤의 호강보다 삶이 좋다고 말한 장자. 그는 벼슬을 하며 부귀영화를 누려도 속박받으며 살 바엔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삶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장자에게 있어 사람은 역량도 기술도 성질도 모두 다른 각자의 도를 가진 개별적 존재. 따라서 사회가 만든 틀에 나를 맞추기보단 나만의 방식으로 내게 맞는 일을 찾아야 진정한 도에 이른다 했다. 이렇게 장자의 비유가 담긴 사자성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나를 찾아야 내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장자의 조언이 아닐까.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끊임없는 세력 다툼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춘추전국시대. 나라마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과 지혜가 절실했던 시대였다.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나타나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들을 제자백가라 불렀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여러 방도를 제시했던 제자백가들. 그중 전혀 새로운 길을 안내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난세의 지략가 장자.

역경에 처해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헤쳐나가라 일렀던 자연주의 사상가.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의 벽.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의 쓸모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장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신정근입니다. 우리 취업하면 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쓸모 있다라는 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쓸모 없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쓸모 있다, 쓸모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회적인 요즘 말로 하면 스펙에서 보면 그 기준이 선명합니다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적인 그 스펙하고 이렇게 딱 맞추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사회에서 말하는 쓸모 있다, 쓸모 없다와 장자가 말하는 쓸모 있다, 쓸모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이 웹툰과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또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 장그레가 취업을 못해서 여러 가지 실패하다가 청탁을 통해서 취업이 결정되고 창밖에 있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주의 작은 불빛 하나처럼 자기가 세상을 비출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저 긴장되다 보면 일찍 일어나야지 하다가도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서 일찍 일어나야지 했지만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지금 약속한 장소로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에 늦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얼마나 사람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인생에는 뭔가 계획을 하더라도 이렇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런 계획 사항들을 우리가 뭐 종종 당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경험자 비율이 경험이 있음이 86.2%고 경험 없음이 13.8%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청년층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횟수를 살펴보면요. 취업했다라고 하는 86.2%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취업한 사람이 39.9%, 두 번은 26.9%, 세 번은 17.1%, 네 번 이상이 16.1%입니다. 같은 조사의 또 다른 걸 살펴보면요. 결국은 청년층이 86.2%가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그만두어 지금 현재는 취업 아닌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절반 정도가 취업해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장그레처럼 어렵사리게 취업을 했는데 퇴사를 했을까? 물론 취업할 때는 퇴사한다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래서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어렵게 취업을 하고서 퇴사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근로 여건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46.2%니까 압도적이죠. 그렇죠? 주로 이제 급여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유가 뭐 그게 한 14.5%, 또는 내가 지금 취업을 했지만 그곳을 계속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미래가 좀 어둡다, 전망이 없다가 8.8%, 또는 전공 적성하고 이게 맞추지 않다라는 게 7%, 임시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게 13.2%, 기타가 10.2% 정도가 됩니다. 취업 경험이 86.2%이지만 실제 현재 취업되어 있는 사람과 퇴사한 사람이 1대1 비율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나서도 오래 다닐 것 같지만 근속 기간을 보니까 1.6개월 정도,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는 거죠. 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걸어서 뭐 올인해서 준비를 하고서 2년이 채안된채그 회사 문을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취업 준비생한테는 나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취업하고 난그 뒤도 그렇게 녹록치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걸 취업한다라고 하는 취업의 시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취업도 초점이지만 취업한 이후도 초점이 돼야 취업과 나 사이의 어떤 결합도라고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장자에서 이 취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는 취업 이후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는 취업이라고 하는 게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라는 것 중에서 그것을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서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장자에는 나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죽나무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분 보기에도 울창하고 아마 여름에 이 땡볕이 내리쬐을 때저 안에 있으면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 얼마나 느긋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제 그 혜자라는 사람, 혜자가 장자의 친구인데요. 저 나무에 대해서 혜자가 생각하는 거랑 장자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네요. 혜자는 이제 혜시인데, 혜시가 저 나무를 바라보니까 옹이도 많고, 옹이가 많다라고 하는 건 가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길이를 재려고 하면 팽팽해야 길이를 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울퉁불퉁하니까 먹줄을 통해서 길이를 잴 수도 없고, 가지는 둘둘 말려서 자로 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회적인 기준에 저 나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혜자는 가죽나무를 보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네 글자로 딱 규정을 하는데요. 대의무용. 뭐 다른 주위에 있는 나무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크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척도에 들어오지 않아서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는데, 그런 해시에 대해서 장자는 또 내자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조로 대용이라고 큰 것을 쓰는데 스투르다, 큰 것을 스투르다. 그래서 장자가 제안을 하는 거죠. 저 나무를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더 넓은 곳에서 심어서 그 나무 곁에서 거닐기도 하고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요즘 말로 하면 장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뭐 인생 컷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포토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저 가죽나무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영받는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큰 나무로서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고 하면 목재로서 꼭 이렇게 쓰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쓸모가 없지만 제가 말하는 뭐 포토존이라든지 장자가 생각하는 어떤 휴식처라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가죽나무는 다른 어떤 데에 비할 수 없는 유용한 나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혜자를 비판을 하고 나서 이제 장자는 좀더 혜자를 코너에 몰아붙이기 위해서 당신이 말하는 그 유용이라고 하는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게 만능이 아니라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가 뭐 쥐를 잡는데 너구리나 살쾡이가 유용하고 쓸모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너구리와 살쾡이가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사냥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서 죽지 않느냐. 그럼 결국 유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해하다, 해가 된다라는 이런 게

하는 막내네. 장자는 자 리우라고 하는 털이 긴 검은 소.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소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가 있다기보다도 자기의 이제 이야기에 들어맞는 어떤 형상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가리는 구름처럼 거대한 크기가 있는 큰 일을 할수 있지만 너구리나 살쾡이처럼 쥐를 잡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구리와 살쾡이는 그런 쥐를 잡기 때문에 유용했기 때문에 그물이나 덫에 걸려서 죽게 되는 유해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리우라고 하는 것은 무용했기 때문에 무해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자가 말하는 것처럼 꼭 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달리 즉 장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젊어 아주 미성으로 노래 부르는 오연주는 제주도 푸른 밤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상징하고 편리함이 상징하는 도시의 삶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여행을 떠나면 제주도를 비롯해서 여행을 떠나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힐링을 했다,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시골, 낙후된 곳, 오지, 이런 개념이 이전에 알고 어떤 도시와 대비시키면 뭔가 불편하고 가기 싫은 곳이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에서는 오히려 치유를 하는 장소로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이전의 유용, 무용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더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장자는 이 이야기를 좀더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두 가지 개념을 들어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문목이라는 거고요. 문목은 무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은 나무 이런 뜻이고요. 그에 대해서 삽목이라는 말은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쓸모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봐도 저걸 가지고 뭐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지 않는 나무, 이런 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말한 가죽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삽목의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목의 대표적인 게 어떤 가구를 만드는 나무도 있습니다만 우리 유실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과나무나 배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을에 과일이 익어되면 사람들이 따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물론 이제 주인이 따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지나가는 사람도 저게 뭐지라고 해서 뭐 가지를 꺾는다든지 따면 유실수가 가지가 꺾이거나 나무한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 유용했기 때문에 그 유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내는 반면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죽나무처럼 삽목의 경우에는 엄청난 크기로 사람의 주목을 받지만 거기까지죠. 주목만 받지 그것이 가공되거나 사람의 훼손을 당하지 않죠. 결국 천수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관점을 바꾸다 보면 사람들의 기준에서 무용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쓸모가 있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쓸모 있음, 쓸모 없음을 사회적인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자에서는 역설적으로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즉 사회적인 기준에서 무용하다고 해서 무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라는 기준에서 보면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무용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송나라에서 묵은 솜을 빨아서 표백을 해서 가업을 삼고 있는 생업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늘 손을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물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손이 탄다라고 말해요. 손이 탄다. 그러면 손이 탄 상태에서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찌릿찌릿한데요. 손이 갈라.

이제 빠듯하게 어렵게 사는데, 뭐못팔 이유가 어딨냐라고 해서 1억 주고 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비번을 이제 손에 쥐고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이제 오나라로 찾아가요. 당시 오나라는 원나라, 우리 5월 동주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원수 나라죠. 서로 자주 싸움을 하는 나라인데, 그쪽은 남쪽이어서 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수전이 일어나는데, 수전을 여름에서 하면 큰 탈이 없지만 꼭 전쟁을 여름에만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죠? 그럼 겨울에 하면 결국 이제 몸이 터면 군인들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후가 그 비방을 가진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을 해서 원나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그냥 맨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대대로 그런 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영주가 되는, 뭐 출세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래서 장자는 유봉지신이라, 봉은 숙이라는 뜻인데요. 꽉 막혀서 다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장자는 얼마든지 다르게 쓸수 있다라는 고사를 여기에서 어떤 비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뭐 사람이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바뀌면, 뭐 장자는 문인, 산인 이런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산인이라는 말은 써요. 그래서 그러면 삽목에 비추면 쓸모없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의 형태, 형상화, 문학적 형상화지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깎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리소인데요. 지리소는 이름이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 형상화예요. 지는 사지예요. 팔다리. 팔다리 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목 붙어 있고, 팔은 어깨에 붙어 있고, 다리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리소는 뭐냐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 떨어지면 죽죠. 여기서 떨어졌다는 건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장자의 노는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턱이 배꼽에 와 닿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다. 뭐 상상이 가시지 않죠, 그죠? 이 지리소는 옷수선을 하거나 빨래를 해서 10명의 어떤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몸 상태가 저러하니, 그래서 병역 면제, 병역 면제가 되고, 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요역 면제가 되고, 또는 겨울이 되면 나무를 하러 갈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땔감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병사를 소집하면 이 지리소는 그 사람들 사이로 여유 있게 느긋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사람들이 지리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장자가 뒤트는 거예요. 즉, 지리소라고 하는 형상은 썰모 있음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보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여유롭고 평화롭고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리형은 이제 형이라는 면에서 통상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리소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자기 몸을 잘 기르면서 천수를 누릴 수 있다면, 지리덕도 사회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의무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걸 누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저 그림을 보면 불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가 좀더 직선이거나 좀더 편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편한 곳에서 쉬지 이런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보면 쉴수 있는 곳이 편한 곳이에요. 우리가 편한 곳을 찾다가 결국 쉬지를 못하면 그럼 결국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어떤 신말, 편한 곳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나 있으면 어디라도 내가 쉴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팔대산인의 팔팔조도도 어떤 지리소, 산인, 삽목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날도 무용보다는 유용한 것을 선호하고
바람직하다.

0: 생각하는데요. 유용 위주의 사회가 요즘 말로 하면 오히려 더 위험 사회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용지용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가정나무를 들기도 하고, 니우라고 하는 동물을 들기도 하고, 지리소라고 하는 사물을 형상화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용과 무용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새롭게 생각, 판에 박힌 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자는 어떤 규칙을 지킨다라기보다도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자꾸만 이렇게 나를 끼워 맞춰서, 나한테 뭐가 없지? 뭐 이런 자격증이 없구나. 또 그거 갖추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준비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그렇게 할때 빠져 있는 거는 뭐냐면, 나라는 기준 또는 기존에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발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제가 가죽나무와 같은 거대한 나무가 있으면 다들 쓸모가 없으니까 베어내자, 뭐 베어버리자, 뭐 가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오히려 주변을 그 나무 중심으로 다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인생 끝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할때꽉 막혀 있는 유봉지심을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장자가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기준을 뭐 철폐하라,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서 뭐 이렇다 하면 요렇다라는 결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장자가 제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분도 아마 눈치챘겠지만, 무용지용이라는 네 글자를 꼭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회적인 기준에서 내가 쓸모없을지 따로 단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로운 상상의 나라를 펴면 또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떤 취업에 짓눌린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가슴을 쫙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 쓸모없는 가죽나무가 천수를 누리고, 외모는 형편없지만 행복했던 지리소처럼, 장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다쓸 때가 있다 얘기하며, 그 쓰임새를 알려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길 권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한다면 내가 어디에 쓸모 있는지 보인다는 것. 끝이 안 보이는 취업 전쟁. 살아남기 위한 강행군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내일의 자리가 보이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끊임없는 세력 다툼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춘추 전국 시대. 나라마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과 지혜가 절실했던 시대였다.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나타나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들은 제자백가라 불렀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여러 방도를 제시했던 제자백가는 그중 전혀 새로운 길을 안내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난세의 지략가 장자. 역경에 처해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헤쳐나가라 일렀던 자연주의 사상가. 취업을 위한 취업은 끝났다. 이제는 스펙이 아닌 전문가를 원하는 시대. 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장자에게 듣는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정근입니다. 오늘은 장자하면 도,

돌을 터득한 사람을 많이 연상하실 텐데요.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장자가 책에서 그런 돌을 터득한 사람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그것을 우리는 요즘 뭐 생활의 달인, 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장자는 이제 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지인이라고 쓰는데요. 이때 지자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죠. 어디 어디에 이런 사람, 경지에 이런 사람, 이런 뜻이죠.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을 넘어서서 도술에 가까운, 즉, 장자가 말하는 돌을 터득한 사람의 어떤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한 10년쯤 되면 뭐 전문가가 된다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럼 장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인에 이를 수 있는지 또는 지인에 이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도 또 각자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뭔가 나아지는 걸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자에 나오는 지인들이 시간의 내공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돌을 통해서 단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낯선 용어인데요. 트위스트 현상인데요. 흔히 이제 체조 선수들이 점프를 하게 되면 채공, 즉 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감각적으로 인지를 해야 다음 수순으로 동작이 넘어가는데요. 트위스트 현상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죠? 사고로 이어지겠죠, 사고로. 그래서 시몬 바일즈 선수가 있는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체조 4관왕을 해서 뭐 체조의 여왕이나 그리고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요. 도쿄에서 갑작스럽게 기권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번복을 해서 평균대 한 종목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게 되죠. 사실 여러분, 평균대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10cm입니다. 이게 건강 상태가 좋으면 아마 그게 넓어 보이겠지만 아마 컨디션이 안 좋으면 훨씬 더 좁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구 선수도 간혹 이런 말을 들었어요. 타자가 컨디션이 좋으면 투수가 던지는 공이 그냥 호박만하게 보이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공이 그냥 좁쌀만큼 작게 보인다라고 말하죠. 시몬 바일즈처럼 수십 년, 그죠? 오랫동안 연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자기가 어떤 비법이라든지 뭔가를 터득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중대한 시합이라든지 무대에 올라가도 긴장은 하겠습니다만,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처럼 장자에도 숱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포정 회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포정은, 포는 이제 뭐 요즘은 쓰이지 않는 사람이다. 푸죽간, 도살장, 이런 뜻이고, 정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죠. 그럼 회오는, 해자는 해체하다, 이런 뜻이니까, 소를 해체하다. 소를 잡는 건데요. 문해군이라는 사람이 이 포정이 소를 잡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어? 뭐야? 이러면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자꾸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해군이 궁금해서 질문을 해요. 당신 같은, 처럼 소를 잡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느냐. 그래서 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를 잡는 사람을 이제 칼 가는 걸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족포, 양포, 포정 자신인데요. 이 칼잡이는 소를 해체할 때 뼈를 건드리고 심줄을 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칼날이 자꾸만 마모되는 거죠. 그래서 달마다 칼을 바꿀 수밖에 없고, 양포라는 사람은 이제 족포보다는 실력이 좀 늘어나서 1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칼을 바꾸는 거고, 포정이라는 사람은
문해군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칼을 쓴 지 19년이 됐다고. 19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대로 새 칼날처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조포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은 없지만 소를 해체해야 된다는 자기 의욕이 넘치는 거잖아요. 자기 의욕이 넘쳐서 어떤 소의 어떤 신체 부위의 특징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자기가 칼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보정 정도가 되면 살과 살, 살과 뼈, 뼈와 뼈 사이에는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틈새를 칼을 지나가서 툭 건드려 주기만 하면 소가 다 해체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일종의 요정 같으면 우리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뭐 하나의 예술에 가깝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실력이 뛰어나면 예술적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마 문해군도 오늘날 사람이면 예술적이다 라고 말을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칼 놀림이 음악의 어떤 리듬에 들어맞고 그리고 이제 자연의 방금 말씀드린 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단순히 기의 차원의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의 차원에 이르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아실 텐데요. 테베 강가에 프로크루테스는 여인숙을 마련해 놓고 나그네가 가다가 거기에 투숙을 하게 되면 침대 길이보다 사람 신체 길이가 그러면 잘라버린다든지 침대 길이보다 사람의 키가 작으면 늘린다라는 이런 악행을 한 글로 널리 유명한데요. 프로크루테스는 침대라고 하는 기준에 사람을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말한 족포, 양포, 포정이 있으면 포정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틈새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힘을 쓸 필요가 없지만 족포는 자기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특징을, 한계를, 미숙한 상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의 어떤 신체 부위 사이에 나오고 있는 텀, 결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두 우아는 상반된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우아는 여량이라는 포에서 이제 헤엄을 치는 사람 이야기를 말할 텐데요. 장자가 설명하는 여량이라는 폭포의 크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0인인데요. 요즘 길이 단위로 한 사람이 한 70에서 80m가 되고 세찬 물살이 흘러가는 게 한 40리니까 오늘날 단위로 한 사람이 한 16km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 폭포수가 떨어지는 저 밑에는 물고기도 헤엄을 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사람이 헤엄을 친다니까 참 믿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고사가 왜 그러냐 그러면 공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자를 처음 있는 사람들은 공자가 나오면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공자와 장자는 사상이 다른데 왜 장자라는 책에 나왔을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당신이 거기서 왜 나오냐 이런 우리 장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자기 소리를 하게 하거나 자기 반대 소리를 하게 하면 공자가 무조건 옳다라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생각의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공자를 등장을 시켜서 공자와 그 제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여량이라는 폭포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다이빙을 하듯이 툭 물속으로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공자는 저 사람이 자살했다 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족했다 뭐 자기는 폭포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잘못 발을 디뎌서 폭포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빨리 물길을 따라가서 저 사람이 보이면 구조해주라고 구출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도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 사내를 만났는데 이미 물에서 빠져나와서 번겁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공자와 공자 일행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유효하게 헤엄을 다치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아,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면 저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이 나도 깜짝 놀라서 죽은 줄 알았거나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헤엄을 치는 데는 뭔가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도수 지도지요. 헤엄치는 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성명불상의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물살이 있으면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수지도는 물이 흘러가는데 자기 몸을 맡기면서 불위사, 뭐 거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지 않고 물에 자기 몸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아마 서툰 사람이면 빠졌다고 생각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막 벗어나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탈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명불상의 사람은 물살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가는데 맡기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공자 일행이 질문하죠. 방금 말한 물살에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깜짝 놀라거나 기절하기 십상인데 그걸 설명하는 게 시오고 장호성 성호명이라는 건데요. 자기는 여기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저 물살이 어떤 핵심인지 시각적으로 눈에 이미 익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물살에 지금 오늘 들어간 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저기에서 그러면 이제 헤엄을 친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죠. 헤엄을 친다라는 건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그죠? 뭐 물을 탄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의 어떤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물의 길에서 자기가 성장을 했고 여기에서 자기의 삶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뭐 두렵다거나 이런 걸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공자가 말했습니다만 도수지도, 우리가 뭐 수영, 헤엄 치는 걸 특별하다고 뭐 어떤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장자에는 보면 이런 물살을 타는데도 보통 사람과 다른 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구루 성조라는 건데요. 구루라는 것도 그 지리소에 나오는 사람 신체 체형이 상당히 이제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덩이 좀 굽은 분인데 이분들이 성조라고 하는 매미를 잡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허공에다가 매미 있는 곳에 매미채를 이렇게 휘두르면 그 안으로 매미가 들어갑니까? 번번이 그냥 매미가 빠져나가 버리지 않으니까 실패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 구루성조 장면을 쳐다보니까 매미를 죽듯이 매미를 잡는 사람을 보고 또 공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장자가 심술궂죠. 공자를 이 출연시켜서 출연료도 안 주고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게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호기심이 많은 공자가 그냥 지나칠 리가 있겠습니까? 앞에 열왕에서 헤엄치는 사람한테 도수 지도를 물었듯이 당신이 성조 유도, 성조 지도가 되겠죠. 그죠? 뭔가 매미를 죽듯이 잡는 뭐 도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설명을 하죠.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라 5, 6개월에 걸쳐서 구슬을 두 개 쌓는 것을 성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개 쌓기에 성공하면 뭐에 도전하고요? 세 개 쌓기에 도전하고 세 개 쌓기에 도전에 성공하면 다섯 개를 쌓고 그러면 왜 구루는 이 매미를 줍듯이 잡는 데에서 다섯 가지를 쌓으라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몸 자체가 말뚝처럼 움직이지 않고 즉 흐름을 통제할 수가 자기 몸의 어떤 흐름을 통제할 수가 있어서 매미가 구루 몸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움직이면 앉으려고 하다가도 뭔가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 놀라서 딴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을 나무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미가 나무에 앉듯이 나에게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구슬을 다섯 개를 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매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매미를 이렇게 줍듯이 구
구루 성조라는 고사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

얘기를 듣고 나서 공자가 어떻게 이제 풀이를 하냐 그러면 잘 잡아야 되겠다, 빨리 잡아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뜻을 여러 가지로 뻗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죠? 나무가 흔들리면 흔들리듯이 나도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매미가 나를 사람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세 가지 살펴봤던 포정이 소를 잡는 것, 열랑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물살을 타는 것, 구루가 매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줍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장자 말로 하면 일종의 이제 지인인데요. 장자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하는데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인데요. 어디 경지에 이런 사람은 나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사고 자체가 없고 어떤 신과 같은 경지에 든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공을 내세우지 않고 성인은 무엇을 했다라는 명예가 없는 거죠. 즉, 자기에게 어떤 사항이 오게 되면 그 사항에 맞춰서 움직일 뿐이지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해서 했다면 내가 잘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기한을 잘해서 내 공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자가 구루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도에 따른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또 도인 불문 지덕부덕 대인무기라고 하는 것도 소요유에서 나와 있던 구절과 같은 맥락인 거죠. 도에 따른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이 했다라는 명성이라든지 길이는 이런 게 없고 최고의 덕은 특정한 성향이 없고 큰 사람은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즉, 사람은 우리가 처음 하다 보면 뭐에 의존하려고 그러면 선배거나 매뉴얼이나 틀에 박히게 자꾸만 이렇게 소환하려고 그래요. 아, 그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그죠? 그러나 초보자 단계를 지나서 10년, 20년 어떤 업에 있어서 그죠? 충분한 반복과 숙련과 전체적인 과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단계에 들면 새로운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장자에는 지인인데 이때 이제 꼭 내가 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다음에 또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참조는 될 뿐이지 아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라고 참조는 될 뿐이지 규범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꼭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자는 도에 따르거나 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식으로 또 개념적인 지도를 통해서도 설명을 할수 있죠. 아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개념적인 지도라든지 한자를 쓰면 반방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실 텐데요. 장자도 아마 그걸 알았는지 도를 설명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명합니다만 자연물, 나무거나 동물이거나 또는 사람을 역사적인 공자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도 끌고 옵니다만 또는 그거로만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없는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장자는 훗날 다양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환영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장자가 그런 어떤 상상에 의해서 예술적 창조를 해내니까 후대 사람도 영감을 얻을 거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영감을 얻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는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만 살펴봤는데 하나는 이제 포정해오,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를 해체하는 작업,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열랑이라는 폭포에서 물살을 타는 도, 그다음에 덩이 굽은 사람이 매미를 줍듯이 잡는 이런 사람인데 이제 공통점이
주관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내세우거나

0: 또는 꼭 이러면 좋다라는 욕망을 내세우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데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이 세상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지식으로만 다 포착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어떤 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흐름에 이제 자기가 사람이 대응하는 거죠. 그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꼭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겠다, 또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욕망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넘어서 있는 거니까. 그걸 넘어서 있는 건데 뭐 소와 같다면 이 부위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어떤 소의 어떤 살의 결, 그리고 물이 있으면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헴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물의 흐름, 그 다음에 몸의 어떤 자연적인 이런 변화, 이렇게 나를 어떤 나무처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맡기는 것의 최고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자는 지인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도를 터득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자에 나와 있는 얘 하나하나가 다, 또 소재는 다르기만 합니다만, 또, 결국 이야기를 하고 나면 끝에서는 도로 다, 우리 기성전도가 되는 걸로 다 이어지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주관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지식을 통해서 특정한 목표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욕망을 넘어서 있는 어떤 자연적인 흐름,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 타게 되는 경지, 그것이 이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요리를 할 때, 식재료를 가다듬을 때도요, 한번 포정해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식재료를 가다듬으면 괜히 허팀을 쓰지 않고 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나를 넘어선 큰 것을 본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 메밀을 마치 물건을 줍는 것처럼 손쉽게 잡는 노인.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기며 물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사내. 자유자재로 칼을 눌리며 예술적으로 소를 해치하는 포정처럼. 기술이 아닌 도술을 터득한 이들을 두고 장자는 지인이라고 했다. 거창한 목표나 계획 이전에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겼던 그들. 반면 하루빨리 자신의 자리를 찾아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청년들. 장자의 지인들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를 맡기고 기술을 익힌다면 어느샌가 내 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끊임없는 세력 다툼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춘추 전국 시대. 나라마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과 지혜가 절실했던 시대였다.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나타나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들을 제자백가라 불렀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여러 방도를 제시했던 제자백가들. 그중 전혀 새로운 길을 안내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난세의 지략가 장자. 역경에 처해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헤쳐나가라 일렀던 자연주의 사상가. 길었던 취업 레이스를 끝내고 이제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청년들. 효율 만능주의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내 길을 찾는 법. 장자에게 듣는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 대학에서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의 존재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재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개별 사상가의 사상을 한마디로 최후의 말로 압축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제 장자의 핵심은 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자의 사이의 존재론을 살펴보기 전에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장자의 사이의 존재론이 좀더 분명해질 듯 해서 공자와 노자의 존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존재론의 핵심은 주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격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스포츠에서 급수라든지 단위라든지 이런 걸로 비유하면 1단, 2단, 3단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 땅과 함께 이 천지의 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간단하게 홍수라든지 이런 가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하늘과 땅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죠. 비가 내리게 오거나 안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개입하는 거죠. 뭐 비가 안 온다면 저수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사람에게 이 세상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할때 사람은 삼재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 땅, 사람이 좁게 보면 천지고 좀 넓게 보면 우주를 운영하는 어떤 주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또 범위를 넓히면 내 지역, 그 다음에 더 넓히면 국가, 더 넓히면 뭐 세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생사하면서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있는 존재, 즉 주인이 되자라고 한다면, 노자는 간단하게 손님이 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오히려 이제 노자가 볼 때는요, 주인의식이 넘쳐나서, 주인의식이 너무 과잉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즐겁잖아요. 왜 즐겁습니까? 뭔가 해야 될게 없잖아요. 캐리어를 끌고 호텔 방을 배당이 되어서 자기 방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뭐 침대에 얼러덩 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편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으로서 이 세상을 맞이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주인의식으로 뭐 해라, 뭐 하자, 뭐 해야 된다. 특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영어에 must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어권에 있어서 must라는 말은 잘안 쓰거든요. 뭐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의무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밥은 먹어야 되는데, 쉬는 거는 뭐죠? 그냥 쉬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쉬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언어 용법에서부터 어떤 거리감을 두고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만 목표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거랑 결부시켜서 다가가야 되는 존재. 그러면서 이제 버거워하고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이 노자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욕망이나 목표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고를 버리고 이 세상과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손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노라는 책을 읽으면 간단하게 주인 되자, 내가 주인이야, 이런 걸 느끼게 한다면, 노자라는 책을 읽으면 손님처럼 살자, 손님이면 돼, 이런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장자에서는 제가 이제 사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사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는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역시 그 자공이라고 하는 공자 제자죠. 초나라를 갔다가 이제 진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꼭 건너가야 될 강이 이제 한수조입니다. 그 인근에 도착했는데 사내가 밭일을 하면서 뭐 여름날 되면 이제 물을 작물에다가 물을 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물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힘들어서 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공이 그 말을 보고 있다가 이 장부한테 제안을 해요. 아,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뭐 좋은 거 하나 알고 있는데 용두리를 쓰면 이 지금 하시는 거에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두리 이런 모양입니다. 저런 모양입니다.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형식으로 물을 퍼다 나르면 작물에게 주면 훨씬 더 많은 물을 빠른 시간에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뭐 양수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자공이 말하는 용두레를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면요. 이 장부는 자공이 제안한 용두레를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해보지요? 라고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선뜻 수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안 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의 효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재래식 방법을 포기하고 용두레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나 장부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거절을 하느냐 이유를 여섯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기계적인 장치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씀씀이도 그렇게 되고, 자가용의 사람이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10m도 차 끌고 가고, 뭐, 목욕탕 갈 때도 차 끌고 가고, 피트니스 갈 때도 차 끌고 가고, 그냥 걸어가도 아무 상관 없거나 오히려 피트니스 운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운동하러 가면서 거기도 또 차를 끌고 가고. 그러면서, 언제 걷지?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이제 기계에서 기사에서 기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차를 접했을 때는, 뭐 편리하게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차에 이제 길들여져 버리면 차 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여행을 가서 걷는. 그래서 지금 이 장부가 말하는 게 그런 방식이에요. 용두레를 한번 써버리면 우리가 차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건 빼고 다른 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랑 멀어지는 거죠. 평소에 가까운 거리라든지 뭐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 정도면 걸어가면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해버리면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장자는 이제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제 설명 듣기 전에는 저 사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뭐 온고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설명을 듣고 보면 또 제가 차의 비유를 들은 걸 떠올리신다면 아 그럴듯하다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번더이 노인네가 장부가 거부한 이유를 요즘에 쓰는 말로 한다면 이제 접정 기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물인데요. 이게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미비아의 사막 마을이에요. 여기 이제 저렇게 설치해 놓은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도를 가설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아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동네에 갑자기 수도를 건설하려면 땅을 파야 되죠. 전기시설을 들여와야 되죠. 그럼 전기시설을 들여오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초로 그런 전기펌프라든지 이런 폐나 문명의 도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사전적인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분을 머금어 있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저는 이제 커
건물을 설치하게 되면

밤 사이에는 물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올과 올 사이에 물방울을 맺어서 타고 내려가서 그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한다면 물 탱크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저거 설치하는 걸 넓게 잡아도 일주일 안에 설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펌프에 목을 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1년? 10년? 그럼 그 세월에 1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두레라고 하는 것들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뒤떨어졌다, 뭐 비문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종의 적정 기술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명이라든지 효율을 지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긍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사이의 존재론과 어떻게 이제 결부를 시켜야 될까를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뭐 일상적인 사람은 유용한 문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장자는 그 유용성 때문에 가지가 휘고 꺾이고 일찍 죽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죽나무와 같은 무용지용, 즉 세상의 기준이라든지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쓸모가 없지만 나의 관점이라든지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쓸모를 찾을 수 있는 무용지용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삶의 방법이자 우리가 취업과 관련된 하나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자 일행이 친구 집을 발견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옛날에는 뭐 사위가 찾아오면 씨암탉 잡아주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장자의 친구는 거위를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일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냅다 뛰어와서 거위가 있는데 어떤 거위를 잡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위? 뭐 파란 거위, 빨간 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울 수 있는 거위와 울지 못하는 거위라는 거죠. 우는 거위는 능명이고 울명자니까요. 울지 못하는 거는 불능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는 거위가 잡혀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자의 친구는 울지 못하는 거위를 잡아서 장자를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죠?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용한 나무는 유용했기 때문에 손상을 당해서 무용재용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위의 경우에는 능명이 아니라 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 유용과 무용의 구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되는 거죠. 나무의 경우에는 무용한 것이 살아남았지만 거위의 경우에는 무용한 것이 죽게 되는 거죠. 장자도 이제 제자의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처 부재여 부재지간. 그러니까 처는 어디 놓이다, 처하다, 머물다 이런 뜻이고요. 부재할 때 재는 유용한 재모 이런 뜻이고 부재는 뭐 쓸모없는, 그러니까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에 머물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간 사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의 경우에 또는 먹을까 먹지 말까의 경우에 경계가 아주 선명해서 두 가지가 큰 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뭐 큰 나무가 쪼개지는 것처럼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계가 아주 애매한 곳이 많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좋은 게 어디까지인지 그죠? 애매하죠. 그죠? 딱히 기준이 없죠. 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안 좋은 게 나에게 좋은 걸 수 있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흔히 나쁜 거 악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또는 국가라든지 회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거짓말을 한 사람을 보고

공간이 있다. 그 사이에 머물러라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일장이 이제 말장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꼭 그게 선명한 방법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장자는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요. 화라는 말입니다. 화라는 말. 즉,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그때, 즉, 모든 상황에 이렇게 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는 논리학에서는 전칙명제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러니까 장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놓일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장자는 화라고 하는 게 핵심으로 등장하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진하거나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특정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 담담한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도 어디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곳에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무용사라고 하는 게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걸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대중지성 이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누군가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세상이 문제 없는 상태로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장자는 이 변화와 사이인데요. 사이라고 하는 게왜 변화와 연결되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나하고 강하게 밀착시켜버리면 변화도 할 수도 없고 사이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사이와 변화라고 하는 게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이를 유지하려 그러면 기존에 어떤 것하고도 거리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를 늘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찾아가고 그 공간 속에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라는 거죠. 장자는 자기가 도 행지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든 그러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생이라는 뭐 웹툰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건데요. 완생이 됐으면 아, 저 기업이 아마 계약을 했을 텐데 계약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닐 때는 그 회사와 나의 관계가 끈끈하고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미 식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 행지, 성이라는 거죠.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상황에 맞게끔 찾아가는, 내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글의 길인 것이죠. 그게 장글의 도인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한걸 정리한다면요. 우리 주위의 유형과 효율이라고 하는 것들로 사고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물과 우리 사람들은 각각 개성을 잃고 그러한 틀들, 유형과 효율로 측정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 속에 이미 재배치돼서 들어가죠. 사람은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 뭐 차를 같으면 무엇을 위한 차인가라고 물지 않고 더 빨리 더 말리 이렇게 그 요구에 순응하는 노예 아닌 노예가 언니 끌려간다. 신분상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끌려간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장자는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시대의 가업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리를 두라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그걸 깡그리 무수하고 파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될 상황에는 또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신입 직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수많은 선배님들도 그렇게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가면서 한 업의 맛을 좀 보시고, 그게 10년이 되시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시고.

0: 20년 되시면 전문가, 우리 전 오로지 전장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어 가죠.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해서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람은 어느 하나에도 편향되지 않고 고착되지 않고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두면서 사이를 두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장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효율 만능주의는 왜 만능인가? 우리가 그 시스템에 있다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다 획일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생겨야 스톱을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미 이제 돌아가기는 새로운 얘기를 하기는 많이 지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게 성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장자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사이와 화한 거죠, 사이와 화. 모든 것에 있어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으면 빠져나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죠, 그죠? 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짓눌리지 마시고 그걸 참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거. 그래서 장자가 말한 도, 행지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내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면서 길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개성을 잃지 않고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 쓸모 있음과 없음. 그 경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영역, 바로 사이. 장자는 사이를 유지하며 모든 것에 거리를 두길 권했다. 이유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출발점에 선 지금, 장자의 말처럼 하나에 고집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한다면 새로운 나의 길, 나만의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야, 달다 달어. 응?
1: 엄청 달다.
0: 맛있다.
2: 오늘 뉴스 좀 볼까?
3: 다음 소식입니다. 석류 중에 진해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언제나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기자.
4: 네, 언제나 현장에 있는 언제나 기자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 돌보는 석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도 진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해야 어딨니?

0: 삼촌. 응? 삼촌도 성묘할 때 지네 봤어요.
1: 너희들 엄마 아빠 삼촌이 성묘 갔을 때 지네 만난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지네 얘기.
2: 그래.
0: 기억 안 나요.
2: 어떻게 둘 다 기억을 못하니.
1: 좋아, 이 삼촌이 다시 얘기해 줄게.
0: 우리 삼촌 최고.

0: 궁금해. 진혜의 비밀. 엄마, 아빠, 삼촌이 아주 깊은 산속으로 성묘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
1: 아, 힘들어. 아유. 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유.
0: 열심히 풀을 정리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2: 어? 여기도 잡초가 있네. 무슨 일이야? 지지 묻었다고?
3: 지네가 있어요, 지네.
0: 아빠 어깨에 커다란 지네가 있었던 거야.